0: MBC 9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나라는 평화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서로 공격 행위를 중단하는 걸 45일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공습을 강화하면서 두 나라 사이 충돌이 격화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종전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며 국제 유가가 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IC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9.26달러로 전장보다 3.4%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105.42달러로 4.2% 급등 마감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기술주 매도세가 번지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07% 내린 49,526.17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1.24% 내린 7,408.50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4% 하락한 26,225.14를 기록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핵심 현안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주요 외신들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무역 분쟁이나 대만 문제, 이란 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됐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번 회담이 두 초강대국 간 불안정한 관계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 북부지법 형사 14단독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점점 사라지던 대중 목욕탕이 공공 목욕탕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건립한 사복복지목욕탕은 좋은 시설에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마실 가듯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공 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자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목욕탕 쓱 한번 담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추워지는 듯한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당당이님들은 무엇을 하실까요? 운동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핀란드에서 날아온 이 소식 전해드리죠. 이름도 매우 어렵습니다. 핀란드의 위베스켈레 대학교라는 데서 스포츠 운동 심리학과 음악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운동을 하면 6분 늦게 지치더래요.
1: 아하, 좀 더 보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성인 29명을 대상으로 고강도로 자전거 타는 운동을 하게 했는데 한 번은 음악 없이 또 다른 한 번은 참가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 들으면서 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할 때 지구력이 높아지면서 아무 음악 없이 자전거 탈 때보다 한 6분 정도 늦게 지치더라, 이런 결과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0: 네.
1: 우리도 일할 때 음악 들으면서 일하고 또 라디오 들으면서 기분 좋게 일하면 힘든 일도 잘 해내잖아요.
0: 바로 그 점에 밑줄 쫙 긋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성 지능이 높으면 인간관계도 좋고 리더십도 높다. 지구력이 좋으면 매사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늘도 스마트 라디오 미니 켜시고요. 감동적인 신춘 편지쇼 수상작도 듣고 이성적인 법률 공부도 하고 좋은 음악만 골라 틀어드리는 명곡 극장도 함께하면서 우리의 감성 지능도 높이고 신체적인 지구력도 높여보자고요. 자,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2026
4: 여성시대 신춘 편지쇼
3: 수상작 시리즈. 여성시대 가족들 편지의 매력은 뭘까요? 당당이님들 편지의 특별한 점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 표현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다.
4: 그렇습니다. 여성시대 가족들 편지를 들으면 어느새 그 사연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인공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편지 보낸 분과 같은 사건을 겪게 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성시대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요.
3: 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장여상 수상작을 만나고 있어요. 오늘 작품은 들으시면 수상자님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을 거예요.
4: 4월 30일 목요일에 팡파레 속에 장여상 수상자로 이분 성함이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이용식님이신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장여상에는 빛나는 상패와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부상으로 바이네르 수제화도 보내드립니다. 작품 들어보시죠. 아들의 청춘은 어디로 갔을까?

23살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계절을 지나던 아들의 시간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렸다. 뜻하지 않은 변고였다. 꽃다운 나이에 응급실로 후송된 아들은 중환자실 차가운 기계장치들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이어갔다. 집중치료가 시작된 지 20일째 병원은 전원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급성기 치료가 끝났으니 이제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옮기라는 통보였다. 적어도 두 달 동안은 이곳에서 기운을 차릴 수 있으리라 믿었던 나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의료 시스템의 냉혹한 원칙 앞에서 보호자의 간절함은 무력했다. 무작정 버틸 수도, 이유를 만들어 지연해 볼 수도 없었다. 대한민국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부하지만 갈 곳 없는 중증 환자에게 그 이름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집 근처 종합병원부터 샅샅이 뒤졌으나 의식 없는 환자를 받아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이러다 아들을 데리고 길거리로 나앉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해일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다. 종합병원을 포기하고 요양병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다. 똑같은 상황을 수백 번 설명하느라 목소리는 쉬어버렸고 마음은 너덜너덜해졌다. 그러고도 다음 날이면 아침부터 다시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수십 번의 신호 끝에 연결된 한 요양병원의 상담원은 의외로 친절했다. 비록 그곳 역시 자리는 없었으나 입원 가능한 다른 병원을 수소문해 소개해 주었다.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듯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0: 소개받은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하지만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다. 고령의 중증 환자들로 빼곡한 병상은 숨쉴 틈조차 허용하지 않았고 병동 특유의 탁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이렇게 열악한 곳에 뉘어야 하나. 절로 한숨이 터져 나왔다. 곁에선 아내는 코를 막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다. 그저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고개 숙이며 감지덕지해야 하는 처지였다. 전원하는 날은 흡사 전쟁터 같았다. 아내는 직장일로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나 홀로 모든 일 처리를 감당해야 했다. 치료비를 수납하는 것조차 인파에 밀려 대기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고 영상 자료와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는 과정도 험난했다. 그 사이 이미 도착한 사설 구급차 기사는 독촉 전화를 두 번이나 해왔다. 의료진 한 명 동행하지 않은 채 구급차 기사 한 분의 손에 아들의 생명을 맡기고 길을 나섰다. 이동 침대에 눕혀진 아들은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달리는 차 안에서 속절없이 흔들렸다. 응급 상황이라도 벌어지면 어쩌나. 나는 아들의 머리를 붙잡고 신에게 매달렸다. 의식 없는 중증 환자를 의료인 없이 이송하는 이 대담하고도 위태로운 시스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양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다. 욕창 방지를 위해 에어매트가 급히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물건을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돈을 입금하며 선택권 없는 이 비참한 현실에 다시금 목이 메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이 아들을 침상에 누이고 각종 장치를 연결하는 것을 보고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 사이 운송기사는 3km도 안 되는 거리에 7만 5천 원이라는 현금을 요구하고 바쁘게 자리를 떴다. 사람의 생명을 옮기는 일조차 철저히 비정한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내에게 임무 완수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만 가득했다. 언제까지 이 시련을 견뎌야 할까? 24시간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불쌍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다.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우리 가족은 이제 울 힘조차 남지 않았다. 계절은 무심히 흘러 가을을 지나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섰다. 빠르게 변하는 계절처럼 봄이 오면 아들도 눈을 뜨고 방긋 웃어주지 않을까. 신낱 같은 희망을 품어본다. 하지만 병원에서 만나는 이들은 부정적인 말만 쏟아낸다. 잠시 앉아 상담하는 동안 기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보호자를 미리 포기시키려는 걸까? 그런데도 우리 가족은 퇴근하기가 무섭게 병원으로 달려간다. 아들의 여인 다리를 주무르며 기도를 올리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아내는 면회 시간 내내 아들의 귀에 대고 지난 추억을 속삭인다.
1: 사랑한다, 아들아.
0: 수없이 반복되는 고백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아들의 의식을 깨우려는 절박한 두드림이다. 얼마 전 휴대폰 액정에 병원 이름이 떴을 때 나는 정수리가 뜨겁게 달아오는 것을 느꼈다. 2019년 이후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지만 병원에서 온 전화는 한 번도 좋은 소식인 적이 없었다.
2: 아드님이 폐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증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0: 목이 바짝 타들어갔다. 응급실에 처음 실려갔을 때 의사는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다. 전원하던 날에는 주치의가 길어야 2년 반이라고 사형 선고 같은 예언을 했다. 그런 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들은 6년을 버텨주었다. 불안한 예감에 냉수를 들이켜며 마음을 다잡아 본다. 아침에 남은 김치찌개를 데우고 소주 한 병을 꺼냈다. 한 모금 들이켜자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아들과 함께했던 소소한 날들이, 길가에서 사 먹던 불량식품의 맛이, 사우나에서 즐기던 구운 계란과 따뜻한 어묵 국물이, 그 평범한 행복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저편의 세계처럼 아득하다. 가장으로서 태연함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자꾸만 나약해진다. 우리 가족 파이팅! 이라는 내 문자에 희망! 이라고 답장을 보내주는 아내가 고맙고, 어느덧 출가해 제 몫을 다하는 딸아이가 대견하다. 나는 정년 퇴직을 하여 백수가 되었는데 아들은 여전히 24시간 경관 영양식에 의지해 누워있다. 아들의 시간만 6년 전 그날의 박제

아들이 아픈 후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한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지만 가족 개개인의 마음을 어우르고 다독이며 이 불행의 터널을 통과하려 부단히 노력할 뿐이다. 오늘도 텅 빈 거실에서 묻는다. 빛나던 23살 내 아들의 청춘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돌아오지 않는 대답 대신 베란다 너머로 차가운 바람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다.

0: 네, 신춘 편지쇼 수상작 시리즈 장려상 수상작이었죠. 이용식님의 아들의 청춘은 어디로 갔을까에 이어서 들으신 곡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였습니다.
1: 아드님이 그러니까 23세에 사고를 당했고 중환자가 되셔서 6년이 흘렀습니다. 그죠?
0: 그렇네요.
1: 네. 참 남은 세 식구가 어쨌든 서로 의지하고 기적을 기다리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0: 참 근데 그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이 병원에서의
1: 무심한 그냥 말 한마디, 그죠?
0: 뭐 2년 반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듭니다. 폐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 참 얼마나 더욱더 힘들고 지치게.
1: 그렇죠. 만드실까요? 정말 그렇죠. 뭐 사설 구급차에도 좀 의료진이 따라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맞습니다. 자, 지금 잠시 청춘을 멈추고 있는 이 아들, 네. 청년의 부모님, 또 여동생이 지치지 않기를, 또 지쳤다가도 다시 힘내시기를 여성시대도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과 함께한 여성시대 신춘 편지쇼 수상작 시리즈 내일도 이어집니다.
0: 자, 그리고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마련돼 있어요. 신춘 편지쇼 수상작 시리즈 그동안 발표된 작품들 오셔서 감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3: 문의 052-204-1812.
5: 올해 가장 기대되는 순간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2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 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영,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6: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8: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이번 주말 내내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광주 31도, 대구 33도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올 들어 가장 더운 날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해지니까 바깥 활동하신다면 눈과 피부 보호 잘하시고요. 대부분 지방에서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서쪽 지방에는 오전 동안 안개가 다소 껴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15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8: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 시간은 법에 도움이 필요한 당당이님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옆집 변호사.
1: 어떤 법률 고민이든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해결해주는 변호사. 쾌변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쾌변 신민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시원하네요 아주.
2: 예. 갑자기 이승환 씨의 그 노래가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1: 이승환 어떤 네. 가사요?
2: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1: 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네.
2: 육회 상쾌 통쾌 나올 때
1: 예예.
2: 슬픈 예감이 들었는데 쾌변이 나올 줄이야.
1: 아니 변호사라는 직업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0: 신변입니다. 그렇죠.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2: 맞습니다. 예예. 그래서 뭐 좀 희귀성 가진 분들이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1: 아, 네.
2: 소시성을 가진 변호사님들이
1: 네.
0: 소변.
2: 소변이 되시니까요.
1: 아, 네.
0: 그렇군요.
2: 희성 같은 경우도 이변.
0: 이변.
2: 아, 뭐 신변 쾌변 좋습니다.
0: 네. 네네.
2: 언제든지.
1: 아니, 오히려 이런 거는 명함에 박아도 시원할 것 같은데. 네?
2: 제가 유산균 음료도 아니고 네. 명함에 박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약간 좀 마음 상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2: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 지금 약간 지금 이 쾌변 표현에
2: 아닙니다.
1: 약간...
2: 저 쾌변 맞습니다.
1: 그래요?
2: 네. 유쾌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니 시원하게 여러분의 일을 해결해 준다.
0: 그렇죠.
1: 네. 저희만 좋았던 것 같아요.
2: 아니요, 좋습니다.
1: 자, 네.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전 혼자 쭈꾸미가 너무 먹고 싶어서 식당에 갔어요. 근데 2인분 이상 시키겠다고 했는데도 사장님이 혼밥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그냥 나왔네요. 변호사님, 식당이나 가게에서 업주가 손님을 거부할 권리 이거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0: 그러게 가끔씩 혼자 가서 2인분 시켜서 잡수셨다는 네. 편지가 오긴 해요.
2: 맞습니다. 저도 네. 맛집 다니는 걸 좋아해서 네. 어떤 식당에 갔는데 제가 2인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도 거절당한 적이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혼자 가서.
2: 네. 이럴 때 좀 이게 문제 삼을 수 없나고 머리를 짜내봤지만
1: 예?
2: 사실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1: 없어요? 네. 아, 식당 주인 마음이에요?
2: 네. 원칙적으로 식당에 손님을 가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1: 오호?
0: 아 그렇군요.
2: 네. 이걸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1: 네.
2: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를 하고 다만 개인끼리 맡겨두는 경우에 큰일이 나겠다 싶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금지를 하거나
0: 네. 뭐
2: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 네.
2: 계약 자유의 원칙에는 크게 네 가지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약 체결의 자유.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0: 어떤
2: 체결할지
0: 식으로 하든
2: 말지 네, 그런 자유가 있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랑 계약 체결할지 그것도 고를 수가 있고
1: 예.
2: 내용이라든지 절차 형식을 또 정할 자유가 있어서 이런 걸 내가 자유롭게 뭐 휴지에 써도 되는 거고 구두로 써도 되는 거고 원한다면 뭐 공증을 할 수 있는 거고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데
1: 예.
2: 식당에서 손님을 가려받는 거는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계약 체결할지 골라받을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1: 막을 수는 없다.
2: 네.
0: 네. 네. 알겠습니다.
1: 근데 이제 식당이나 가게에서 업주가 손님을 거부할 권리 네. 있다는 말씀은 해주셨는데 네. 근데 저는 갑자기 거부라는 단어에 예전에 요새는 잘 없습니다만 그 택시가
2: 그렇죠.
0: 아, 그 있죠. 있었어요. 네,
1: 승차 거부하는 경우 이런 거는 어떻게 돼? 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2: 맞습니다. 이거 과태료 처벌이 돼요.
1: 이거는 승차 거부 시킨 거는 또
2: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계약 자유인데
1: 예.
2: 이거 개인들끼리 그냥 맡겨두면 안 되겠다 싶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금지를 한다든지 뭐 제재를 할 수 있다든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일중 씨 말씀 주신 그 택시 승차 거부. 그리고 그 외에 대중교통에서 승차 거부하는 건 금지가 돼 있어요.
1: 아, 그거는 금지가 돼 있어요.
2: 네.
0: 아, 근데 가끔 보면 메타를 꺾고
1: 네.
0: 저 점심을 꼭 먹어야 돼서 지금 네. 시간 놓치면 제가 하루 종일 굶어야 됩니다 하면서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계세요.
1: 그렇죠.
0: 점심 식사 때문에
2: 네.
0: 꺾어서 메타를 꺾고 옛날에 메타를 네. 꺾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어. 있었어요.
2: 맞습니다. 옛날에는 네. 있었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이거는 손님을 가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0: 네.
2: 또 하나 더 있는데 뭐냐 그러면 병원에서 진료 거부 같은 경우도
1: 그것도 안 된다.
2: 네, 정당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병원에서도 진료 거부를 할 수 없고 손님을 가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0: 아,
1: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요식업계의 자영업은
2: 맞습니다.
1: 네.
0: 할 수 있다.
1: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2: 그래서 뭐 최근에 문제됐던 노키즈 존이라든지
0: 네네.
2: 뭐 일정한 나이 이상은 거절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1: 예.
2: 어쨌든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가려받을 수가 있고 현행법상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0: 네. 자, 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 방에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간단한 질문과 가벼운 궁금증은 문자나 미니로도 받겠습니다. 문자 #8001 긴 문자에 100원, 짧은 문자에 5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을 쓰실 때는 무료입니다.
1: 자, 이제 첫 번째 상담 편지 보겠습니다. 광주에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요즘 저희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때문에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회장은 회의에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한 안건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참석자에게는 임의로 수당을 지급한 데다 본인과 의견이 다른 동대표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해임시키는가 하면 자신에 대한 주민들의 해임 투표를 계속 미루는 등 여러 가지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회장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주민들이 공론화를 하려 해도 단체 톡방에서 자신을 문제 삼는 주민을 강제 퇴장시키는 등 40여 년 인생에서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은 정말 처음입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구청과 시청에도 민원을 넣어봤지만 행정기관의 답변은 소극적인 데다 법적 절차는 오래 걸리다 보니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회장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우선 주민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회장의 행태를 다른 입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거였어요. 대자보를 붙이거나 유인물을 나눠주고 회장 해임 추진 서명을 받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와 선관위 측에서는 저희가 진행하려는 것들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기 전에 당장 중단하라며 주민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른 주민들에게 회장의 문제 행동을 알리는 게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지요? 또 실제 있었던 일을 알리고 해임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허용되는 공론화 활동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0: 오, 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에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회장에 대해 다른 주민에게도 이걸 좀 널리 알리고 해임 서명을 받는 것도 생각을 하지만 이게 업무 방해 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1: 입주자 대표회의 입장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거 이렇게 하면
0: 그렇죠.
1: 업무 방해되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1: 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사실 확인을 우리 쾌변께서 해주셨죠. 네. 이제 신민영 변호사님
2: 시원하게 해주셔야죠. 제가 예.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0: 아, 그렇죠.
2: 네. 이런 거 안 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당연히 이런 그렇죠? 문제제기 할 수 있는데요.
1: 그렇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죠. 네.
2: 다만 오늘 제가 최대한 설명은 드리겠지만 본격적으로 나서시려면 변호사 조언을 받고 그리고 하나하나 좀 밟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조언이. 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군요.
2: 맞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이건 뭐 예외 없이 처벌이 되는데 네. 두 번째 사실을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1: 사실을 말해도
2: 네. 그래서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광범위한 면책 규정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사실이고 두 번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면책이 되는데 이 공공의 목적이라는 게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내세우는 것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렇게 주민들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모임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을 합니다.
1: 네.
2: 그래서 사연에처럼 이렇게 아파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건 당연히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고 사실에 기반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당연히 허용이 돼요. 하지만 제가 변호사 그 조언을 꼭 받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제가 그 노래 가사 많이 인용해 드리는데 옛날 락그룹 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가들이 혁명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뭐 불법 총기 소지라든지 다른 죄로 처벌을 받는다. 이 아파트 관련돼서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는 경우 봤어요.
1: 예를 들면요?
2: 뭐 사실관계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확인이 안 돼서 좀 확인이 안 된 게 거짓으로 잘못 다 나갈 수가 있거든요.
0: 한 가지가.
2: 네. 이런 경우에 상대방 역시도 현미경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 뭐 잘못하는 게 없나 하고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고초를 겪지 않으시려면 변호사 상담을 받고 조심스럽게 좀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가능은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네,
2: 현실에서는 뭐 꼬투리를 하나 잡아서 계속 문제 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있죠. 있어요.
2: 맞습니다. 이 꼬투리 자체를 지우고 가는 게 중요해요.
1: 그러니까 그 꼬투리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할까 봐 이렇게 자꾸 그 상담을 확실하게 받아보시라 말씀을 주신
0: 거예요. 허위와 사실, 허위 사실과 사실 사이에서 맞습니다.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2: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반대 증거 나온 경우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사연 같은 경우에 임의로 수당을 지급했다라고 뭐 이렇게 대자보로 내보냈어요. 유인물로. 근데 알고 봤더니 규정이 있었다거나 저 끄트머리에 이거를 합류하는 규정이 있어서 가지고 이거는 임의로 수당 준 거 아니다 이렇게 된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또 이런 갈등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 게시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뭐 말이 돼 하면서 그냥 북 뜯어버리는 겁니다. 현수막 같은 거 제거해야 이거 손괴죄에 해당하는 건 손괴죄. 아, 네. 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게시물 제거하고 벽보 제거한 것 때문에 손괴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뭔가 행동을 하나하나 하시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하실 수 있다. 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 꼭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라.
2: 그리고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형사고소를 하고 나중에 무죄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또 신경을 많이 쓰시고
0: 그렇죠.
2: 위축되고 이러거든요.
0: 그렇죠.
2: 네.
0: 네.
1: 알겠습니다.
0: 자, 다음 상담 편지로 갑니다. 얼마 전 지역 축제에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대려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서는데 질서가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노점상 및 캠핑카 출입 금지 안내문이 크게 붙어 있었는데도 캠핑카만 다섯 대는 본 것 같아요. 심지어 경차 구역에도 캠핑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요즘 캠핑카나 차박 차량이 공영 또는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자리 잡는 알박기 문제가 심각하다잖아요. 캠핑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단속이 강화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캠핑이나 차박이 허용된 장소라고 해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취사, 오수 처리와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1: 야, 그러니까 캠핑카 출입 금지라고 엄연히 적혀 있는데도 캠핑카가 지금 알박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심지어 경차 구역에도 막 캠핑카가 주차돼 있고.
2: 그렇죠.
1: 이거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2: 일단 사연의 경우에 좀 독특한 사연이죠. 그러니까 네.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세요.
1: 네.
2: 가령 도로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뭐 불법 주차에 해당해서 과태료 내고 견인된다. 이건 잘 알고 계시는데 당당님 오늘 질문 주신 거는 주차장 안에서
1: 네, 네.
2: 주차를 엉망으로 했을 경우에 제재 규정이 없냐 이걸 질의 주셨는데 네.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2: 일단 당당님 문제 삼으신 게 경차 구역에 주차한 거 이거 문제 될 수 없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1: 괜찮아요?
0: 아, 그래요? 네. 경차 구역에 대형차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2: 네,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1: 오호.
2: 그 주차장 안에 있는 주차 구역에 대해서 잘못 주차했을 때 문제 삼는 경우는 몇 경우가 안 돼요.
1: 어떤 경우?
2: 첫 번째 친환경 전기차 주차 구역 있잖아요. 아, 네. 여기에 다른 차가 뭐 주차한 경우나 아니면 다들 아시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다른 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1: 예.
2: 그리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 소방차 구역이라 해서 이렇게 소방차 지나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1: 네.
2: 거기에 잘못 주차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고 유사시에 이제 긴급 출동할 경우에 와서 파손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주차장 내에서 주차구역 위반하는 것에서 제재 규정이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0: 친환경 자동차 구역과 장애인
2: 그리고 소방구역.
0: 소방구역.
2: 네. 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주차구역 있죠.
0: 네.
2: 담당님 말씀 주신 경차 우선 주차구역.
0: 네네.
2: 그리고 여성 우선 주차장.
1: 지난번에도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2: 맞습니다.
1: 예.
2: 그리고 가족 배려 주차구역. 이런 건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이지 여기에 다른 차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0: 네네.
2: 그리고 또 하나.
1: 네.
2: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유명 관광지 같은 데 보면
1: 예.
2: 버스 주차구역이라고 해서 크게
1: 라인선 크게 그려져 있죠.
0: 네.
2: 여기에 다른 차가 와서 대도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없어.
2: 네.
1: 없어.
2: 네. 그래서 뭐 정 화장실이 급하시거나 그러면
1: 예.
2: 뭐 아. 좀 바람직하진 않지만
0: 주차구역에다 네.
2: 대놓으시고 네, 화장실 가실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뭐 급할 때 잠깐 쓰는 건 뭐 그렇지만 이걸 아예 악용하고 야 뭐 아무 뭐 법적 제재도 없어요. 과태료도 없대. 그냥 세우자. 또 이렇게 또 하시면 또 약간 네. 좀 눈살이 찌푸러지는 경우가 생기겠는데.
2: 처벌이 안 되긴 하겠지만 이건 에티켓의 문제니까.
0: 그렇죠.
2: 이건 좀 네. 주의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0: 자, 근데 네. 캠핑 관련해서 법이 개정된 게 있어요?
2: 있습니다.
1: 네. 어, 그래요?
2: 네. 캠핑카도 차량이에요.
1: 네네.
2: 그래서 뭐 캠핑카를 주차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1: 네.
2: 뭐 알바끼.
1: 알바끼. 그래 장기간 주차해놓고.
2: 네. 그리고 뭐 그 주차장 안에서 야장? 그 뭐죠?
1: 야장?
2: 차박. 아 차박이죠. 네, 아, 네. 어, 야장은
1: 예.
2: 괜찮습니다.
1: 야장은 밖에 네. 술 마시는 거고. 네. 예.
2: 차박이라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 안에서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아, 네.
2: 오늘까지는 괜찮지만 올해 8월 28일부터 이게 금지가 됩니다.
1: 올해?
2: 네.
1: 예.
2: 지금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 예고가 돼 있는데 네. 주차장법이 이제 시행 예고가 돼 있어요.
0: 네네.
2: 그래서 이 당당님이 말씀하신 이른바 알박기가 금지가 됐는데 이 캠핑카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주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차장 구하기가. 그래서 무료 공영 주차장 같은 데다가 몇 달이고 세워두었다가
0: 네.
2: 캠핑 시즌이 되면 잠깐 끌고 나가고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이런 걸 금지하기 위해서 올해 8월 28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이상
1: 네.
2: 이렇게 캠핑카나 아니면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1: 부과된다.
2: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금방 말씀 잘못 드렸는데
1: 예.
2: 그 뭐죠 차박이라 그래서
0: 차박. 네.
2: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이라든지 취사 뭐 심지어 불 피우는 행위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그리고 불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또 8월 28일부터 이게 제재가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1: 네. 네.
0: 그래야 되겠죠. 네.
1: 정해진 장소가 아닌데 거기서 이렇게
2: 네, 예.
1: 캠핑카를 이용해서 차박하거나 알박기하거나 이제는 과태료.
0: 조리까지 하고 뭐 불까지 쓰면 이건 좀 위험해 보여요. 네, 네. 네.
2: 지역 주차장이나 아니면 관광지 근처 주차장 가보면 차량이 야간에 없다 보니까 그냥 주차장에 차 대놓고 야영하는 경우를 저도 종종 본 적이 있는데
0: 네, 네.
2: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8월 28일부터는 금지된다.
0: 금지된다.
2: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 얄미운 거 있어요. 주차장에서.
2: 네. 네.
1: 예, 본인 차가 뭐 대형 차거나 아니면 뭐 고급 차라는 이유로
2: 네.
1: 차량을 두 칸 차지하는 거 있어요. 주차판을.
0: 아, 네.
1: 예. 네. 아주 떡하니 그냥.
0: 그래.
1: 아주 상전이지 그냥.
2: 네. 네. 많이들 불편해 하시고 저도 네. 밤늦게 주차하러 와봤는데 집에 와봤는데 이렇게 주차장이 네. 넓은데 막상 찾을 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2: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대.
0: 네.
1: 두 칸 막 세워놓고.
2: 네. 차를 물고 대거나 하는데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고.
1: 없어요.
2: 네. 당분간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을 것 같아요.
1: 또 희한하네.
0: 참 그러네요.
2: 그런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측면도 또 있는 게
1: 예.
2: 지금의 주차장 구역이 옛날에 제정이 돼서 그러니까 차가 작을 때 소형차 위주일 때 제정이 됐어요.
1: 예, 예.
2: 그런데 지금 국민 소득도 늘어나고 차가 커져가지고
0: 네.
2: 옛날에 이제 그 주차장 옛날 옷이 맞지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줄 물게 되고 좀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뭐 그 좀 아쉬우지만 8월 28일부터 이전에는 허용됐지만 아니면 이전에 마땅한 네네. 제재 규정이 없지만 제재된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뭐 화가 난다고 아파트 입구에다가 주차장으로 차를 이렇게 막아놓고 차가 토랑통행 못하게
1: 네네.
2: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는데 올해 8월 28일부터 이 주차장을 막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0: 아, 그래야 예. 되겠죠.
2: 네.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견인이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0: 네.
2: 다만 여기서 또 오해하실 게 그 전까지는 차 막는 게 허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기존에도 이렇게 주차장을 막아놓으면 업무방해라든지 아니면 교통방해로 처벌이 됐는데 다만 지자체에서 바로 나와서 차를 견인할 그 근거 규정이 없어서 문제됐던 건데
0: 네.
2: 8월 28일부터는 이렇게 주차장 앞을 막아버리면 지자체에서 나와서 네, 견인을 해버릴 수가
0: 견인.
2: 있습니다.
0: 네.
1: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0: 악용하시지 마시고 네. 네. 네.
1: 제 생일 전날 8월 28일부터
0: 아유 참.
1: 자, 오늘도 우리 신미영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문제 살펴봤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성공 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자,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옆집 변호사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쾌변 신민영 변호사님 떠난 자리에 어울리는 노래 2부 끝곡으로 켄의 쾌남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TOKIDESI.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톡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엔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핵심 현안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주요 외신들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무역 분쟁이나 대만 문제, 이란 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됐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번 회담이 두 초강대국 간 불안정한 관계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0: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올해 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확인했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틀간의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인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오는 9월 24일 시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종전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며 국제 유가가 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9.26로 전장보다 3.4%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105.42로 4.2%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나라는 평화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서로 공격 행위를 중단하는 걸 45일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공습을 강화하면서 두 나라 사이 충돌이 격화했습니다. 다카이 치사나의 일본 총리는 어제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 교환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 방문 후 귀국을 위해 에어포스1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총리는 중국 방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며 이란 정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우리말 표현은 참 다양합니다. 가령 배가 아프다는 말도 콕콕 쑤신다거나 살살 꼬인다고 표현해서 아픈 정도를 구별하는데요. 하지만 번역기를 써서 외국어로 바꾸면 표현이 단조로워지곤 합니다. 이 같은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특별한 앱을 만들었죠. 다문화인을 위한 의료 전용 헬스케어 앱인데요. 여러 국가의 말을 의학적 언어로 번역해서 치료를 돕고 오해를 줄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들. 아플 때 잘 치료받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4: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6: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7: 김일중입니다. 귀여운 동물 수달은요, 아끼는 돌을 오래 간직하는 습성이 있대요. 조개를 깨거나 먹이를 관리할 때 써야 해서 겨드랑이 사이에 품고 다니기도 한다는데 문득 그 돌멩이가 우리 인간에게는 음악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마음이 허하거나 지쳤을 때 우리는 수달의 돌멩이 대신 아껴둔 음악을 꺼내서 마음의 양식을 챙기곤 하니까요.
6: 네, 여러분의 추억 속 소중한 돌멩이 같은 노래.

0: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아, 이거 오늘은 분위기 좀 깔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곡부터 너무 가슴 아픈 노래가 들어왔어요.
1: 오, 그래요?
0: 예, 8983님이신데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이 노래를 한 달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울었던지요. 하지만 크크크크로 하신 거 보니
1: 그래요?
0: 예, 시간은 좀 지났죠.
1: 그렇죠.
0: 하시면서 녹색지대에 준비된 이별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제목이 준비 없는 이별이에요. 아, 한 달간 들었어도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셨나 보다.
1: 그러셨구나.
0: 나도 순간 헷갈렸네.
1: 아, 그렇죠.
0: 아, 준비 없는 이별이 맞는 거죠, 그렇죠?
1: 그렇죠.
0: 예.
1: 아니, 내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데 제목이 뭐가 중요해?
0: 맞아,
1: 준비됐건
0: 맞아.
1: 준비 없건 이별인데 지금 그 이별이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그래도 그때 원 없이 우셔서 이제는 문자 끝에 이렇게 웃음 표시도 붙여주셨잖아요. 그땐 그랬지 추억하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

0: 1995년도에 나온 곡이었습니다. 녹색지대 네. 2집 수록곡 준비 없는 이별. 아, 근데 이 노래를 김범용 씨가 작곡을 하셨네요.
1: 녹색지대를 발굴한 사람이 김범용 씨예요.
0: 네.
1: 발굴해서 키운 거죠. 대전 나이트에서 무명 가수였던 곽창선, 권선국 씨를 보고 야 되겠다. 스타감이다 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데뷔시켰다고 그러잖아요.
0: 맞습니다. 근데 이게 웃자고 하신 얘기겠지만 이제 팀명을 녹색지대로 정한 게 김범용 씨가 이 권성구 곽창선 씨랑 대화를 해보니까 아하 둘 다 생각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천연의 느낌이 나서 원래는 천연지대라고 하려다가 어감을 조금 다듬어가지고 녹색지대가 됐다고 하네요.
1: 천연지대로 했으면 글쎄 무슨 생수 이름 같지 않아요?
0: 그러게요.
1: 녹색지대 잘 지었네 이름.
0: 맞습니다. 네. 아 재밌네. 곡 뒤에 숨겨있는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 여성시대 명곡극장.
1: 다음 곡은 6221님이 주셨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모두 버즈였다. 이 문구가 가슴을 때리는 버즈 팬입니다. 어쩌면 신청해요. 노래에도 힘이 있어서 추억 가득한 이 곡을 듣는 순간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야, 그 시절 우리는 모두 버즈였다. 진짜 팬들, 찐 팬들이 울컥할 멘트네요.
0: 네, 특히 이 남성들에게는 노래방 애창곡으로 늘 빠지지 않는
1: 그렇죠.
0: 버즈의 곡들이거든요. 네, 자 신청하신 노래 어쩌면 이 곡은 무려 버즈의 데뷔곡입니다.
1: 오호.
0: 예, 1집 타이틀곡. 아직도 노래방 가면 이 노래 부르겠다고 마이크를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머리에 대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1: 머리에 대고. 예.
0: 민경훈 씨의 두성을 따라하는 노래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버즈의 어쩌면.

0: 아, 남자들의 노래방 대통령 버즈의 어쩌면 듣고 왔습니다.
1: 친구들도 많이 불렀어요?
0: 저절로 따라 부르게 되죠. 이런 곡들은.
1: 네. 네.
0: 근데 가창력이 좀 가미가 돼야 부를 수 있는 노래라.
1: 아, 그렇구나.
0: 쉽게 도전할 수는 없어요.
1: 신청하신 621님. 대학 시절로 잠시 추억 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0: 아, 흠뻑 빠지실 수 있죠.
1: 그죠, 돌아가죠. 대학 시절로. 왜냐하면 그 노래라는 게 진짜 타임머신보다 더 빨리 우리를 그대로 데려다 주잖아요.
0: 아, 맞습니다. 네. 그래, 그 시절 내가 들었던 그 노래. 그때 상황까지도 참 기억이 나면서 말이죠.
1: 그렇죠.
0: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빠른 59년생 돼지띠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신 3314님의 추억 속 명곡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중에 차 안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를 잠시 세워놓고 신청해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 부탁합니다.
1: 와, 이 노래도 진짜 명곡이죠.
0: 예.
1: 꽤 긴 곡인데 전혀 길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0: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네. 라라라 맞죠?
1: 네.
0: 어, 예, 기억나요.
1: 가사는 이제 시골에서 꿈을 안고 뉴욕이라는 대도시로 온 한 소년이 가난과 외로움과 뭐 여러 가지 좌절을 겪으면서 마치 링 위에 서 있는 복서처럼 그렇게 아. 묘사가 되는 거예요. 난 떠날 거야, 난 그만둘 거야 말하지만 그래도 링 위에서 떠나지 않고 묵묵히 싸우는 복서의 모습.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 다 인생이 그렇지 그렇게 느끼는 그런 노래죠.
0: 네. 중간중간에 이제 드럼 스네어 소리라고
1: 스네어,
0: 하는.
1: 네네.
0: 마치 복서가 이제 샌드백을 때리는 것처럼 탁탁 이 타격감 있게 들리려고 녹음할 때 애를 많이 썼다는 후문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귀 기울여서 감상해 보시죠.
1: 네.
0: 자,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박서 명곡 극장 3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희는 4부로 다시 옵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4: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5: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4: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5: 조심해. 걱정 마요.
4: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5: 천천히 와.
6: 할 수 있어.
4: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5: 천천히 오라니까.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4: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7: 예, 119죠?
5: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9: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5월인데도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서울과 광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치솟겠는데요. 때일은 더위 탓인지 고속도로 위는 고장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발산 1터널 한 3차로에 고장차 멈춰 있어서 강촌나들목부터 정체 보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신갈분기점에서 인천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에도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노우지 분기점 부근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사고 처리하면서 계양나들목부터 5km가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9: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테이프 속지가 해질 때까지 듣고 또 들었던 추억성 노래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이번에는 9898님의 추억속으로 가보죠. 20대 시절 친구들과 백화점에서 일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하루 11시간을 꼬박 서서 근무하고 나면 다리는 늘 퉁퉁 붓곤 했죠. 고객을 상대하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지칠 때마다 백화점 앞 통나무로 지어진 레스토랑에 가서 퀸의 Love of My Life를 신청해 듣는 것이 그 시절 저의 유일한 쉼이었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가끔 그때가 그리워요.
0: 아,
1: 그래요. 네. 아유,
0: 이게 무슨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1: 고객 상대가 제일 쉽지 않은 일 같죠?
0: 아유, 그럼요.
1: 이 세상에 뭐 화가 나는 거를 다 그냥
0: 그 풀어내는 걸 네, 받아주는 직업이니까.
1: 그렇지. 푸는 사람도 있고 정말 네. 진상도 또 있고 뭔가 네 그렇잖아요.
0: 그러게요.
1: 사람 상대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는데 11시간. 우와.
0: 아유, 진짜 힘드셨겠다.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그리운 나의 20대.
1: 20대 자. 그리워요?
0: 뭐 가끔 생각나죠.
1: 아, 그래요? 다시 그러니까 돌아가면 뭐 하려고?
0: 여기 문자도 9898 쓰시잖아요, 끝자리. 네. 제가 98학번이니까.
1: 아하.
0: 딱 대학교 1학년을 돌아가면 신나게 놀죠. 예. 네. 뭐 군대.
1: 아니, 그렇게 놀아놓고 또 뭘 놀고 싶어서 그때로 가고 싶어요?
0: 그때는 놀면서도 약간 그, 이제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막막함.
1: 아, 인생의 막막함. 예, 예.
0: 근데 지금 다시 돌아가면 군대도 잘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긴장 안 하고 쫄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게 뭐라고. 예.
1: 그땐 진짜 지나고 나면 그게 뭐라고 그렇게 가슴이 그냥 왈랑왈랑하고 그렇게 모든 게 두려웠을까.
0: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다면 20대로. 누님은 그때 안 간다고?
1: 안 가요. 안 가. 난 싫어.
0: 아, 진짜요?
1: 난 일밖에 안 했어. 학교 가서는 졸고 그러다가 휴학하고 휴학을 세 번째 하려니까 세 번은 학칙에 없더라고. 그래서 두 번 휴학에 한 번 자퇴. 그리고 결국엔 재입학을 한 거예요. 재입학.
0: 예.
1: 그렇게 해서 8년의 캠퍼스 생활이 이제 일단락. 군대 갔다 온 사람이랑 똑같죠 뭐.
0: 어허.
1: 군대 복학생처럼. 네? 네. 아유, 8년 만에 졸업을 하고.
0: 그럼 다시 돌아가시면 제대로 놀고 어차피 이렇게 잘 될 거니까 30대 데뷔하시는 거 어떠세요? 20대 좀 놀고.
1: 30대라면 가수 데뷔 안 하죠.
0: 아, 또 안 하죠.
1: 딴 거 했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그때 꿈은 가수가 아니었으니까 아르바이트 가정교사보다 조금 월급이 셌기 때문에 노래를 한 거예요. 노래 쪽에 꿈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인생은 또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무슨 뭐 56주년이니 뭐 56년째니 뭐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 참
0: 예.
1: 인생이 모를 거야. 어디로 날 데려다 줄지.
0: 그렇죠.
1: 그래요.
0: 그럼 20대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죠. 우리 가수,
1: 안 갈래요. 안 가.
0: 가수 양인을 잃을 순 없으니까.
1: 예, 안 예. 가겠습니다.
0: 좋아요. 예. 저만 잠깐 갔다 올게요.
1: 갔다 오세요.
0: 9898님은 다시 돌아가도 이 노래 신청하시겠죠? 퀸의 Love of My Life 함께 듣겠습니다.

0: 이 페스티벌 무대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이 노래를 촥 부르면은 관객들이 아, 그냥 함께 네. 떼창을 하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1: 그 모습. 네.
0: 퀸의 Love of My Life 9898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 노래 플레이리스트 깊숙이 숨겨둔 여러분의 인생 명곡 꺼내서 신청해 주세요. 여성시대 명곡 극장.
0: 자, 여성시대 홈페이지 명곡극장 게시판이나 방송 중에는요 문자 또는 미니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1: 다음 곡은 명곡극장으로 거의 매주 신청이 들어오는 곡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식당 주방에서 10년째 불과 싸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칼질도 무겁고 손등에 흉터들이 눈에 밟히네요. 가장 노릇하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동안 나 참 잘 버텼다 싶어서 오늘 제 자신에게 이 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 모든 아버지들 힘냅시다 하시면서 6523님이 신청하셨어요.
0: 야, 정말 세대를 불문하고 이 노래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죠. 전 국민의 응원송 듣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0: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노래 괜찮아 떠나 스위스 로우의 곡이었고요. 이 노래는 5514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1: 휴가철은 아니지만 놀러 다니기 좋은 5월의 한가운데 어떻게 두 분은 주말에 가까운 근교로 어디 안 가세요? 전 계획 세울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스위스어로의 괜찮아 떠나 들려주세요. 그러셨어. 그냥 근교 어디로 가세요? 가면?
0: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강서 쪽에 사니까 위로는 이제 일산 파주 쪽. 예, 저 멀리는 저 이제 평화누리공원까지 아니면 이제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예, 이런 데 위주로 좀 많이 다니고 있죠.
1: 월드컵 경기장에 경기가 없는데 거기서 뭐 해요?
0: 아, 그 앞에 공원.
1: 아.
0: 네, 공원이 크게 잘 돼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0: 경기장 말고 그 맞은편에 이제 공원도 잘 가고. 그렇죠. 네.
1: 저도 뭐 파주 회일이죠. 기껏해야. 네. 네. 이상하게 오히려 일 없을 땐 그냥 집콕이고. 네. 일이 없는데 어디 좀 가볼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지. 뭐 어디로 다니면 참 좋겠다. 노래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데가 무대 뒤쪽밖에 없어.
0: 아유.
1: 왜냐하면 그 공연 기획하는 사람한테도 민폐가 되니까 잠깐 나가 돌아다니다가 뭔 사고라도 닥치게 되면 큰일 나니까요.
0: 그렇죠. 또 스탠바이를.
1: 네. 스탠바이를 철저하게 무대 뒤에서 하고 있죠. 그거밖에는. 예. 그러니까 참 뭐 사람들 보는 거랑은 다르죠. 그리고 또 뭐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맛집도 많이 알 텐데. 안 그래요?
0: 그래요?
1: 네.
0: 매번
1: 워낙에 외식을 안 하니까.
0: 아.
1: 그냥 집에서 해 먹고.
0: 아, 뭐 근교 그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설레실 테고 집에서 또 편하게 이렇게 음악으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좋으실 테고요.
1: 네.
0: 자, 이번에는 미니로 김성채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1년 6개월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하루빨리 예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쉽게 와주질 않네요. 여성시대에서 기운 좀 팍팍 넣어주세요.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듣고 힘내보렵니다.
1: 1년 6개월 아직 신혼이잖아요.
0: 그럼 그럼.
1: 조급해하지 마세요.
0: 그럼 그럼. 네.
1: 지금 이 신혼 시절을 즐기세요.
0: 아, 맞아 맞아. 네. 마음 편히 네. 오는 게 최우선입니다. 자, 이 노래는 저희 광고 후에 오늘 끝곡으로 준비할게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7: 푹 잤다.
6: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8: 우리 엄마 예쁜데?
9: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6: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0: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11: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1: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4: 백조 싱크.
1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4: 유동 골뱅이.
17: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4: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고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2: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 끝곡은 당당히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준비했습니다.
3: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작가 한강의 산문집 빛과 실에는 좁은 집 마당 한편에서 식물을 애지중지 살피는 기록이 상당 부분 실려 있습니다. 3월 29일이라고 적힌 날의 일기를 볼까요? 감동적일 만큼 아름답게 자라는 어린 단풍나무. 양옆에 있는 관목들보다 훨씬 작고 가냘픈 체구였는데 올해 들어 키가 조금 더 커졌다. 10년쯤 지나면 처마에 닿을 만큼 커지고 굵어질 것이다. 맨 마지막 한 줄엔 이렇게 적었네요. 죽지 않는다면, 살아남는다면, 마침내 울창해진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KBC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나라는 평화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서로 공격 행위를 중단하는 걸 45일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공습을 강화하면서 두 나라 사이 충돌이 격화했습니다. 이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도 외교만이 해법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브릭스 외무장관 회의가 열린 인도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합의가 되려면 불신이 명확하게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또 현재 휴전이 아주 깨지기 쉬운 상태라면서도 협상과 외교만이 유일한 윈윈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사

0: 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육상 송유관 신설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아부다비 정부 공보청이 밝혔습니다. 공보청에 따르면 아부다비 왕세자는 현지 시간 15일 국영석유사 이사회 경영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동서 송유관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상 원유 수출이 막힌 상황에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아도 되는 오만만의 푸자이라 항구 석유단지와 동부의 유전을 잇는 석유관을 2012년부터 가동 중입니다. 다카이 치사나이 일본 총리는 어제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 교환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 방문 후 귀국을 위해 에어포스원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총리는 중국 방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며 이란 정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기술주 매도세가 번지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07% 내린 49,526.17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1.24% 내린 7,408.50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4% 하락한 26,225.14를 기록했습니다.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AI 관련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으로 해석 보도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청와대 측은 김 실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는 취지의 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블룸버그의 부정확한 보도가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인천에서 이른바 보복대행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새벽 3시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집 현관문에 페인트 칠하고 달걀 등 음식물을 뿌렸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2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유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윤유성입니다.
2: 안녕하세요. 류자입니다.
3: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3: 열혈 강호 온라인.
4: 유쾌 경쾌

0: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0: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캐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캐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캐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UU. UU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3: UU 제약.
4: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5: 네, 여러분께서는 정치인사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경기 평택을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오늘 1시간 간격으로 개소식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에 조국 후보, 3시에 김용남 후보, 그리고 또 4시에는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까지 이렇게 나란히 개소식을 갖겠다는 건데. 근데 강 대변인, 네. 저기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원래 이 김용남 후보, 네. 날짜가, 네. 이날이 아닌데.
6: 맞아요.
5: 날짜를 맞추셨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날짜를 맞추셨나요?
6: 그것은 신장식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도부하고 일정 조율하는 차원에서 바뀐 거지 저희가 뭐 조국 혁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 네. 제가 자료를, 예. 봤더니 조금 의아한 거는 뭐냐면 조국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개소식 일정을 올린 날짜가 5월 8일이더라고요. 5월 8일에 내가 이날 합니다라고, 아, 예. 개소식 공지를 했는데, 예. 그 전에는 5월 4일 경향신문 어떤 기사에, 예. 김용남 후보도 오늘 한다 개소식이.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올리기 전에 경향신문에 이미 보도가, 김용남 후보의 그게 개소식 보도가 있어서 제가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예. 그 뭐 바꿨다라는 거를. 근데 자료상으로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서 좀 확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지금 말씀에 의하면 조국 후보가 날짜를 맞추셨나 봐요. 이렇게 거꾸로 한 상황인가요?
7: 네. 네. 평일날 개소식을 잘 하나요, 근데?
5: 아, 그러니까 12일 원래 예정됐던, 네, 12일은 하니까. 평일이었었고, 네. 지금 이 12일이 오늘로 바뀌었다는 건데, 네. 어쨌든, 네. 그 지난 주말만 해도 부산 북갑도 새 후보가 같은 날에 연달아서 개소식을 했잖아요. 공교롭게 굉장히 비슷한 그림이 오늘도 오후에 연출되는 건데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6: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김용남 후보가 고전을 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국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을 세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위안부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저번 주에 김용남 후보가 과감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거 사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조국 후보 측에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한번 서치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5월 12일부터 13일 사이부터는 김용남을 옹호하는 여론이 온라인상에서 확실하게 늘어났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이제 역할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네.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저희 민주당 당직자와 뭐 당원들 지지자들이 상당히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북과 관련해 가지고 김관영 그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후보와 조금 박빙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서 상당히 긴장감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청래 후보가 연임에 도전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려고 하면 대구, 부산의 북갑 그리고 평택을 여기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구하고 부산 북갑은 사실 이제 우리 지도부가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좀 도와주는 것이다. 네. 그러면은 어디 가야겠어요? 평택.

0: 따야 되는 거예요. 평택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본인이 후원회장이에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청래 대표의 연인과도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력을 집중적으로 이제 투여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택 지원단도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영남 후보가 완전히 승기를 잡고 저는 또 이제 선거 캠페인을 실수하지 않고 잘 한다면 저희가 뭐 단일화 없이도 1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 정청래 대표한테 지금 되게 중요한 선거가 평택을 부산북갑 대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 전북지사 전북지사 선거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아까 생각하고요.
2: 아까 언급하셨던 예.
1: 그리고 이번에 그 평택을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그 조국 후보 측은 아주 명확하게 갈라치기 전략, 분열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김용남 후보가 그 분열 전략에 휘말려서 본인이 스스로 조국 대표로 조국 후보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그래서 마치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수 정당에서 해왔던 그런 전략을 본인이 구사하면서 거기 휘말렸는데 아까 이제 강선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 일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전략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고 통합 전략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약간 좀 평택의 선거 판세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2: 그 후보 입장에서는 같은 시각 같은 동선이면 이런 개소식 행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유불리가 있나요?
3: 있죠. 개소식을 왜 하겠어요? 이미 개소는 했는데 왜 식을 하냐고요. 세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아, 나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을 수 있고 나를 지지한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석하는 인원의 숫자와 그 면면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건데 이렇게 이제 시차를 두고 동시면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오는 거고 예. 지난번 지난주 저희처럼요. 이제 한 시간 간격이라도 뭐 거의 똑같다고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조국 후보 개소식에 얼마나 많은 민주당 분들이 오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전직 뭐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 뭐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뭔가 정치를 세게 하셨던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느냐 이런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김용남 후보 개소식에 누가 오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후원회장이 당대표니까요. 그러니까 방점은 조국 후보 개소식에 누가 오느냐 얼마나 많이 오느냐 거기서 어떠한 온도의 열기가 있을 거냐 이걸 보는 거겠죠.
4: 그러니까 뭐 같은 날에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간격으로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요. 분명히 이제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공문을 나왔죠. 공문이. 민주당 평당원이든 뭐 당직자든 불문하고 타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를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는 반드시 징계하겠다.
2: 해당 행위다.
4: 그렇죠. 네. 그럼 조국혁신당도 타당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당원이나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 선거 개소식에 가가지고 손 들고 박수치고 징계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언제 하는가하고 상관없이 예. 민주당 당직자나 평당원은 조국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걸 뭐 억지로 우리를 되게 의식하고 있어. 이거는 약간 자의식 과잉 아닌가. 조국 신당 측에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아, 그런데 이제 뭐 노무현의 사람들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는 이런 모양이 좀 상반되게 나오면서 또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 그리고 따님인 그
3: 노정현.
2: 노정현 씨가 네. 같이 김용남 후보를 도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참여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이호철 전 비서관이 이 지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진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건 해당 행위다 이 얘기를 한 것을 끌어와서 또 그러면 뭐 하려면 해봐라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하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많은 거잖아요.
1: 그게 부산 북갑에서 장도혁 대표가 했던 전략이에요. 한동훈 뭐 후보가 열었던 개소식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여하면 그거 해당 징계 그렇죠. 검토해보겠다.
2: 네.
1: 그게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게 맞지.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데 조국 혁신당에 민주당 인사가 갈까 봐 엄포를 놓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조국 후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가장 민주당당 후보다. 누가 가장 민주당당 후보인지 봐달라라고 하는 주장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내요. 예전에 장도혁 대표가 한동훈 후보 쪽한테 이제 그런 엄포를 냈던 것이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더 핍박받는 모습 그리고 오히려 뭔가 당권파가 뭔가 더 뭔가 몰리고 있는 구석으로 몰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줬거든요. 그럼 똑같은 지금 어떤 전략

0: 어떤 실패한 전략을 민주당 지도부가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아, 근데 이건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는 한 번도 민주당 당원인 적이 없어요.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다가 쫓겨난 사람이고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조국 후보는 아무도 그런 부채의식이 없습니다. 민주당 당원 중에. 없고 이호철이라는 분이 이제 지지선언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패 아이콘 중에 한 분이라서 쓰리철이라고 삼철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 각을 딱 세운다고 해서 너무한데 민주당? 그건 뭐 물론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다수의 당원들은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2: 그리고 예. 조국 후보가 핍박받고 있다고 지금 느껴지나요? 핍박하고 있는 분이 너무 밝은 거 아닙니까? 목소리도 제일 많이 내고 제일 SNS도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말씀하셨지만 삼철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그중에 한 분인 전해철 그 전 의원도 출마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희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이 시대에서는 이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고립되는 모습만 좀 보여줄 것 같고 예. 그래도 조금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던 분들 아유 그래도 근처도 가면 안 되겠구나. 사실 이게 전남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개소식 가잖아요. 네. 썰렁하다니까요. 왜? 당에서 가기만 해봐. 완전 끝이야 우리. 야 당적은 계속 남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3: 그러면 이제 조국 후보 측에 당연히 민주당 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가지 않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김용남 캠프에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송영길 후보가 지난 목요일에 유튜브에서 김용남 캠프 격려 방문한 의원이 평택구 지원 지역구 의원 2명 빼고는 한준호 이현주 김승원 3명밖에 없더라 동명상련 느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당내에서 지원이 좀 약한 건지
2: 충분히 김용남 후보로서는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호소를 했어요. 아니 나 혼자 싸워? 조국 당은 현역들이 나와가지고 나 공격하는데 우리 당에서는 나 왜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이 당 공보실 차원에서부터 조국 그 대표와 관련돼가지고 공격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논평도 내고 방어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경기도의 의원이 한준호 의원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현역들이 가서 이제 선거운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네.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해요. 정청래 대표의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봅니다.
4: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택 의뢰는 국민의 후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3: 유희동 후보예요.
4: 예. 조국 후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화력을 집중하는 거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두 당의 합당이라든지 연대는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4: 그런 겁니다. 그 얘기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3: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2: 아, 근데
3: 예.
2: 한마디로 들면 예. 처음에는 이 조국 후보께서 국힘제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막 김영남 후보 공격하니까 우리 진영에서 뭐라고 이제 비판을 했냐면 이건 뭐 민주당제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그게 수그러들지 않으니까 야 이거 이제 이재명제로 시키려고 하는 거네. 아,
3: 그런
2: 이 정도로 적혀져 있어요.
1: 이 얘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석13조 요게 지금 딱 그 문구란 말이에요. 네. 조국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국회의원 13명이 붙는 거랑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비례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 캠페인인데 이게 되게 의아한 얘기인 것이 그래서 막 평택을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 의원들이 총동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힘 제로를 하려면은 이 의원들이 전국에 흩어져가지고 조국혁신당 출마자들이 있잖아요. 여기 네. 말고도. 거기 가서 도와줘야지. 그렇죠. 왜 여기 다 몰려오냐고요. 사당이에요. 아니 도저히 조국혁신당의 행태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0: 뭐 조국혁신당이 사당화돼서 움직이는 거는 뭐 이전부터 계속 당직자 파견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의 운영 형태라든가 보면은 사실 조국 한 사람을 위해서 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네. 그런데 전 조국 후보와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하실 게 불과 얼마 전에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은 합당 추진하지 않았나요?
4: 그러니까.
0: 그런데 이번에 선거에서 서로 맞붙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합당은 전혀 없게 이렇게 손절을 하는 모습이 과연 그럼 그 당시에 이전에 정청래 대표 주도로 합당 추진했을 때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건가요?
3: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남 조국 후보 격차가 5%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인데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12일부터 13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실시했습니다. 후보 지지도에서 김용남 29, 조국 24, 유희동 20, 황교안 8, 김재현 4%. 자, 이렇게 나왔고요.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물었더니 해야 된다가 29%고 하면 안 된다가 46%로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호하는 후보를 물었더니 32-32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가 동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일단 단일화 반대 여론이 더 높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 서로 싫다는 거예요. 나 너무 싫어 이 얘기입니다. 네, 조국 후보 지지하는 분들은 네. 민주당 지금 유이재명 너네들 아주 싫어 이 얘기하시는 거고 민주당 유이재명이라고 좀 이렇게 묶이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변화 내지는 구민주당의 탈피를 원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하나로 모아버려요. 다 유이재명이다. 이현주를 추종하는 자들이다. 뭐 리박스쿨이다. 뭐 이렇게 지금 모으는데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생각과의 충돌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단일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희동 후보가 네. 힘이 떨어져 보인다 너무. 만약에 매우 위력이 있어 보였으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못 갔을 거예요. 여차하다가는 유희동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못 하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그냥 유희동 후보는 안 될 것 같고 너무 생각보다 못 치고 올라오고 결국에는 양강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단일화 안 해도 돼 하기 싫어 이런 여론이 비등한 거겠죠.
3: 네. 네. 그 조금 전에 오마이뉴스의 인터뷰 글이 하나 게재가 됐는데 이 인터뷰는 조국 후보가 이전에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시 30분에 언론 릴리즈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소식을 앞두고 이 시점에 릴리즈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합의를 본 기사인 것 같고 평택에서 제가 이겨서 국회에 재입성을 하면 연대와 통합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다. 이게 조국 후보의 워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택을 선거를 새로운 전선으로 형성하려는 것 아닌가 뭐 이제 이런 해석인데 지금 한숨 쉬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4: 제가 그래서 듣기만 하고 두 분의 네. 말씀을 그래서 물은 거예요. 합당이나 뭐 연대는 안 하겠네요 하는 게 지금 이 정도로 싸우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당선되면 자기가 연대와 통합 시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응하시겠어요? 만약 당선되면?
5: 아니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 우리 윤석 대변인도 아까 뭐 단일화 얘기할 때 네. 과정 같은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합당 관련해 가지고 왜 안 됐습니까? 그래서 뭐 좀 끝내야 되나요?
3: 그게 아니라 네. 아까 그 저기 휴게실에서 말씀하신 네, 거를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화학적인 결합이 네. 선행돼야지 단일화라는 게 의미가 있다 그 네. 얘기를 말씀하신
5: 그러니까
3: 거예요?
5: 결론은 이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합당 논의도 불발되고 그렇죠. 감정만 상했어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한번 실수를 했으면 네. 어떻게 자연스럽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 논의를 해야지 선거 하기 전에 얼마 전까지 막 때려놓고서 갑자기 이제 못 싸우고 나니까 야 그럼 단일화하자라고 하면 이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동의하겠냐고요.
3: 강 변호사님 지금 요 기사 이 멘트 해석 좀 해주세요. 번역기를 돌리면 무슨 말이에요? 조국 후보의 얘기는.
1: 그러니까 ABC 이론을 다시 소환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A는 다 모여라. 내가 A야. 민주당 안에서도 A는 다 나와. 합당 당연히 해야지. 내가 당선되면 합당하는 거고 내가 당선 안 되면은 합당 안 되는 거야. 우리 쪼개지는 거야. 진보 분열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 그 단일화에 네. 대해서도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1: 아니 단일화를 떠나가지고 단일화라는 워딩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선될 수 있다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민주당 진영이 다 나로 쏠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합당도 되는 거고 원래 우리는 하나인데 지금 나에 대한 비토 정서, 나에 대한 비판 이 모든 것들은 갈라치기 세력인 것이다. 그러니까 통합 세력은 나, 갈라치기 세력은 김용남. 이렇게 딱 프레임 잡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0: 예, 그래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예. 이게 그거 자체가 지금 모순이 되는 게 이 인터뷰 내용 중에 보면 조국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용남 후보 쪽에는 합당을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던진 거는 통합 뭐 연대 통합위원회인데 실제로 발언의 내용을 보면 갈라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언급했던 여론조사에서 범진보진영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5: 결론은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8월에 저희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고 네. 그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합당에 뭐 찬성하는 당원들이 뭐 지지하시는 분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또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합당에 조금 부정적이거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선출이 된다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조국 대표 그 후보가 하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선거에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네. 또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4: 선거 전략상으로 보면 조국 대표는 이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적어도 합당을 원하는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민주당 원이라든지 뭐 민주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조국 후보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3: 어제 울산 시장 단일화 전격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나 민주당 안에서도 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건데 단일화 1차 데드라인은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인 내일입니다. 17일. 자 그러면 단일화 없다. 민주당의 입장은 확실한 거죠.
1: 그렇죠. 당대표가 아직 다른 말씀 안 하셨잖아요. 단일화는 글자도 꺼내지 말라 그랬대잖아요.
3: 예, 예.
4: 그 김재현 후보와의 단일화는 있잖아요.
1: 그럴 수도 있죠.
4: 그건. 예, 고 단일화는 있잖아요.
1: 예, 그럴 수 있죠.
5: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여론조사 보니까 한 4% 정도 나오던데 예. 이분도 이제 1등 될 가능성이 좀 낮잖아요.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고. 예. 하지만 많이 공을 들였어요. 이 선거에. 예. 그렇게 되면 이 4%를 그냥 무의미하게 없애버리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진보당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가지고 뭐 김영남 후보요.
6: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6: 문의 052-204-1812.
8: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에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9: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1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2: 이번 주말은 무조건 여름 옷을 꺼내 입어야 하는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늘 맑은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과 광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도 꽤 올라가서 체감 기온은 더 높게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 오존지수와 자외선 지수 모두 높이 오르니까 과도한 신체 활동은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안성 방향으로 포곡 1터널 부근 사고 처리 중이어서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1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3: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3: 네, 저희가 평택을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광고가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는 일단 없다는 공식 입장인 거고, 하지만 지금 김재원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가능성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 얘기가 왜 있냐. 그 야권에서는 지금 유희동 의원이랑 후보랑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 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

0: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전제를 한다면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네. 이렇게 다 나눠져서 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냐. 뭐 지금 이런 거예요. 어때요? 야권에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좀 높나요?
1: 제가 볼 때는 좀 있어 보여요. 이게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나온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0: 황교안 후보가?
1: 예, 이기는 후보가 단일화 좀 해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당선돼 이렇게 해서 매달리는 건데 좀 반대되는 현상이 있어서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생각보다 크다. 그러면 성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저렇게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 민주당도 또 김재현 진보당도 단일화에 대해서 좀 물밑에서 얘기가 활발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아까 마무리하면 그 얘기가 김재현 후보도 이 4%라는 이 지지율을 무의미하게 없애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3: 근데 이제 유희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 간의 그 후보 단일화는 사실 자유와 혁신이 부자선거 세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랑 단일화 하면 그냥 드랍하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0: 예, 예.
3: 예전에도 황교안 후보가 정강훈하고 막 그런 거 얘기하다가 뭐 공천권을 몇 개 달라 그러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는 분명히 뭔가를 요구할 건데 그걸 국민의힘이 받아버리면 또 부정선거 세력하고 연대하네. 전혀 윤호계인하고 전련한 생각이 없네. 또 이렇게 되니까 다 그냥 여기 지역구 안에서의 그냥 숫자 노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단일화 주판알이 좀 어려울 거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4: 근데 그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문제랑 뭐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와 김재원 후보 사이의 단일화 문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긴 하겠지만 야권의 단일화 문제를 좀 별개로 치더라도 지금 아까 우리가 한창 조국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4: 이 조국 후보를 사실 정치적으로 포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김재현 후보와의 단일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위 민주 진보 진영에서의 지금 통합 연대 문제가 계속 한창인 건데 조국 후보를 빼놓고 나머지 양쪽에서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와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사이에서 단일화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면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박한 처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본인이 만약에 외면당했을 때 저쪽 파이는 더 커지는데 본인이 외면당했을 땐 구석에 계속 몰리거든요. 그래서 선거 전략상으로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먼저 진보당에 손을 내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0: 그래요?
3: 저는 선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여론의 추이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그림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재현 후보 본인도 근데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낀다고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김재현 후보마저도.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립을 우리가 안 시켜도 자연스럽게 조국 후보가 고립이 스스로 돼가고 있는 것이 친문 총결집 그런 캠페인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 고립이에요. 그게 지금 시류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얘기거든요.
0: 아니,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셨으니까 그러면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후보 SNS에 좋아요 버튼을 한 달 사이에 33건을 잇따라 눌렀고 그리고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그런 글에도 공식으로 이제 좋아요를 눌렀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일종의 신호로 봐야 되냐 뭐 이런 해석들이 있던데요.
4: 강력한 신호인데요.
1: 강력하죠.
4: 예.
0: 무슨 신호인가요?
4: 친문의 총결집. 그 뭐 문재인 그거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선거 개입. 뭐 지금 개입해도 상관없는 분입니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선거 개입 아닙니까? 예, 이걸 이게 사실 저는 민주 진보 진영 내에 굉장히 분열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이걸 어떻게 민주당이 풀어나갈지 저는.
2: 근데 이제 분열이 커지려면 네. 그만큼 구분의 영향력이 커야 돼. 그래야지 분열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작으면 그 분열에 관련된 그 내용도 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0: 네.
2: 지금 민주당 2026년에 이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얼마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지지가 있을까? 사실.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걸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맞이해서 탄핵까지 시키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저는 부채의식도 좀 느끼셔야 된다. 이런 생각 합니다.
1: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찾아간 게 몇 번인데요. 네. 그렇게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2: 뭐 편마예요. 그냥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거죠.
1: 그래요?
2: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이니까.
1: 예, 저는 어떻게 보냐. 예,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시면서 이제 잊혀지고 싶다. 조용히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면에 못 나서는 거지. 아마 느끼시는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 퇴임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대해서 왜 생각이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조국 후보 지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좋아요를 누르시는 건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 언론에서 인용할 정도의 코멘트 정도는 하시는 게

0: 이게 맞는 거지. 우리가 지금 좋아요를 진짜 이분이 누른 게 맞냐, 뭐 고양이가 눌렀냐, 옛날에 그런 말 많았잖아요. 이런 해석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 예예.
0: 이건 너무 소극적이고.
1: 아, 그럼 이건 소극적이면
0: 전직 대통령답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볼 때는 정치 의사 표시에 있어서
1: 조국 후보 개소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들도 있던데,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인가요?
0: 엄청 적극적인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라도 코멘트를 하실 수는 있다고 봐요. 이 정도 개입하시고 싶다면. 근데 뭐 좋아요가 뭡니까?
2: 대구시장 김부겸 후보 개소식 때도 오고 싶어 하셨어요. 오고 싶어 하셨어. 근데 전날에 와서 영상 찍고 가셨는데.
1: 예.
2: 그래서 저는 가실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제 그 박균택 의원이 페이스북에 조국 후보가 검찰개혁의 아이콘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글을 쓰셨습니다. 그때 당시 자기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윤석열 사단을 어떻게 키워줬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막 비판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조국 민정수석은 거꾸로 갔다, 이런 취지의 글이에요. 이건 저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봐요. 민주당에서 조국 후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하자.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냥 우리 집안 식구니까 그냥 다 같이 그냥 진보 하나야 진보는 하나야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선을 긋자. 저는 그 신호탄이라고 보고, 현역 의원이잖아요. 박근태 네.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약간 관망 느낌. 아, 여기 싸움 나는 거에 우리 끼지 말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당대표가 이제부터는 전격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김용남 후보를. 그런 상황에서 소속 의원들이 막 파가 나눠져가지고 지난번 합당 논란처럼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힘이 완전히 쏠릴 겁니다. 김용남 후보에게.
1: 예예. 예. 그러면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을 하는 부분, 그게 선거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 이렇게 예. 보세요?
2: 조국 후보의 고립을 자초한다.
3: 아, 근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고민하다 자리를 박차고 조국 후보 개소식에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당이 달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시대라고 해서 민주당원들한테 그렇게 축소됐나요?
2: 싸움부실러 그런 거죠?
3: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요. 아니고.
0: 그 얘기는 아니에요.
3: 저도 주변에 민주당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정권을 넘겨준 거에 대한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축소됐다고 평가절하할 만큼은 아니라고 제가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자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인위적으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현재 민주당 어떤 그 제도권 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오히려 온몸으로 잊혀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계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더 분발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4: 근데 이제 저는 그 류제라 위원장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뭐 저희 진영의 어른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본인께서 뭐 개소식이든 어디든 나오실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본인이 나와가지고 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과연 여야를 떠나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서울시장 선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원호 민주당 후보의 31년 전 폭행 전과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 이때까지는 대응을 좀 자제했던 정원 후보가 어제는 공약 발표를 마친 뒤에 강경 대응하겠다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자, 먼저 야당의 전략은 뭐라고 보세요?
2: 야당의 전략이요? 똥물 튀기죠. 아주 그 뭐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이미지에 이제 타격만 줘도 성공이다. 칸쿤 이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게 왜 제가 이렇게까지 혹평을 하냐면, 정원웅 후보 잘못한 거 맞아요. 31년 전에 경찰 폭행하고 그 술 취한 상태에서 이제 공무원끼리 싸우고, 그건 당연히 처벌됐고요. 잘못한 게 맞아요. 반성한 건데, 근데 이 전과 기록이 처음 나왔는데 안 그렇단 말이죠. 구청장 선거할 때마다 공시가 되는 정보예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몇 년 된 거예요. 한참 된 거예요. 얘기 나온 지가. 근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봤자 별로 그렇게 흥미가 안 돋잖아요. 그러다 보니 김재섭 의원 같은 분들이 밍밍한 그냥 곰탕에다가 마라소스를 넣은 거예요. 뭐 여성과의 어떤 문제다 이건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질 않아. 파괴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라소스를 부으니까 사람들이 냄새가 강하니까 일단 몰려왔어 일단. 근데 맛을 봤더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결정적 근거가 하나밖에 없어요. 양천구청 의회, 양천구 의회 속기록. 그 주진우 의원이 그걸 갖다가 편집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셨는데, 한 구의원이 막 이러저러해서 여성 문제 때문에 싸운 거 아니냐 반성해 어쩌고 와 얘기하니까 구청장이 군말 없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도를 하셨는데 저 글을 올리시고 네. 많은 분들이 방송했는데 그 중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사이 구의원 질의와 네. 구청장의 대답 네. 사이에 중약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네. 그 중약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
1: 요약해서 한 줄로?
2: 많은 의원들이 다양한 질의를 했고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추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청장으로서는 싸움이 났어요. 그 구의회에서. 정회까지 됐어.
1: 근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2: 그렇죠. 딱 그 여성 부분 그 부분만 발췌해서 그걸 구청장이 다이렉트로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중약 사이 시간적 간격이 매우 넓고 정해도 됐고 싸움도 났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그걸 인정한 게 아니라 아예 어찌됐든 많은 의원들이 폭행 사건이 있었다라는 건 팩트니까 그 부분에서 기강회의를 사과하겠다. 그렇게 된 거를 마치 여성 문제를 구청장이 군말 없이 사과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속기록은 판결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증거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그 어떤 근거를 대매 있어서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미 나와 있는데 네. 그게 아닌 뭐 속기록을 증거로 내는 게 그리고 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어떤 음성 녹음을 증거로 내는 게 맞나 뭐 이런 얘기예요.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이분이 이 일로 인해서 처벌받은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뭐 이유가 이거다. 그 과정에 굉장히 추문 성격의 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원호 후보가 그때 뭐 1분 단위로 말은 못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시비가 붙었고 폭행의 양태는 어땠고 나하고 양천구청장 비서실장하고 같이 있는 과정에서 누구의 폭행이 얼마나 많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1: 그러니까 정 후보 측의 대응에 대한 평가.
0: 네, 그거를 본인이 얘기하는 게 제일 맞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당사자니까 그래도 기억이 뭐 왜곡됐다고 보지 않는 이상 그걸 가장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중은. 근데 지금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도 뭉뚱그려서 한 장짜리라면서요. 그 안에 들어간 내용에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는 이거고 정치적 견해 차이라는 거는 이걸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짚어주면 뭐 듣는 사람이 다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1: 그럼 이제 이 논란이 계속 될까요?
4: 아니 뭐 저는 계속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0: 되겠죠.
4: 근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네거티브 하면은 계속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정원호 후보가 직접 해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 또 판단하기에 따라서 정원호 후보가 해명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아, 예, 그렇군요. 오해했습니다. 라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은 오히려 정원호 후보 입에서 이런 안 좋은 얘기 나오는 것이 더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저는 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원호 후보자는 가해자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정확하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맞은 피해자 맞죠? 그러면 그 피해자가 얼마 전에 녹취록에 나왔는데 그 사람 입에서 여성 얘기가 나왔냐고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걱정이 있냐면 사실 이렇게 뭐 칸쿤도 단둘이 갔다고 했는데 11명 같이 땅 투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정원호 후보 2살이었어요. 뭐 아무리 천재라고 2살짜리가 땅 투기합니까? 자, 근데 걱정되는 건 블랙아웃 기간에 저는 또 밑도 끝도 없는 네거티브를 오세훈 후보 측에서 던지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에요.
1: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여기서는 검증이라고 하고 저기서는 네거티브라고 하는 어떤 주제가 등장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도권을 어떻게 다시 바꿔서 물줄기를 틀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가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공약 발표를 하면서 이제 강경 대응을 보이는 게 뭔가 물줄기를 바꾸 흐름을 내가 바꿔보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왜냐하면은요 예. 지금 거의 말꼬리 잡기로 가는 것이 이제 여성과의 문제였다가 정원호 후보가 5.18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이제 정치적 견해 대립이 뭐냐 그게 5.18 관련된 거였다라고 이제 코멘트가 나오니 이제 뭐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천하람 의원은 또 그 5.18을 막 물고 늘어져요. 어디 본인 잘못을 덮으려고 5.18을 끌고 들어와 이게 진보라고 할 수 있냐 사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든 계속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판결문에 사실관계가 나와 있으면 그 사실관계는 정원호 후보의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준 게 아니라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도 하고 가해자 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 증거를 바탕으로 판사가 인정한 사실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뒤집어 엎으려면은 판결을 뒤집어 엎을 만한 상당한 물증이 나와줘야 되는데 피해자의 녹취? 그건 지금 한 거잖아요. 30년 전 녹취가 아니지 않습니까?
3: 근데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잖아요. 지금 두 분도 상당 부분 진실 공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가면은 정원호 후보는 계속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오세훈 후보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30년 전에 음주하고 폭행했다는 거잖아요.
2: 그건 인정했죠.
1: 네, 인정했고 사과를 했고. 근데,
3: 예, 예. 근데 정원호 후보는 참신함을 내세우면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뛰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퇴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것 자체가 계속 후보 본인한테는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3: 네.
1: 네. 오세훈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25 참전 추모 조형물을 세운 광화문의 감사의 정원 준공식이 이번 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07억 원이 투입됐다. 뭐 이런 서울 시민들의 합의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지선을 20일 앞둔 상황에서 굳이 준공식을 강행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4: 일단 그 감사의 정원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이제 민주당의 임규호라는 시의원이 이제 폭로를 한 게 있는데 이 감사의 정원의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이 통일교가 대주주로 있는 그 석재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긴급 입찰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가 공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긴급 입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뭐 재해라든지 뭐 긴급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얼마 전에도 한강버스와 관련해 가지고도 제작을 했던 업체가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다른 업체보다 10억 이상이 비싸요. 근데 그 업체를 왜 선정했냐고 물어보니까 납품 기일을 빨리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납품 기일이 빨랐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계속해서 오세훈 후보와 관련돼서 이렇게 돈 문제와 관련된 이런 논란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1: 그 말씀이 그러니까 입찰 과정에서 39억 6천만 원에 낙찰된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그 특정 종교재단이 최대 주주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의 논란이 또 불거졌는데 서울 강남 영동대로 지하에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공간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하 5층 일부 구간 기둥의 핵심 뼈대 역할을 하는 철근이 절반이나 빠진 채 시공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게 어제 저희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누락된 양이 2,500개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순살 시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받고도 누락을 한 것이냐 이제 정부에다가 다시 보고를 하는 이 과정을 누락한 것이냐 오세훈 후보가 이 부분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0: 자 일단 이제 감사의 정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통일교 쪽에서 납품을 받았다는 문제부터 지적을 하셨잖아요. 감사의 정원을 여기에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총리부터 나서서 장관까지 나서서 공격을 많이 했으니까 이 부분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업이니까 거기다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 시민이 내리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통일교가 대주주인 회사에게 석재를 납품받은 게 문제라고 얘기하실 거면 통일교가 문제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 통일교는 참 뭔가 사업을 해도 이상하게 한다 생각하는 건데 그럼 이제 전재수 시장까지 넘어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석재를 납품한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를 짚는 게 저는 맞는 걸로 보이고 통일교 얘기만으로 가기에는 민주당도 부담이 많을 거다 이 얘기고 GTX-A 순살 시공이라는 순살은 아니죠. 철근이 두 개가 이 두 개 뭉치가 들어갈 게 하나만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기둥이 2,500개라고 하셨네요 혹시? 네. 80개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철근이 2,500개죠.
1: 누락된 양이 예, 철근이
0: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핵심으로 볼 거는 왜 그럼 서울시에서 11월에 시공사한테 이 오류 사실을 보고받았는데 5달 지난 다음에야 국토부에 공식 보고했냐 이 얘기잖아요. 요거는 서울시에서도 해명을 좀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이제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 공격력으로 이제 변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요 부분은 시민 안전과 관련돼 있으니까 오세훈 캠프에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3: 네, 근데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 11월에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뭐 이게 은닉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문제를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건 좀 지금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선거 전에 이거를 최대한 숨기려고 했다면 지금 이게 4월 29일에 국토부에 공식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4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보고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11월에 시공사로부터 서울시가 인지를 한 다음에 그 자기 나름대로 사정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국토부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 그래서 지금 선거 임박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국토부의 공식 보고를 한 게 아닌가.
4: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길 바랍니다. 이건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얼마 전부터 제보를 받고 탐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알게 된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아까 통일교 얘기 말씀하셨는데 뭐 통일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입찰을 받는 과정에 긴급 입찰이라는 방식이 그 상황상 맞는 거고 또 알다시피 통일교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야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해왔다. 금품 제공.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3: 여당 정치인한테.
2: 예, 일단은 그 철근이 빠진 거는 현대건설이 자신들이 얘기를 한 게 우리가 도면 해석을 잘못했다. 설계 도면 해석을 잘못해서 한 열을 빠뜨렸다라고 서울시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울시가 그 이후에 5개월 동안 조사를 할 이유는 없어요. 자인을 했기 때문에 건설사가. 그러면 그대로 빨리 보고를 하고 국토부도 진상조사를 하든지 보강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을 지연한 게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은 다른 동기가 있을 만한 게 없어요. 이게 뭐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던 거일 수도 있고요. 한강버스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됐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그러니까 엎친데 덮친 격이 될 거를 우려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국토부는 사업 관리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5: 스마트하게 달리고
6: 기름값 걱정 날리고
5: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6: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5: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6: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5: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6: I love you.
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6: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5: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6: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육해상쾌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언급했던 여론조사의 모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다는 인사드리기에 앞서 저희는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확대 편성해서 정치인싸 매일 오전 11시에 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시진핑 주석이 대만 공격 시 미국의 대응을 물어봤다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답변하지 않았다며 대만 문제 관련해 모호성을 유지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북한 관련 논의도 했다고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귀국길에 전용기 안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에 매우 강경했지만 자신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거냐고 시 주석이 직접 물어봤다고 공개했습니다. 방어할지 말지를 아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비록 가정에 기초한 질문과 답변이긴 하지만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공격 시 미국의 대응 여부를 물어봤다는 건 예상 밖의 과감한 시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관련해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면서도 결정은 자신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지난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이후 미국이 지켜온 대만 정책을 변경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지난 1982년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한 이른바 6대 보장을 발표했는데 트럼프의 이번 언급은 향후 중국의 개입 여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북한 관련해서도 논의했다고 했지만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방중 성과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자리라면서도 경제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6: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올해 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확인했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틀간의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인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오는 9월 24일 시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다카이 지사나의 일본 총리는 어제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 교환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 방문 후 귀국을 위해 에어포스1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총리는 중국 방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며 이란 정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도 외교만이 해법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브릭스 외무장관 회의가 열린 인도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합의가 되려면 불신이 명확하게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또 현재 휴전이 아주 깨지기 쉬운 상태라면서도 협상과 외교만이 유일한 윈윈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나라는 평화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서로 공격 행위를 중단하는 걸 45일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공습을 강화하면서 두 나라 사이 충돌이 격화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납니다. 어제 노조 집행부를 만난 데 이어 사측의 입장을 직접 듣고 막판 중재에 나서는 겁니다. 보도에 차주혁 기자입니다.
8: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 시한을 닷새 앞두고 정부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과 비공개 면담을 가집니다. 어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 집행부를 만난 지 하루 만에 사측과 마주하는 겁니다. 노조가 장관에게 전달한 교섭 재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하고 성과급 제도에 대해 사측의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지급 방식입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 없는 특별 포상 제도를 신설해 유연하게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참여 인원은 최대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노조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안에 반발해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하고 최근 조합원 탈퇴 신청이 잇따르는 등 내부 갈등도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각 부서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쟁의 참여 여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한다며 강요나 압박 등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직간접적인 손실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긴급조정권 카드는 노동권 제한과 직결돼 역대 발동 사례가 4차례에 불과한 만큼 정부는 우선 노사 자율 타결을 위한 중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장관과 경영진의 면담 결과가 노사 협상의 향방을 가를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6: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 후 첫 주말인 오늘 여야 당대표가 지역을 방문해 후보 지원 총력전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은 경기 평택을 김용남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직접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새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영남과 충청을 잇따라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호남으로 보폭을 넓혀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전북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연등 행사가 열려 오늘부터 주요 도로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종로 흥인제문에서 종각 사이 구간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등 행렬이

0: 인천 서부 경찰서는 지난 13일 새벽 3시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집 현관문에 페인트칠하고 달걀 등 음식물을 뿌렸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부탁했을 수 있다고 보고 퀵서비스로 위장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공사 현장에서 수천 개의 철근이 누락된 채 GTX 승강장부가 시공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 휴일인 내일까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겠으니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7.6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뜰차.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리 와.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지금 시각은 1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사람 얼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요걸 증명해주는 심리 실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그 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누가 인기가 좋았을지 맞춰보라고 했더니 와, 그 학교 졸업생들이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매력은 외모 말고 행동, 말솜씨 등등 모든 것의 총합이다. 혹시 이 좋은 5월에 소개팅 생기면 무조건 만나보는 게 정답이다. 요겁니다.

0: 미스트롯 4에서 트롯도 잘 부른다는 걸 보여준 가창력 최고의 가수죠.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다시 피었나 였습니다. 사람 매력은 얼굴이 다가 아니다. 졸업 앨범으로 실험하기. 이걸 우린 실제로 많이 해봤죠. 저 또한 제 친구들한테 졸업 앨범을 보여주면서 야 여기서 누가 제일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 라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더라고요. 막 얘 예쁘다 얘 잘생겼다 소개해주라 막 이렇게 얘기는 하곤 하지만 그 친구는 좀 별론데 아 그 친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면서 오히려 반대일 때가 꽤 많죠. 모르는 친구는 그냥 얼굴만 본 거고 우리는 인품, 재능, 행동 그리고 학교에서 내가 봤던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엄청 크다. 어쨌거나 결론은 사람은 결국에는 외모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만나봐야지 알게 된다. 그리고 지금 좋은 사람 만나기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트라 차트쇼.

5504님께서 시댁 7남매가 대구에 살다 보니 1년에 서너 번 모임을 합니다. 시골 농막이 있어서 시장 봐서 밥 해먹고 놀다 옵니다. 딸 넷, 아들 셋, 7남매 너무 재밌어요. 푸짐한 음식들 앞에 놓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복작복작한 농막이 뭔가 눈앞에 그려집니다. 그럴 때 딱 틀어놓으면 딱 좋은 차트쇼죠. 손트라 차트쇼.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으로 만든 차트,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손트라 차트쇼 바로 출발! 22위부터 갑니다. 3579님께서 경북 영천이에요. 포도밭에서 순 따기 작업하면서 손태진 씨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있어요. 고인이 된 장인어른이 좋아하셨던 현철의 들국화 여인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잘 듣고 계신다니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노래 잠시 후에 제가 보내드릴 테니 우리 장인어른과의 좋은 추억 한번 떠올려 볼까요? 22위 한철의 들국화 여인. 다음 19위는 712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서울 딸내미 집에 다녀갔는데 대전 집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 막히네요. 우연히의 우연히 꼭 들려주세요. 아, 요새 경부고속이 많이 막히긴 하더라고요.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고속도로 얘기하니까 제가 정말 우연히 선생님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고요. 우리 현철의 들국화 여인, 오늘은 박지연의 목소리로, 그리고 우연히의 우연히 듣고 올게요.

우연히 들어왔다가 눌러앉게 되는 손트라 차트 쇼 다음은 18입니다. 4410님께서 당진 제철소에서 신호 화기 감시자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박우철의 연목. 손트라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에서 정말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생각하는데 화기 감시자란 용접, 용단 등 화기 작업이 있는 근처에서 화재 예방과 발생 시 조기에 또 진압하는 인력이라고 합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자리에서 역할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제가 또 때로는 이 지루함을 좋은 음악으로 보내드릴게요. 18위 박우철의 연모. 계속해서 17위는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인데요. 1813님께서 안녕하세요. 제주 70대 아줌마예요. 손트라 즐겨 듣는데 자꾸 듣다 보니 빠져드네요. 지금 밀감꽃을 따다가 난생 처음으로 이런 문자를 다 해보네요. 손태진님 너무 반가워요. 노래는 살아야 할 이유.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처음이 힘들지 그냥 하루하루 나의 이야기를 마치 펜팔 친구한테 보낸다 하면서 상상하면서 그냥 저랑 이야기 편하게 나눠요. 특히 우리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거든요. 우리 노래 띄워드릴게요. 이영희의 살아야 할 이유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나영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올해 가장 기대되는 순간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2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 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영,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아직 5월이 반밖에 안 지났는데 날씨는 벌써 한여름입니다. 지금 기온 서울 28도, 대구 30도 가리키고 있고 앞으로 3-4도가량은 기온 더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은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이 올라가니까 무리한 바깥 활동은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주초까지는 이렇게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편 광주 대구간고속도로 광주 방향 거창나들목 부근, 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각각 고장차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민주였습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 잔해.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온 가족이 같이 들을 수 있는 손트라 차트쇼 계속 이어갈게요.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3840님께서 오늘 결혼기념일입니다. 79년도에 꽃 달고 예식장에 입장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처가가 소양강이 있는 화천입니다. 그래서 신청곡 소양강 처녀. 아, 우리 3840님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모두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16위 김태희의 소양강 처녀. 다음 15위는 799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소고기 사서 강진으로 가고 있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김혜연 최고다 당신 신청합니다. 야, 얼마나 그 소고기 들고 가는 길 설렐까요? 맛있게 드시고요. 가시면서 노래와 함께 하시죠. 김태희의 소양강 처녀. 오늘은 진혜성의 목소리로 그리고 김혜연의 최고다 당신 듣고 올게요.

틀어놓기만 해도 기분이 두 배, 세 배 좋아지는 손트라 차트쇼 14위 소개할게요. 7809님께서 신랑이랑 열무 작업하면서 듣고 있어요. 바람 때문에 눈물 콧물 재채기 너무 힘들어요. 신청곡 이지연 바람아 멈추어다오 부탁합니다. 아우 그러니까요, 지금 그냥 바람뿐만이 아니고 아마 꽃가루도 많이 날려서 그런 약간 비염 알레르기 약간 좀 그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지연의 노래가 14위에 올랐네요. 이어서 13위입니다. 9267님께서 계절의 여왕. 5월은 그냥 다 좋아요. 눈부시게 빛나는 초록들과 더없이 좋은 날씨. 마음도 늘 5월만 같길 바라보면서 손트라 손잡아요. 신유님의 꽃물 신청해요. 정말 이러다가 5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럴 때 많이 많이 나들이도 다니고 많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그리고 신유의 꽃물 듣고 올게요.

5월에 듣는 싱그러운 차트쇼 손트라 차트쇼 12위로 갑니다. 5126님께서 여기는 대구시 군위군입니다. 남편과 함께 자두 열매 속기를 하고 있어요. 손트라 들으면서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신청곡 태진아의 동반자. 아, 요즘 사과, 뭐 포도, 자두 등등 과일 꽃이나

열매 솎으면서 듣는다는 사연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올해 모두 모두 풍년이길 바라고요. 탐스러운 과일이 많이 많이 열려서 일한 만큼 그 보람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름 과일들 잘 예쁘게 났는데 또 진짜 어떻게 날씨까지도 좀 좋아야지 더 문제없이 제대로 된 풍년 누릴 수 있겠죠. 12위 태진아의 동반자가 올랐네요. 다음은 11위에 오른 곡 2649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이에요. 지금 제 눈앞에는 수천 대의 자동차가 보입니다. 여기는 울산의 자동차 생산 공장입니다. 태진아의 옥경이 들려주세요. 이야, 그 광경 어떨까요? 늘 약간 영상이나 여기저기에서 자동차 생산 공장 막 이렇게 막 그 하늘 층고도 엄청 높고 막 기계들 엄청 많고 그런데 다음에는 사진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2위, 11위 마침 모두 태진아의 노래가 올랐네요. 두 곡 중 저는 이 노래가 듣고 싶어요. 태진아의 옥경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설레는 나들이길도 손트라 차트쇼와 함께 하시죠. 다음은 11호 이어갈게요. 1633님께서 안녕하세요. 우연히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같은 남자로서 부럽습니다. 매일같이 듣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종종 챙겨서 듣겠습니다. 늘 사무실에만 있었는데 오늘은 업체 사람과 식사 약속이 있어서 가는 길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음악이 아주 좋습니다. 저도 신청곡 하나 부탁드립니다. 송창식의 푸르른 날. 늘 좋은 방송 응원할게요. 화이팅! 아, 저도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우연히 와서 털썩 그냥 앉게 되는 그런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게 매일매일 함께한다면 우리 어제 있었던 추억도 오늘 같이 추억할 수 있고 내일도 같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같이 숨쉬는 방송 되도록 저도 늘 노력할게요. 송창식의 푸르른 날, 우리 2부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잠시 후 미스테리 트롯으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한치성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모시고 갑작스럽게 찾아와 일상을 위협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명쾌한 치료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 후 첫 주말인 오늘 여야 당대표가 지역을 방문해 후보 지원 총력전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은 경기 평택을 김용남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직접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새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영남과 충청을 잇따라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호남으로 보폭을 넓혀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전북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사가 직원들을 향해 쟁의 참여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내부 메시지를 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은 최근 각 부서장에게 메일을 보내 쟁의 행위와 관련 부서원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참여 여부는 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쟁의 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법을 인용하며 참여 여부에 대한 압박, 갈등 등 피해를 보는 부서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닷새 앞두고 최근 쟁의를 주도하는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가 약 1,000명 줄어들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대 단일 노조인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12일 7만 2,759명에서 어제 기준 약 1,000명 줄어든 7만 1,7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스마트폰 등 완성품 DX 부문 위주인 동행 노조가 쟁의 노선에서 이탈한 데 이어 초기업 노조 내부에서도 DX 부문 조합원들이 노조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표출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질적인 지원과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현재를 가르치며 미래를 만들고 계신 위대한 선생님들께 제목의 글을 통해서 스승은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북돋아주며 때로는 부모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서 성장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종전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며 국제 유가가 또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9.26로 전장보다 3.4%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105.42달러로 4.2% 급등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이후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제재 해제를 논의했다며 앞으로 며칠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확약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어떤 호의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호의를 요구하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호의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 휴일인 내일까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도대체 왜 어째서 그 제목 그 가사란 말인가 그 노래가 알고 싶다 손태진의 미스터리 트로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고 그 제목 그 가사를 보면 알쏭달쏭 자꾸만 궁금증이 생겨나는데

요즘 동네 뒷산에서 공원에서 새소리가 많이 들리죠. 동물원 나들이 때도 조류관에 가면 이 새 저 새가 가득한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새, 새들의 이름을 추적해봅니다.

예전엔 흔했던 새 제비. 그래서 흥부전에도 나오는 제비의 옛 이름은 접이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제비로 바뀌었다죠. 그리고 그 유래는 김건모 또 다른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지지배배 우는 그 소리, 그 울음소리로 접이 혹은 제비라는 발음이 왔다는 설이 유력하고요. 참고로 예전엔 많았던 제비가 요즘 안 보이는 이유는 첫째, 제초제와 농약 사용이 늘면서 제비의 먹이인 곤충과 벌레가 줄었고, 둘째, 제비는 처마 밑에 둥지를 많이 트는데 도시화로 아파트가 늘고 온통 콘크리트뿐이라서 보금자리

인데 송골매는 뭘까? 여기서 송골은 고려시대 몽골에서 넘어온 몽골말입니다. 몽골말로 송골이 매고 방랑자란 뜻도 갖고 있다죠. 아, 공군사관학교가 있던 서울 보라매 공원의 그 보라매는 생후 1년이 안 된 참매를 말한데 역시 보라색을 뜻하는 몽골어 보로가 어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몽골 하니까 문득 이 새도 떠오르네요.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고 하죠. 하지만 새 중에선 타조가 눈이 좋기로 으뜸입니다. 사람은 2.0이면 최고 시력이지만 타조의 시력은 무려 25.0. 최대 20km 밖에 있는 맹수도 알아본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타조는 왜 타조냐고요? 생긴 게 낙타를 닮았다고 낙타할 때 그 타자를 붙여서 타조입니다.

새 노래를 많이 불러서 새 가수라 불렸던 이태원의 또 다른 노래 고니. 이게 무슨 새인가 싶었는데 허탈하게도 고니는 백조의 호수 할 때 그 백조입니다. 그냥 하얀 새란 뜻의 백조는 일본에서 만든 한자 이름이죠. 아, 우리말 이름보다 한자 이름이 더 유명한 새가 있는데 바로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할 때 그 백로. 백로의 우리말 이름이 바로 이 노래를 부른 강변가요제 출신 혼성 그룹 해오라기. 해오라기는 하얀색 오리라는 뜻입니다.

오랜만에 들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해오라기의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와 이 그룹을 잘 아는 분들도 해오라기가 백로였다는 걸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백조

0: 더 좋은 우리 이름 고니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고니 중엔 파랑고니, 얼룩고니도 있다고 하니 하얀 새란 백조는 더더욱 안 맞는 이름이다 싶기도 하네요. 생긴 게 그리고 낙타를 닮았다고 해서 타조. 그런가. 낙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잘 지은 이름 같고요. 그나저나 시력이 무려 25.0이라고요. 20km 떨어진 것도 보인다. 이야, 거의 뭐 고성능 망원경을 그냥 눈에 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송골매의 송골, 보라매의 보라가 다 몽골어에서 온 말이다. 가슴에 보라색 깃털이 있어서 보라매. 색깔 이름 보라도 같은 몽골어 어원 보로다. 새 이름 이야기도 새만큼 다종다양하네요.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뭐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뭐 뉴먼즈.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직 손트라 가족들의 취향으로 채우는 손트라 차트쇼 벌써 9위까지 왔네요. 51055님께서 저는 지금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넘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이 신청곡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버스 신청합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에 보내주셨던 신청곡인데 아... 저희가 바로 보내드렸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오늘 어디선가 이 노래 그래도 같이 들었으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9위를 차지한 곡 김정현의 고향버스. 다음은 507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고속도로 달리면 늘 생각합니다. 나도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저 많은 차들도 모두 사연을 갖고 어디론가 가고 있겠지. 김범룡의 인생길 신청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냥 카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그냥 문득 그런 생각해요. 저분도 하루하루 정말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 우리 모두 열심히 하고 있겠지라는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부터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힘을 얻곤 합니다. 어딜 가는 길이시든 오늘도 손트라 통해서 힘 얻길 바라고 우리 김정현의 고향버스 노래 띄워드릴게요.

정겨움이 넘치는 손트라 차트쇼 7위로 이어집니다. 6572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손태진님 부드러운 목소리가 흐르는 라디오 너무 좋아요. 신청곡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 아, 부드러운 목소리가 좀 흐르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7위 임영웅이 부른 보랏빛 엽서. 유독 또 5월에는 많은 분들께서 이동하시면서 들어주셔서 그런지 처음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629님께서 반갑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봐요. 손트라를 소개해준 동생이 많이 아파요. 건강하길 바라며 신청곡은 다 잘 될 거예요. 손문희 언니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좋은 소식 기다린다. 아, 참 옆에서 언니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무너질 것 같고 더 이제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금방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우리 문희 언니가 잘 지켜주면 더 빨리 나을 겁니다. 우리 노래 띄워드릴게요.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 원곡은 서른도의 노래죠. 그리고 또 이어서 저 손태진의 다 잘 될 거예요. 정말 빨리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거리 곳곳에 양산 펼치신 분들 보이는데요. 양산이 과하지 않은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아래 낮 기온 서울과 광주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이 예상되고 오존 농도도 높은 만큼 무리한 바깥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면서 한여름 날씨 보이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 분기점 부근 사고 나서 갓길에서 처리 중이고 호남 고속도로 순천 쪽 산월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면서 뒤로 1km가 정체입니다. 연민주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재밌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 20위부터 1위까지 쭉 나열해서 전해드리는 손트라 차트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 오늘도 봤습니다. 듣다가 나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난다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9408님께서 점심으로 맑은 순두부찌개 먹는데 깍두기가 달근달근하니 너무 맛있어 세 접시나 가져다 먹었네요. 점심 먹고 커피 하나 사들고 운치 있게 공원 한 바퀴 돌고 있어요. 홍성윤 만개화 신청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마 그러지도 않을 텐데 막상 지금 다 얘기 보니까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있는 이유가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좀 소화를 하고 싶어서 걷고 계실까 싶었는데 혹시 제 말이 맞았을까요? 우리 홍성윤이 부른 만개화가 5위에 올랐어요. 4위 소개합니다. 3113님께서 듣고 싶은 곡 조영남의 사랑 없인 못 살아요 들려주세요. 주말이라 딸 사위와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난 행복한 여인네. 아 이렇게 또 딸하고 사위 아니면 뭐 며느리와 아들 이렇게 같이 밥 먹자고 연락 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죠.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우리 홍성윤이 부르는 안예은의 만개화 그리고 조영남의 사랑은 없인 못 살아요 두 곡 띄워드릴게요.

사랑과 행복을 담고 달리는 손테라 차트쇼 3위까지 왔습니다. 2919님께서 강동구 서울 고덕초등학교 보안관입니다. 저는 학생들과 엄청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등하교 씨 큰 소리로 이름 부르며 거수경례로 충성하며 인사하고 과자, 아이스크림, 마카롱 등 간식 사서 같이 먹고요. 점심시간에 보안관실에 내가 있으면 학생들이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과자 달라고 해요. 졸업생들도 내가 있으면 놀러와요. 과자값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좋아요.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힘이 납니다. 서울 고덕초등학교 화이팅! 신청곡 엄마꽃. 아, 참 우리 보안관님 아, 얼마나 사람이 좋길래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늘 웃음과 행복을 전할까요? 우리 2919님도 늘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건강하시면서 이렇게 또 3위에 안성훈의 엄마꽃이 올랐습니다. 손트라 차트쇼 2위는 458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입니다. 점심 먹고 집에 가는 길 손트라 들으며 율동도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신청곡 아름다운 강산. 요즘 온 동네가 꽃동산이네요. 이렇게 정말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좋은 노래로 오늘 힘이 되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안성훈의 엄마꽃 그리고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오늘은 전유진의 목소리로 띄워드릴게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한을 넘어 캐리비아.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고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8: 유동 골뱅이.
9: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5월 셋째 주 손트라 차트쇼 1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바로 정서주가 부른 우리 어머니. 네, 우리 7369님께서 정서주의 우리 어머니 듣고 싶어요. 가정의 달엔 늘 시댁과 친정 부모님께 무얼 선물을 고민하던 며느리이자 딸이었는데 작년에 다 돌아가시고 나니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오네요. 그때는 몰랐어요. 챙기는 게 조금은 귀찮았는데 이 모든 게 그립고 죄송하기만 해요. 아, 이번 주에는 또 이번 달 가정의 달인 만큼 부모님의 빈자리를 또 느끼며 쓸쓸하다는 사연들 정말 많이 왔거든요. 후회나 쓸쓸함보다는 오히려 좋았던 추억과 소중한 기억들 떠올리면서 따뜻한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다 이제 하늘 날아가시면 뭔가 후회하게 되는 거는 이게 당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이효정 원곡이죠. 오늘은 정서주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12시 10분에 다시 옵니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에세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2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 후 첫 주말인 오늘 여야 당 대표가 지역을 방문해 후보 지원 총력전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은 경기 평택을 김용남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직접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새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영남과 충청을 잇따라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호남으로 보폭을 넓혀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전북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사가 직원들을 향해 쟁의 참여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내부 메시지를 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은 최근 각 부서장에게 메일을 보내 쟁의 행위와 관련 부서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참여 여부는 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쟁의 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법을 인용하며 참여 여부에 대한 압박, 갈등 등 피해를 보는 부서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닷새 앞두고 최근 쟁의를 주도하는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가 약 1,000명 줄어들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대 단일 노조인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12일 7만 2,759명에서 어제 기준 약 1,000명 줄어든 7만 1,7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스마트폰 등 완성품 DX 부문 위주인 동행노조가 쟁의 노선에서 이탈한 데 이어 초기업노조 내부에서도 DX 부문 조합원들이 노조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표출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질적인 지원과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현재를 가르치며 미래를 만들고 계신 위대한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스승은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북돋아주며 때로는 부모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서 성장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이 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출동을 자제한다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초중고 학교 운동회와 관련해 단순 소음 신고가 명확할 경우 신고자에게 경찰관 출동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학교 운동장 소음 관련 112 신고는 모두 350건으로 이 중 345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 휴일인 내일까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 보이며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겠으니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진희였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8: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박준영
1: 박경진의
0: 두시 맛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진이 박경진입니다.
0: 요즘 초등학교 운동회에는 대왕 잉어사탕 파는 아저씨도 없고요, 솜사탕 아저씨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학부모님들도 참여를 안 하는 곳이 많대요.
1: 아, 그러면은 그 운동회 마지막쯤에 하는 그 손님 찾기, 그거 어떡합니까? 누구 찾아와서 같이 달리기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못하는 겁니까?
0: 손님 찾기가 운동의 또 백미였는데 달리기 하다가 중간에 놓여있는 쪽지에 적힌 손님을 찾아서
1: 그쵸.
0: 함께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는
1: 그거 아닙니까? 그래
0: 교장 선생님 꼭 들어가고요.
1: 들어가시죠.
0: 안경 낀 남자 아저씨 파마 머리 아주머니까지는 쉬운데
1: 찾기 쉬워요. 근데 이제 금리 가진 사람, 선글라스 낀 아주머니, 그 영어가 적힌 옷 입고 온 사람, 이렇게 구체적인 게 나오면은 이거는 바로 절망입니다. 꼴찌 예약이에요.
0: 그리고 손님 찾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수염난 아저씨를 찾아서 그 아저씨랑 달리면 되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너무 승부욕이 센 아저씨지.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아저씨야 그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손을 잡고 달리는 거지.
1: 그 속도가 안 맞죠. 그러면 이제 학생은 그 아저씨에게 거의 질질 끌려가다시피 갑니다.
0: 아유.
1: 아, 의욕이 과한 아저씨들 중에 학생을 그냥 들쳐 업고 뛰는 분들이 있어요.
0: 어깨에 메고 뛰는 사람 봤어요.
1: 쌀 부대자루처럼 어깨에 그냥 메고 그냥 뛰입니다. 냅다.
0: 근데 모르는 아저씨랑 그렇게 엎혀서 그 아저씨와 함께.
1: 예. 근데 1등 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식 일처럼 너무나 기뻐합니다. 얼싸 안아요 그냥. 예.
0: 달리기를 못하던 친구들도 이름 모를 학부모님 덕에 1등을 할 수 있었던 그 시절. 예. 김밥을 먹다가도 학생이 가자 하면 삼키지도 않고 냅다 뛰어주던 그 낭만이 있던 그 시절.
1: 그러네요.
0: 하, 그 시절은 어디에 갔나요?
1: 예. 아 진짜 그때 그 분홍 소세지가 들어가고 노란 단무지가 들어간 김밥이 먹고 싶네요.
0: 이런 거 진짜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런
1: 그 머리 위로 펄럭이던 만국기 그립습니다. 예.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이 노래로 출발할게요.
0: 공중에 던지던 오재미를 생각하면서 더보예요.
1: 굿바이.

0: 박준영 백진의 도시 만세 터보 굿바이 예스터데이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만국 깃발로기던 가을 하늘에 그 운동장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뭐 아빠 엄마 다 손잡고 동네 축제 돗자리 다 깔아놓고 김밥 그렇게 싸갖고 가가지고 떡이랑 뭐 과일도 있지 밑에 칸에는
0: 난리였죠.
1: 그런 것도 막 도시락 싸서
0: 잔치였습니다.
1: 그래도 이따가 뛰어놀다가 일로 와라 그러면 애가 좋아가지고 저쪽에서 친구랑 또 뛰어놀다가 일로 와 그럼 또 와가지고 막 먹고 그 생각이 나네.
0: 그때는 진짜 보통 한 절반 정도가 3대가 다 모여서 그렇지. 운동회를 즐겼어요.
1: 그러면은 그 막 그 동네에 문방구는 축제예요. 왜냐면 이제 앞에 와가지고 이제 가판에다가 이제 맞아요. 뭐 저기 음료수도 갖다 팔고
0: 그냥 뭐
1: 그 예전에
0: 당관오죠,
1: 그거 있었어요. 그 저 싼 음료수 중에 그 있어요. 아니 누나고 있어 그런 거 있어요. 그
0: 있어 빠빠빠빠
1: 그런 거. 그래서 약간 그
0: 얼려가지고
1: 그렇지.
0: 살짝.
1: 오렌지 맛 나는 거.
0: 네, 오렌지 맛.
1: 그거 하나씩 얼려놔가지고.
0: 아, 엄청 맛있죠. 아유, 그리고 이제 일찍 가서 또 자리를 잘 잡아야 돼. 나무 그렇지. 밑에, 그늘 밑에.
1: 그렇지.
0: 돗자리 쫙 깔아야 돼요. 늦게 가면은 땡볕에 앉아요. 철봉 밑에.
1: 어쩔 수 없어.
0: 철봉 밑에.
1: 그럼 옆에서 또 땅 따먹게 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 그럼 흙먼지 날려요. 그래서 항상 그늘 밑에 가야 돼. 나무 밑에. 예전에 초등학교에 나무도 참 많았었는데 길 따라서. 그죠? 박용진 씨 때는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 차전놀이 했어요?
0: 차전놀이 했죠.
1: 그러면 저기 운동장 창고에 그 차전 그 사다리꼴로
0: 꺼내오죠.
1: 꺼내오잖아요. 예. 밧줄로 묶어놓은 거.
0: 예.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꺼내서.
1: 김지희 씨는 그 위에 자기가 탔대.
0: 오호호.
1: 백군 응원단장으로.
0: 어휴, 그거 쉽지 않네.
1: 야, 대단하다.
0: 야, 그걸 리더인데, 리더.
1: 그러니까, 리더네. 예. 나도 못
0: 아무나 못 타요. 우리는 드는 사람이지, 우리.

0: 그럼 당연하지. 어깨 덤블.
1: 덩치 큰 애들은 다 일로 빠져. 다 일로 와. 일로 저 가서 뒤로. 들어 들어.
0: 그러죠. 저희 때는 김하전 있었어요. 우왕 때. 없었죠 김하전.
1: 김하전도 했죠.
0: 했어요?
1: 예. 머리끈 뺏기.
0: 그렇지. 머리에 모자 뺏기. 모자 뺏기.
1: 모자 뺏기. 예.
0: 근데 이제 김하전이니까 가장 뚱뚱한 애가 맨 앞에 쓰고 튼튼한 애가 양옆에 날개 그 맨 위에 좀 팔 좀 길고. 아 기억나네.
1: 아 많이 했었네. 아유. 마스 게임.
0: 오, 그런 연습을 엄청 했어요. 왜냐면 온 동네가 구경을 오기 때문에.
1: 단체로 해야 돼 단체로. 예, 뭐 그런.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 밥알 찹쌀떡의 원조.
3: 100년 앞변
2: 첨가물 없이 건강한
3: 100년 앞변
2: 30년 전통
3: 100년 앞변
2: 떡 선물 세트는
3: 100년 앞변
2: 1588-5678.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8: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9: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8: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0: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드문드문
1: 문득 문득
0: 어쩌다 퍼뜩 나올 수 있습니다. 비교해 주세요.
1: 가뭄에
0: 콩나듯 옛날 가요 최신 가요도 좋고요. 올드팝 뉴팝도 좋아요. 어떤 노래든 두 중인들의 신청곡이라면 다 틀어드릴게요.
1: 선곡이 되신 분들께는요 헤어 토닉 팡팡팡 쏴드립니다.
0: 9898님 사연으로 갑니다. 20대 때 친구들이랑 백화점에서 일했어요. 네. 하루 11시간을 꼬박 서서 근무하면 다리가 퉁퉁 부었죠. 아이고. 고객을 상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백화점 앞에 통나무로 만든 레스토랑에 가서 퀸의 Love of My Life를 신청해서 듣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50대가 된 지금은 젊고 뭐든 열심히였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1: 그립죠.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20대는 뭘 해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0: 레스토랑에서 이 신청곡을 듣는 유일한 낙으로 힘든 일들을 다 버티신 것 같아요.
1: 낙만이죠, 낙만.
0: 아이고.
1: 저도 20대 때 군대를 가기 전이었을 거예요. 우리 그 고속터미널 앞에.
0: 오, 고터.
1: 그 김씨 분들이 하는
0: 김씨 집.
1: 네, 김씨 분들이 하는 큰 뭐가 있잖아요.
0: 김밥집?
1: 김씨 분들이 하는 클럽 있잖아요.
0: 아, 그 클럽.
1: 그 클럽.
0: 거기서 김들 클럽. 네,
1: 김씨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클럽.
0: 김씨만 들어갈 수 있는 클럽.
1: 그때는 24시간이었어 거기.
0: 아, 거기가.
1: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새벽반이었어요. 알바가. 어허. 거기서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 카트 끌고 오시면 카트를 당겨주는 당겨주는 그런 이제
0: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1: 네,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하는 밤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0: 근데
1: 네, 계속 했었어요.
0: 그럼 어떻게 쉬어요?
1: 그러면 중간에 잠깐 쉬는데 그때 가서 이제 야식을 먹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로테이션으로 하거든요. 그것만 하면 안 되고 그거 하다가 이제 또 식품으로 가서 이제 비어 있는 음식들 또 다 채우고.
0: 여러 가지를.
1: 네, 그런 걸 했었는데 너무 진짜 서서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얼마나 힘듭니까?
0: 다리가.
1: 근데도 그때 막 밤샜는데도 다음 날 자야 되는데 막상 또 해가 또 있으니까 잠이 안 와. 또 돌아다녀. 돌아다니다가 이제 일 갈 때쯤 너무 좋아.
0: 너무 피곤해.
1: 너무 좋아. 근데 한두 시간만 자도 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때 20대는
0: 체력이 그런, 있었으니까.
1: 그런 체력이 있었어요.
0: 아이고.
1: 아, 근데 지금은 밤 10시에 자면 다음 날 저녁 10시까지 잘 수 있어요.
0: 아, 진짜?
1: 그럼 네.
0: 오, 잠 잘 자네.
1: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0: 야.
1: 아유, 맞아요. 그럴 때가 있죠. 우리 9898님.
0: 퀸의 Love of My Life를 노래를 준비했고 저희 헤어토닉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퀸의 Love of My Life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 또 만나볼게요. 다음 사연 우리 490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입합나무가

0: 희목인데요. 아하. 바람이 불면 꼭 보면은 그 눈꽃송이가 날리는 것처럼 보여요. 어허. 뭐 예쁘긴 한데 온 동네에 날려서 계속 기침이 나고 눈도 가렵고 그러네요. 보고 있으면 옛날 첫사랑도 생각이 난답니다. 안신의 이별 여행 들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 밤 나무가 요즘 한참 열려있고 또 막 난리죠. 지나가면 진짜 막 쏟아집니다.
1: 약간 그 보면은 약간 벚꽃에 아승에 도전하는 아. 이팝나무로 쫙 심어놓은데도 꽤 있어요.
0: 꽤 있어요. 예전에 좀 많이 안 보였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보이는 나무가 이팝나무입니다.
1: 벚꽃은 거의 한 일주일이면 좀 지잖아요.
0: 금방 가요.
1: 이팝은 좀 더 가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예,
0: 아직도 보이는 거 봐서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날리면 좋긴 한데 좀 예민하거나 이런 좀 알러지가
1: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0: 꽃가루
1: 날리면 힘들어.
0: 에, 계속 나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지고.
1: 원래 그 어떤 나무가 꽃가루가 엄청 날리는 거죠? 그 느티나 뭐야?
0: 그냥 예. 막 날아다니는 거 일단 뭐 민들레 아니에요 그거?
1: 아니 민들레 아니라 버드나무야? 무슨 나무야 그게?
0: 아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1: 엄청나게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0: 동글동글 생겼는데 그거 깨지면 막 확 나오는 거.
1: 아니 그거는 민들레가 맞는데 막 에. 시중에 엄청 날아다니는 거는 에. 넘어갑니다. 네, 네. 뭐 도시 어린이들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네. 아, 무슨 나무라고 내가 들었는데.
0: 자, 어쨌든 이렇게 4900님이 보내주셨고 노래를 안신의 이별여행을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여기 아마 원면
1: 씨 노래를 안신의 씨가 불렀나봐요. 네. 버드나무 맞죠? 버드나무래.
0: 아, 버드나무예요?
1: 엄청나네.
0: 버드나무.
1: 자, 안신의 이별여행 듣고 옵니다.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4: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5: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4: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5: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6: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때 아닌 여름 더위의 습격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아래 낮 기온 서울과 광주 31도, 대구 33도로 평년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 동안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나타나고 있고 오존 농도도 높은 만큼 무리한 바깥 활동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더위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한 발 물러나겠습니다. 그래도 저녁엔 기온 빠르게 떨어져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고요.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팔곡터널에 사고 나서 1차로 막고 처리 중이고 뒤로 1km가 정체입니다. 연민주였습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9: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10: 들으러 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2통, 호적등본, 종목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0: 뚱뚱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그 노래
1: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노래
0: 한국인이
1: 좋아하는 노래
0: TOP 20.
2: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 서러 죽는 눈 덮인 길리만다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0: 지난 방송을 듣고 미니로 최윤희님이 진모쌤은 H.O.T 파인지 체키 파인지 궁금합니다. 참 궁금해요.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본인이 직접.
3: 저는 이 둘은 아니고.
0: 아 잠깐 소개를 안 했구나. 아. 그냥 계세요.
1: 자 일단 이 둘은 아니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라디오 스케줄을 딱 한 프로그램만 가야 한다면 사실은 백혜미냐 두만이냐보다 조금 어려운 질문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3: 아니 이 질문이 더 쉽네. 무조건 아, 무조건 두만이지.
1: 아 두만을 외쳐주셨습니다.
3: 여긴 만세죠 그냥.
1: 두시 만세 최고라고
0: 했던 임진모쌤 어서오세요.
3: 네, 네 감사합니다.
0: 이 시대 최고의 음악평론가 임진모쌤을 모십니다.
1: 예, 일단 백캠 두만에서는 두만을 선택해 주셨고요.
0: 근데 이거는 그냥 또 백캠 가서는 또 백캠 아니겠습니까?
3: 아닙니다.
0: 아, 백캠 가서는 두만이에요?
3: 예. 전 거기서 대우받지 못합니다.
0: 아니 배철수 형님 면전에서 예. 두만이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3: 이번 주에 할게요.
1: 네. 백캠에서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죠.
0: 절대 없는 질문을 네. 안 합니다. 배철수입니다.
1: 아 근데 H.O.T. 제키 둘은 아니라고 했는데
3: 그때는 뭐 너무 학생들이 갈려 있어가지고 예, 예. 두 쪽보다 난 오히려 파라 파는 아닌데 예. 좀 더 끌렸던 건 조금 뒤 예. G.O.D였죠.
1: 아, G.O.D.
3: 나 오히려 파라면 신화파였어.
1: 아 신화파고.
3: 신화파였어.
0: 으쌰 으쌰.
3: 으쌰 으쌰. T.O.P.
0: T.O.P.
1: 예. 워낙 또 강력했으니까 H.O.T. 제키는
3: 그렇습니다.
1: 예 예. 자 오늘
0: 박영진 씨는 뭐예요?
1: 아, 저는 핑클.
3: 뭐 아, 지금 무슨 H.O.T하고 제키 중에서
0: 아, 그래도 없었구나.
1: 이다.
0: 그냥 둘 다 아니었어요, 그럼?
1: 아니요, 아니요. 둘 중에는 그래도
0: H.O.T. 제키야.
1: 왜냐면 윤일상 형님 노래가 아, 좀 많이 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윤일상 씨
1: 윤일상 형님 노래가 제키에 좀 많이
0: 저는
1: 있었어요.
0: 정말 네. 그냥 서태지파예요.
3: 뭔 얘기라는 거야 지금 둘 중에 하나 고르랬더니 하여튼 참 피해가기 명수라니까
0: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안 들었어
1: 그렇죠. 뭐 세대까지 그렇게 나뉘어요 네. 서태지에서
0: 내 성향은 서태지야
1: H.O.T. 제키로 넘어오는
3: 근데 이상하게 제가 볼 때 서태지파라면 아마 H.O.T.가 좀 더 가까웠을 거예요
1: 아,
3: 오. 성향이 조금 제키보다 이쪽 아닌가? 아,
1: 느낌이 좀 오. 그럴 수 있겠네요
3: 제가
1: 네.
3: 볼 때는 H.O.T.가 전사회를 한 것도 오. 그 전사회를 타이틀로 한 게 서태지와 애들 의식한 거라고 난 봐요. 아,
1: 영향을 좀 받았다.
0: 교실이 대야에 영향을 받았다.
3: 그렇습니다. 그가 그때 당시 학생들한테는 초미의 관심.
0: 야야야이. 야야야. 예. 이제 그만 좀 때려요. 이게 버트헤드입니다.
3: 네네.
1: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임진모 선생과 오늘 이제 98년도 인기 가요를 만날 텐데 지난주까지 이제 20에서 11위를 만나봤습니다.
3: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98년 가요 차트 훑어볼까요?
0: 네.
3: 20위는 한스밴드 오락실입니다. 선생님 사랑해요도 또 있죠. 네. 그 다음에 미성의 소유자 김현성의 소원. 이제 앞으로 해분이 한 번 더 나오겠네요. 그리고 진주 난 괜찮아. 이게 18위. 17위는 공동입니다. 태사자의 타임하고 업타운의 네. 내 안에 그대.
0: 야.
3: 네. 그리고 16위는 재밌는 노래죠. 컨츄리 꼬꼬의 오백피. 15위 트로트입니다. 송대관 내 박자. 14위 아주 강력한 걸그룹이었죠. 네. 네, 디바 왜 불러?
0: 네, 왜 불러?
1: 아, 그거는
0: 아 미안합니다.
3: 그다음에 아까 그 신화는 으쌰으쌰.
1: 으쌰으쌰.
3: 3위, 12위는 공동인데요.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하고 아, 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0: 안치환.
3: 11위는 아주 불만이 많으셨죠. 이게 11위밖에 안 되냐?
0: 이 부분.
3: 네, 김장훈 나와 같다.
0: 아, 불만.
3: 이때.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화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 예.
3: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물론 나와갔다면은 라디오 애청곡이고 엄청난 히트했지만 아마 12위권서부터 그 당시에 화제를 더 많이 갖고 갔던.
1: 갔던.
0: 제 생각에는 그 지난주 편에 예. 1위였기 때문에
1: 그렇죠.
3: 네네.
0: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뭐
3: 맞아요.
0: 8위, 7위 가도 갈 수 있는데
1: 이번 주에 8위보다는 저번 주에 1위로.
0: 11위가 좋다.
3: 네.
0: 네.
1: 자 그래서 이제 98년도.
3: 그래서 이게 순위 뽑을 때요.
1: 네네.
3: 1위서부터 100위 뽑잖아요.
0: 네.
3: 1, 2, 3, 4위보다 가장 잘 뽑아있는 게 100위예요.
1: 딱 같은
3: 100위를 잘 잡아야 돼.
0: 아.
3: 그래야 순위가 제대로
1: 그러면
3: 잡혀요.
1: 100위까지 뽑잖아요.
3: 네.
1: 101위도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3: 당연히 해야죠.
0: 아, 야, 101위 너무 아까운데요. 101위 너무 아까운데.
3: 그때 너무 그 또 자기가 좋아해봐. 얼마나 아슬아슬.
0: 그러면 그 가수분이 딱 이런 노래를 부르지. 임진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나는 101위를.
1: 네. 자, 그래서 98년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3: 자, 10위 갈까요? 네, 10위는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가수의 등장도 또한 엄청난 화제였죠. 그야말로 JYP의 수장이 되시는 박진영. 박진영의 작품이죠. 바로 박지훈입니다. 박지훈의 하늘색 꿈.
0: 아, 요 데뷔곡이잖아요.
3: 네. 그리고 박지훈 이때 정말 어렸잖아요. 97년생.
0: 예.
3: 그러니까 뭐 갓 20이 된 상태인데.
1: 97년도에 이제 데뷔를 예. 네.
3: 그 데뷔를 해서 하늘색 꿈을 터뜨리는데 이 노래가 왜 반가웠냐면 어른들이 딱 듣는 순간 안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TBC 하면 강변가요제잖아요.
0: 네.
3: 아니 저
0: 젊은이의 가요제.
1: 해변가요제.
3: 해변가요제인데 해변가요제 1회 때부터. 네. 워낙 소동이 많아가지고 이름을 TBC가 바꿨어요. 어허. 젊은이의 가요제.
1: 2, 3회 만에 바꿨죠. 네.
3: 예. 2회, 3회까지 하다가 3회 마지막으로 언론 통폐합 때문에 아하. TBC가 사라지는 거예요.
0: 예.
3: 그러니까 마지막 그 젊은이의 가요제의 대상곡이 바로 뭐냐면 로커스트의 하늘색 꿈이었어요.
1: 지금 박지훈 씨가 부르는 게 사실 원곡이죠, 원곡.
3: 이걸 갖다 끌어낸 건데 너무 선곡이 훌륭했어요.
0: 아하.
3: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라는 게 그 리메이트 그래요. 어떤 곡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네. 어떻게 소화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곡이냐. 이건 곡의 승리고 아 세상에 이게 떠가지고 로커스트가 다시 모였잖아요.
0: 아,
3: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국에서 만나게 돼요.
0: 네.
3: 그래서 이게 사실 조성모의 그
0: 조성모의
3: 아이씨 갑자기 생각나. 네. 시인과 천장 뭐냐 갑자기.
1: 시인과 천장 가시나무.
3: 아 그래.
0: 어. 어, 밖에다가 막 혼잣말을 하십니다. 근데 결국은 찾아냈어요. 시인과 천장의 가시나무.
1: 내 안에 네. 내가 너무.
3: 그것 때문에 결국 시인과 천장도 다시 무시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리메이크의 힘이에요.
1: 힘이죠 리메이크. 자 그게 이제 그래서 10위는 박지훈의 하늘색 꿈입니다.
0: 자 9위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9위는 뭐예요?
3: 9위는 뭐 90대 말 그야말로 히어로죠. 터보입니다. 터보. 터보의 곡 중에서 꽤 살아있는 곡 중에 하나가 세상이죠.
1: 윤일상 형님 아닙니까?
3: 그렇습니다. 네.
1: 윤일상 형님.
3: 진짜 이때 당시에 뭐 너무나 히트곡을 많이 터뜨리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진짜 터보는 이상한 팀이 이게 보통 메인 보컬 할 때 스포트라이트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음을 구사했던 김종국인데 예. 김정남이 너무 춤을 잘 춰가지고
1: 1집 때
3: 1집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2집 때까지
1: 2집 때까지 어.
3: 진짜 시선을 오히려 김정남이 더 많이 가져가지고
0: 아하 각기춤이라고 하죠 그거
3: 예, 각기춤 이게 팝핑이에요
0: 팝핑이에요 네.
1: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마이키
3: 여기서 마이키
1: 예, 마이키
3: 이제 마이키도 또 엄청난 히트곡을 내는데 네. 이때는 또 어느 재즈바에서 그리고 이제 회상
1: 재즈바와
3: 이게 바로 이 98년 얘기입니다
0: 그 참 대단한 게 네. 멤버 두 명 중에 한 명이 바뀌면 반이 바뀐 건데도 인기는 그대로예요.
3: 아 진짜 이 터보가 희한했던 게 보통 이렇게 바뀌면요 네. 많이 가라앉는.
0: 그러게. 네.
3: 근데 인기가 그대로 갔단 말이야.
1: 계속 이어져 가.
0: 김종국의 힘일 수도 있지.
3: 네. 그래 결국 세 사람 다시 만나잖아요.
1: 셋이 맞아요. 셋이서 또 뭐 한 번.
0: 이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10위 박지윤의 하늘색 꿈 그리고 9위
1: 터보의 회상.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절세의 왕 절정.
9: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0: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9: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8: ISA는 삼성증권이다.
11: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3: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수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지친날을 안아브라.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박준영, 박영진, 모나코, 모나놈,
3: 모나코,
2: 모나코, 모나놈. 그래도 웃긴 놈. 두시 만세. 계속 들어주.
4: 98년도 인기가요 9위까지 듣고 왔습니다.
5: 네. 자, 이제 98년도 인기가요 8위 갑니다. 8위.
6: 네,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정말 뭐 하는 것마다 그리고 춤추는 거 하나마다 화제였던 박진영 허니입니다. 허니. 네, 네.
5: 허니. 우리 정선이 누나예요.
4: 그렇습니다.
5: 야, 이거 기가 막혔어요.
4: 그리고 뮤직비디오에는 네. 고소영 누님이 나오시지 않나요, 여기?
6: 그랬을 겁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5: 근데 이게 기억이 나네, 이게. 네. 이게, 8위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이게 1위라고 해도 저는 괜찮을 정도로.
6: 사실은 그런데.
5: 파워였는데, 엄청났어요.
6: 자, 앞으로 나온 곡들 있잖아요. 다 1위라고 해도 초색이 없어요.
5: 야.
6: 박진영, 허니 엄청났는데, 사실은 박진영만큼 춤과 동시에 의상이 나올 때마다 화제인 사람은 없어요.
4: 패션도 뭐. 예.
5: 가발.
6: 가발도
5: 이만한 가발이 유행해가지고.
4: 그녀는 예뻤다.
5: 방송가에 코미디계에 이만한 가발이 다 다섯 개씩 있었어요.
6: 맞아요.
5: 왜냐면 이거 쓰고 나가 다 흉내 낸다고 그래요.
6: 그리고 박진영
5: 이 춤 배웠던 기억이
6: 춤이 완전 섹시하기도 하지만 포인트 그러니까 찌르는 거 있잖아요.
4: 참,
6: 이거
4: 킥이 네,
6: 엄청 잘했어.
4: 킥이 있어.
6: 맞아요. 킥이 있어요. 네, 네.
4: 따라하기 좋고.
6: 그리고 정선이는 이것 때문에 아주 지속적으로 실연료를 받게 되죠. 노래 불렀기 때문에.
4: 오,
6: 옛날에는 가수들이 가는 게 없었는데 요즘 이제 한국 실연자 협회가 있잖아요. 네. 실연료가 나가요. 노래도 이제 노래도 저작권이 부분적으로 붙는 거예요.
4: 물론
6: 작사 작곡보단 적지만 바로 노래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4: 가창자나 이제 실연을
6: 가창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네.
6: 이게 갑니다. 정성에도 꽤 오랫동안 받았을걸요.
4: 어머나 대단하십니다.
6: 바로 박진영의 허니.
5: 제 노래 제대로 들어보시죠.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내세.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7: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3시 뉴스입니다.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좋은 협상 칩이라며 미국이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는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며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만이 중국 본토와 가까운 반면 미국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은 현상 유지를 선호하지만 미국이 밀어주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대만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현지 시간 15일 오후 성명을 내고 대만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은 대만 해협 평화의 초석이었다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대만 관계법에 따른 안보 약속이자 영내 위협에 대한 공동 억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만은 일본 열도와 남중국해를 잇는 제1도련선의 핵심 축이라며 미국 등 민주우방과 협력을 강화해 억지력을 높이고 국제질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놨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충 주 유엔 중국대사는 현지 시간 15일 유엔 전문 온라인 매체 패스블루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결의안에 대해 우리는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측이 진지하고 선의에 입각한 협상에 임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며 이 단계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 파업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사가 직원들을 향해 쟁의 참여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내부 메시지를 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은 최근 각 부서장에게 메일을 보내 쟁의 행위와 관련 부서원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참여 여부는 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9.5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 회장 우희종입니다. 경주마의 하루는 세밀한 관리로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이 영양 상태를 살피고 발굽과 근육까지 점검하며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말이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갖추고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에 앞장서겠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기준이 높아질수록 사람과 동물이 함께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라디오 좋아하세요? 그럼 두 만을 들어요.

0: 박준혁 박진의 2시 만세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 20 98년도 우리 임진모 쌤과 함께 와 있습니다.
1: 자 이제 7위가 박진영이다. 자 네. 7위 궁금해. 7위는
2: 아마 7위도 이게 왜 7위밖에 안 돼요?
1: 설마 네. 설마 이누나
2: 엄청나해 포이즌입니다.
0: 포이즌이 네. 7위입니다.
1: 이러면은 박진영 8위가 또 이해가 됩니다. 아 엄청나네요.
2: 엄정화가 포이즌 이게 그해 주요 가요 대상을 다 쓸었죠. 아~ 그리고 이게 이제 99년에 이제 몰라로 이어지는데
1: 아 대단했어요.
2: 몰라 페스티벌
1: 맞습니다.
2: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였어 엄정화.
1: 그러니까 이 시대 최고의 디바예요 지금.
2: 맞아요
1: 지금 이 시대
0: 야 저절로 따라하게 되잖아요 춤을. 우리 김종민 형이랑 같이
2: 맞습니다. KBS 가요 대상 그다음에 SBS 가요대전 골든디스크 다 탔어요.
0: 야 힙스네요. 힙스러요.
2: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역시 이 곡은 엄정화가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야 근데 매력이 있잖아요.
2: 살리기 힘들어.
0: 요거는 또 주영훈 형님 노래 아닙니까?
2: 맞습니다. 아, 이때 완전히 유니스한과 주영훈 전성기라고
0: 쌍두마차.
2: 아니 아니죠. 예. 그리고 이때 머리가 참 단발머리 예뻤어요. 아하. 예, 엄정화가 춤도 잘 추지. 정말 비주얼 예, 훌륭하죠. 예. 그리고 연기력이 있어. 맞아. 확실히 연기를 해서. 예. 그래서 춤추고 뭐 하는 게 약간 감정선이 눈에 띌 정도였다니까. 그게 엄정화의 승리의 비결.
1: 지금 98년인데 98년 최고의 디바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엄정화입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 지금도 뭐 최고의 또 예.
2: 하지만 예. 신인으로 따진다면 이번에 6위까지 가죠.
0: 아 6위 갑니까?
2: 신인으로 따지면 신인 디바는 이 여자예요.
0: 어 신인?
1: 신인. 죄송한데 지금 살짝 넘어갔다 와가지고 예. 와야 돼 가지고 6위는 좀 이따 얘기해 주십시오.
2: 알았어요.
1: 이 노래 듣고요. 엄정화의 포이즈.
3: Use your imagination.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 사이언스.
5: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V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9: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아~ 도시만세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 20.
4: 엄정화의 포이즌은 좋은 곡이었어요.
5: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네. 6위도 함께 가자 그랬는데 네. 지금 최고의 디바가 엄정화였다면 최고의 신인
4: 디바.
3: 신인 디바.
4: 누구? 바로 김현정입니다.
3: 아, 98년에 나오네요. 네.
5: 롱다리 미녀 가수 드디어
4: 맞습니다.
5: 나오나요?
3: 큰 영화의 이별.
4: 아마 우리나라에서 롱다리는 아마 김현정이 아~ 유행시킨 언어일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휘재가 이 용어를 썼습니다만 김현정의 거의 전매특허와 같은 용어 수식어 바로 롱다리인데 그녀와의 이별입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요,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완전히 나이트클럽하고 노점상 때문에 그랬어요. 리아카
3: 길보드
4: 기억날 거예요.
3: 길보드
4: 리어카에서 아니 완전 이 노래 쓸어버려.
5: 제가 요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요때 라디오에 신인 개그맨으로 이 어떤 한 코너 꼭지를 맡아서 저하고 김현기 씨하고 박성호 씨하고 서세원 선배님 라디오를 함께 했었어요. 근데 공개 방송을 대전 저기 뭐야 보령으로 갔는데
4: 충남 보령.
5: 보령에 초대 가수 이제 김현정 씨가 왔는데 김현정 씨를 보려고 진짜 한 만 명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진짜 대단하다 막. 나오자마자 스타야.
4: 그러니까.
5: 어제 나왔는데 오늘 스타야.
4: 아, 근데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가 아니에요.
5: 어허.
4: 왜냐하면 이게 1년
3: 아 조금 있었어요.
4: 1년 반이 넘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5: 그랬었어요.
4: 아마 내 생각 김현정도 거의 포기했을 거야 처음에. 아 너무 안 되니까.
3: 워낙에 기성의 어떤 스타들이
5: 우리는
3: 많으니까.
5: 그냥 나오자마자 스타가 됐다고 생각하는구나.
4: 근데 이게 나이트클럽에서 DJ들이 이 곡을 트는 거야.
3: 그렇죠.

0: 그리고 노점상이 왜 그때는 노점상에서 리어카가요 탑텐을 정했어. 그 시절이 이때가
1: 있었죠. 98년에 제 노래 제대로 듣겠습니다.
0: 김현정 노래가 뜬 거예요.
2: 요거 최규정 형님 노래일 텐데.
1: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0: 조심하세요. 우리 임진모 쌤과 98년도에 와 있습니다. 지금 6위까지 만나봤고요. 네. 이제 5위 곡을 또 보겠습니다.
1: 아, 이것도 참 잘 고민 많이 했는데요.
2: 아, 고민했어요.
1: 결국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아, 그렇다면 네. 두 팀이 약간
1: 그렇죠.
0: 오호. 라이벌 구도인가요?
1: 이때 진짜 한 해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엄정화냐 김현정이냐. 그것도 어렵지만 제가 볼 때 그때 기억으로 설마. 정말 세대를 관통해서 설마. 가장 많이 얘기된 건 그 SES하고 핑클인가요?
3: 아~ 네. 공동 5위에 놓으셨나요?
1: 공동 이거 순위를 어떻게 따질 수가 없어요. 노래도 그리고 인기도 비슷했고.
3: SM과 GSP를 피해가셨나요?
1: 네네. 에시스 노래는 안요 거리였고요. 그 다음에 핑클은 내 남자친구에게였어요.
3: 아~ 네. 진짜 핑크. 뭐 이 시대를 관통했던 SS. 걸그룹 대한민국 네. 걸그룹의 뭐 시작이라고 말이죠.
1: 그렇죠. 네. SES하고 네. 핑클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죠.
0: 계속 거론되죠. 계속 거론됩니다.
3: 1세대 걸그룹.
1: 맞습니다.
0: 와. 이 SES는 이제 그 이름을 네. 약자를 따해서 있는 거죠. 바다 유진 슈. 슈. 네.
1: 그리고 SES는 조금 귀여움으로 어필했고 핑클은 약간 성인적인 매력. 그죠?
0: 아, 핑클.
1: 이때 3명, 4명 멤버 이름 모두 하면 남자가 대화로 탈락.
0: 그럼요.
1: 대화에서 탈락.
0: 다이어죠.
3: 이름 모르면.
1: 예.
0: 효리, 그 진, 네. 유리, 네. 주현. 네.
1: 그렇습니다. 다. 아, 아무튼 참 이 둘은 너무나 매력적이었는데 색깔은 달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키하고 H.O.T처럼 네. 그야말로 SM과
0: 대성기에
1: 이제 나중에 T.S.P로 바뀌었지만 예, 예, 예. 치열했어요.
0: 아, 근데 뭐. 예.
1: 근데 저는 사실은 대성기획은 아주 노골적으로 2등을 표방한 곳 아니에요? 우린 2등 간다 2등으로. 어. 근데 핑클이 2등이었을까요?
3: 아, 핑클은 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1: 네. SS 인기를 초월하기도
3: 했고 핑클이
1: 했고.
3: 1등일 수도 있어요.
1: 네. 그리고 핑클은 더군다나 더 이어가는 게 이효리가 나오잖아요.
3: 아, 그렇습니다.
1: 엄정화도 이효리가 안 나왔으면 한 2, 3년 더 갔다고요.
3: 아, 핑클이 또 사실 이제 여기서 이효리 씨가 솔로를 독립하면서 네. 또 새로운 디바의 시대가 또 열리죠.
1: 그렇습니다. 네.
0: 핑클은 이제 핀의 킬링 리버티.
3: 이 뭐예요?
0: 자유를 죽이는 모든 것들을 끝내겠다.
3: 죄송한데
0: 그걸 외우고
3: 그런 있었잖아. 것들을 알고 준비했고.
0: 아이 외우고 다녔다.
1: 근데 박영희 씨는 그때 당시에 노래 들을 때 이런 거 중점으로 듣고 예. 생각보다 작곡가 많이 다져.
0: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네. 아 너무 좋아요.
3: 아, 너무 좋다.
0: 이 두 곡을 공동 5위에
3: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SES의 I'm Your Girl 그리고 핑클의
0: 내 남자친구에게.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

0: 부산 앞골당 극락원.
1: 청취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오후가 되면서 고속도로는 외곽보다는 이제 도심 방향으로 차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 또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은 특히 일산 방향으로 판교 분기점 4차로에 화물차 사고가 나면서 성남부터 청계터널까지 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의 판교 방향은 별내 부근 1차로와 4차로에 또 승용차 사고로 가로막혀 주로 3km가량 극심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서종부터 남양주 오금소까지 밀리는데요. 이 정체 시작과 끝 지점에 모두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발생에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매송과 일찍 부근 지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자, 공동 5위 SS와 핑클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이제 상위권으로 갑니다. 이제 4위입니다. 4위.
1: 네, 4위는요. 사실은 97년 겨울인데 이 노래가 완전히 빵 터진 거 98년 넘어왔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98년 1, 2월 신년 초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한 노래. 이때 IMF 예, 우리가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예, 예. 바로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입니다. 아. 예. 어떤 사람은 이 곡을 갖다가 1위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아. 엄청났어요. 그리고 이 노래도 어디서 네. 터졌냐? 바로 리어카상이었습니다.
0: 아, 빌보드에서 역시. 네.
2: 제가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테이프입니다.
1: 네, 맞아요.
2: 테이프가 있어요.
1: 네.
2: 제가 제 차 A부터 Z까지 그 차 스틱인데 네. 그 차에 이 테이프를 끼워 넣으면 밀어 넣으면 프론트 로딩 방식 밀어 넣으면서 눈길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서 네. 조심해서 가야 된다. 아, 약간 엔진 브레이크를 걸면서 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
1: 이 곡은 여러 가지 화제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비발디의 사계. 겨울이죠. 비발디 사계를 샘플링했는데 이때가 샘플링 전성 시대예요.
0: 클래식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1: 클래식 저기 T.O.P.도 그렇잖아요.
0: T.O.P.
1: 썼고. 네.
2: 그래서 막 논란도 많았어요. 네. 뭐 자기들이 만난 것도 아닌데.
0: 페이지 누나.
2: 여기저기 갖다 써도 되니까.
1: 그리고 우리가 네. 인기하면 여전히 많이 체크했던 게 가요 톱10이 이때 사라집니다. 그래. 그래서 가요 톱10의 마지막 1위 곡이 뭐냐 바로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이에요.
0: 역사적인 노래네요.
2: 근데 궁금한 게 예? 뮤직뱅크 할 거면서 왜 없었을까요? 가요 톱10은
1: 그때는
2: 좀 물어볼까요? 그때
1: 가요계에 너무 순위로 그리고 그 순위가 결국 가요의 어떤 흐름을 결정한다라는 비판 여론이 강화하면서 IMF 때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
0: 그러면서 약간 이제 은행스러운 어떤 뱅크가 필요했나요?
2: 사실 우리 MBC도 네. 10대 가수 가요제가 네. 정말 지구 우리나라 최고의 쇼였거든요.
1: 옛날에
2: 31일 날 10대 가수 가요제.
1: 가수왕.
2: 근데 어느 날서부터 조용필 강이 이건 이제 안 받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1: 네.
2: 약간 그러면서. 색깔이 좀 약간
1: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우리 음악계 내부에서도 참 여론이 좋지는 않았어요.
2: 아하.
1: 너무 순위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순위로 꽤 있었거든요.
2: 아하.
1: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해요. 이현우도 사실 꿈을 히트시킨 게 92년이에요. 한동안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말에 와서 98년에 와서 이 헤어진 다음 달을 만난 거예요.
2: 그때 아마 이 형님이 무슨 뭐가 있어서 네. 못 나오셨을
1: 맞아요.
2: 거예요.
1: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노래가 없었으면 네. 이현우의 가수 이미지는 많이 한마디로 해서 축소됐을 거예요.
2: 아하.
1: 이게 살려준 거예요, 이현우를. 오늘날 이현우 하면 아직도 이 노래에 어허. 저는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이현우입니다. 실장님입니다.
0: 네. 헤어진 다음날.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를 일단 내드리고 오겠습니다.
2: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0: 헤어진 다음날은 이현우 씨가 비발디의 사계를 듣고 영감이 떠올라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요. 사계. 비발디의 걸작 중 하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개 테마가 있죠.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구성된 작품인데
2: 자 뭘까요?
0: 자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떤 계절을 샘플링한 노래일까요?
2: 1번 봄, 2번 여름, 3번 가을, 4번 겨울
1: 네.
0: 아, 정답 아시는 분은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2: 힌트 무료입니다. 드렸는데요. 1번 네. 봄, 2번 여름, 3번 가을, 4번 겨울
1: 그리고 이 노래는 12월 1월에 히트했습니다.
0: 아, 그럼 뭐 답이 나왔죠. 예. 혹시 뭐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2: 그럼 헷갈리겠는데 호주에 계신 분들 헷갈려요. 뉴질랜드 헷갈려요.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 4위입니다.

0: seems like it's been many days.
1: 도시만세. 아,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20 98년도 인기가요.
2: 제가 지금
1: 만나고 있는데요.
2: 3위 2위 1위를 보면서 아 어쩔 수 없었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임진모 쌤이 네. 아, 김장훈을 안으로 둘 수 없었다.
3: 네.
2: 얘기를 할 정도로 아 고개가 절로 끊어지시고 만약 임진모 쌤의 임진모 차트를 방송국에서 받아들였다면 가요 톱10은 안 없어졌을 겁니다.
1: 자,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깜짝 퀴즈 정답을 발표하고 가겠습니다. 정답은 4번 겨울이었고요. 홈페이지 선물방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자분들.
2: 자, 이제 3위 가겠습니다. 3위는 뭡니까?
3: 아, 이건 뭐 누구도 부인 못하고 이걸 또 왜 1위를 안 했냐 할 텐데요.
1: 놀라로
3: 조성모입니다.

0: 어? 아 진짜 조성 어? 얼굴 없는 가수
1: 이름이 이건 아, 1위여야 되지 않나?
2: 아 이거 딱 살짝 논란될 수 있는데
0: 또 2위 아. 1위 한번 보시자고요. 근데 아, 3위로 넘게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조성모의 이때 당시의 이 화제성은
1: 아, 폭발적이었어요. 어,
2: 신드롬
0: 정말 신드롬. 박지윤을 단숨에 능가했다니까
2: 신드롬
1: 아 이거
0: 그리고 야, 세상에 아 나중에 보니까 얼굴 이렇게 잘생겼어? 이소라 프로포즈인가 어디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2: 아 첫 공개를 거기서 했나요?
0: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이소라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 아 이렇게 잘생겼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 더 놀라는 거 왜 이렇게 뛰면 잘 뛰어?
2: 운동을 너무 잘하죠.
0: 그러니까
2: 에, 신기록자 아, 네. 신기록 보유자
1: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0: 네.
1: 그 대학 축제 때 제가 그때 인하대학교 사회 행사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0: 네.
1: 엄청 안 왔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의 한 시간 제가 게임했던
0: 그리고
1: 그래서 오늘 와서 내가 너무 막 짜증이 났던
2: 이 토요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0: 그게 바로 뮤직비디오
2: 뮤직비디오입니다.
0: 사실 이때 당시에 아주 사람들이 익숙해진 용어가 이거였어요. 드라마타이즈드
2: 드라마타이즈
0: 드라마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노래는 3분인데 드라마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5분짜리 만들고 이랬어요.
1: 어, 5분 8분 그래. 돼요 막 대화
0: 그래서
1: 나오니까.
0: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예요. 음반 만드는 데는 5천만 원 들여놓고 뮤직비디오는 막 1억 5천 이런 거예요.
2: 몇 억씩 들어가요.
0: 정말 저희가 볼 때 진짜 고비용 저효율에 시달렸어 이때 아, 진짜 이 뮤직비디오
1: 아니 근데 이게 이 뮤직비디오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
0: 여기 이병헌
1: 거기서
2: 이병헌 김한을
1: 뭐 드린 거 뭐
2: 허준호
1: 몇 배 뺐죠.
0: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듬해 이제 For Your Soul
2: 아 슬픈 영혼씨
0: 자 하여튼 조성모의 To Heaven 노래 잊을 수 없는 발라드인데요.
2: 네, 이경섭 작곡가님
1: 듣고 갑니다. 네. 조성모의 To Heaven

0: 98년도 3위 노래 조성모 투 헤븐.
1: 이제 아, 요게 3위인 게 지금 네. 약간 네. 의아할 정도로.
2: 근데 이때 당시에 한번 박영희 씨 생각해 보세요. 네. 라이벌 하면 누가 떠올라요? SS 핑클이죠?
0: 네.
2: 근데 진짜 라이벌은 누구예요?
0: 라이벌에 이제
1: H.O.T.
0: 우리 저희 시대 때 시작은 H.O.T와 이제 잭키죠. 잭스키스.
2: H.O.T와 잭키 얘기가 천차 하늘 끝까지 올라간 때가 아, 98년이에요.
1: 이때.
2: 98년. 이때 H.O.T 노래는 바로 빛입니다. 빛.
1: 어허.
2: 그리고 잭스키스 노래는 커플이죠. 이 노래를 1, 2위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 아, 그럼 1, 2위를 동시 발표했네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 먼저 나오는 게 잭키 노래니까 잭키가 2위군요.
0: 아, 네. 그래요.
2: 제 생각에 그때
1: 아니, 커플이 1위일 수 있지 않나?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네네. 지금까지 들리는 거는 빛보다는 커플인데요. 라디오를 볼 때
2: 그 당시 학생들한테도 커플이 좋았지만 네. 제가 볼 때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H.O.T의 빛을 좋아했어요. 이거 건전가요야 진짜. 그래서 막 갑자기 막
0: 그리고
2: 뭐 애들 막 예. 막 부추기는 듯한 그런 노래들이 유행하다가 예. 갑자기 빛이라는 아주
0: 긍정적이고 희망적
2: 희망적인 그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1: 아하.
2: 그래서 선생님들이 손을 들었잖아 H.O.T한테.
0: 그리고 이게 이때가 또 IMF 때라
2: 그렇습니다.
0: 이게 커플도 너무 좋지만은 이게 시대적으로는
1: 예. 아 이거 저희 같은 잭키 팬들은 여섯 개의 작은 수정들은 우리가 아 이해하기 좀 힘드네.
2: 저는 그래서 잭키 팬들의 태형을 각오하고 그래 죽자 살려면
1: 커플이 1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0: 아...
1: 상암동 광장에서 다 같이 임진모를 규탄.
2: 저런 선동가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아이고
0: 자 알겠습니다. 지금 최초로 1위가 벌써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2위
2: 아니 당연히 이건 1, 2위를 네. 동시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0: 예 예.
1: 아니 오케이 인정인데 네. 커플이 1위가 아니냐 이게 지금.
0: 근데 또
2: 네. 아니, 솔직히...
1: 아니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또 라디오를 나름 한 20년 DJ로서
0: 예.
1: 빛보다는 커플이 훨씬 많이
2: 근데 왜 박준영 씨 얘기가 맞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1: 네.
2: 커플이 오래 갔어요.
1: 아, 그렇죠. 커플 네. 올라갔어요.
2: 그러니까
0: 라디오에서 많이
1: 인정해 주시는 건가?
2: 그럼요. 아이돌의 명곡이야.
1: 아, 그러면 빛 1위 인정합니다.
2: 네.
0: 이렇게 쉽게 넘어가요?
2: 근데 아마 저는 그때 98년 돌아가는 거죠.
1: 아,
2: 그때는 그 시기에 H.O.T가 좀 셌어요.
0: 그 시기에는 빛이.
2: 그리고 빛이 선생님들이 환영했단 말이에요.
0: 자, 그러면 잭스키스의 커플을 듣고 네네. 오겠습니다. 네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3: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5: 여기가 꺼님네 신동체로
6: 아기의 놀이
7: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크게 일어난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며 부르는 곰방매질 소리입니다. 나무로 만든 곰방매라는 망치로 흙덩어리를 두드려서 좁씨를 뿌릴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5: 풍년농사 절로난다.
8: 도시 만세.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 20 98년도 인기가요 만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1위는 네네. 이미 나왔습니다.
9: 나 H.O.T의 빛인데요. 빛. 때 4집이죠. 인기 절정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더 하나의 큰 소확은 강타의 곡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커플은 거의 은지원의 선택으로 됐죠.
10: 선택이지만.
9: 여기는 강타가 곡을 직접 씁니다.
10: 자작곡입니다.
9: 그게 바로 빛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가사의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IMF 어려웠는데 그런 상황에서 참 그분들에게 위로를 선사하고 다시 용기를 한번 주는.
11: 요! 그 생각보다 1위로서 마음이 좀 벅차오릅니다. IMF를 생각하고 또 빛을 그래요? 생각하니까.
9: 그럼요.
11: 이래서 H.O.T. 네. 하는 모양입니다.
9: 네. 그리고 예. 강타는 이 H.O.T. 멤버들이 부를 수 있는 파트를 다 정해 나눠줬다는 거예요.
11: 아, 강타 네. 있군요.
9: 네.
12: 역시.
9: 하여튼 이 노래 히트로 하여튼 강타도 저작권료 꽤 많이 챙겨서
11: 자, 이 노래. H.O.T.의 빛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모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감사합니다.
9: 네, 감사합니다.
11: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돌아주세요. 1등이
8: 고맙습니다.
11: 2시 반세 Forever.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에세이.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0: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4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이후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제재 해제를 논의했다며 앞으로 며칠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확약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어떤 호의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호의를 요구하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호의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종전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제 유가가 또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IC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9.26달러로 전장보다 3.4%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105.42달러로 4.2%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나라는 평화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서로 공격 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공습을 강화하면서 두 나라 사이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경찰청이 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출동을 자제한다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초중고 학교 운동회와 관련해 단순 소음 신고가 명확할 경우 신고자에게 경찰관 출동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학교 운동장 소음 관련 112 신고는 모두 350건으로 이 중 345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다가 오는 20일쯤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진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4: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위 내시경 검사자의 통증 분석을 했습니다. 검사자 A는 9분, B는 25분이 걸려서 고통의 총량은 B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B가 견딜만 했다고 했고 A는 죽는 줄 알았다며 고개를 흔들었지요. 이유는 고통이 오는 순서였습니다. B는 검사 중간에 최고 아프다가 막판엔 약한 상태에서 끝. A는 마지막에 최고 아플 때 검사가 끝났지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똑같은 고생이면 일찍 하는 게 낫다. 심리학적으로 맞는 얘기랍니다.
5: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지라시 담당 PD 김나영 부장님이 네. 주말에 텃밭을 가꾸는 분이에요.
0: 아, 알죠, 알죠.
1: 이번에 명이나물까지 수확했다는 쾌거를.
0: 우와. 네. 어, 농작물이 다양해졌네. 네. 그럼 그걸로 명이나물 장아찌 담그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그러나 드린공에 비해서 수확물이 너무 쥐꼬리만 해서
0: 에이고.
1: 간장을 이렇게 부어놨대요. 일단. 네네. 근데 명이가 아직 숨이 안 죽고 살아있대. 그래서 회의하면서 다 그랬대. 네. 그냥 사잡수라고.
0: 아, 그 농사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1: 예.
0: 정성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그죠?
1: 예,
0: 하루 이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농사를 업으로 삼으신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1: 맞아요. 진짜 이건 하늘이 내려야지 가능하다라는 예. 생각을 할 정도로
0: 대단하십니다.
1: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아직 숨 안 죽고 있는 명이나물 그냥 반려식물 같은 거로 키우세요. 간장에 이렇게 담아.
0: 애들 이렇게 세워요?
1: 네. 안 죽을 것 같아. 아, 명이나물 이름이 왜 명인지 알아요?
0: 글쎄요. 명이. 모르겠는데요.
1: 재밌어. 여러 썰이 있긴 한데 네. 그중에 유력한 두 가지가 먹으면 귀가 밝아진대요. 그래서 명이래요.
0: 밝은 명의 귀예요?
1: 네.
0: 명이?
1: 그리고 또 하나는 겨울과 봄 사이에 먹을 게 없을 때 네. 이 나물로 목숨을 연명했다고 해서 명을 이어준 나물 명이.
0: 어, 진짜?
1: 아, 두 번째 게 좀 설득력 있는데.
0: 오.
1: 어, 명을 이어준 나물.
0: 그렇구나.
1: 뭔가 좀 다르죠.
0: 명이.
1: 네.
0: 어, 되게 의미 있는 나물이네요.
1: 문천식 씨, 명을 이어 말어.
0: 아니, 저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오래 살고 싶진 않아서요. 네.
1: 저런 사람들이 네. 꼭 내 관들더라.
0: 그리고 즙 엄청 챙겨 먹고, 즙.
1: 어머, 마야, 네. 진짜. 말년에 즙이란 네. 즙은 다 빨아먹더라. 아 근데 명이나물은 고기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0: 최고죠. 네. 그죠?
1: 그 네. 제철나물 한 가지 딱 올려주면 뭔가 소박하지만 아 나는 먹을 때 있어서 삶의 예의를 갖춘다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지 않아요?
0: 그렇죠. 아 그리고 현대의학이 말해주는 게 소박하게 과식하지 말고 그죠? 골고루 적당히 드시는 게 명을 이어가는 방법이다 다 알려졌잖아요.
1: 우리가 모르나?
0: 네.
1: 그럼 그렇게 맛있게 만들지 만들지.
0: 그러니까.
1: 어? 그렇게 죄다 맛있게 만들면
0: 특히
1: 어떡해.
0: 고기에 명이나물 있으면 난 어떻게 쫓겨 먹어. 많이 먹어야지.
1: 그러니까. 그 명이 리필해서 먹잖아. 막.
0: 맞아요.
1: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죠.
0: 네.
1: 선우정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봄처녀.

0: 5월 16일 토요일 첫 곡으로 선우정아의 봄처녀 듣고 오셨고요.
1: 네. 네. 요즘 제철나물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고사리 있고요.
0: 어, 그럼 육개장 좀 사 먹어야 되나?
1: 그 두릅.
0: 두릅.
1: 뭐 취나물. 네. 엄나무순. 뭐 이런 게 있다는데.
0: 맞아요.
1: 아, 두릅은 진짜 옛날엔 정말 쳐다도 안 봤는데 요새 두릅 매니아 돼가지고.
0: 그렇죠.
1: 제철
0: 저는
1: 두릅.
0: 맛은 비슷하지만 생긴 것도 비슷하죠. 엄나무순이 더 맛있더라고요.
1: 근데 이 엄나무순이 살짝 데치면 네. 훨씬 더 뭔가 향도 그렇고.
0: 맞아요, 맞아요. 어,
1: 남달라.
0: 딱 요맘때밖에 못 먹으니까.
1: 그렇죠.
0: 사 먹습니다, 저는.
1: 맞아요. 네. 자, 오늘 갬성 이어가는 시간이죠. 네. 지라시 라떼백일장 함께하는 날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잠자리 날개 같은 그 야들야들한 감성을 가지신 심현보 씨 함께할게요. 3부에 모십니다.
2: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백조 싱크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7: 사전 예약 출연 시 부킹 사연.
6: 노쇼는 노노노.
7: 자,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주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을 얻고 꽉꽉 채워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지라시 부킹 사연.
6: 아, 재밌다. 사연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해주시죠.
7: 방송 중에는 문자번호 샷8001번. 어? 짧은 문자 50원. 50원. 어? 긴 문자 100원. 100원. 귀신이구나.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자, 또 방송 중이 아닐 땐 지금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실 수 있고요.
1: 이제 눈 감고도 하겠어요, 정선혜 씨, 그죠?
0: 가봐봐요.
1: 아니요. 이거 50원, 100원은 하죠. 9년 3개월을 했습니다, 지금.
0: 깨우면 할 거야. 여보, 일어나. 그러면 짧은 문자 100원, 50원.
1: 그러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 주인공 박동화 님이 에? 배를 타러 가신다고요? 여쭤볼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2: 어쩌스걸 순희씨 천식씨 안녕하세요.
1: 네네.
2: 여기는 흑산도여라. 그런데 토요일날 광주 사는 아들네 집에 가요. 아들이 며느리랑 데이트한다고 와가지고 손녀를 봐달라고 흥이 부탁을 하더라고. 안 그래도 손녀가 이제 7개월이 돼버렸는데 아따 두 번밖에 못 보고 맨날 사진만 봐가지고 너무너무 허벌나게 보고 싶었거든요.
1: 아유, 가셔야죠.
2: 네, 잘 돼버렸지. 네. 흑산에서 만난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겁나게 우리 손녀랑 아들 며느리랑 사랑스러운 우리 애기들 보러 갑니다. 네. 얘들아 기둘려라. 금방 갈게.
1: 근데 흑산도에서 광주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0: 난 흑산도 홍어밖에 생각이 안 나.
1: 그러니까요.
0: 난데.
1: 아, 어머님 대단하십니다.
0: 네. 아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정말. 그쵸. 아유, 이게 눈이 짓물렀다는 표현이 맞아요. 어른들이 왜 너무 보고 싶으면 그러시잖아요. 네. 맨날 사진만 봤는데.
1: 그렇죠. 우리 아드님이 아마 일부러 이렇게 어머니 초대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간만에 아드님 보러 오셔서 뭐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손녀 재롱 좀 듬뿍 눈에 담아 가세요.
1: 그럼 사진이랑 영상도 많이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0: 영상 좋다.
1: 네, 많이 찍으세요.
0: 네. 네, 자, 다음은 9212님이 보내주셨어요.
3: 네, 저예요. 안녕하세요. 군대 간 우리 아들이 이번 주 휴가를 나와요. 곧 병장이라서 제대가 얼마 안 남았거든. 아쉬워라.
0: 예?
3: 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전혀 아쉽지 않고요. 우리 아들이 하루빨리 제대하길 바래요.
0: 본심이시죠?
3: 그럼요.
4: 엄마 좋았어요. 엄마! 아, 배고프지 말입니다.
3: 아, 내 자유도 끝이네.
4: 엄마?
3: 아, 왜요? 그래. 또 그래. 아무튼간에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요. 우리 아들 어서 와.
4: 좋소.
3: 그래.
0: 엄마 사랑해.
1: 다른 엄마들은 다르시네요.
0: 아니야. 사랑은 기본값인데. 네. 엄마가 또 아드님 안 수발 들고 이래. 왜 애기들 방학하면 엄마들이 아, 이래 좋긴 좋지만 해야 되는 노동 때문에. 네. 그런 거지.
1: 아마 요즘 1년 반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아드님 고생했으니까.
0: 맞아. 네. 진짜 전역한 아들한테 어머 벌써 왔어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1: 저도 휴가를 하도 많이 가니까. 네. 세 번째 때, 네 번째 남았을 때는 또 왔어 이러더라고요. 네,
0: 저희
1: 근데 진짜 그게 엄청 서운해요. 네,
0: 동생한테 뭐 포상휴가로 나왔다는데.
1: 네, 저도.
0: 아, 뭐 그렇게 자주 와?
1: 에헤이, 이거 참.
0: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벌써 또 자주 이런 부산은 빼는 걸로.
1: 그렇습니다. 아드님이 젊은 분인데 어쨌든 히트곡 좋아하시네요.
0: 그래요?
1: 네.
0: 9212님이 신청하신 약간 레트로 버전. 아, 부모님 취향을 닮았나 봐.
1: 아, 그런가 보다.
0: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듣고 올게요.

0: 정사님은 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산으로 꾸며집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1: 자 먼저 7717님 사연입니다. 아 이분은 이장님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저는 동네 이장을 5년째 맡고 있어요.
1: 와 5년이요?
0: 예 그만큼 신임이 두텁다는 뜻이겠죠. 예 각설하고 주말에 회관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어요. 농사일로 바쁜 주민분들하고 어르신분들께 힘이 되길 바라면서 예 느낌 아닐게 예 지라시 틀어놓고 고기 맛있게 구워볼게요. 다들 몸 건강히 파이팅 하세요. 짜짜짜.
1: 오, 야, 5년 연임은 진짜 아유 안 봐도 알겠어. 그쵸? 이분은 동네에서 믿을만한 사람 그럼 제일 1위에 리스트업 되신 분.
0: 그런가 봐요. 아, 이장님 훌륭하십니다.
1: 아 근데 이장님은 늘 바쁘셔가지고 그 이장님 부인 되시는 분이 늘 아유 그냥 마을에 조슈 남편 있는 거 진짜, 이런 느낌으로 사시던데.
0: 아, 이 공직자들의 아내분들은 그쵸? 힘들어요. 어, 네.
1: 그리고 또 주말에 삼겹살 파티까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늘 뭐 이래저래 배려를 그냥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문천식 씨는 제가 봤을 때 딱 이장 스타일이에요.
0: 맞아요. 전 시골 살았으면 이장 무조건입니다.
1: 연임도 한 7, 8년 연임할 거야 아마.
0: 그리고 와이프를 엄청 싸웠을 거예요.
1: 와이프 없을걸 그때.
0: 그러니까 나야 이장이야 딱 정해.
1: 와이프는 서울에 있겠지.
0: 자 이번엔 3404님 사연이에요.
1: 아 선희는 천식형 안녕하십니까?
0: 네네.
1: 아 토요일에 제가 지인 소개로 여러분과 여성분과
0: 여러분이라면 안 돼요. 정성혜 씨 여러분이라면 안 돼요.
1: 아, 미안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예예. 예. 머릿속에 있는 말이 튀어나가네요. 여성분과 소개팅합니다.
0: 오 축하드립니다.
1: 40대여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귀한데 아 올해는 좀 뭔가 되려는지 느낌이 좋아요. 아 저는 다른 거 안 보고 대화만 잘 통하면 되는데 거짓말. 상대방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길 바라봅니다. 예. 잘하고 오겠습니다. 떨립니다.
0: 아 우리 삼사공사님.
1: 한국말인데 상당히 이렇게 들리는 게 달라요. 네, 말 잘 통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냥 예쁘면 말 잘 통하고.
0: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지금쯤 이제 뭐 이동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죠?
1: 맞아요. 마음에 아, 드세요?
0: 시작하셨을래나?
1: 느낌 어때요? 굿이에요?
0: 대화 잘 통해요?
1: 좋으면 콜라.
0: 그리고 아무리 말 안 통해도 여러분 세 번은 만나보셔야 돼요.
1: 진짜 아니어도?
0: 세 번은.
1: 진짜 아닌데? 질색팔색.
0: 두 번.
1: 네, 두 번.
0: 두 번은 봐야 돼요.
1: 두 번 콜.
0: 네, 사람 한 번 봐서 몰라요.
1: 맞아, 왜냐면 처음 만남 때는요. 긴장을 해서 내가 좀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거나
0: 맞아요.
1: 좀 매력 없는 모습이 노출될 수 있어요.
0: 네네. 네.
1: 자 다음은 3727님 보내주셨어요.
3: 안녕하세요. 33개월 15개월 두 아들을 둔 엄마인데요.
1: 어머 여리여리.
3: 저희 아이들이 어린날부터 아파서 입원했다가 아이고. 얼마 전에 퇴원했어요. 가족들 모두 병원에서 지내느라 고생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아, 다행이다. 아이들이 나왔으니 주말에 어디라도 나가려고요. 사랑하는 두 아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1: 진짜 애들 아픈 비상 초비상이에요.
0: 그렇죠.
1: 네. 저 예전에 조카가 밥 먹는 식당에서 가루로 토하는 걸 봤어.
0: 어이구,
1: 장염이었던 거.
0: 앞으로 이렇게 발사하듯이. 응. 맞아요.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1: 그게 얼마나 트라우마고 얼마나 노이로제처럼 남았는지 애가 아프다는 건 엄마한테 부모한테는 다 그런 이미지겠죠.
0: 그렇죠. 애기들 모세 기관지염 걸리면 먹던 분유를 그렇게 앞으로 막 쏟아내요.
1: 너무 놀라가지고 완전 응급실 찾아 산말렸어.
0: 고생하셨네요.
1: 어쨌든 우리 어머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좀 영양제 비타민C 같은 거 많이 챙겨 드시고요.
0: 우리 3727 노래 틀어드릴게요.
1: 맞아요. 소녀시대 힘내 듣고 올게요.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3: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지금 고속도로 정체는 심하지 않은데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남양주요금소 1차로 승용차 사고 여파로 서종부터 사고 지점까지 무려 12km 길게 밀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창원 방향으로 감곡 부근 1차로 사고 나면서 여주 분기점부터 감곡까지 정체입니다. 지금 충청권 중에서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합니다. 천안 쪽으로 정안 휴게소부터 남풍새까지 가는데 16km가량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밀리고, 그 밖에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서평택부터 화성 휴게소 구간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9: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 4609님이십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10: 아유, 문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에 예. 가족들이랑 피크닉 갑니다.
9: 아, 예, 괜찮으세요?
10: 네, 아들은 사춘기고요. 아내는 갱년기로 집구석에 매일 살얼음 파는데요. 피크닉이라도 하면 좀 기분 전환되고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닌가?
11: 아우, 더워. 아우, 왜 이렇게 열나? 정말 여보 얼음물 없어?
10: 사올게 내가.
11: 아빠 치킨 언제 와요?
10: 그래 아빠가 전화 한번 해볼게.
11: 어머 정말 정신 사나우니까 가만히 좀 있어.
10: 그래.
11: 당신 숨을 왜 이렇게 크게 쉬어? 숨소리 거칠어 지금.
10: 미안해. 그래도 피크닉에 어울릴만한 힐링송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11: 커피 나시는 게 괜찮나요?
10: 그래요? 괜찮습니다. 틀어막으면 돼요. 예. 노래 틀어주시면 틀어막겠습니다. 저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11: 진짜 이게 사춘기랑 갱년기 만날 때는요. 예. 진짜 누구 하나 베란다 나가서 그냥 죽은 척 해야 돼.
10: 아 이건 진짜 스파크 팍팍 튀니까.
11: 중간에 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거슬려요 하고 또 에. 에? 괜히 뭐 잘못했다가 더 안 좋아지고. 위로의 의미로 신청곡 예, 어여 틀어드릴게요. 아, 저희 부킹 사연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돼요.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12: 사르연구님 신청곡 김현철의 연애 준비했습니다.
9: 네, 이 노래 들으시고 지라시 주간 베스트로 함께합니다.

0: 맛이 주간 베스트.
1: 이거는 특급 웃음이에요.
2: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웃음 편지들 중에서 거의 특급 웃음 고르고 골라서 가장 웃긴 사연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3: 사연이 나간 뒤에 퀴즈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2: 자, 그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3: 5월 5일 화요일에 소개됐죠. 경상남도에서 강다연님, 경기도에서 이아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어라? 바뀌었네. 옴니버스.
3: 유후. 자, 우리 사연자분들께는 10만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요.
2: 200만원 상당 상품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가 되셨습.
3: 하나는 복지관에서, 하나는 상견례 장소에서 물건 주인이 뒤바뀐 두 에피소드였습니다.
2: 기억나,
3: 예.
2: 기억납니다. 예.
3: 자, 많은 공감을 형성했죠.
2: 그렇습니다.
3: 감을게요.
4: 예. 안녕하세요. 선현이 천식 오빠.
2: 네.
4: 저는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복지사입니다. 센터에는 틀니를 착용하는 어르신들이 여러 계신데요. 하루는 점심시간 직전 한 어르신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치시는 거예요.
5: 아! 네, 이거 어서 가자! 네, 이거 어서 가자!
4: 예?
5: 아!
4: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틀니가 네. 없어져요?
5: 아!
4: 아유, 어디에 두셨을까요?
5: 뭐야?
4: 예?
5: 어여! 어여!
4: 모자요?
5: 뭐야! 어서!
4: 없어요!
5: 어서! 어서.
4: 어르신의 표정은 심각했고 발음은 이미 반쯤 사라진 상태. 저희 복지사들은 CSI 틀니 편에 돌입됐습니다.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식당, 화장실, 휴게실, 침대 및 쓰레기통까지 뒤질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봤는데, 아, 어르신의 틀니는 보이질 않더군요. 이 와중에 어르신은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5: 아침까지 있었어?
4: 예, 아침까지 있었어요.
5: 나는 네. 이어서 밥을 못 먹어.
4: 아, 이 없으면 밥을 못 드시는구나.
5: 아, 나는 죽 먹어야 되나?
4: 죽 먹어야 되냐고요?
5: 찾아줘!
4: 예, 아이고.
5: 이, 찾아줘!
4: 네?
5: 찾아줘!
4: 찾아줘요? 이걸 나 해석하고 앉았지? 그렇게 어르신이 걱정을 하고 계실 때 어르신과 같은 연배로 식사 시간마다 꼭 나란히 앉으시는 또 다른 어르신 선식 할아버지가 보이더군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 저 어르신 치아가 몰래 저렇게 고르고 가지런했나? 그래서 틀니를 잃어버리신 어르신과 함께 선식 할아버지 옆으로 가봤죠.
5: 선식아!
6: 아, 아, 너도 얼른 먹어. 국물 맛 좋다.
5: 너 왜 이가 있어?
6: 아니.
5: 아, 그럼 왜 틀니에서?
6: 원래 틀니했었냐고. 아니야.
5: 그럼 그거 어디서 나냐?
6: 주웠어.
5: 주웠어?
6: 저짝 테이블에 있길래 주인 없는 줄 알고 내가 임시로 썼어. 잘 씹혀. 처음부터 내 거였던 것 같아. 아, 좋다.
5: 뭐야?
6: 아, 좋아. 왜 그래?
5: 뭐? 그게 내 거야.
6: 뭐라고?
5: 내 거야.
4: 그랬습니다. 선식 할아버지는 테이블에 틀니가 있길래 그냥 한번 껴봤는데 어라? 이게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 것처럼 쫙 들러붙더래요. 그래서 그걸 계속 끼고 식사를 하고 계셨던 거죠.
5: 빼!
6: 알았어. 빼면 되잖아.
5: 빼!
6: 에이!
5: 아이쇼!
6: 하자!
5: 에이!
6: 그게 닭갈비야! 이거 살 수 있어서.
5: 아?
6: 장갈비만 이거 살맛이 나서서.
5: 아, 장갈비만 이거
6: 살맛이 나서서.
5: 살맛이 난다. 너 엄마 이거 신선하다고.
6: 알았어.
4: 이 모습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웃음을 빵 터뜨렸고, 그날 이후 센터에서는 틀니도 외출한다, 틀니도 주인을 바꾼다 말이 생겼죠. 요즘도 두 분 어르신은 서로를 볼 때마다 말씀하세요.
5: 야, 선식아, 너 오늘 이 잘 챙겼냐?
6: 엄마 잘 챙겼어. 엄마 너나 조심해. 엄마
5: 여차만 빠진다. 조심해.
4: 이렇게 주간보호센터에서는 틀니가 가끔 길을 잃지만 웃음은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혹시 저희처럼 뭔가 바뀌어가지고 재밌었던 분 또 계실까요?
7: 여기 있습니다. 때는 8년 전 제 상견례 날이었어요. 평소 시골에서 농사지느라 구두 신을 일이 거의 없었던 아빠는 중요한 날인 만큼 신발장에서 그 아껴뒀던 구두를 꺼내 신으셨는데요. 어? 아버지 신발이 뭐가 이상했어요.
4: 어라? 당신 좀 이상한디?
5: 왜? 뭐가?
4: 이거 뭐요? 당신 신발 뒤꿈치에서 뭔 덩어리가 하나씩 빠져나오는디? 음? 계속 걸어 마이짝으로. 여보!
5: 어?
4: 당신 밑창 사갔다.
7: 그랬습니다. 안 신은 지 너무 오래된 구두라 밑창에 사가서
4: 그렇지.
7: 한 덩어리씩 막 떨어져 나오고 있었던
4: 맞아,
7: 거예요.
4: 맞아, 그럴 수 있어요.
7: 하지만 신발을 사러 갔다 오기엔 상견례 시간이 많이 임박해서 부족했죠.
4: 저 누구 신발 좀 가져다 줄 사람 없나 전화 좀 돌려봐라. 응?
5: 장식이냐? 집이요? 아니요. 아 그럼 됐어. 자철이냐? 너 집이냐? 아니야. 아 날도 더운데 집에 있지. 뭐 한다고 밭에 나가 있냐?
8: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제 신발.
5: 아 그 됐어. 다음. 윤병아 집이요? 너도 밖이요? 그럼.
8: 뭐 싹 다 집에 없어. 야 딸 안 되겠다. 너는 아버지 걸을 때마다 사가가지고 떨어지는 저거 신발 밑창 고무대기 저거 다 주워와. 티 안 나게.
7: 그래서 아빠 뒤를 따라 걷고 있는데 뒤축이 점점 내려앉으니까 아빠는 마치 발레리나처럼 까치발을 들고 사는 앞바닥으로만 걷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룸으로 들어가기 직전 다행히 자철이 아저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8: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신발 갖다 달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와요.
5: 응. 아 그래 자철아 내가 아 그래가지고 네 신발 좀 가져와야 되겠다. 너 260cm? 어? 너 275야? 그래도 저 작은 것보단 낫지. 어. 그 하여튼 뭐 가져오면 식당 앞으로 우리 딸을 내보낼게. 아 끊는다.
7: 그렇게 자철 아저씨가 신발을 가져오셨고 일이 잘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문제는 식사를 다 마치고 신발을 신고 나갈 때였습니다. 자철 아저씨가 구두가 어느 건지 몰랐던 우리 아빠.
6: 아이고 여기가 복잡합니다. 먼저 신으세요 사돈.
5: 아 예 예.
6: 먼저 신으십시오.
5: 예.
6: 신으세요.
5: 예 예 예.
6: 아이고. 신으시라고요.
7: 저희 아버지는 한참 고민하시다가 아 자철이 아저씨의 신발로 추정되는 구두에 슬며시 발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4: 사돈.
5: 예?
6: 그거 제 신발입니다.
5: 아 예 제가 집에서 신던 거 비슷해가지고 예 착각을 했네요. 예. 아 제건 이쪽 구두입니다. 예 예.
9: 아버님.
5: 어.
9: 그 제 구두인데요.
5: 이런 아.
6: 아 신발 안 신고 오셨습니까?
7: 결국 우리 아빠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275 자철의 아저씨 큰 구두를 신고 상견례를 어렵게 마치셨다는 얘기입니다.
8: 아유 저 조용히 좀 좀 못 걸어. 뭐 찰리 채플린이 뭐여.
5: 아유 아이, 커서 그런 걸 어떻게 해. 자철이 녀석은 먹은 게 죄다 발로 갔네. 뭔 놈의 발이 이렇게 커이고.
8: 아유 안 되겠다. 집에 가면은 신발장 정리부터 합시다.
7: 여러분도 아끼다가 똥된 구두 있으시죠?
8: 있어요.
7: 그거 버리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상견례 날 구두 밑창 덩어리를 기념품으로 챙기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때 문자가 엄청 왔거든요. 7188님. 저도 친구 딸 결혼식에 오랜만에 하이건에 신었는데 글쎄 있잖아요. 굽이 떡 부러진 거예요.
4: 하하.
7: 그래서 급해가지고 스포츠 댄스 할 때 신는 그 새빨간 구두 있잖아요.
4: 와.
7: 그거 신고 갔네요.
4: 턴은 잘 되셨겠다.
7: 와.
4: 그 구두 제가 신어봤는데 그게 가볍고 더 좋아요 오히려.
7: 그렇군요.
4: 근데 오래 안 신으면 힐도 운동화도 싹 들어요.
7: 맞아요. 아끼면 응된다니까요.
4: 에이. 3832님. 저희 남편은 그거 있잖아요. 그 검은소.
7: 등산복 브랜드. 검은소.
4: 비싼 거. 네. 네, 바람막이 그거 비싸게 사가지고.
7: 네.
4: 애 끼고 애 끼다가.
7: 네네.
4: 안 까면서 하얗게 비듬처럼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7: 맞아요. 사가서 그래요.
4: 아휴, 새 옷인데 그 아까워 죽을 맛이었죠. 지금도 근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못 버려요.
7: 이거 한 20만 원 가까이 할 텐데 처음 사실 때 신상.
4: 바람막이 비싸죠.
7: 네. 바람막이 신상 비싸요.
4: 그냥 이렇게 가끔 꺼내보세요.
7: 네. 에휴.
4: 바람은 못 막아줘도. 이제 따가운 속은 막아주겠지.
7: 그래요. 힘내시고요. 4720님.
5: 아, 예, 틀린 사연 당사자입니다.
4: 어머.
5: 어떻게 이렇게 맛깔나게 살리는지. 아이고 참나. 마치 그 장면을 내가 다시 보는 듯 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4: 지금은 틀리 완전 장착하신 것 같아요. 발음 정확하시네.
7: 아, 감사합니다.
4: 네. 네. 저희 이렇게 뭔가 임플란트나 틀리 이쪽 덴탈 사연도 많이 네.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함께해 주세요.
7: 뭐든 주십시오. 살려보겠습니다. 네.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2: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특이평가 퀴즈.
4: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특이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7: 첫 번째 사연에서 어르신이 복지관에서 잃어버린 이것을 다른 어르신이 끼고 있었어요. 좀 찝찝하지만 어쨌든 어르신이 이에 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4: 1번 틀리, 2번 교정기, 3번 마우스피스.
7: 그 무엇도 싫죠?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4: 이게 틀리도 이렇게 보면은 뭐 교정기도 그렇고 마우스피스도 그렇고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7: 네.
4: 돋보기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7: 안 돼요, 안 돼요. 개인화되어 있는 거라서 맞춤인데 이게.
4: 그런 거죠?
7: 예예. 예.
4: 예. 예. 자, 일단 힌트송으로 저희도 정말 너무나 어렵게 건져 올렸어요.
7: 예.
4: 스탠딩 에그의 노래예요, 일단. 제목은 리틀 스타예요.
7: 리틀 왜 들어가는 거예요?
4: 그걸 좀 거꾸로 해봐요.
7: 리틀
10: 여기까지.
7: 아하 예.
10: 우리 애썼어요.
7: 예, 정확한 힌트네요. 리틀 스타.

0: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8: 성공 고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9: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10: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11: 제초제는 타타타.
12: 한얼사이언스.
1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14: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6: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7: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6: 아하.
18: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주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어르신이 이에 끼셨던 것, 정답은요?
5: 1번 텔리였습니다.
4: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5: 자, 2부 끝곡으로 솔리드의 노래 잠든 널 포켓 속에,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 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0: 세일.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2: 네 어제 또 달렸나?
3: 와 진짜 죽겠다.
2: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3: 어디? 진사골 감자탕?
2: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3: 속이 확 풀리네.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4: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5: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모레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사측이 교섭 대표 교체 요구를 수용하면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조정에 참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측 교섭 대표를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부문 피플 팀장으로 교체했고 여 팀장은 오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최승호 노조위원장 등과 사전 회동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닷새 앞두고 이재용 회장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노조를 향해 조속한 갈등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해외 출장 후 서울 김포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항상 삼성을 응원하고 사랑하고 채찍질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노조를 향해선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26명의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오현규 등 유럽파 핵심 자원들이 예상대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가 외국 태생의 혼혈 선수로는 처음 대표팀에 발탁됐고 A매치에 한 경기만 출전한 강원의 이기혁도 첫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축구대표팀은 모레 사전 캠프지인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국해 고지대 적응 훈련에 돌입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가 513명으로 최종 집계된 가운데 진보당은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이라며 정치개혁 실패가 부른 대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이 됐다며 선거운동 시작도 전에 수많은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권은 박탈당했고 주민들의 최소한의 검증 기회조차 뺏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다가 오는 20일쯤 비가 내리면서 다시 평년 기온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지만 경기 남부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 회장 우희종입니다. 경주마의 하루는 세밀한 관리로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이 영양상태를 살피고 발굽과 근육까지 점검하며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말이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갖추고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에 앞장서겠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기준이 높아질수록 사람과 동물이 함께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3, 4부는요. 추억이 작품이 되는 시간이죠. 지라시 에라떼 백일장 함께하는 날이에요.
0: 네, 오늘 백일장 함께하실 분은요. 원톤 꽁트 외길 인생을 걷고 계신 분이죠. 작사가 심현보 씨와 함께합니다.
1: 아니, 요새 좀 색감 좀 입히던데 이분. 네, 초조해가지고.
0: 늘었지만 원래 현보 형님은 토크가 좋아요.
1: 아, 토크. 네. 토크로 스커트를 하시는 분이죠.
0: 맞습니다.
1: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백일장 사연 소개하고 함께 심사 볼 겁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심현보 씨 만날게요.
2: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6: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주제 하나에 연필 쥐고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처럼
1: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
0: 지라시
1: 라떼 101장. 피부톤은 웜톤이고요. 꽁트톤은 원톤이.
2: 어 이거 좋다. 사랑. 라임 좋다. 네. 라임 좋아.
1: 작사가 심현보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네. 아니 쿨톤이면 어쩌려고. 진짜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아본 적 있어요?
3: 없어요. 보통 요즘 다 아나요 그거?
0: 본인이
1: 잘 모르죠 이니.
0: 웜톤 같긴 해요.
3: 웜톤 같은가요?
0: 네.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좀 네. 핑크나 블루 계열보다는 따뜻한 옐로우나 뭐 이런 그 오렌지 색상이 더 잘 어울리는.
3: 무채색 많이 입어요 무채색.
0: 그러니까 가는 건 어떻겠네. 항상 까만 옷 입어가지고.
3: 무채색을 많이 입어서. 근데 네. 아무튼 웜톤이 저도 좀 맞을 것 같긴 해요. 요즘에 그거 다 알아요? 정선희 씨는 무슨 톤이에요?
0: 저는 쿨톤인 걸 알았는데 자세하게 들어가니까 쿨톤 여름 뮤트예요. 여름 쿨톤 뮤트.
1: 어렵네요.
3: 아, 어렵네.
0: 뮤트는 뭐냐면 이제 약간 톤 다운을 시켜야지 되는.
3: 아 쿨톤을 약간 다운 시켜서 입어야 된다.
0: 그레이 한 스푼 넣는.
3: 아 넣는 거.
0: 에, 어려워요. 요새는 어렵네. 많이 요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뭐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한테 맞는 색상을 착장하고 나갔을 때 자신감이나 상대방의 이미지가 또 다르니까
3: 본인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쵸. 요소 중에 하나니까.
0: 그쵸.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심원보 씨는 원톤 연기에

0: 아 연기만큼은 뭐.
1: 마음은 웜톤 확실해요. 마음.
0: 어 그렇구나.
2: 근데 어떻게 다 잘해? 천재 작사가인데 어떻게 연기까지 잘해 형님?
1: 근데 중요한 건 네. 욕심이 생겼어 저분.
2: 아 그래요? 이세준 씨한테 밀릴까 그런 거 아니에요?
1: 생겼어.
0: 요즘에 드라마를 내용을 못 봐. 대사 보느라고.

0: 떠오르는 추억이나 에피소드들 자유롭게 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1: 저희 100일장에 소개되시면 일단 외식 상품권 선물로 드리고요. 매주 뽑힌 장원에게는 하나 얹어야죠. 녹용 홍삼 세트를 얹어드립니다. 예. 심사는 저희와 심현보 씨 그리고 밖에 제작진들의 다수결로 결정이 됩니다.
0: 지라시 홈페이지 지라시 라떼 100일장 게시판 항상 열려있거든요. 뭐 짧은 글, 긴 글 모두 다 여기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갈까요? 이번 네. 주 주제가 나의 첫 차.
0: 아, 부릉부릉.
1: 첫 차 얽힌 100일장 사연. 일단 살짝 발 좀 담가봐요.
0: 마무리 사연. 네.
1: 김영수님. 첫 차 타고 운전할 때 편하게 운동화를 신고 회사에 내릴 땐 구두로 갈아 신었는데요. 네. 그날은 차 안에 구두가 안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집에서 출발 전에 차 위에 구두를 잠깐 올려놓는다는 게 깜빡하고 그대로 쭉 달렸던 겁니다.
0: 네?
1: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커뮤니티에 잃어버린 구두를 찾습니다.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근처 도로에서 나뒹구는 남자 구두 한 짝을 보았다는 목격담은 나왔으나 안타깝게도 찾진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절대 네버 차 위에 물건을 올려두지 않아요.
0: 아유,
1: 너무 알겠다 이거.
0: 아 영수 씨.
2: 이건 너무 알겠다 진짜.
1: 너무 알겠다. 네. 운천식 씨는 지금 네.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네. 나의 일상인걸.
0: 아하.
1: 난 우산도 이렇게 놔줬고.
0: 커피도 많이 올리세요.
2: 커피 많이 올리죠.
1: 커피 놔줬고. 네. 네.
0: 저도 커피 한번 올려요.
2: 손에 뭐가 많으니까.
1: 네, 세차도 했고.
0: 네. 아, 구두가 부디 비싼 게 아니기를 그죠?
1: 우리가 밖에서 멀리 봤을 때는 택시인 줄 알았을 거야.
2: 가끔
1: 뭐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2: 고속도로 이런 데 가다 보면요. 네. 신발 한 짝이 저기 왜 있지?
0: 아, 맞아, 맞아. 있어요.
1: 영수 씨 거였구나.
0: 그 쪼리라고 하죠. 그 슬리퍼 하나씩 보이고 막.
2: 맞아요, 맞아요.
0: 고속도로에.
2: 있을 때가 아닌데 있을 때가 있거든요.
1: 아. 그래서 살짝 걱정도 하잖아요. 어, 누가 사고 당한 건 아니겠지?
2: 그쵸, 그쵸, 그쵸.
1: 아, 아니었네. 영수 씨 거였네.
0: 영수 씨가 그러네, 두고 한 거네.
1: 아, 이렇게 올려두고 출발하셨네, 다들.
0: 깜빡깜빡합니다.
1: 네, 네 맞아요. 영수 씨 외로워하지 말아요. 아마 비슷한 공감대 많이들 형성하고 계실 거예요.
2: 그럼요.
1: 네.
0: 자, 다음 이성민 씨 사연인데요. 나의 첫 차, 쏘나?
1: 네, 이름이 쏘나.
0: 아, 이게 네. 닉네임을 지으신 건가? 네. 쏘나는 내게 오기 전 이미 19만 킬로를 달린 중고차였다네. 우리는 함께 야근한 남편을 태우고 집에 오기도 했고 주말마다 요양병원에 계신 아빠에게 달려가기도 했지. 아이를 낳고 나서는 어딜 가든 너는 내 발이 되어주었고 아빠가 위급하시다는 소식에는 새벽에도 함께 달려주었지. 어느 날 주행 중 엔진에서 믹서기 소리를 내던 너. 이젠 널 보내줄 때가 됐다는 정비소 아저씨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 우리 가족과 많은 추억을 남겨준 쏘나야. 아빠가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잘 버텨준 내 친구 쏘나. 함께한 3년 정말 고마웠어.
1: 쏘나 안녕. 아 이게 어떻게 하면은 차에서 믹서기 소리가 나요? 뭐 갈린 거 아닐까 실제로?
0: 노후 차량이죠.
2: 네. 오래된 거.
0: 네.
1: 아, 예전에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그 소속사에서는 축제 차량을 여러 개 굴리잖아요. 네. 그중에 어떻게 하다가 조금 오래된 연식의 축제 차량이 배정받았는데 아 뭔지 알겠어.
0: 그런 거죠?
1: 진짜 아니 그 정도 아니라 이 소리 난다. 진짜로.
0: 예. 네.
1: 영감님 그 기침하시는.
2: 그래 그렇죠. 오래된 엔진이 오래되면.
0: 맞아요. 디젤 차량 오래되면 진짜 그래요.
2: 그렇죠. 예전에 비행기 같은 것도요. 네. 처음에 막 이렇게 짧은 거리 다니는 비행기 네네. 생겼을 때 노후된 비행기들을 쓰는 데들이 좀 있었어요. 초반에.
1: 완전 초반에 진짜.
2: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1: 조금 겁나잖아요 그럴 땐.
2: 탔는데 비행기에서 네. 귀마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귀마개 왜 주지? 딱 떴는데 소리가 이걸로 그냥 가더라고요.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0: 그야말로 불안하죠.
2: 그래, 아주 예전이에요. 아주
1: 그래.
2: 예전.
1: 그러니까 차나 비행기도 소리 지르고 나도 소리 지르고.
2: 그렇죠 그렇지.
0: 그러네.
1: 근데 정들었던 19년지기 쏘나와의 이별에는 네. 분명히 한 방울의 눈물은 있었을걸.
2: 애정이 그렇죠. 아무래도 애정이 네. 추억도 많고.
1: 저도 18년 탄 차량 보낼 때 울었어요. 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던데.
0: 그렇죠. 함께한 추억들.
2: 같이 한 시간들이 있어요.
1: 그리고 내가
2: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1: 많이 다녔죠. 네. 그리고 일이 많았어.
2: 그치 그치. 네.
1: 그런
2: 그러니까. 추억들이 또 있죠.
1: 거기서 막 차에서 대기하면서 김밥 한 줄 먹던 그 모든 기억들. 이런 게 쫙 흘러가 지나가는 거죠.
2: 아, 이 차에서 그런 거 많이 먹었어요. 그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였는데 네. 식단은 늘 한결같이 15년간 김밥.
2: 김밥 그렇죠.
0: 그래서 연예인들이 맛집 찾아다니는 이유가 주로 차에서 식사를 하니까 네. 편하게 먹을 수 있을 땐 맛집을 가는 거 같아요.
1: 맞아. 한 맺혀가지고.
0: 네. 네. 한 맺혀서.
1: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에 대한 일화가 함께 있는 차량은 보낼 때 전 여친 전 남친 보내듯이 가지 않아요?
2: 사람과 함께 보내는 느낌이 나는.
1: 그렇지. 네. 내가 여기서 뜨거운 밤낮을 함께
2: 그렇죠, 그렇죠.
1: 뭐 이러면서.
2: 아, 지금 막도 듣고. 시트의 높낮이 이런 것까지 다 뭔가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1: 아하. 눈 빛나는 거 봐.
2: 아 이런 거 가사로 좋은데 발라드 가사로.
1: 시트의 높낮이가 가사로 어떻게 돼요?
2: 이거 좋아.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1: 시트의 높낮이
2: 그녀에게 맞춰져 있던 시트의 높낮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어머.
2: 그런
1: 온다.
2: 거 그런 거.
1: 근데 진짜 온다 그게.
2: 그 오죠.
1: 그녀에게가 들어가니까
2: 야, 나 이거 야. 저 메모해가지고 쓴다 나 이거
1: 그녀에게 맞춰줬던 시트의 네. 높낮이 확실히 아. 이게 작가랑 한 줄

0: 어레인지를 시키니까 문장 구성이 달라지네. 예. 아, 문천식 씨는 왜 이런 데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1: 아, 저도 할 말 많은데 예. 좀 야한 얘기라 못하겠어요. 예.
0: 그러니까 언제쯤 방송용으로 풀 수 있어요?
1: 예?
0: 언제쯤 방송용으로 풀 수
1: 있어요? 쉽지 않네요. 예.
0: 자, 소개되신 분들께는 예. 예, 이런 거 해요, 그러면.
1: 예,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예. 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라떼 백일장 긴 사연으로 만나볼게요. 예.
0: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문천식 씨는 왜 자기 감성이나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멘트만 해요? 진행병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총각 때 꽤 오래 한 5년 타던 차였었는데 걔 팔 때 제가 좋은 구경 많이 했지? 안녕! 그랬어요 제가.
0: 노래 듣죠? 오늘 추천곡 뭘까요?
2: 저기 네, 김효철 씨가 네. 조지랑 함께 부른 노래 중에서요. 네. 드라이브라는 노래
1: 있는데. 아, 이 노래 좋아요.
2: 아, 노래 좋습니다. 예. 네.
0: 자, 김현철과 조지가 함께합니다. 좋은 구경 많이 했다. 드라이브.
1: 참나.

0: 지라시 라떼 백일자 나의 첫 차를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경남 밀양에서 최창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제목 지긋지긋한 나의 첫 차. 25년 전 여름 나에게도 첫 차가 생겼다. 하우스 농사를 지으셨던 부모님은 농작물을 실어나를 차와 일꾼이 필요하셨고 그렇게 나의 첫 차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됐다. 아버지요,

0: 멘트력입니까?
1: 네 차다. 마음에 드나?
0: 아 그럼요. 예. 마음에서 적듭니다.
2: 엄마야 이게 뭔 트럭이고? 아이고 여기 뭐야 이거 사람 둘은 타겠나?
1: 보소이 인가 타면 다섯 명도 타거든요.
0: 어? 아버지 그런데 이거 얼마 주고 샀습니까?
1: 네.
0: 와 괜찮네.
1: 근데 이 보험비가 120...
2: 뭐라카노? 아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3: 그렇게 그의 여름은 그런대로 나의 처차를 잘 메고 다녔지만 겨울이 되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
2: 아이고야 얼어 죽겠다. 야야 버뜩 창문 올리라.
0: 어머니 그게요 버튼이 고장 나가 이게 창문이 안 올라갑니다.
2: 뭐? 버튼이 고장?
1: 아이 왜 시원하게 좋구만. 김장하고 나면 봉다리 있지?
0: 예 아버지.
1: 그걸로 이렇게 창문 막고 다니면 된다.
3: 그래서 어찌저찌 비닐로 창문을 막고 다니던 어느 날 공익으로 근무하던 나는 검문소를 통과하게 되는데.
4: 자 신분 확인하겠습니다. 창문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0: 아 그게요. 아 저기 창문이 고장나서 창문을 못 내립니다.
4: 자 그럼 하차하신 후 신분 확인 바랍니다.
0: 아 이거 문도 안 열리네 이거. 아 짜증.
4: 빨리 하차 말합니다.
0: 아 지도 내리고 싶은데 얘. 아 땅마 이거 문까지 안 열리네 이거.
4: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문 엽니다.
3: 의경이 내리라고 막 닥달을 하는데 운전석 문까지 고장이 나서요.
4: 아, 어떡해.
3: 나는 조수석으로 내려가지고 신원을 확인해야 했고 다시 조수석으로 올라타서 운전석으로 옮겨가야 했다. 또 하루는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20분 거리에 있는 하우스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1: 이게 뭔 소리고? 경고등 떴나 본데?
0: 아버지요 그 계기판 온도계에 불 들어왔는데 얘 저게 뭡니까?
1: 아이고 냉각수가 없는갑다.
0: 아 그럼 웃자 얘.
1: 저기 내과에 가서 봐라 아마.
0: 갑자기 내과는 와요.
1: 저기 강호 냉각수가 천지 빛깔이다. 퍼뜩 차 세워봐라 퍼뜩.
3: 그렇게 아버지는 내과에 물을 떠서 냉각수를 보충하셨고 냇물 때문이었나 나의 초차는 1년 만에 생을 다하여 단돈 5만 원에 폐차를 했다. 그 후로 난 두 번 더 생이 짧고 굵은 중고차를 타다가 지금은 15년째 나의 네 번째 에마와 달리고 있다. 이렇게 지긋지긋한 추억을 남겨준 나의 처차는 여전히 아련한 기억 속에 남아있다.
4: 아니 근데 진짜 내용 얘기하기 전에
1: 네.
4: 심현보 씨 아버지 연기할 때 나 혼자 BGM을 들은 거예요?
1: 왜요?
4: 띠리리리.
1: 아, 예. 아 중간에 나도 모르게 글러가는 거야.
0: 아 연구톤이었어요?
1: 아까 어디 결정적으로 있었는지 한 건데.
0: 아, 그래요?
4: 네. 아니, 이제 안 열릴 뻔네. 오야 먼저노.
0: 갑자기 연구 없다.
4: 아니 사투리는 너무 정확하셨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1: 대사를 열심히 보는 걸로는
4: 아니야
1: 안 되는 거 같아요.
4: 이 정도는 네. 심현보 씨의 그 어떤 컬러감이기 때문에 요건 남겨두세요.
0: 그렇죠.
4: 재밌잖아요. 어렵다.
1: 이런 대사 천지 빛깔이다 이게 어려워.
0: 맞아요.
1: 천지 빛깔이가 그리로 가네.
0: 그리고 정선혜 씨랑 저랑은 열심히 합니다만 경상도 분들 들으시면
4: 맞아.
0: 아, 저 아니다 저.
4: 맞아. 아, 맞아. 네. 진짜 뭐 형편 없죠.
1: 로컬 분들이 들으시면.
4: 그럼요. 아 그나저나 이거 나는 차를 잘 모르니까 네. 냉각수가 이걸로 대치가 돼요?
0: 안 돼요.
1: 다른 거죠?
0: 네. 그러니까. 달라요.
1: 냉각수가 찬 물은 아니죠?
0: 네, 물로 하면 안 됩니다.
4: 냉장수가 아니라 냉각수면
0: 그냥 물로 하면 차 겨울에 얼어버리거든요. 그럼 안 됩니다. 아~ 네, 냉각수는 겨울에도 얼지 않거든요.
4: 약간 드라이아이스 같은 그런 네,
1: 다른 게 때문에 의외로 또 차에 대해서 운전면허는 있는데 네. 기초 지식 같은 거 좀 없었던 시절이 다들 있었던 거 같아요.
0: 그 처음에는
1: 저도 있었어요.
4: 심현보 씨는 지금도 저랑 비슷하실 것 같다는 생각.
1: 저도 대단합니다. 예.
0: 형님은 그래서 본넷은 열 줄 알죠?
1: 안 열어봤어요.
4: 이거 봐.
1: 본넷을
4: 열 뭐라 그래?
1: 본넷에 열린 거 없지.
4: 아직 안 열어본 사람도 있구만.
1: 아, 전 솔직히 어떻게 열었는지 몰라요.
0: 아,
1: 본넷
0: 그래요?
1: 안 열어봤어요.
0: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1: 트렁크 열 줄 알아요.
4: 트렁크 열려 그랬는데 본넷이 열렸진 않. 아하. 그렇게 본의 아니게 열었지.
1: 앞에 잘못 사람도 있으면 턱마저 턱. 예, 예.
4: 깜짝 놀래더라고.
0: 오수액도 못 가는 사람들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1: 오셔야 정말.
4: 예. 참나 꼬마 꺼래 자가용을 잘 알면 뭐 정비소에 있지 여기서 왜 나 불러보라고 앉았노.
3: 자 지긋지긋하지만 추억이었던 처차와의 추억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네. 노래가 있죠.
4: 화사의 노래입니다. 네. Good Goodbye.

0: 네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 입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2: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이제 저녁 시간대가 돼가는데요. 요즘 해가 부쩍 길어진 데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지금도 서울의 기온 28도, 대구 32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여름처럼 습도가 높은 건 아니라서

0: 그늘에서는 좀 더위가 한결 덜한데요. 일단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31도, 대구 33도, 경북 경산 34도의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 전국에 비가 온 뒤에야 한풀 꺾일 전망이니까 한낮에 무리한 바깥 활동은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정체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부터 청주 휴게소, 안성과 달래내 부근 포함해 총 20km 이어지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서종부터 남양주 요금소까지 서울 쪽 어렵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작사가 심현보 씨와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1: 이번 백일장 주제는 나의 첫 차입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 광주광역시에서 김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소개할게요.
1: 제목 나의 첫사랑 액센트.
0: 아 진짜 귀여운 차다. 네.
1: 19년에 단종돼서 얘기할 맞아, 수 있대요. 맞아. 1996년에 구입한 나의 첫 차는 4823 액센트. 이거 어떻게 수동. 1.3?
0: 네, 1.3 수동.
1: 1.3 수동 모델이었어요.
0: 와 수동.
1: 창문을 손으로 돌려서 열어야 하는 소박한 차였으나 당시에 나는 장흥에서 광주로 올라와 소방공무원이란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린 뒤 난생 처음 갖게 된 차였기에 그때의 기쁨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다. 첫 차 액센트와의 만남은 마치 운명 같았다.
2: 아따 형님들 식사를 하셨어.
3: 자는 또 못 담으시 왔다냐. 나는 세차 필요 없단 게.
2: 말씀이 섭하여. 나가 아무리 영업사원이라 하지만 형님한테 아무렴 차 팔아먹으려고 왔겄어.
3: 그러면 소방서엔 뭔 일로 왔단가.
2: 그 짝 말고 우리 쭈니 형님. 어디서 자꾸 연구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우리 쭈니 형님한테 기가 막힌 신형차 소개하러 왔어라.
3: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2: 아따 형님은 좀 가만히 있어 보시란 게. 저 쭈니 형님 이 사진 좀 보시오. 이게 에? 바로 저 신모델 액센트.
4: 아따 그 시기하고만.
2: 이것이요 그 아마떼보다도 기름이 적게 들고요. 자동보다도 수동이 훨씬 운전에 메리트가 있단 게요.
4: 아따 그려? 참말로 그 시기하고만.
2: 이것을 지금 계약하면요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는데 어때요?
4: 참말이요. 네. 뭐 짜스까이 그 시기하고만.
2: 자 이 짝에다가 사인 쪽 거시오.
1: 그렇게 영업사원 친구의 능숙한 설득에 나는 뭐에 홀린 듯 훅 넘어가 계약을 했고 아하. 가족들을 태우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면허만 있지 실제 도로주행 경험이 전혀 없었단 건데 결국 장모와 아내를 뒷좌석에 태운 채 FM 스타일의 장인어른께 첫 도로 연수를 받게 된 거다.
5: 아메 자여자 나라니까 냅다 직진을 박으면 어쩌냐.
6: 긴장돼서 그렇습니다.
5: 암시롱 도로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앞차랑 속도도 맞추고.
6: 속도 예.
5: 아 제한 속도는 맞춰야지. 앞차랑 박치기 할게요. 스탑.
6: 알겠습니다.
5: 왜 아유 어땀시 브레이크를 요라고 급하게 밟았었냐.
6: 아 스탑하라고 하셔가지고 아까
5: 한자 먹었네. 얘는 시방 핸들은 잡은겨? 어 아니면 삶은 고구마를 징겨? 정말로 답답하다.
6: 핸들. 아 장현은 저 더는 못하겠습니다.
5: 뭐라는겨?
6: 아 자꾸 욕을 하시니까 운전을 못하겠단겨. 에이 진짜.
5: 엄마 시방 저것이 뭐더는 짓이여?
1: 그렇게 장인어른과의 첫 도로 연수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났고 아하. 장인의 도움 없이 혼자 차를 끌고 집까지 돌아오는 길은 무척 험난했다. 오르막길에서 시동이 세 번이나 꺼지고 나서야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 경험 덕분인가 아니면 혹독한 장인표 연수 덕분인가 나는 그 이후로 운전에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사고로 운전을 이어온 것 같다. 와. 나의 첫 차, 나의 첫사랑 액센트 4823. 그 긴 세월 동안 고장 한번 나지 않고 내 젊은 날의 추억을 채워준 보약 같은 친구. 2002년 막내가 3살 되던 때 낡아버린 널 이제 그만 떠나보내야 했지만 네가 있어 나의 젊은 날이 있었고 낭만이 있었다. 너와 함께 달렸던 처음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

0: 한 채 오늘도 난 가족들을 위해 안전운전을 한다.
1: 아,
0: 가장 어려운 분에게 연수를 받은 거 아니에요?
2: 파트너로서는 네. 쉽지 않죠.
3: 어렵죠.
0: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려운 게 장인어른이신
3: 그러니까.
2: 그렇죠.
0: 네, 달리는 차에서.
2: 네.
0: 근데 연수를 잘 해주는 사람이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보장은 없어요.
3: 그럼요.
0: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진짜 연수 정말 개떡같이.
2: 아, 그렇지, 그렇지.
0: 정말 달라요. 성격 급하고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고.
3: 그래서 최고의
0: 싸우잖아요.
3: 선수들이 지도자 과정을 하는 이유가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0: 맞아.
2: 본인은 잘하는데 가르치는 건 또 좀 다른 문제. 네,
0: 왜냐하면
2: 문제여서.
0: 자기가 좀 서툰 부분이 있어야 이해를 해줄 거 아니에요.
2: 그쵸,
0: 그럴 수 있어 이렇게.
3: 그치.
0: 왠지 심현보 씨는 연수 잘해줄 것 같아요.
3: 착하시니까 선한 스타일이라.
0: 결이 곱잖아. 네.
2: 제가 운전 너무 못해가지고 저한테 연수 받으면.
3: 아.
0: 그래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2: 큰일 날 수도 있어요.
0: 자생하는 운전을 배우는 거죠.
3: 아, 그럼 형님, 형수님이랑 데이트할 때 누가 운전하세요?
2: 뭐 서울에선 제가 많이 하는데
3: 아~
2: 해외 나갔을 때는 네네. 좀 어려운 길 이럴 때 와이프도 많이 해요.
3: 진짜?
0: 그럴 수 있지.
2: 그렇구나. 운전 더보다 더 잘해요.
3: 아,
0: 맞아.
3: 진짜?
0: 그럴 수 있어요.
3: 오, 그렇구나.
0: 이제 뭐 공간지각 능력이 좀 약하다 여자들은 이런 거 이제 옛날 구세대적
3: 맞아요, 맞아요.
0: 발상.
3: 네. 저희 아내도 주차 끝내주기 하거든요.
2: 아, 저희 집도 운전 네. 훨씬 잘해요. 저보다.
3: 진짜.
0: 그러니까 스피드 제일 이렇게 즐기시는 분 중에 여자 그 어떤 네.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있고.
3: 맞아요, 맞아요.
0: 드라이버들 많아요.
2: 저희 아내는 지도 보고 길 찾더라고요.
0: 대박.
3: 우와.
2: 저는 못 찾거든요.
3: 그 종이 지도, 책 지도 보고.
2: 뭐 뭐든지 아무튼 지도를 보고 방향을 인지하더라고요.
0: 그 해외 나가면 굿땡 펼치잖아요.
3: 네.
0: 굿땡 지도 딱 펼쳐놓고 나 혼자 머리를 계속 이루고
2: 계속
0: 있어요.
2: 돌지 자기가.
0: 돌아가 계속.
3: 근데 현순이 같은 분은
0: 돌아가지?
3: 본인이 지구에 동서남북 어디서 했는지 인지가 되는 분들이거든요.
2: 공간지각이 있더라고요.
3: 네,
0: 심현보 씨는 보니까 저랑 되게 비슷한 게 요게 이제 나블나블 과들은 공간 지각 능력이 약해요.
2: 없어요. 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전 제가.
0: 진짜 확실히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3: 현보현님은 네. 감성의 날개가 나비 같아.
0: 잠자리 날개지, 그것도. 네. 불투명도 아니야, 투명.
3: 여려, 여려. 소녀 감성.
0: 그럼 이렇게 막 길을 잘 찾는 문천식 씨는
3: 네네.
0: 그 감성적으로는 심현보 씨보다 훨씬
3: 좀 아래죠.
0: 아래죠.
3: 예, 예.
0: 근데 왜 가사를 깐 거예요?
3: 그걸 왜 또 꺼내? 그거를.
0: 그거예요.
2: 되게 적절하게 나왔다.
3: 그럼 매주 하냐 그 얘기를 하지.
0: 도대체 무슨 깡으로
2: 연주 너무 매끄러웠어요. 역시.
3: 자, 너무 노래 듣고 마지막 작품
2: 다르구만.
3: 만나야겠습니다.
2: 매끄러워.
0: 예. 예. 자, 이효리 김건모가 함께합니다. 빨간 자동차.

0: 지라시 라떼 백일장 나의 처차를 주제로 한 마지막 작품 볼 텐데요. 경북 안동에서 익명 요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라시 대표 가명이죠. 김정희 님이라고 소개할게요.
1: 제목 목숨 건 추억.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번갯불에 콩도 볶아 먹을 급한 성미의 남편이 면허를 따자마자 일사천리 처차 중고차를 샀네. 남편은 차 구조도 익히지 않은 채 4살, 6살 아이와 나를 태우고 드라이브 가자며 운전대를 잡았네.
2: 야, 아빠 차 뽑았다. 어서도 타.
3: 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아, 이게 아니지.
4: 드라마 안 돼.
3: 면허와 이 차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1: 출발부터 덜컹덜컹. 내 심장은 콩닥콩닥.
3: 아, 가만히 있어봐. 왼쪽이 악셀인가? 아니었구나. 아, 오른쪽이 악셀, 그 왼쪽이 브레이크. 오엑 웬브, 오엑 웬브.
1: 몸이 이리 쏠려 저리 쏠려 머리 깨고 코피 터질 뻔했네. 그러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있다고 내 남편 금세 적응하는 재주가 있었네. 그러나 도로에 나가니 너도 나도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듯 옆차는 쌩쌩, 뒤에선 빵빵, 애들은 울고불고, 나는 잔소리 폭격기, 남편 얼굴은 백지장. 난리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네. 엉금엉금 기고 기어 한적한 길로 빠진다는 게 설상가상. 길치 남편 기차 건널목에 가버렸네. 숨죽이고 속도 줄여 보았으나 건널목 한가운데서 어이. 꺼진 시동.
2: 아유, 이거 왜 이러냐. 아유, 뭐, 뭘 눌러야 되지 이거? 야, 이건가? 아, 이건가? 저건가? 아유.
1: 당황한 남편 시동 건다는 게 뭘 잘못 건드렸는지 의자 등받이가 훌러덩. 남편은 그대로 발라당. 아, 언니, 뒤로 언니. 넘어가 버렸네. 그 순간 행여나 기차 달려올까 등에선 식은땀 줄줄, 말 못할 공포에 떨었다. 남편은 등받이가 넘어간 채 어찌어찌 겨우겨우 건널목을 빠져나왔네. 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오싹, 에어컨 바람이 절실하네. 목숨 건 추억도 추억이라고 지금은 웃으며 처차와의 추억을 꺼내보네.
4: 야, 이게 진짜. 잠깐만, 우리 여기 상암동에도 있어요.
5: 입사 건널목 있어요.
6: 있어요, 있어요.
4: 근데 거기서 이제 제끼신 거잖아요. 와, 아, 시트를 깜짝, 180도로.
5: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무서운 상황이었다.
4: 그 상황에서 근데
5: 오싹한 상황이었다 진짜.
4: 이거를 제낀 걸 다시 돌려놓을 여지가 없이
5: 몸만 일으키지.
4: 그냥 몸만 누운 채로 운전을 한 거예요. 엑셀을
0: 밟고. 아, 그렇죠. 기차 온다고 땡땡땡 이러니까.
4: 애들은 뒤에서 울지.
7: 여보 뭐 하는 거야?
4: 누워서 달리는 거지.
5: 아, 가끔 왜 그 강변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 네. 그 누워서 타는 거 있잖아요.
0: 아, 맞아요. 누워서 타는 자전거 있어요.
4: 아, 있어요.
5: 있어요. 누워서,
4: 누워서
5: 타는 거.
4: 네, 맞아요.
5: 그런 아마 모습으로.
0: 그러네.
5: 누워서 하시지 않으셨을까?
4: 차로도 약간 F1 막 이런.
5: 그렇죠. 일단 직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0: 아, 무슨 코미디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인데.
5: 진짜 이거. 이거는 오싹하네요.
4: 진짜 많이 놀라셨겠다.
5: 네, 깜짝 놀라셨겠다.
4: 이게 지나고 나서 30년 전이니까 이렇게 그쵸. 웃으면서 백일장에 응모를 할 수 있는 아. 거죠. 와, 근데 이게 약간 자유분방한 시의 형식이에요.
0: 그렇죠.
4: 예, 네. 그러니까 약간 4353 뭐 이런 시조는 아닌데 네.
5: 나름대로 어떻게 형태가 있는
0: 작사로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아니, 멈춤 잘 쓰셨어요. 뭔가 이게 딱 형태를 맞추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쓰신 것 같아서 이거 되게 신경 많이 쓰셔서 쓰셨구나. 내용도 그리고, 내용인데 형태적으로도 뭔가 시의 느낌을 주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4: 그러면서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글을 쓴다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5: 그럼요, 그럼요.
4: 근데 이 작품은 좀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해요.
0: 그러니까요.
4: 장면이. 네.
5: 등골이 오싹오싹 이런 거.
4: 약간 운율도 그 와중에 네. 조금 맞춰주셨어요.
5: 맞추셨어요. 네. 라임 같은 것도 잘 맞추셨고.
4: 그렇습니다.
5: 의자 등받이가 훌러덩, 남편은 그대로 발라당.
0: 라임도 맞추셨네요.
5: 네. 다 맞추셨어요.
4: 자, 그러나 또 어느 작품이 장원이 될지 몰라요.
0: 네.
4: 아, 저희 노래 듣는 사이에 어떤 작품의 장원을 드릴지 얘기 나눠볼 텐데요. 조용필 씨의 노래입니다. 바운스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케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7: 여건인데 이신동체로
8: 배주위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크게 일어난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며 부르는 곰방매질 소리입니다. 나무로 만든 곰방매라는 망치로 흙덩어리를 두드려서 좁씨를 뿌릴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7: 풍년농사 절로난다.
9: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아이킥이 이어집니다.
10: 자, 광고 나가는 동안 저희와 제작진이 고심해서 오늘의 장원을 결정했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11: 자, 지라시 라떼백일장 장원 김정인님의 숨건 추억이 선정됐습니다.
10: 우후! 축하드립니다.
11: 아, 오늘 뭐 이렇게 시의 어떤 형식까지 네. 취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10: 네, 그 정성을 보신 것 같아요.
11: 그럼요, 그럼요. 네.
10: 자, 이분께는요 기본 선물 외식 상품권 외에 녹용 홍삼 세트까지 얹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2: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백일장 나의 첫 차를 주제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첫 차에 얽힌 다양한 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심현보 씨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1: 어디로 보내나요?
10: 지라치 홈페이지
11: 라떼 백일장 게시판에
12: 게시판이 있어요.
11: 네, 라떼 백일장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10: 저는 BGM 착장 연기는 처음이에요. 그 BGM을 이렇게 빌트인으로 끼고 하는
11: 연기 끊을 거야.
10: 나 하지마. 그럼 우리가 물어서도
11: 3개월 먹을... 끊을 거야. 3개월.
10: 갈비에 고기가 없는 거나 똑같아. 네. 진짜.
11: 알겠습니다. 네. 한다고 되겠어요? 갑자기?
10: 연기 더 늘면 안 돼.
11: 알겠습니다.
10: 자, 저희 심현보 씨 또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다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2: 네, 네 고맙습니다.
10: 네.
11: 안녕히 계세요.
10: 네. 안녕.
12: 저희는 3804님 신청곡 있습니다.
10: SG워너비입니다. 라라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까요? 네. 내일 4시 5분에 또 올게요.
1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ABC.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6시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으며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 근간이 되는 설린 우호 협력조약 25주년 기념일과 시기를 맞춰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미군과 나이지리아군의 합동 군사작전을 통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2인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밤 내 지시에 따라 용감한 미군과 나이지리아군이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테러리스트를 전장에서 제거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된 매우 복잡한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IS의 2인자인 아부 빌랄 알 미누키는 아프리카에 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는 정보원들을 우리가 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AI 관련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으로 해석 보도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청와대 측은 김 실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는 취지의 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블룸버그의 부정확한 보도가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인공지능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으로 해석해 보도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청와대가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재명이 많이 억울한 모양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장 위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김용범은 초과 이윤과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고 노르웨이 국부 펀드를 모델로 제시하기까지 했다며 아무리 오해라 우겨도 여기저기 본심이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는 0.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7.5도입니다. 이진희였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 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6: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위 내시경 검사자의 통증 분석을 했습니다. 검사자 A는 9분, B는 25분이 걸려서 고통의 총량은 B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B가 견딜만 했다고 했고 A는 죽는 줄 알았다며 고개를 흔들었지요. 이유는 고통이 오는 순서였습니다. B는 검사 중간에 최고 아프다가 막판엔 약한 상태에서 끝. A는 마지막에 최고 아플 때 검사가 끝났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똑같은 고생이면 일찍 하는 게 낫다. 심리학적으로 맞는 얘기랍니다.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키.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경기 평택은 뜨거웠습니다.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들이 1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건데요. 민주당 김용남 후보 개소식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 진보당 김지현 후보 개소식에도 각 당 인사들이 참석해 세모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보수의 험지 호남을 찾았습니다. 전북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앞서 장동혁 대표를 간판으로 건 사실상 장동혁 원톱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출범식엔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물론 4선 이상 중진들이 전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 호칭도 빼고 최근 부쩍 거친 발언을 쏟고 있는 장동혁 대표와 당 안팎의 속사정까지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하겠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2: 열혈 강호 온라인.
3: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강호 온라인.
3: 열혈강호 온라인.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2: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3: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5: 다람쥐는 기억력이 꽤 좋습니다. 겨우내 먹을 도토리 수백 개를 숲 곳곳에 감춰두고 찾아낼 정도죠. 하지만 모든 도토리를 다 찾지 못합니다. 다람쥐가 못 찾은 도토리는 무럭무럭 자라 나무가 됩니다. 다람쥐가 실수하면 할수록 숲은 더 울창해지죠. 저도 모르게 나무를 심는 다람쥐처럼 우리가 하는 실수도 뜻밖의 가능성을 열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도 개소식 슈퍼데이 같습니다. 지난

어제는 부산 북구갑이었는데 오늘은 경기 평택 을입니다.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지연 후보들이 모두 1시간 간격으로 줄줄이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성친 부대변인부터

0: 후보자들이니까 진보 진영 후보자들 경우에 뭐 여기 뭐 결국 개소식이라는 건 세관이잖아요.
1: 네. 그러니까
0: 누가 오느냐, 중요 인물 누가 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김영남 후보랑 뭐 조국 후보랑 그 개소식 사진을 보면은 좀 이렇게 겹치는 분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눈에 띄는 사람이 이 사회민주당이라고 우리나라 한석철이 정당이 있는데
1: 네.
0: 한창민 대표가 있거든요. 거기 의원하시는 분. 그분이 조국혁신당 거기 개소식도 보이고 김재현 후보 개소식에도 사진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같은 진영 안에서 뭐 양쪽 다 걸쳐서 아니면 세 군데 다 걸쳐서 좀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시간 정도 시간 차이면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배려한 게 어느 캠프가 먼저 배려 정했고 어느 캠프가 배려해서 그거를 좀 뒤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같은 지정 안 했기 때문에 굳이 겹쳐서 하지 않도록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뭐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하죠. 김영남 후보 개소식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 의원들이 총출동해서 말 그대로 세과시를 좀 한 것 같은데 효과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성친부대가 말씀 주셔야 되겠습니다.
0: 그럼요. 일단 네.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도 맡았고
1: 네.
0: 여기에 개소식도 직접 참여를 했고 왜냐하면 당대표가 개소식 일일이 다 갈 수 없거든요. 워낙 많은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또 지금 이 재보궐만 해도 열 군데가 넘기 때문에 그중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곳을 가는 건데 여기가 아무래도 지금 진보 진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후보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당 지지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일부가 지금 조국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거기에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밀어주는 후보다 진보 진영이 아닌 곳에서 넘어오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영입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과거에 저런 발언도 했다던데 하면서 조국 후보가 뭐 공격하던데 아예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민주당 후보는 이분이다라는 걸 힘을 실어주는 게 저는 득표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총출동해서 힘 실어준 거 전 분명히 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효과가 있을 거다.
0: 네.
1: 이 자리 보니까 송영길 후보도 눈에 띄더라고요. 인천 지금 연수가 보궐선거 이제 후보가 송영길 후보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정청래 대표하고 껄끄러운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두 분이 여기서 만났는데 분위기는 어때 보였고 오늘 또 민주당의 이런 세과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광재 대변인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2: 김영남 민주당 후보가 지금 민주당 당적을 가진 지가
1: 네.
2: 채 1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나갈 거라고 본인도 아마 뭐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1: 네.
2: 어쨌든 본인이 민당 후보가 됐는데 지금 약간 그 찬밥 신세 또는 뭐 서자 처분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볼멘 소리들이 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정청래 민당 대표가 가서 한껏 이 김영남 후보를 띄워줬는데
1: 네.
2: 여전히 김영남 후보는 넘어야 할 산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본인이 오랫동안 보수정당에서 활동했고 그때 당시에 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뭐 사과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정말로 민주당 DNA가 있는가? 그 부분을 지금 조국 후보는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 일에 대해서는 좋아 사과했다. 그러면 그걸로 넘어간다 싶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있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김영남 의원이 과연 민주당스러움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검증을 계속할 것 같은데
1: 네.
2: 어쨌든 뭐 당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격려해 준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고무적이겠죠. 그런데 참석한 사람들 보면 이현주, 강득구 이런 분들이 왔는데 이른바 뭐 친청계 의원보다는 친명계 의원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차이점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정청래 대표하고 송영길 후보가
1: 네.
2: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그 보도가 나오지도 않고 영상으로도 네네.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 껄끄럽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
1: 그러니까요.
2: 것 같아요.
1: 그건 네. 물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하고 송영길 후보하고 만나서 좀 대화 좀 나눴나요? 들으신 거 있으세요?
0: 안 하신 것 같고요.
1: 네.
0: 만약에 두 분이 악수했으면 그 사진 기자들이 당연히 파파박 찍었을 겁니다. 그리고 파파박 지금 기사가 나왔을 텐데
1: 네.
0: 안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근처 가셨던 분들 좀 얘기해 보면 뭐 못 봤는데 그러니까 워낙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두 분이 스쳐 지나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표적 사진이 있잖아요. 다 같이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하는 사진 거기에 정청래 대표는 보이는데 송영길 대표 또 안 보이거든요. 아마 뭐 일부러 조우를 안 한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뭐 굳이 아마 각자

0: 거기 가서 뭐 김영남 후보에 대한 지지 응원도 네. 있지만 거기 온 인물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인사와 서로에 대한 뭔가 지지세 확인 이런 것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그래서 친명 의원들이 많이 왔다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왔으니까 뭐 친청이 아니라 정청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도 오고 친명 의원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체가 지금 밀어주고 있는 계속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현 씨하고 배우자 민주당의 곽상은 의원이 김영남 후보를 격려 방문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 자리 네. 안 보이던데요.
0: 그러니까 오늘 가기 어차피 다 사람들 많이 올 때는 네.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으니까 그 전날 가서 이미 방문한 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친청도 왔고 네. 그러니까 친청이 아닌 정청래가 왔고 정청래 대표가 왔고 친명도 왔고 여기에 곽상은 의원은 또 우리 당에서 약간 비주류 담당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안 그래도 친문 좀 친문적 색채가 있는 정치인들 아니면은 관련된 분들이 조국 대표 지지 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친노의 상징적인 인물인 이 그 곽상은 부부 내외가 왔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거라서 전 이분들 온 것도 오늘은 안 왔지만 방문해서 같이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진을 찍은 것 자체가 매우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오늘 그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한 발언도 좀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영남은 민주당 아들이고 후보다. 자식 버리는 부모는 없다. 김영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영남과 호응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발언 수위하고 이 수위가 약간 조국 후보를 견제하면서도 조절한 정도의 수위냐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건민 의원님?
2: 사실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네. 방송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후보 개소식에서 연설하는데 DJ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잊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의구심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의구심을 빨리 해소하는 게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제 이제 곽상은 의원이라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혜 씨가 방문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친노 친문의 적자라고 자부하는 다른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 그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네. 정말로 김영남 후보가 다 흡수할 수 있느냐? 흡수한다면 저는 이번에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 북갑에 하정우 후보 내려가자마자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정당 지지자들의 대부분의 표심을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정통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를 조국 후보와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김영남 후보라도 그런 메시지 낼 것 같아요.
1: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당의 전폭적인 지지나 이런 메시지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겠다 또 이런 이벤트가 좀 나왔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영남 후보는 또 지긋지긋한 네거티브 계속해도 참아내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사실 김영남 후보가 그 거론됐을 때부터 조국혁신당에서 전방위적인 공격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김영남 후보 표현대로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질린다에서 좀 지긋지긋한 거 글쎄 뭐가 더 수위가 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본인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참아내겠다. 저는 이거 매우 잘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개소식으로 인해서 김영남 후보에게 힘이 더 실릴 거라 보거든요. 그럼 민주진영 여기 진보 진영에서 뭔가 1등을 달리게 되면 결국 전 자연스러운 표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아 이번에는 다른 진보 진영 후보 찍으려고 하다가 아 그래도 1등 후보 밀어줘야지라고 할 때 그 다른 진보 진영 후보들을 공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영남 후보가 뭔가 본인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오히려 세월호 관련 발언에 대해서 본인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 있었던 것도 사과하고 이런 것들은 매우 잘한 거고 오늘 선언으로 임해서 선언하면서 앞으로도 나는 네거티브 들어도 참고 그거에 네거티브에 네거티브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매우 방향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1: 아까 이제 정광재 대변인께서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을 이제 다 흡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이제 가서 어쨌든 간에 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주겠다 하는 건지
0: 가겠죠?
1: 아니면 뭐 조국혁신당 눈치도 살짝은 봐야 되니까 이전에 합당하려고 열심히 또 얘기했던 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기는 빠지고 다른 지도부들 이렇게 밀어가지고 지원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0: 저는 다음 주에 나오는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힘 실어준 게 이제 반영이 된다. 그래서 김영란 후보가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진보 진영 안에서 뭔가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정천호 대표가 추가 지원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까지 나왔던 대로 뭔가 오차범위 밖으로 뚜렷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 그럼 나와 또 도와주러 오셔야죠. 후원회장까지 맡았다는 거는 단순히 네. 후원금 모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거 전반에 대한 후원을 계속 끝까지 하겠다고 하신 거니까 친명 의원님들도 많이 가겠지만 정천호 대표도 오는 게 결국 민주당에 그래요 뭐 다른 민주당 내부에도 조금 다른 결들이 네. 있습니다만 그 결과 상관없이 모두 김영남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색깔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전략적으로 더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셔야죠. 오셔야죠.
1: 다른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오고 계셨잖아요. 지금.
2: 아니 후원회장 네. 말씀하셨잖아요. 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김영남 후보의 재산 신고액이 많아갖고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번에
0: 수천억 있는 분들도 후원에 다 꾸리잖아요.
2: 저는
1: 아니 재산 순위로 뽑기 시작하면 여기가 더 불리할 것 같은데요.
2: 왜죠?
1: 아니 그쪽 후보들이 훨씬 더 재산이 많으시잖아요.
2: 아니 지금 재보궐선거에 나온 분들 보니까 평택에 네. 부자들 몰렸다 이런 가십기 의사들이 있어서 제가 뭐 드린 말씀이고 네네. 정청래 민정 대표 이 평택 선거 전 자주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평택이 또 군산 가는 그 저 전북 가는 길에 있거든요. 전북을 자주 가야 되는데 그 길에 갈 때마다 평택도 들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전북에서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되고 평택에서 네.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고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 어려워진다. 이거 정말로 정치 구단에 정말로 명실상부한 통찰력이었다고 보는데 이 두 지역 세 지역 두 지역은 보궐이고 한 지역은 그 광역단체장 선거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네. 8월 달에 당 대표를 연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택도 자주 가고 또 전북 뭐 군산 뭐 전주 이런 데 다닐 때 또 더 자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신 연임도 달려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 시간 전에 이제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민주당보다 한 시간 전에 조국 혁신당 지도부 의원들 시민들 많이 참석했던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 정광재 대변인 먼저 말씀 주시죠.
2: 저는 제일 눈에 띈 분은 네. 그 문성근 씨였습니다. 이제 영화인이라고 해야 되죠. 이분이 진짜 강성 친노의 주역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조국혁신당의 후보의 개소식에 가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조승래 사무총장이 잡돌이 했잖아요. 이번에 그 무소속 후보 개소식이든 어떤 식으로든 선거 돕는 사람은 네. 징계하겠다. 마치 그 부산 북갑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무소속으로 뛰고 있는 한동훈 후보 개소식을 겨냥한 듯이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얼굴을 보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은 없더라고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출신 의원은 제가 알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네. 거기서 눈에 띄는 사람은 문성근 씨 정도 그다음에 한창민 그 사회민주당 대표인가요? 그분 정도였지 다른 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나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1: 지금 약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삼철이라고 하는 분들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 친노 친문의 핵심 실세 뭐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 한 분인 이호철 전 민정수석 비서관이 조국 후보 지지를 얘기해서 당내에서 좀 목소리가 여러 가지가 나왔죠. 오늘 보니까 그 자리에는 안 오신 것 같던데 실제로 해당 행위로 뭐 당에서 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0: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냥 뭐 지금 정치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삼철로 불렸다 뿐이지 뭔가 출마를 하고 뭐 그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당원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 마치 나를 징계하라라고 하는 뭐 약간의 도발성,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징계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걸 더 키워주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징계론이나 이런 건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큰 의미가 있는 지지선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대표 관련된 조국 후보 관련된 게시물에 이제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친문 뭐 거기에 약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미 그거를 마음을 확인하고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이 보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그러니까 개소식에 안 간 것도 본인이 지지선언을 했지만 개소식 자체 가는 거는 네네.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반향이 있는 행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에서도 네네. 그냥 지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조국 후보는 개소식에서 민주 진보 진영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연대 통합 논의를 질서 있게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이것도 선거 전략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차피 본인이 갖고 와야 될 표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표인데 본인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동훈 후보가 자기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네. 일부 친노 세력들은 여전히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택 을에 있는 친노 친문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뭐 문재인 그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실제 득표장에 갔을 때는 그 본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 추가 발언까지 저희 2부에서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3: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4: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5: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6: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7: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8: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9: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요즘 일몰 시각이 저녁 7시 30분대로 늦춰지면서 저녁 시간대 야외에서 즐기는 인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체도 늦게 풀리는 편인데 오늘은 특히 서울 시내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여파로 통제되는 구간이 많아서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 6시 15분부터 연등 행렬이 동국대를 출발했습니다. 흥인지문 지나 종로와 조계사까지 양방향 전차로 통제될 예정이고요. 이 밖에도 포시즌스 호텔부터 대한문 지나 광화문 교차로 구간도 지피 여파로 두 개 차로가 통제돼 극심한 정체입니다. 그 밖에는 수도권 제1순환선 성남부터 청계터널, 시흥부터 중동까지 일산 쪽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박소영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렇게 두 분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평택을 오늘 줄줄이 후보들 개소식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개소식 얘기를 했는데요. 조국 후보가 여기서 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할 거다. 민주진보진영의 적자인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평택에서 이기면 지역구 의원 한 명 바뀐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막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친 부대께서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3: 요 네. 이야기를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네. 김용남 후보 쪽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그 해석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2: 네네. 그러니까
3: 검찰개혁 관련된 것도 그렇고 약간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은 이 지금 민주당과 결이 원래는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부터 더 약간 왼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더 강한 검찰개혁 이런 것들을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민주당은 이제 집권을 하게 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국민 전체의 지도자다 보니까 중도 실용, 약간 중도 쪽으로 좀 확장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검찰개혁 완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원래 주장하던 거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말하던 센 검찰개혁이었는데 중도로 가셨기 때문에 변한 거다, 바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말하던 건 내가 완수할 수 있다, 요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 본인이 들어가면은 뭐 한 명 바뀌는 것과 달리 대선 후보가 살아나는 거다, 뭐 요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2: 네.
3: 굳이 그거에 대한 뭐 옳다 그러다보다는 저는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는 게 정말 다른 차원의 한 명이 늘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이 보안수사권이나 이런 문제도 그렇고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약간 대통령실이랑 살짝 엇박자가 난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마다 나왔던 게 뭐냐면, 약간 여전히 민주당은 센 민주당, 좀 더 강한 진보, 이쪽 스탠스에 여전히 관성적으로 머물러 있는데
2: 네.
3: 대통령이 계속 중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2: 근데
3: 김용남 의원이 딱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중도 실용에 맞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남 의원이 들어가면 상징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주면서 당과 대통령실에 약간의 오차가 있었던 걸 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차원에서는
2: 네.
3: 김용남 의원이 당선돼서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다라고 전 봅니다.
2: 근데 조국 후보가 얘기한 전혀 다른 차원의 막이 오른다, 이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민주당하고 연대해서 통합하고 난 다음에 뭐 좀 앞서가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본인이 이제 민주당을 좀 장악하고 차기 대선 후보까지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막이 오른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4: 그런데 성치훈 네. 대변인께서는 김용남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민주당 국회 운영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좀 동의하기 어려운 건 이미 현역 의원들은 친명계 의원들로 넘칩니다.
2: 네.
4: 근데 지금 민주당은 문제가 뭐냐면 의원들은 이미 친명화돼 있는데 당원들은 친명화돼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지난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의원들만 관여해갖고 선거해서 뽑는다면은 당연히 그 친명계 후보가 당 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원에게 1인 1투표 그 바꿔놨잖아요. 이런 거를 고려하면은 8월에 있을 그 당 대표 선거에서는 예측 불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비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도 대권 후보니까. 뭐 이후에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하든 어떤 식으로든 뭐 자기의 그 대권 가도를 가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평택 의뢰에서는 뭐 전략적으로 잘 먹힐 것이냐, 이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는 분명히 김용남 후보에게 이런 세 가지 물어볼 것 같아요. 검찰개혁 관련해 갖고 나는 완전한 검찰개혁,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권 전혀 없다.
2: 네.
4: 이거 요구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또 하나는 공소취소 특검 자기네들끼리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분명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김용범 수석이 얘기한 국민 배당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영남 후보도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낼 정도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사실 민주당의 당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로 직결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네. 김영남 후보가 과연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게 관심입니다. 전
2: 오늘 이제 그 진보당의 김지현 후보도 개소식을 열었는데 오늘 워낙 개소식이 많다 보니까 언론 보도에서 뚜렷이 지금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진보당 김지현 후보 같은 경우가 조국 후보를 저격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오늘 개소식에도 좀 조국 후보에게 좀 나를 세웠을 거라고 보십니까?
3: 그 조국 관련 발언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은 굳이 본인의 개소식인데 타 후보에 대한 언급을 통해 본인을 띄우려는 거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돼야 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겠죠. 우리가 또 뒤에 보겠습니다만 일단 울산시장 쪽 그 진보진영 단일화가 지금 진행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평택을 쪽에서도 이거는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보거든요. 지금 김재현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굳이 조국 후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네네. 아마 본인이 가장 먼저 어서 뛰었고 본인이 가장 많이 준비했고 이거 좀 어필하는 쪽의 발언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2: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범여권 울산시장 후보를 두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여파가 이제 평택을 범여권 단일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건데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4: 일단 울산시장 단일화는 어느 정도 좀 예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상욱 후보가 본인이 독자적으로 뛰어갖고는 승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거고 또 하나 김용남 후보처럼 이분도 보수정당에서 갔기 때문에 이래저래 당에서 너무 신경 안 쓴다 이런 볼멘 소리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튼 단일화를 통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이게 그럼 평택까지 영향을 미칠 거냐 가능성은 열려있죠. 김지현 후보도 지금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네. 본인의 몫을 김용남 후보에게 실어줄 경우에 김용남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지금은 뭐 대략 한 50%라고 본다면 실어줄게 될 경우 뭐 한 9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선을 시키고 이후에 어떤 반대 급부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정치적 거래 이 부분은 충분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진보당이 네. 과연 얼마나 많은 몫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나눠줄 게 많은 비교적 부자예요.
2: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그 범여권 세 당이 다 같이 단일화를 하느냐 아니면 민주당하고 진보당만 단일화를 하고 혹시 조국혁신당은 빠지느냐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3: 평택을이요?
2: 네, 평택을.
3: 평택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2: 이제 조국혁신당하고의 단일화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이런 말씀.
3: 근데 저는 늘 여론화에 기대긴 네, 하는데 네. 왜냐하면 황교안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가 갑자기 막판 드랍을 거긴 단일화보다는 드랍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드롭을 해버리면 사실 그 지표가 꽤 황교안 후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 필요성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다음 주 이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남 후보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지지율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더 치고 나가면 아마도 거기에 김재현 후보까지 더해지면 김재현 후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러면은 황교안 후보랑 유희동 후보 합친 것보다도 저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굳이 불편하게 막 단일화 계속 압박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두 분이서 그러니까 조국 후보랑 네. 김용남 후보가 그냥 건전하게 그냥 대결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김지현 진보당 후보 개소식 얘기들이 조금씩 전해지네요. 오늘 김지현 후보가 앞과 뒤가 다른 정치 뒤통수 치는 정치, 주민 배신하는 정치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대상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4: 일단 앞과 뒤가 다른 정치는 우리나라 네. 정치에서 내로남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내로남불의 가장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로남불이라고 해서 네. 조모 후보를 겨냥한 것 같고 뒤통수 쳐는 정치도 그분 겨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나온다 그러다가 이제 평택을 본인이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택을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거 뒤통수 쳤다라고 평가할 것 같은데 주민 배신하는 정치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5: 제가 아까 조국 후보 언급 안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조국이란 두 글자만 언급하고 하고 다 언급했네요.
2: 사실상 조국 후보를 겨냥한 거다 이런 두 분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울산은 이제 범여권 후보들 단일화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전체 선거판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5: 일단 진보 진영이 매우 유리해졌죠. 네네. 거기에서는 진보 정당, 그러니까 진보당 후보인 김종훈 후보가 상당히 득표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당연히 또 김성욱 후보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럼 뭐 상당히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수도 갈라져 있고 울산시장 선거 사실 우리 당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을 선거 때문에 사실 단일화가 울산시장에서도 되게 지지부진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후보들이 매우 열심히 뛴 걸로 알고 있어요. 후보들이 네.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느끼고 후보들끼리 당 차원에서는 지금 다른 지역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있으니까 후보들의 진정성 때문에 덕분에 어떻게 보면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이 우리 진보 진영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고 생각합니다.
2: 정광대 대변인도 그렇게 보세요? 단일화가 영향을 좀 줄까요?
4: 그렇죠. 저는 그 단일화 네. 때문에 보수 진영의 단일화에 대한 유인도 커졌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은 당연히 김상욱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진보 후보 한 명에 보수 후보가 두 명으로 나뉘어졌다. 구도상으로 이기가 어려운 선거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상황쯤 되면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무소속 후보로 뛰고 있는 박맹우 후보를 주저앉히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 조정을 해줘야지 이걸 그냥 그 해당 후보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위기감 없이 대응하고 있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국민의힘 얘기로 가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보수의 험지 전북을 갔습니다. 전북 선대위 발대식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서 당 후보 지원을 했는데 다른 지도부 인사들은 전혀 안 보이는 것도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조배숙 전북 도당 위원장,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과 출마자들만 참석하고 사실상 많은 분들이 눈에 안 보였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4: 일반적으로 야구도 8회 말 정도 됐는데 네. 한 7대 0으로 지고 있으면 그 야구장 티켓 사서 보러 들어갑니까? 잘 안 가죠.
2: 지금 7대 0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4: 아니 전북이라는 정치 지형이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와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은 거기 안 갈 수 없잖아요. 전북도당위원장이고 하니까 전북도에서 우리가 어렵게 또 양정무 후보를 이제 내세웠으니까 그래서 간 거고 그럼 다른 지도부는 왜 그 참전하지 출석하지 않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열심히 더 재밌는 게임 그리고 본인이 응원하면 이길 네. 수 있는 게임이 있는데 여기 시간 내서 여기 가느니 본인이 도와야 하는 지금 단체장 시군구 의회 후보들이 많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이. 그래서 뭐 다른 지역에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2: 장동혁 대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90% 넘는다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대구에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그 대구 달성군 보궐 이진숙 후보 개소식에서 이진숙 후보가 90% 넘는 압도적 득표로 당선되는 모습이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친부대 말씀 좀 드릴게요.
5: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고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가 방금 앞서 다뤘던 것처럼 전북 네. 전북 이 결의대회에 장동혁 대표 말고 아무도 유력 정치인이고 뭐 아무도 안 가고 호남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 홀대하고 있잖아요 호남을.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호남 사람들이 전북 사람들이 전남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겠습니까? 표 달라고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대구는 다르잖아요. 지금 김부겸 후보가 수십 년 거기서 갈고 닦았고 그리고 민주당도 거기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김부겸 후보 개소식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응원을 해줬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대구에서는 90% 달라고 하고 하면서 본인들이 공을 들이지도 않는 호남에 가서는 네. 이게 뭐 공산당이냐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참 염치도 없다. 본인들이 노력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 90% 이상 아직도 저쪽에 몰아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다면 몰라도 노력도 안 하면서 노력도 안 하는 애들 그 아이들이 학교 와가지고 나는 왜 시험 점수 이거밖에 안 줘? 약간 이런 그냥 푸념으로 들리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이런 발언들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네. 것들이 국민의힘 득표에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2: 장 대표의 이 발언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당대표로 취임한 뒤 호남 갔을 때 자신이 수모를 겪었다라고 언급하면서 매일 수모를 견디는 동지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수모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대우를 받는 뭐 이유에 대한 고민은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정광진 대변인.
4: 아, 정말로 호남에서 보수 정치를 하는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치하고 있는 거죠. 수모라는 표현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물어본다면 글쎄 뭐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비공개적으로 우리끼리 있었을 때는 아 그렇게 수모 겪으면서까지 열심히 하신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이 아까 뭐 전북에서 90% 네. 민주당 후보가 득표하는 게 이게 어떤 나라냐라고 한 부분은 현실에 대한 얘기고 대구에서 이진숙 후보를 90% 이상의 압도적인 그 득표율로 당선시켜달라 이거는 그 선거 유세를 한 과정에서 목표를 얘기한 거고 이게 좀 다른다고 봐요. 저는 지역 정치 이게 저는 이제 경기도 출신이니까 어려서부터 왜 이렇게 지역 정치가 공고화될 수밖에 없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벌써 3, 40년 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 출신이고 또 호남 분들이 갖고 있던 근대사에서 어떤 그 피해의식 이런 것들은 저는 아 이거 또 그러면 제 생각이 너무 좀 네. 아 그거는 영남 마인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정 정도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호남에서 정권 교체를 몇 번 하면서 그런 피해의식에서 이제 벗어날 정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5.18이나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너무 독점적으로 본인들의 성과 본인들의 자랑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네.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합니다.
2: 장동혁 대표가 5.18 기념식 또 참석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배경하고 뭘 어떤 전략으로 이러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4: 5.18 기념식에는 네. 당연히 보수정당 대표라면 가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도 보수정당 대표들이 5.18 그 행사에 대거 참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아마 장동혁 대표가 호남에 방문했을 때 본인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 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남 분들이 갖고 있는 특히 호남 분들이 갖고 있는 정서 가운데 하나는 불법 계엄. 이게 5.18 민주화운동의 계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불법 계엄과 어떻게 좀 연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정경 대표가 별 문제 없었다. 누가 얼마나 고생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오는 반발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호남 분들로부터 좀 환영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요. 그때하고 지금 크게 스탠스가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또 가면 그런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걸 노리고 가서 도리어 영남 쪽에 결집을 더 노리기 위한 뭐 그런 작전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5: 뭐 그런 장면 본다고 영남 분들이 결집 글쎄요. 그런 생각하고 간다면 정말 악질일 것 같은데 호남을 찾아가기 전에 호남에서 표를 호소하기 전에 먼저 본인들의 과거를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건 아닌가. 네. 이번에 개헌도 개헌 시도도 5.18 정신 그 헌법 전문에 넣자는 거 그 개헌에서 계속 반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뜻은 존중한다 이것만 뭐 원포인트로 하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이 개헌과 관련된 거 하기 싫다고 했었는데 그 국회 통제권 강화하는 거 그러면은 그거를 빼고 5.18 정신만큼 전문 넣는 것만큼은 한다면 우린 동의한다 이런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기념식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선거 때나 아니면 종종 나오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5.18 관련 망언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사죄나 이런 것들을 저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호남에도 계속 좋은 사람 보내고 좋은 후보자를 내야 저 아까 말했던 전북에서의 90% 민주당 득표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건데 그걸 정치인들이 안 하면서 기념식만 간다고 호남 민심은 바뀌지 않을 거란 말씀드립니다.
4: 그러니까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이끌었을 때 네. 5.18 민주화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했잖아요. 그 결과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 대통령 후보로는 가장 높은 전남 지역에서의 득표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계엄과 관련해서 너무 불명확하게 그냥 아직도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호남 정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해야죠.
2: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장동혁 대표 원톱 체제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 2선 후퇴도 아니고 도리어 최일선으로 나섰고요.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중진들 전부 빠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표에게 제안받은 것조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정광진 대표님 말씀 좀.
4: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런 중진 의원들에게 직접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송원석 원내대표의 의견이었거든요. 네. 이런 중진 의원들로 다양하게 좀 구성해보자. 그런데 장정혁 대표가 본인은 그런 빠지라는 얘기냐는 식으로 반발했고 그때 당시에 뭐 박준태 비서실장도 앉은 자리에서 굉장히 반발했었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선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2: 저희가 이게 보수 결집에 자신감이 붙은 건지 장정혁 대표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두 분과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4: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9: 스마트하게 달리고
15: 기름값 걱정 날리고
9: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 원?
9: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1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16: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7: I love you.
16: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7: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6: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7: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18: 모든 인쇄 가능한 사마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사마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사마네드피아.
19: 성공 보물 역시 사마네드피아. 국민 인쇄.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5: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8: 깜빡 말고 케팍시부.
7: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8: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7: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9: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0: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오늘 3부는 경제 얘기, 4부는 국제 얘기 할 테고요. 두 분과 함께 3부 전까지 유튜브 통해서 정치대담 틈새 토크 더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1: 안녕하세요, 소란 고영배입니다. 이상교 선생님의 시 어제 저녁부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노란 단무지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실로폰 소리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나무 밑으로 걸어다니길 좋아하게 되었다.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애가 좋아한다고 말한 것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새롭게 좋아지는 것이 부록처럼 따라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득이겠네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1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3: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3: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to you.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배시 7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닷새 앞두고 이재용 회장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노조를 향해 조속한 갈등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해외 출장 후 서울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항상 삼성을 응원하고 사랑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노조를 향해선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이님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사과 이후 삼성전자 노사는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사측 교섭 대표를 변경해달라는 노조 요청에 사측이 응하면서 얼어붙었던 관계가 가까스로 풀리게 됐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7: 이재용 회장이 고개를 숙인 지 1시간 만에 대화를 거부해오던 삼성전자 노조가 노사협상에 나서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오는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릴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겁니다. 노조는 이재용 회장의 사과와 사측의 교섭대표 교체를 대화재개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조는 협상 재개를 결정하자마자 평택 사업장에서 교체된 사측 교섭대표와 사전 미팅을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측 새 교섭위원인 여명구 피플팀장이 노사신뢰가 깨진 데 대해 사과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최승호 노조위원장도 그동안 서운한 점을 얘기하면서 사후조정 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양측 입장에 양보할 수 없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보니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노조는 15%를 요구한 영업이익 비율을 일부 낮추더라도 명문화를 내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10%를 제한한 영업이익 비율은 일부 올려도 제도화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1차 사후조정 때 정부 중재안은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전체 규모가 약 40조 원에 이르고 업계 1위를 달성하면 매년 같은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명문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는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다만 파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노조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재용 회장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한 만큼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6: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닷새 앞두고 쟁의를 주도하는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가 최근 약 1,000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대 단일 노조인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12일 72,759명에서 어제 기준 약 71,7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스마트폰 등 완성품 DX 부문 위주인 동행 노조가 쟁의 노선에서 이탈한 데 이어 초기업 노조 내부에서도 DX 부문 조합원들이 노조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표출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공격 시 미국의 대응을 물어봤다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답변하지 않았다며 모호성을 유지했음을 시사했고 북한 관련 논의도 했다고는 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0: 귀국길에 전용기 안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에 매우 강경했지만 자신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거냐고 시 주석이 직접 물어봤다고 공개했습니다. 방어할지 말지를 아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비록 가정에 기초한 질문과 답변이긴 하지만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공격 시 미국의 대응 여부를 물어봤다는 건 예상 밖의 과감한 시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관련해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면서도 결정은 자신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지난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이후 미국이 지켜온 대만 정책을 변경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나왔습니다. 지난 1982년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한 이른바 6대 보장을 발표했는데 트럼프의 이번 언급은 향후 중국의 개입 여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북한 관련해서도 논의했다고 했지만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방중 성과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자리라면서도 경제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대만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현지 시간 15일 오후 성명을 내고 대만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은 대만 해협 평화의 초석이었다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대만 관계법에 따른 안보 약속이자 영내 위협에 대한 공동 억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해협 안보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왔고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한 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이후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제재 해제를 논의했다며 앞으로 며칠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확약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어떤 호의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호의를 요구하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호의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6.3 국회의원 재선거 격전지 평택을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남 후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분명한 것은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이고 민주당의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후 경기 평택에 있는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김용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민주당 후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도 상대 후보 측이 아무리 왜곡하고 공격해도 참아내겠다며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 전략이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에서도 통한다는 결과를 입증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6.3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진보진영에 적잖은 자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제5기 민주정부 수립을 추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내가 평택에서 이기면 지역구 의원 한 명 바뀐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막이 오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승리 시 당대표로서 민주당과의 연대 통합 논의를 적극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전국에서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는 김희강 광주서구청장, 김병래 광주남구청장, 임병택 경기시흥시장 후보 등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광역위원은 서울 은평 2선거구와 관악 1선거구 등에서 108명, 기초위원은 서울 종로 나선거구와 라선거구 등에서 305명, 비례기초위원은 서울 성북 도봉을 비롯해 97명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는 0.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8: 가장 기대되는 순간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2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 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영,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9: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1: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2: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이번 주 정계와 증시를 뒤흔들었던 단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오해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죠. 제가 이 국민배당 이야기 조금 쉽게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국제정치에서는 이번 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부터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방송도 나가고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3: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0: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 퀴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퀴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2: 어서 오십시오.
1: 지금 달력으로는 5월 중순이거든요.
2: 네.
1: 오늘 기사를 보다가요. 아니 너무 더우니까 지금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까지 나왔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역대 가장 이른 때 발생한 거라고
2: 날씨
1: 합니다.
2: 날씨 얘기하실 줄 알았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진짜.
1: 그러니까요.
2: 이게 무슨 5월 중순입니까? 낮 최고 기온 뭐 30도 넘는다 뭐 이 얘기는 듣긴 했는데 기온도 기온인데 햇살이 너무 따가운 거 있죠.
1: 네.
2: 이거 진짜 한여름 햇살이다 이런 느낌 들 정도. 봄 가을 없다라는 말 종종 확인하는데 진짜로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조금 지나면 다음 주 중순 뭐 중반부터는 예년 기온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올여름 무더위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1: 그러니까요.
2: 이제 서둘러 집에 냉방기구들 빨리 점검 좀 해놓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생각을 조금 크게 더 넓혀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유가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1: 네.
2: 여름이 길어지고 정말 더우면 아무래도 냉방기기들 엄청 많이 돌릴 테고 전력 수요 엄청 많아질 거 뭐 이런 것도 좀 걱정되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부터 시작해서 전력 수요와 관련된 대책을 올려는 진짜 잘 짜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우리가 이 코너 하면서 거의 네. 요즘에는 매주 코스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2: 첫 질문이.
1: 그렇죠. 아니 질문이 거의 코스피 이야기인데 아 이번 주는 코스피 지수 8,000을 찍었습니다. 근데
2: 네네.
1: 찍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500 아래로 하루 만에 빠졌거든요. 삼성전자 어제 보니까 뭐 9% 넘게 빠지고
2: 장중에 9% 넘게 빠졌죠.
1: 들어갔다가 다 파란색이더라고요.
2: 우리가 놀이기구 탈 때 앞에 그런 경고 문구 붙여져 있잖아요.
1: 네.
2: 심장 약하신 분은 탑승 금지 이런 거. 약간 요즘 우리 증시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주식시장 상승 속도 워낙 빠르고
1: 그렇죠.
2: 상승의 기울기도 가팔라서 쉴 때나 조정받을 때도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이게 움직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제 비슷하고 예전에 제가 이제 진자의 추 왔다 갔다 거리는 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도 역시 관성도 있고요. 주가의 오르내림의 파동도 한 번 큰 파동이 일어나면 그 파동의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진자의 추 좌우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이 파동이 좀 멈춰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 방향으로 뭔가 크게 움직였다면 그 에너지가 반대 방향으로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파동을 없애려면 과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 파동이 크게 오면 이 파동이 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 얘기는 정말 좋은 호재거리가 나와서 이 우리가 하락했던 이 파동을 없앨 정도의 호재거리가 뭐 하나 빵 터지던가 아니면 이 변동성을 견디면서 이 파동이 사라질 때까지 에너지가 좀 소진될 때까지의 이 변동성을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 아니 이 하락하는 진자의 추가 좀 월요일에는 멈춰줘야 되는데
2: 네.
1: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2: 일단은 변동성이 크게 나왔으니까요. 첫 번째는 크게 올랐죠.
1: 네.
2: 빠르게 크게 오른 게 첫 번째 변동성이 큰 거고 반대로 이제 그 반대급부가 한 번 나와줬으니까 이렇게 커진 파동은 여러 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줄어드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추가 하락을 할지 아니면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빠질지는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변동성을 좀 견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 항상 주식의 가격은 과도하게 오르고 과도하게 빠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적정 가격인지 몰라서 더 갔다가 아 너무 갔네 그리고 뒤로 오면 계속해서 빠지다가 너무 왔네 그리고 다시 가서 중간쯤에서 가격을 형성한다고 얘기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지금이 뭐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상승이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전문가들이나 증권사들의 지금 막 여러 가지 나온 얘기를 보면 뭐 만 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꽤 있고 그 근거에 이제 반도체 시황과 관련된 반도체 워낙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근거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보시면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이 이 변동성을 잘 못 견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익이 좀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하시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1: 네.
2: 정신 건강에 좋다.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이다라는 말씀도 드려보죠.
1: 그런데

0: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해외 언론 매체 블룸버그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 언급에 대해서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팔아서 주가 떨어진 거다라고 기사를 썼거든요. 진짜 이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1: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건 저는 뭐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점도 딱히 안 맞았고 이글 하나로 만약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졌다면 그 다음날 또 주가가 또 반등했거든요. 네. 그 반등이 설명이 좀 안 됩니다. 도리어 이제 블룸버그가 약간 오보성 기사를 냈기 때문에 이 오보성 보도가 외국인들을 조금 자극했을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봤을 때 기사들에서 분석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래서 시장이 빠졌습니다 하는 거는 다 사후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근데 기사에서 보면은 뭐 네. 김용범 정책실장 말 한마디에 폭락한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왜 기사를 이렇게 나왔을까요, 기사가?
1: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발생한 뉴스를 외신으로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건 네. 이제 우리가 취재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에서 취재한 기자들 보도를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고 그걸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내부의 뉴스를 다시 외신을 통해서 접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보도를 가지고 이 보도를 보고 외신이 다시 자신들의 말로 해석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약간의 잘못된 보도들도 나오는데 이번 논쟁을 떠나서 일단은 그 김용범 실장의 SNS 글 전문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했고 거기에 뭐 국민 배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좀 들어 있어서 이 논쟁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가 판단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한 번은 기회가 된다면 전문을 한번 보시기를 먼저 권해드립니다. 일단 김 실장의 글은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요. 분량이 한 5천자 정도를 넘으니까 꽤 긴 글이에요. 네. 요지를 좀 분석해드리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기존의 경기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경기 순환 과정을 현재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잣대로 들여다보면 뭔가 자꾸 어그러지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간 우리가 AI를 소프트웨어 산업 정도로 생각하고 봤는데 이걸 이제 새로운 산업 인프라로 보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철도나 전기, 통신망 같은 인프라가 된다라고 하면 AI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또 더군다나 유지 보수, 심지어는 업그레이드 투자까지 계속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 AI 인프라를 까는데 핵심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적 성장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I를 우리가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진짜로 인프라가 된다면 한국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계속해서 이제 초과이윤 지금 엄청난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고정화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꽤 많은 돈이 벌려질 텐데 그러면 국가도 역시 그 돈에 따른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세를 걷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초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텐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를 우리 한번 고민해봅시다라는 화두를 던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채를 먼저 줄이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복지재원으로 더 늘려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또 다른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중 하나가 이른바 국민 배당일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0: 저도 사실 이 전문을 안 읽어보고 기사만 봤을 때는 네네. 국민 배당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온 국민한테 기업의 이익을 나눠준다 이런 느낌으로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의 접근이 아닌 거네요.
1: 이게 이제 네이밍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네. 배당이라고 하고 배당금이라고 하니까 아 이거 뭐 돈으로 막 나눠주는 건가 보다 이런 오해를 좀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겁니다.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100만 원씩 초과로 더 벌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벌 것 같은 구조가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더 많이 버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의 입장에서. 이거는 초과 세수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번에 돈 좀 많이 벌었으니 이거 한번 빨리 쓰자 또는 n분의 1로 우리 나눕시다 잘 됐네 그리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걸 구조적으로 우리가 잘 굴리거나 뭔가 이용을 잘해서 이걸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구조적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부채 갚는 데 쓸 수도 있고 일부는 아까 복지 지원으로도 쓸 수 있지만 일부를 펀드 같은 걸로 조성을 해서 잘 운영을 하면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제 펀드로 운영하면 일종의 배당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복지 지원으로 더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AI와 관련된 개발을 더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일종의 국민 배당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0: 그러면 블룸버그 보도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1: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과 세수냐 초과 이윤이냐. 초과 세수라는 거는 국가가 법인세로 걷어들이는 돈이 계속해서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개념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의 문제가 아니고 고정된 세율, 똑같은 세율에서 기업이 이익을 엄청 많이 내버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금이 더 많이 거친다는 얘기니까 초과 세수를 말하는 건데 초과 이윤이라는 거는 기업이 만들어낸 이윤이죠. 네.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만들어낸 이 이익이 많이 벌어진 이익을 마치 나눠준다는 개념이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김용범 실장의 글에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이 약간 혼재돼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을 보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블룸버그 쪽에서는 이걸 초과 이윤에 약간 초점을 맞춰서 글을 썼단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인공지능 세금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칫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횡재세를 만든다거나 또는 진짜 기업이 내는 초과 이윤을 뭔가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좀 낳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금 블룸버그의 이 보도와 관련돼서 항의를 했고 사과를 해달라 오해를 낳았다라고 지금 요구를 한 상태고 기사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까 인공지능 세금이라고 표현했던 네. 거는 이미 기사에 삭제돼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0: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도 치열합니다. 야당 쪽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반도체 이익 많이 나니까 정부도 숟가락 얹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될까요?
1: 아시겠지만 모든 이슈가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사실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자극적인 공방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난 팩트 같은 건 모르겠고 이런 말 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이런 거지? 이런 말 했다면 너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블룸버그 보도가 촉매제가 된 거죠. 야, 해외 언론까지 한국의 핵심 관계자의 코멘트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졌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잘못된 거다. 지금 이런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실제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초과 이윤을 나누자라는 발상이라는 건데 정부에서 이미 그거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뭐 정부가 기업들이 이익 많이 내니까 숟가락 얹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횡재세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변하는 사회에서 뭔가의 고민의 포인트를 던진 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저처럼 이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국민배당금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건가? 이렇게 질문하면 김큐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나요?
1: 김 실장이 자신의 글에서 얘기한 이른바 국민배당 아이디어에 대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사회 인프라고 우리 기업들이 이 구조적 변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치에 되면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발생하는 돈으로 뭔가를 할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사회라고 하면 이른바 K자 성장,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거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K자로 양극화가 되는 현상이 더욱 강해질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거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이 국민배당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는 일종의 이렇게 벌어지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걸 펀드처럼 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는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던진 거니까 저는 고민의 포인트는 잘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배당금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우리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건지는 조금 생산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미래 사회가 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속도의 변화도 있을 테고 제도의 변화도 있을 텐데 네. 특히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으면 그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테고 그러면 세금 걷는 것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가 줄어드는 걸 로봇세로 대체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뭔가 변하는 사회에 맞는 제도와 고민들을 하자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0: 지금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행복한 고민인 거잖아요.
1: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돈을 너무 잘 벌고 있고 앞으로 AI 시대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될 것 같은데 네. 세금이 이렇게 많이 거치고 돈을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번대라는 행복한 고민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0: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1: 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5: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4: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저녁이 됐는데도 낮 동안 지면에 데워진 열기가 여전합니다. 지금 서울 25도, 대구는 아직도 30도 안팎인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1, 2도 더 기온이 올라 한낮에 서울 31도, 대구 33도가 예상되고요. 모레 월요일에는 대구의 낮 기온 34도까지 치솟는 등 특히 영남 지방의 더위가 가장 심하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화요일부터 차차 흐려져 수요일 전국에 비가 온 뒤에야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고속도로 정체는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청주 휴게소, 안성과 양재 일대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매송과 일직 부근, 수도권 제일순환선 성남부터 청계터널까지 밀립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이번 주

0: 는 뭐 세계 이목을 가장 끌었던 행사가 미중 정상회담이니까요. 네. 그 얘기부터 해주시죠.
1: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시진핑 주석이 딱 서 있는 모습들 워낙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0: 딱히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났구나. 저는 약간 이 생각부터 했고
1: 네.
0: 약간 뭐. 트럼프 자신감이 떨어졌나 이 생각은 살짝 했어요.
1: 오.
0: 움츠러든 것 같은 느낌 살짝 받았어요.
1: 저도 비슷한 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쪼그라든 모습은 처음 봐가지고 예, 굉장히
0: 시진핑 주석이 덩치가 커서 그런가?
1: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가기 전부터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네. 전망들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걸 비껴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효성이 없는 예 그냥 양국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주 성공적이었어.
0: 네.
1: 그분이야 늘 허세를 떠는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방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지만 양국 간의 별다른 공동 성명이라든지 합의문 발표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외신들은 그냥 양국의 관계 안정 의지를 재확인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뭐 양국이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관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역대급 경제 사절단을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0: 네.
1: 두드러진 기업 합의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회담이 미중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로이터통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찬사를 보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귀국길에 올랐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는 원하던 화려한 의전을 얻었다. 그러나 출발점으로 돌아왔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는 이번 회담의 산물을 소박한 성과물 패키지와 연출된 우정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0: 네.
1: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국 모두에게 훌륭한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 BBC가 세부 내용 거의 공개안 되지 않았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한게 있어요. 시 주석이 우리한테 보잉을
0: 네.
1: 200대 사주기로 했다. 콩도 많이 사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BBC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합의된 것이 거의 없는 빈 껍데기였다라고 비판을 한 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뿐만 네. 아니라 사설을 통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세어보기에 중국은 네. 같은 미국산 대두를 벌써 두 번째 사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왜 작년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네.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사규를 했던 건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다시 꺼낸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발 아무 일도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0: 재탕하고 있다 뭐 이런
1: 예,
0: 얘기네요.
1: 트럼프가 또 다른 큰 양보를 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면서 별다른 뉴스가 없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 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0: 그래서 그런지 시 주석의 존재감만 더 부각된 만남이었다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시 주석이 왜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방문이었다라고 자평을 했다라는 게 의미심장하다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요 언론의 공통된 시각은 이번 회담이 시진핑 주석의 외교적 존재감을 부각시킨 무대였다라는 건데요.
0: 네.
1: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번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유지해온 대중 강경 노선을 사실상 스스로 약화시킨 장면을 연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시 주석이 상당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0: 네.
1: 공개 반박을 한다든지 또는 반대의 강경 메시지를 전혀 내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정확히 분석한 트럼프 맞춤형 외교를 펼쳤다면서
0: 네.
1: 이번 회담의 중국의 핵심 목표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이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 시 주석에게 이번 방문이 얼마나 기념비적이겠습니까?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9월

0: 4일 미국에 답방해달라고 거듭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열기가 한창 고조될 때예요. 다시 말해서 시 주석과 다시 만나는 모습을 미국에서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선거에 도움을 네. 얻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1: 트럼프 대통령을 몇 번 만나서 대충 성향하고 이번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계산한 것처럼 시 주석이 먼저 대만 문제를 단호하게 이렇게 확 던져버렸잖아요.
0: 그렇죠.
1: 일부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반대했다라고 네.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던데요.
0: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1: 네.
0: 예.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걸 넘어서서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 까지 가기를 원했다라는 사전에 보도가 있었어요. 중국 측이 그걸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 대만과 관련해 가지고 대만의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고 미국은 이 문제를 반드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대놓고 경고를 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유독 이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별다른 발언 없이. 자, 그런데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가 독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중국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대만을 배경으로 독립 선언을 부추기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1: 네.
0: 사실 그동안 미국은 대만 관계법, 이거는 미국 국내법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대만의 자위 능력 확보를 지원할 의무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균형적 입장을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이 하나의 합법 정부로 존재한다라는 원칙을 인정을 해왔는데
1: 네.
0: 이번에는 그걸 한 단계 더 넘어섰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라는 것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일단 대만 측은요. 라이팅더 총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래 그냥 주권 국가니까 특별히 우리가 뭐 독립선언을 할 필요는 없어. 라는 입장이고요.
1: 네.
0: 대다수 대만 국민들은 자신들을 별도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독립이라든지 통일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1: 중국은 일단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까?
0: 그 부분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는데요.
1: 네.
0: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좀 나온 겁니다.
1: 네.
0: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2년에 대만에 대한 6대 보장을 발표를 해요. 근데 이 6개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 요 내용이 있거든요.
1: 네네.
0: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가 요 관련 질문을 해요. 이런 거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1980년대는 꽤 먼 과거인데 어쩌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그러면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지를 두고 시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 근데 뭐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6대 보장을 어긴 거죠.
1: 네.
0: 그리고 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를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시 주석이 나한테 그걸 직접 물어보더라. 이것도 사실 좀 충격적이었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뿐이다. 내 마음이야. 라고 대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이니까.
1: 네.
0: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없을 때는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무기 관련해서 시 주석이 나한테 물었지만 그 결정 권한은 나한테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려줬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에 대만에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을 했고요. 이와는 별도로 21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도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의회 차원에서는 뭐 정당이 상관없이 이거 빨리 대만에 무기 판매 승인해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1: 네.
0: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9월에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판매 승인을 좀 미루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대만 총통실은 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 그러니까 감사한다. 라면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대만 관계법에 따른 안보 공약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미국 믿고 있어. 우리 배신하는 일 없을 거라고 믿어.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를 하는 거죠.
1: 사실은 글로벌적으로는 가장 핵심 의제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거였는데 네. 이거는 양국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0: 그 비공개 회담 2시간 네. 정도를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바로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내가 방금 이제 시주석하고 얘기했는데 중국도 이란 전쟁의 종식과 이란의 비핵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굉장히 원하고 있더라라고 네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시 주석은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다만 이런 표현만 있습니다. 이란 전쟁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다. 요 정도까지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중국이 이란하고 친하니까 이란을 좀 압박해 주기를 원했지만 그런 대이란 압박 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측이 발표한 그 발표문을 보면은 이란의 비핵화 합의라든지 호르무즈 해협 통제 반대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게 중국 측의 입장이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사실 미국은 지난 5일에 그 바레인 등 걸프국과 함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공격 및 기뢰 부설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정상회담 직후에 푸충 주 유엔 중국 대사가
1: 네.
0: 우리는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기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1: 그러니까
0: 정상회담 이후에 이게 미국이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죠. 또 이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에도 이 두 나라가 이란에 편향됐다는 이유로 비슷한 내용의 미국 주도 결의안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이란 해법에 대해서는 빈손으로 돌아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현재 미국과 이란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 자, 일단 미국이 이란 측에 보낸 14개 제안에 대해서 이란이 답을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아보면서 분노하면서 절대 용납 불가하다 막 이러고 난리를 쳤잖아요. 자,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5일 날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제 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근데 우리 미국으로부터 접촉과 협상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며칠 전에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국의 이런 모순적인 행동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거다. 미국이 제발 협상에 좀 진지하게 들어와라. 그럼 우리도 그 협상이 임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그들의 선의를 믿는다. 외교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국의 어떠한 조치도 환영한다. 자,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죠. 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쟁 중인 국가를 제외한 모든 선박의 해협은 개방돼 있다. 단 해협을 통과하려면은 이란군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1: 네.
0: 호르무즈 해협을 중국 측 선박 30여 척이 통과를 했습니다. 뭐 미국이 역봉쇄를 하고 있지만
1: 네.
0: 그걸 미국 쪽에서 또 막을 명분은 없었던 상황이고요. 자, 가장 최근에 이제 미국 언론들이 내놓은 보도를 좀 보면 미국 측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측이 도대체 미국이 우리와 협상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1: 네.
0: 지금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폭격을 결단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군사 공격 재개 계획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르면 다음 주에 공격 재개를 염두에 두고 최대 규모로 집중적인 준비태세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과 기반시설을 타격한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미 특수작전부대를 지상에 직접 투입해서 그 핵물질을 제거하는 작전도 거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란 의회 갈리바프 의장 역시도 우리

0: 군도 어떠한 침략에 더 마땅한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들어올 때면 들어와 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레바논도 17일 날 휴전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일단 15일 날 45일 정도 연장하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겉으로는 휴전인데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양측 간의 교전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 오늘 나온 국제뉴스 하나 보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에서 20일 중국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0: 네. 이거는 사실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요. 네네. 원래 푸틴 대통령이 하루 정도 방문을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이틀로 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 주석이 만난 그 얘기를 푸틴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이제 듣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는 좀 끈끈하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보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것도 중요한 소식인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상선 하나가 그 피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0: 남우호.
1: 네, 남우호죠.
0: 네. 네.
1: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국내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비행체의 엔진 부위라고 하는데요. 네. 요게 이제 외교 행랑 형태로 우리 민항기에 탑재돼서 운송이 됐고요. 정밀 감식을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져서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서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에 미상의 비행체가 일본 간격으로 남우호를 공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폭발이 일어났고요. 하지만 정확한 공격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격 주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아직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고요. 자, 이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가 남우호가 예인된 두바이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방부 기술분석팀을 파견을 해서요. 선체 파공 등 현장 정밀 감식도 벌이고 있습니다.
1: 확실히 알아내죠. 알아내서.
0: 그렇죠.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1: 물을 거는 또 물어야 되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미국이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네.
1: 폴란드에 배치하려던 계획도 갑자기 취소해버렸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그 지난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1: 네.
0: 독일 주둔 미군을 대폭 줄이겠다고 언급하면서 철수 규모가 기존 발표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자, 그런데 15일 날 미 국방부가 전격적으로 갑자기 약 4천 명의 폴란드 순환 배치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자, 원래 폴란드에는
1: 네.
0: 상시 주둔은 한 500명 정도가 하고 있고요. 순환 배치 방식으로 1만 명 정도가 이제 미군이 주둔 중인데 사실 이 부대가 당초 9개월 동안 폴란드에 주둔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1일에 배치 준비를 마쳤고 선발대 파견과 장비 수송까지 일부 진행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폴란드의 일부 병력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병력들한테도 다 다시 복귀 지시가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 최근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 네.
0: 유럽 내에 미군 병력을 조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독일 배치가 예정됐던 야전 포병대대 계획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즉각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1: 네.
0: 아무래도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적극 동참하지 않은 일부 나토 국가들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력 순환을 일시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를 유럽 동맹국들한테 이미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독일하고 미국이 꽝하고 좀 부딪히면서 졸지에 옆에 있던 폴란드가 뺨을 맞은 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혹감을 드러내면서 폴란드는 워낙 미군 주둔을 강력히 원하는 나라입니다.
1: 네.
0: 그래서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일이 미군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자, 헤그세스 장관도 예전에 폴란드는 굉장히 모범적인 동맹이다. 국방비를 GDP 대비 5%에 육박하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넘어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알쏘 좋다.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8: 얼쑤 신난다.
9: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5월 16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마칠 시간입니다. 정말로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저희 방송도 들으시고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정보도 올 텐데요. 보시면서 꼼꼼히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모레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사측이 교섭 대표 교체 요구를 수용하면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조정에 참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측 교섭 대표를 김형록 부사장에서 여명구 디스 부문 피플 팀장으로 교체했고 여 팀장은 오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최승호 노조위원장 등과 사전 회동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GTX 환승센터 부실 시공과 관련해 순살 아파트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시공에 대한 감사는 물론 늑장 보고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도 지난해 11월 부실 시공을 보고받은 서울시가 최근에야 국토부에 보고했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부실 시공을 감추고 대충 넘어가려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시공사로부터 철근 누락을 보고받은 뒤 서울시가 곧바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강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좋은 협상 칩이라며 미국이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는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며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0: 경우도 대만이 중국 본토와 가까운 반면 미국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은 현상 유지를 선호하지만 미국이 밀어주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의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대만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현지 시간 15일 오후 성명을 내고 대만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은 대만 해협 평화의 초석이었다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대만 관계법에 따른 안보 약속이자 영내 위협에 대한 공동 억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만은 일본 열도와 남중국해를 잇는 제1도련선의 핵심 축이라며 미국 등 민주 우방과 협력을 강화해 억지력을 높이고 국제질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을 인공지능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으로 해석해 보도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청와대가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재명이 많이 억울한 모양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점점 사라지던 대중 목욕탕이 공공 목욕탕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건립한 사복복지목욕탕은 좋은 시설에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마실 가듯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공 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자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목욕탕 쓱 한번 담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얼마 전 크로아티아의 작은 마을 로크베에서는 개구리 점프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로크베 마을은 늪지대를 끼고 있어서 예로부터 개구리들이 아주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에서 로크베 마을 사람들을 개구리 인간이라고 하도 놀리니까 아예 개구리를 마을의 상징으로 만들고 1975년부터 개구리 관련 행사를 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1m를 넘게 뛴 개구리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대회가 끝나면 이 개구리들은 다시 인근에 있는 습지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로크베 마을의 개구리 점프 대회는 주변의 놀림을 우리 마을만의 특색으로 승화시킨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컴플렉스나 단점이라고 여겨지던 것들도 이렇게 로크베 마을 사람들처럼 인정하고 즐겨버리면 언젠가는 나만의 개성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5월 16일 토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이규호의 보물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런 얘기 해봤죠. 콤플렉스나 단점을 뭔가 부끄럽게 여기거나 없애야 할 결함으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나만의 매력, 나만의 개성, 또 캐릭터로 이렇게 소화하는 태도. 너무 멋진 태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나의 목소리가 좀 특이하다. 그럼 그 목소리 때문에 더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수요일에 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민한 사람에 대해서 그 얘기하면서 그때 죄송해요. 선생님 이름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오동훈 선생님이랑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민한 사람. 이게 예민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감각이나 관찰력 같은 게 더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느꼈던 나의 뭐 콤플렉스 같은 걸 이렇게 매력으로 소화해내고 개성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또 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코너들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민자영 리포터가 들려주는 동호회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모여라 우리 동호회 함께할 거고요. 2부에는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또 3, 4부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토요일 밤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저는 자영 리포터와 함께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0: 강호를 대연들지니. 열혈 강호
1: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민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동호회 이야기 들려주실지 궁금한데 어떤 취미 즐기고 있는 곳인가요?
2: 네, 오늘의 동호회 우리 MBC와도 아주 큰 연관이 있는 동호회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보기 전에 이 젠디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면은 하루에도 10곡이 넘게 선곡된 노래들을 듣곤 하잖아요.
1: 맞아요.
2: 특히 우리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진짜 퇴근길에 젠디 목소리에 한번 녹아내리고 사이사이 이어지는 그날에 꼭 어울리는 선곡들 덕분에 또 한번 녹아내리고 이 차에서 내리기가 아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네. 발라드부터 댄스, 어쿠스틱 등등 다양한 노래 장르들 중에서 젠디가 좋아하는 장르는 어떤 장르예요?
1: 저는 뭐 다양하게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라디오 진행하다 보면은 이 노래 저 노래 듣다 보면 이런 노래도 있었어? 저런 노래도 있었네 하면서 재밌게 듣는 편이고 뭐 예전에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가수 노래 나오면 저도 모르게 막 따라 부르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자영 리포터는 어때요?
2: 저는 노래 들을 때는 이 악동 뮤지션처럼 뭔가 노래 가사가 콕콕 박히는 그러면서도 콧노래로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노래 좀 자주 듣고요.
1: 너무 좋죠.
2: 부를 때는 지르는 노래들. 예전에 뭐 서영은 씨 노래나 서문탁 씨 아니면 다비치 노래.
1: 다비치 노래? 파리파리?
2: 맞아요.
1: 박수!
2: 김미! 잘 부르진 않지만 약간 또 이렇게 학창시절부터 노래방에서 목이 쉬도록 불렀던 그런 좀 기억들이 있습니다.
1: 잘 불렀을 것 같아요, 진짜.
2: 아니에요. 그때는 토요일만 되면은 막 학교 친구들이랑 용돈 서로 모아서 노래방 가서 막 한 시간 놀고 네. 서비스 받고 또 부르면은 또 신나가지고 부르고 했던 추억들이 있는데 젠디는 어땠어요? 노래방 자주 갔어요?
1: 뭐 학교 다닐 때 우리 코너 유행했었잖아요.
2: 네.
1: 그래서 뭐 종종 갔던 것 같아요.
2: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 들고 나니까 1년에 한두 번? 요즘은 또 막 회식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노래방 자체를 간 기억이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요?
1: 진짜 오래됐어요.
2: 저도 거의 코로나 이전의 기억만 있는데
1: 맞아요.
2: 아마 정말 저희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씩은 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싶다 하지만 또 누구랑 가야 되나 고민만 하다가 넘긴 적이 많거든요.
1: 그렇죠.
2: 그런데 오늘 만나는 이분들은 그런 고민을 동호회로 해결을 했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노래방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이분들 나는 가수다 동호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수다 많이 들어보셨죠?
1: 그렇네요.
2: 네, 어떤 곳인지 일단 모임장 손지한 씨의 목소리로 직접 만나보시죠.
3: 제 주변 친구들이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가지고 노래방을 같이 갈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노래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창기 때는 조금 시행착오가 많았는데요. 연습실을 빌려서 정말 약간 스터디 형식으로도 진행을 했었는데 뭔가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듣고 평을 한다는 게 가끔 상처가 될 때도 있다 보니까 아,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해서 그날부터는 노래방에 가서 그런 거 없이 즐겨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된 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순수하게 노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순수한 때로 잠깐이나마 좀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큰 의미가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모임장님이시잖아요, 지원님이.
2: 네.
1: 목소리만 들어도 노래 되게 잘하실 것 같다는
2: 그쵸.
1: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10년 넘게 진행되어 온 모임이라고 하니까 더 대단한 게 어떤 식으로 모임이 진행되길래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2: 정말 노래방에서 노래만 부릅니다. 대체적으로 한 번 모이면 10명가량이 모여서 2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노래방 한 방에 다 같이 들어가면 2시간이라고 해도 한 사람당 부를 수 있는 곡이 적잖아요.
1: 네.
2: 그래서 3명씩 팀을 나눠요.

0: 아홉 명이라고 하면 세 명씩 세 팀을 나눠서 방에 들어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일정한 노래 곡수를 부르면 로테이션을 또 돕니다.
1: 아,
0: 방을
1: 진짜?
0: 바꾸고 멤버를 바꾸고.
1: 오.
0: 내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노래를 들으면서 새로운 노래도 알게 되고요. 또 서로 어울리는 노래도 추천을 막 해줘요.
1: 오.
0: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이랑 가면 혹시 분위기가 깨질까봐 신나는 노래만 부르거나
1: 네.
0: 좀 이렇게 처지는 노래들은 잘 못 부르잖아요.
1: 맞아요.
0: 여기는 관계없습니다. 부르고 싶은 노래 다 가능하고요. 음주 없어요.
1: 오.
0: 오직 노래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모임에 나가면 짧게는 7곡에서 많게는 10몇 곡까지도 부르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1: 와, 신기하다. 2절까지 불러도 되는 거예요?
0: 아, 2절까지 불러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요즘에는 코인 노래방도 있어서 노래 마음껏 부르고 싶다 하면은 눈치 보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긴 하잖아요.
0: 아, 근데 그러면 흥이 안 나잖아요. 혼자 노래 부르는 것도 어쩌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은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또 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주는 관객이 있어야 비로소 무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서로가 서로의 관객이 되어주고 집중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87년생부터 99년생까지인데 동호회가 아무래도 한 10년 이상 이어지다 보니까
1: 네.
0: 30대 중후반 분들이 좀 많다고 해요.
1: 오.
0: 이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2000년대 초반 락발라드 노래들이 좀 특히 많다고 하는데
1: 네.
0: 락발라드 하니까 떠오르는 거 몇 개 있으시죠?
1: 그렇네요.
0: 우리 같은 세대잖아요.
1: 네.
0: 네, 그 향수에 함께 젖어서 추억도 꺼내보고 그 당시에 노래가 주던 위로, 치유 등등 그때 감정도 좀 떠올리고 이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나가수를 자꾸만 찾게 된다고 합니다.
1: 네.
0: 관련해서 이재현 씨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 저는 이제 남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었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남들하고 좀 공유하면서 거기서 좀 즐거움을 찾는 스타일인데 박수도 쳐주고 이러니까 거기서 좀 많이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친구들이 다들 노래를 좋아하지 남 앞에 뽐내거나 그런 욕심이 많이 없어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남자 앞에서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타인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제가 이제 부담을 느낄 텐데 그냥 소꿉장난처럼 저희끼리만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그냥 빠지고 이러니까 그게 좀 롱런 하지 않았을까. 즐기자의 목적이지 잘하자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모임이 좀 더욱더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친척집 오는 듯한 느낌? 오래 되다 보니까 친척집에 오는 듯한 느낌의 안정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1: 얼마나 편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면은 친척집에 오는 것 같다 이렇게
0: 네.
1: 표현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근데 노래를 잘 부르는 방법이나 음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나누고 이러니까 괜찮으려나요?
0: 근데 이분들이 서로 모르는 분들이고 오직 우리는 노래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야 라는 이 목표가 좀 뚜렷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의외로 덜 부끄럽다고 해요. 일반 친구들끼리 가면은 좀 감정 잡 봐서 부르고 싶어도 괜히 야 또 뭐야 막 이렇게 좀 어색하고
1: 맞아요.
0: 이러니까 더 좀 생각한 것보다 대충 부르게 되고 막 간주 점프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감정선을 다 지킬 수 있게 그리고 또 끝까지 부를 수 있게 다들 더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분위기다 보니까 어색함은커녕 내가 부르고 싶은 만큼 표현하고 싶은 만큼 진짜 가수가 된 것처럼 부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이 테크니컬이라고 하죠. 노래 부르는 기술 전혀 이야기를 안 나누신다고 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런 피드백을 나누다 보면은 또 노래 실력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되고 그게 또 노래를 부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공감해주고 박수 쳐주고 나름의 룰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1: 그럼 실제로 모임 규칙 같은 게 있는 거예요?
0: 네, 일단은 타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평가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룰이 있고요. 내가 간주 점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타인이 부르고 있을 때는 간주 점프 금지.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 금지 등등 이분들이 서로의 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름의 규칙까지 체계적으로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10여 년이 넘게 모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0: 여기에 상하반기에는 파티룸을 또 빌려서요. 모임 나름의 나는 가수다 자체 공연을 가져요. 그래서 진짜 그날만큼은 내가 가수가 된 것처럼 퍼포먼스도 한번 해보고요. 레크레이션 게임도 하고 더해서 가끔씩 이벤트들도 준비를 하면서 모임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매번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계속해서 이 이야기 손지한 모임장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3: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 점수 제거를 해서 노래를 하는데요. 가끔은 또 약간 재미를 주기 위해 팀 서바이벌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해요. 각 방에서 점수 내기를 하는 겁니다.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은 또 음료수를 또 주는 그런 상품을 좀 걸어서 하면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점수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경우보다는 아, 어떻게든 하면 점수가 잘 나올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호회를 하다 보면 꾸준히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나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뭐 2년에 한 번씩 시즌을 둬서 방송국으로 따지면 약간 프로그램 개편 같은 거죠. 조금 더 규칙을 넣고 조금 더 과정 같은 걸 바꾸고 또 그런 걸 하다 보면 아, 나태해지지 않고 좀 더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오, 굉장히 규칙도 그렇고 운영 방식이 체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름도 또 나는 가수다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지 시즌제까지 네. 있다는 것 같은데 지금이 시즌 몇인가요?
0: 지금은 시즌 7, 7입니다. 오. 7.
1: 와, 7번째 시즌이라는 거 들어보니까 또 굉장히 내공이 보이는데 시즌마다 그럼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닌 거죠?
0: 네, 시즌마다 모두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뭐 9년차, 8년차 등등 실제로 오랜 기간 함께해온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또 이분들이 함께 다니면서 모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 노래방 사장님들이 얼굴을 또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1: 네.
0: 이분들 주 무대가 성신여대 쪽인데 이제 딱 가면은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1: 오.
0: 가끔씩 이제 혼자 갈 때가 있는데 혼자 가면 왜 혼자 왔냐 이러면서 먼저 인사도 좀 나누고
1: 네.
0: 주변 친구들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노래만 부를 수 있는 모임이 있냐면서 좀 놀라워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1: 그러게요. 진짜 신기한데 그러면 가입은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0: 누구나 가능합니다. 순수하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하는 분들, 뭐 잘하는 분, 못하는 분 진짜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는 지방에서 이제 서울을 올라왔는데 친구가 없다. 그래서
1: 네.
0: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럴 때 가입하면 더더욱 환영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1: 네.
0: 지금 시간이 오래 흐른 만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그래서 오래된 멤버들이 많이들 바빠지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적어졌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다시금 에너지틱한 분들이 더 많이 함께 들어와서 즐거운 모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임에 가입한 지 10년 차 김수현 씨의 목소리 함께 하시죠.
4: 저희가 이제 노래만 부르는 것도 하는데 분기별로 여행도 다니거든요. 이렇게 맘 맞는 친구들끼리. 그게 오래되니까 그 추억이 쌓여가지고 평소에 이제 일할 때 힘들 때나 이럴 때 막 아, 올 여름에 우리 놀러 가야지, 우리 모임 그거 해야지, 막 여행 가야지 이런 걸로 막 버티고 힘들 때 막 사진 보면서 우리 이때 너무 재밌었다 막 이런 좀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좋은 추억이랑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쌓이니까 되게 저한테 안정감도 주고 제가 막 어디서 힘들어도 모임 친구들한테 항상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와, 같이 노래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끈끈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노래 속에 담긴 추억 함께 나누면서 또 새로운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는 노래 모임 나는 가수다. 요즘 좀 외로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현대사회잖아요. 이 모임에 가면 외로움이 좀 채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가수다가 추천하는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역시 이 노래 빠질 수 없죠. 버즈의 모놀로그 추천해 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린 나는 가수다 동호회 활동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당신 편 공식 홈페이지 오당재 사진첩에 올려주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요. 홈페이지 놀러 오신 김에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 있으시면 모여라 우리 동호회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버즈의 모놀로그 들으면서 민자유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한치성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모시고 갑작스럽게 찾아와 일상을 위협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명쾌한 치료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금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드론 라이트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뚝섬 한강공원 진입로가 주차장 만차로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 미리 참고하셔야겠고요. 그 밖에는 고속도로는 정체가 거의 다 풀렸는데 곳곳에 사고와 고장차가 많아서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 내륙 지선 창원 쪽으로 달성 2터널 부근에 갓길에 화물차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견인 작업하고 있어 주변이 혼잡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강릉 휴게소 부근은 1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 발생해 처리하고 있으니까 미리 차로 받고 조심히 진입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저와 함께 지구와 생명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녹색연합의 이다솜 활동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5: 활동가님, 저희가 이 지구편 앞 시간에 항상 자영 리포터와 함께 다양한 동호회를 만나보고 있거든요.
6: 네.
5: 혹시 활동가님은 지금 하고 계신 동호회 있으신가요?
6: 저희 녹색연합 내에 소모임들이 있어요.
5: 네.
6: 동아리 같은 건데 올해는 프리다이빙 모임을 만들었어요.
5: 프리다이빙 모임이요?
6: 네. 제가 자격증 딴 지가 몇 년 됐는데 파트너가 없어서 제 동료들을 좀 꼬셔보고자 기회를 노리다가 올해 만들었습니다.
5: 그럼 몇 명 정도 됐어요, 이제?
6: 저 포함해서 6명이 있고요. 지금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저 포함해서 2명이라 나머지 동료들이 바쁘게 라이센스를 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다이빙 하려고 합니다.
5: 와, 너무 멋지네요. 우리 활동가님이 다이빙하는 모습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6: 아, 예, 알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구편 함께 만나볼 이야기 뭔가요?
6: 네, 오늘 나눌 주제는 비거니즘입니다.
5: 비거니즘.
6: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예전에 채식을 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조금은 극단적인 행동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5: 예전에는.
6: 네, 근데 이제는 맥락이 완전히 바뀌어서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내 생활에 녹여내는 멋진 삶의 방식이 된 것 같습니다.
5: 요즘 진짜 맛있는 비건식 식당이나 빵집도 많고
6: 그쵸.
5: 또 비건 화장품도 많이 나오잖아요.
6: 네네.
5: 근데 이 비건이랑 비거니즘 이거 다른 개념인가요?
6: 먼저 비건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5: 네.
6: 비건은 채식주의자를 말하는 베지테리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영국의 채식주의자협회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5: 네.
6: 비건이라는 단어를 생활에서 쓸 때 이거 비건이야? 거기 비건 되나? 나 비건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5: 맞아요.
6: 비건은 음식이나 생활용품에서 동물성 원료를 피하는 행동, 그걸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이야기합니다. 비건이즘은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가치관이자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5: 아, 그러면 비건이랑 채식이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6: 엄밀히 말하면 채식은 주로 먹는 것에 집중한 개념이에요. 아. 비건은 식단을 넘어서 옷이나 화장품 같은 생활 전반에서 동물을 보호하려는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쓸 때는 주로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채식, 비건 다 혼용해서 쓰는데 누군가가 나 비건이야 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은 생활 전반에서 어떤 실천들을 하고 있겠구나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5: 채식은 이제 음식 위주로 이야기하는 거고 비건은 그것보다 좀 더 엄격하게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6: 네네.
5: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 방안 중에 하나로 채식이 언급되기도 하잖아요.
6: 네.
5: 채식이 환경 보호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6: 큰 도움이 됩니다.
5: 오.
6: 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 네.
6: 가축을 키우는 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2024년 기준 한국에서 육류를 소비하며 배출한 온실가스량이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전체에서 1년 동안 배출하는 양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5: 네.
6: 전 세계적으로 배출하는 탄소의 15%가 축산업에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고기 대신 채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가축을 기르기 위해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물과 사료와 같은 자원, 가축에게 먹이기 위한 채소를 키우는 땅,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습니다.
5: 그런데 채식은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6: 맞아요.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5: 네.
6: 채식할 거야 하면 가장 먼저 소, 돼지, 닭 같은 동물을 먹지 않는 방식이 떠오르죠.
5: 네.
6: 네 발 동물과 두 발 동물을 먹지 않는 채식을 페스코라고 해요.
5: 페스코.
6: 네,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고요.
5: 네.
6: 여기에 더해서 나는 물에 사는 동물도 먹지 않을 거야 하면 락토오보가 됩니다.
5: 그럼 생선 안 먹는 거예요?
6: 네네, 맞아요.
5: 그럼 락토오보.
6: 네, 락토오보는 유제품과 달걀은 먹는 채식주의자고
5: 네.
6: 영어권에서 쓰는 단어들이고 어원은 라틴어예요. 여기서 나는 유제품은 먹고 달걀은 안 먹는다면 락토. 반대로 달걀은 먹고 유제품을 안 먹으면 오보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 모든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 비건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전부 외국어인데 비건과 관련된 용어가 서구권에서 먼저 제도적으로 운동으로 또 시장에서 정착을 했어요.
5: 네.
6: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대체로 그대로 쓰고 있고 설명할 때 우리말로 풀어서 쓰기도 해요. 비건은 완전 채식, 락토는 유제품 허용 채식, 오보는 달걀 허용 채식, 페스코는 생선 허용 채식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5: 그렇군요.
6: 네, 종류가 많죠.
5: 진짜 다양하네요.
6: 네. 그래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식의 방식이 있다. 그리고 그걸 쉽게 설명하고 표시하려고 저런 분류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5: 네. 그냥 채식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6: 네.
5: 이렇게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는 걸 오늘 알게 됐고요.
6: 네.
5: 근데 비건 지향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건 비건과는 다른 의미인가요?
6: 비건 지향은 방향성에 무게를 둔 말이에요. 비건을 엄격히 지키진 않지만 비건에 가깝게 살려고 노력하는 태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네.
6: 계속 비건에 가까운 선택을 늘려가도록 실천하는 상태인 거죠. 평소에는 식물성 위주로 먹지만 가끔 예외가 있다거나 식단뿐 아니라 소비에서도 동물성 원료를 줄이고 비건에 가까운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을 비건 지향의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5: 네. 그럼 비건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6: 우선 내가 가장 바꾸기 쉬운 영역부터 정해보세요. 외식보다는 집밥이나 간식을 비건으로 바꿔보는 게 편하겠죠.
5: 네.
6: 처음부터 완전 채식은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5: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6: 네, 생선까지는 먹는 페스코로 시작하거나 기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저는 한식이 채식하기 좋은 메뉴라고 생각하는데
5: 네.
6: 멸치 육수나 젓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채식보다 생선 허용 채식으로 시작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5: 네.
6: 그리고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는 캠페인이 있어요.
5: 고기 없는 월요일?
6: 네.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해온 캠페인인데요. 월요일에는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내가 더 할 수 있다면 하루 한 끼, 또 더할 수 있다면 삼시세끼 채식으로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렇게 제한을 두고 놀이하듯이 해보셔도 재미있습니다.
4: 네.
6: 네, 외식할 때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분식집에선 고기 뺀 비빔밥이나 햄 뺀 김밥을 주문하고요. 중식당에선 버섯 덮밥, 양식당에선 고기 없는 파스타를 고른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4: 그렇네요.
6: 네, 가볍게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단백질은 그러면 어떻게 보충을 하나요?
6: 여기에 대해 정말 많은 연구가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4: 네.
6: 채식 식단도 영양소를 고려해서 잘 구성하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일부 영양소는 보충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한다는 게 현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4: 아, 그렇군요. 채식 식단을 통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6: 네.
4: 자,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0: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님과 함께 오늘은 지구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활동가님 그렇다면 비건 친구와 식사를 하게 될 때 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1: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이라기보다는 못 먹거나 피하는 게 뭔지 미리 물어봐 주시면 비건 친구는 아주 고마워할 것 같아요. 요즘은 채식 식당을 모아놓은 앱도 있거든요. 네. 동네 이름만 쳐도 비건 식당이나 비건 옵션이 있는 식당을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친구랑 만나기 전에 슬쩍 검색해보고 제안해 주신다면 친구가 기꺼이 나의 실천에 동참해 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겠네요.
1: 그리고 꼭 친구랑 가는 게 아니어도 비건 식당에서 함께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네. 비건 음식도 이렇게 맛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0: 비건 식당을 모아놓은 앱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면 네. 좋겠네요. 그런데 아까 먹는 거 말고 입는 것에서도 비건을 실천할 수 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런 건 어떻게 실천하면 되나요?
1: 동물성 재료로 만든 옷 또는 소품을 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입는 옷, 사용하는 가방에도 동물성 재료가 쓰여요. 겨울철 패딩에 들어가 있는 거위털, 오리털이라든지 가방이나 지갑, 벨트에 쓰이는 가죽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요즘에는 파인애플이나 선인장으로 가죽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지로 만든 가죽이 개발되고 있어요. 네. 패딩 충전재는 동물의 털 대신 여러 가지 대안 제품이 나와 있고요. 동물 털을 사용하는 브랜드 중에서도 털을 뽑아서 쓰지 않고 주워서 쓰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네. 모든 걸 다 바꾸라는 건 아니고 지금 입고 계시는 건 오래오래 아껴서 잘 입어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옷이나 가방을 선택하셔야 할 때 아 이런 선택지도 있었지 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먹는 걸 바꾸기 어렵다면 이렇게 입는 것 또 바르는 것에서 비건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0: 바르는 것은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1: 바로 바르는 채식 비건 화장품을 선택하는 건데요. 비건 화장품은 재료부터 제조 공정까지 동물성 성분을 배제하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을 말합니다. 네. 요즘은 제품 뒷면에 V 모양의 비건 인증 마크나 토끼 모양의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인증 마크가 잘 붙어 있어서 네. 이것만 확인하셔도 쉽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천연 화장품은 비건이겠지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천연 성분이라도 꿀이나 밀랍, 색소처럼 자연에서 온 동물성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네. 또 화장품뿐만 아니라 화장용 브러쉬도 동물 털 대신 인조모 브러쉬를 고르실 수 있어요. 네. 이런 실천 역시 쓰시던 제품 남김없이 잘 쓰시고 다음 제품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요즘에 비건 화장품은 정말 많더라고요.
1: 네네.
0: 아, 비건 식사는 못하더라도 바르는 거라도 먼저 바꿔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는데 활동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1: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늘 즐거워요. 네, 이런 대화가 모여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0: 맞아요.
1: 비건이 거창하고 힘든 숙제가 아니라 지구와 나를 연결하는 즐거운 놀이처럼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1: 완벽하지 않아도 지구에는 도움이 됩니다.
0: 지구와 나를 연결하는 즐거운 놀이처럼 생각하면서 또 완벽하지 않아도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네요. 지금까지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와 숫자들의 평정심 신지연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활동가님 저희 2주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3: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로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저는 H.O.T의 행복 이민영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뉴스까지 듣고 와서 9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간의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도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신속히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절대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불길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상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미시의 9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일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현재 시간 16일 아지지 위원장은 새로운 체제를 통해 제공되는 특화된 서비스의 대가로 이란이 필요로 하는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수수료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항로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의 대리인들에게는 철저히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미국과의 전쟁 이후 이란 내부에서 사형 집행이 급증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 주에만 간첩과 테러 혐의 등으로 수감된 4명을 처형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후 두 달여간 사형 선고와 집행 속도가 더욱 빨라졌고 휴전이 성사된 4월 이후에는 사형 집행이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26명의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오현규 등 유럽파 핵심 자원들이 예상대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가 외국 태생의 혼혈 선수로는 처음으로 대표팀에 발탁됐고 A매치에 한 경기만 출전한 강원의 이기혁도 첫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축구대표팀은 모레 사전 캠프지인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로 출국해 고지대 적응 훈련에 돌입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서울 동대문구에서 8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를 시작한 이래 가장 빨리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시 첫날인 어제 응급실을 방문한 온열 질환자는 서울 2명과 인천 1명, 경기 4명 등 모두 7명입니다. 어제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1.3도,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28.2도로

0: 평년보다 더웠습니다. 북한산에 오른 뒤 한 달 가까이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고양경찰서는 어제는 1시 반쯤 북한산 노적봉 아래에서 지난달 실종된 김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28일 만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실종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는 0.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금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우리말 표현은 참 다양합니다. 가령 배가 아프다는 말도 콕콕 쑤신다거나 살살 꼬인다고 표현해서 아픈 정도를 구별하는데요. 하지만 번역기를 써서 외국어로 바꾸면 표현이 단조로워지곤 합니다. 이 같은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특별한 앱을 만들었죠. 다문화인을 위한 의료 전용 헬스케어 앱인데요. 여러 국가의 말을 의학적 언어로 번역해서 치료를 돕고 오해를 줄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들. 아플 때 잘 치료받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선도?
7: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포지션의 I love you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구예찬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곧 부모님 결혼 40주년이에요. 포지션의 I love you 신청합니다. 곡 제목이 제가 부모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와, 부모님 결혼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서로의 곁을 지키면서 또 함께 걸어오신 부모님 정말 멋지시고 대단하시고 존경스럽네요. 또 두 분 곁에 예찬님이 있어서 지금의 40주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전해드렸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0: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92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1974님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여동생이 아들을 좀 봐달라고 해서 조카를 5시간 정도 봐줬는데요. 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생에 오늘처럼 힘든 날이 또 있었나 싶네요. 바쁘게 뛰어다녔더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오늘처럼 힘든 날이 생에 또 있었나 싶네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아이들 에너지가 진짜 엄청나잖아요. 잠깐만 같이 놀아줘도 어른들이 금방 지치게 되는데 아이들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신나게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뛰어놀아도 즐겁게 노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1974님 오늘 하루가 정말 금방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조카분이 우리 1974님 이모인지

아니면 삼촌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974님 덕분에 오늘이 정말 신나고 행복한 하루로 기억될 것 같아요. 8435님은 2년 만에 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나서 서산의 한 카페에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둘레길도 걸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친구가 3주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하게 미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BTS의 봄날 신청해 주셨어요. 또 오랜만에 친구분 만나서 소중한 시간 보내고 오셨겠네요.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둘레길까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오래된 친구는 그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금세 편안해지는 게 신기하잖아요. 무엇보다 또 미국에서 오신 친구분이라 더 그랬을 텐데 그런 만큼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 더 반갑고 소중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남은 일정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신지훈의 소년 시절, 이지영님의 신청곡이고요. BTS의 봄날, 8435님의 신청곡 같이 듣고 올게요.

신지훈의 소년 시절, BTS의 봄날 듣고 왔습니다. 임채영님, 젠디, 안신혜님 리메이크 노래 들어봤는데요. 원곡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안신혜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신청합니다. 오당재 가족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죠. 리메이크를 했나 봐요. 안신혜님이. 리메이크 곡의 매력은 뭔가 같은 노래인데도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진짜 전혀 다른 느낌으로 들린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익숙한 멜로디인데도 목소리랑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완전히 새로운 노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노래는 어떤지 또 오당재 가족들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채영님이 신청해 주신 안신혜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0: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한낮엔 좀 덥긴 하지만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도 거의 없이 깨끗한 맑은 하늘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모레 월요일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맑고 덥다가 글피 화요일 차츰 구름이 많아져 수요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가 그친 뒤 아주 잠시나마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그러나 평년보다는 여전히 더운 날씨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금 고속도로 중에서는 로드킬이 발생해 위험한 구간이 보입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쪽으로 서공주 분기점 진입로 1차로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 서울요금소 1차로 노면 보수 작업 중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박홍규님, 자격증 시험 낙방한 이후 멘탈이 부서져서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다시 정신 차리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덱시스 미드나잇 러너스의 커먼 아일린 신청해 주셨고요. 다시 잘 살아가 봐야겠습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아, 시험 결과가 마음처럼 나오지 않으면 진짜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죠. 또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더 허탈하고 힘든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정신 차려봐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지시고요. 사실은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면서 다시 책상 앞에 앉는다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너무 한 번에 다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은 30분만 다시 공부해보자,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험에서 분명히 또 이번 경험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홍규님 응원합니다. 이기훈님은 6월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되네요 하면서 지아나 나니니가 그리고 에두아르도 베나토의 운

네스타테 이탈리아나 신청해 주셨어요. 복중의 월드컵이 진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6월 11일에 시작이 되니까 또 캐나다, 멕시코, 미국에서 경기가 있죠.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예선 경기 멕시코에서 치러지죠. 조별 예선. 첫 상대는 체코잖아요. 경기 치러지는 곳들이 고지대 지역이라서 그런 부분에 적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신청해 주신 노래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공식 주제가예요. 이탈리아의 여름이라는 뜻이죠. 운 에스타테 이탈리아나. 이 노래 같이 듣고요. 그 전에 우리 박홍규님이 신청해 주신 덱시스 미드나잇 러너스의 컴온 아일링 먼저 듣겠습니다.

닥시스 미드나잇 러너스의 커먼 아일린, 그리고 이어서 지아나 나니니가 에드아르도 베나토가 함께한 운 에스타테 이탈리아나 듣고 왔습니다. 3554님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청년 시절 해양대학 제복을 입고 있던 사촌 오빠가 어느새 반백의 머리에 중후한 모습으로 며느리를 맞이하네요. 젊은 시절 오빠를 많이 닮은 조카를 보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저도 어느새 50대 아줌마가 되었네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적의 다행이다 듣고 싶네요. 아, 결혼식 가면 진짜 이런 생각 하게 되죠. 옛날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요. 일단 조카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곡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07911님, 젠디 안녕하세요. 저도 요즘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답니다. 책 보면서 같이 울고 웃고 화도 내다보면 어느새 다 읽었더라고요. 일하면서 틈틈이 또 자기 전에 읽는 책이 요즘 저의 힐링이에요 하면서 백예린의 산책 신청해 주셨어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바쁜 하루 속에서도 틈틈이 할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 우리 0791님은 독서를 하고 계시네요. 책 읽는 시간 갖는 거 진짜 너무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마음도 쉴 수 있게 해주고 복잡했던 생각도 또 정리를 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읽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울고 웃고 화도 내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0791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올 한 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이적의 다행이다, 백예린의 산책.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몇 개 더 만나볼게요. 0806님이 남편이랑 강아지 데리고 동네 산책 나왔어요. 남편은 만보 걷겠다면서 씩씩하게 앞장서는데 정작 우리 강아지는 5분마다 풀냄새 맡느라 제자리 걸음 중이네요. 덕분에 오늘도 천천히 웃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요즘 저도 산책하거나 뭐 운동할 때 보면은 강아지들이 풀냄새를 정말 열심히 맡더라고요. 우리도 풀냄새 너무 좋잖아요. 요즘 강아지들은 더하겠죠. 강아지들한테 산책이 진짜 단순히 걷는 시간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이렇게 냄새도 맡고 구경도 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으로 치면 여행 가면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아마 산책하면서 그렇게 기분 전환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속도 맞춰서 천천히 걸어주세요. 우리 0806님. 1536님, 감기 기운으로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웠는데요. 오당주 들으니까 한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일은 컨디션이 꼭 맑음으로 돌아오면 좋겠네요. 하루 종일 또 몸이 무겁고 컨디션 안 좋으면 괜히 기운도 축 처지죠. 감기 기운 있을 때는 평소보다 왠지 더 이렇게 작은 피로감도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1536님 오당제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지셨다니 다행이고요. 감기 기운 있을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따뜻하게 몸 쉬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따뜻한 물 자주 챙겨 드시고 푹 주무시고 또 뜨끈한 국물 같은 거 많이 드시면서 조금씩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컨디션이 다시 맑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사연 만나봤는데요. 오늘 끝곡 팀의 사랑합니다 전해드릴게요. 0892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다들 이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의 10시 뉴스입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현지 시간 16일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통제는 호르무즈 섬 남쪽 진입구역부터 라라크 섬 남쪽 진출구역까지 아무런 차질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박이 해당 해역을 통과한 데 이어 오늘 유럽 국가들도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과 협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책임자 이즈 알딘 알 하다드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6일 성명을 내고 알 하다드는 잔혹한 10월 7일 기습 학살의 설계자 중 한 명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알하다드는 지난해 5월 전 하마스 지도자 무하메드 신와르가 사살된 이후 가자지구의 하마스의 군사총책과 지도자 자리를 승계한 인물입니다. GTX A노선 삼성역 구간 지하 공사장에서 기둥 80개의 철근이 누락됐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오늘 해당 기둥에 철판을 덧대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설명 자료를 내고 그동안 공사 경과를 공개하며 안전점검과 보강공법 검토 등을 즉각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방안은 기존 철근과 비교해 200% 이상 강화된 강판을 기둥 외부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 같은 보강 공법을 거치면 기둥의 구조 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호주 등 36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단죄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 설립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민주주의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는 현지 시간 15일 몰도바 키시나우에서 열린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 설립 협정에 36개국과 유럽연합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는 유럽평의회 주도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될 예정으로 침략전쟁을 결정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전국에서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는 김희강 광주서구청장, 김병래 광주남구청장, 임병태 경기시흥시장 후보 등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는 0.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점점 사라지던 대중 목욕탕이 공공 목욕탕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건립한 사복복지목욕탕은 좋은 시설에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마실 가듯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공 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자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목욕탕 쓱 한번 담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MBC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기가 모두에게 돌아가는 건 아닌데요. 정작 청년들 사이에선 앞으로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남부의 전세가 상승률은 서울을 웃돌고 있는데요. 성장의 열쇠가 주거비 폭등으로 돌아오는 아이러니한 상황. 어떻게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비슷한 고민을 먼저 겪은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도 명확해지는데요. 대만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의 부동산 양극화를 겪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는 오답노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봉 양극화 시대에 필요한 주거정책, 잠시 후 역시나 박종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해고 값을 위험한 읽어줘 한국노총. 한국노총 함께하면 달라져요.
3: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4: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5: I love you.
4: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5: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4: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5: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6: 유유 제약.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1: 네, 이진우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이진우가 질문 보따리를 잔뜩 짊어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2: 예, 안녕하세요.
11: 네, 오늘도 네.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 기대해 보겠고요. 저도 시종일관 부드럽고 재미있고 그리고 가끔 한두 번씩만 날카로운
12: 알겠습니다.
11: 네, 이런 질문으로 좀 모셔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각 나라의 주택 공급 정책 쭉 보고 있는데
12: 네, 이제 특히 주거 사다리 방점으로 예.
11: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라는 게 주거 사다리겠죠 결국은.
12: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좀 부족하다는 게 제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공급만 하려고 하지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이 좀 미진하지 않을까 싶어서
11: 예. 밥만 해준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다.
12: 네, 그렇죠.
11: 맞춰서 네. 그래서 일본 얘기를 좀 듣다가 네.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일본의 주거 사다리 정책은 어떻게 요약이 됐었죠?
12: 네. 지난번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일본의 주거 공급의 패러다임은 주택 스고로쿠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스스로들 지칭하는데요.
11: 주택 스고로쿠 패러다임.
12: 예, 예, 이 스고로쿠가 우리 인생게임이라는 보드게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집을 어떻게 징검다리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여가면서 중산층 또는 중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 경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임대에서 당연히 주거로 자가로 그리고 임대주택도 공영에서 또는 민간으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집합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맨션으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단독주택까지 갈 수 있는 경로를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주자가 일본의 주거 사다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11: 결국 모든 나라가 싼 집부터 시작해서 비싼 집 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목표이기도 하고 대체로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을 텐데
12: 그렇죠.
11: 네. 정부가 공급하는 집들도 거기에 맞춰서 네. 주고 있다는.
12: 네. 그런데 예. 이런 정책을 만들 때 일본에서 주택 정책의 가장 근저의 힘은 예. 종신고용 제도였어요.
11: 평생 직장.
12: 예. 예.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좀 견실한 회사에 들어가면 그럼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은퇴할 때까지 평생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 사다리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뭐랄까요 그 제도적 원천은 이 사람은 40년 직장이 생겼네요. 30년 이상의 직장이 생겼네요. 그럼 대출을 해줄 때도 30년 만기 40년 만기 그렇게 해서 긴 호흡으로 대출을 해서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많네요.
11: 안정적으로 월급 나올 게 뻔하니까.
12: 그렇죠. 그리고 장기간에 거쳐서 분납할 수 있는 고용 시스템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 자가 비용을 상당히 많이 초반부터 늘려줍시다. 이렇게 된 거죠.
11: 대출 많이 해준다는 뜻이네요.
12: 맞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사람의 그 대상자들도 상대적으로 여타 국가보다 많았고요.
11: 예.
12: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와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없는 거예요.
11: 왜요?
12: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처음에 최저소득 계층에게만 공영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적용해 왔었습니다. 나머지 웬만한 사람들은 네. 집사계

0: 했다라고 하면 어우 대부분 3, 40년 이상 근속할 수 있는 곳이니 다 자기 집을 사도록 해준 거예요.
1: 대출 받아서 각자 알아서 사세요. 그렇게.
0: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0: 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옮겨오기 시작한 거예요.
1: 아, 중소기업 다니다가 그 동네에 있는 조금 더 큰 회사로.
0: 맞습니다. 도요타의 1차 벤더, 2차 벤더로 있다가 아. 도요타로 온다든가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이 3대 대도시권에서는 살겠다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이쪽에 이사하겠다는 사람이 차상위 소득계층이나 최저소득계층이 아니라 견실한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미 자가 보유 형태로 집을 다 살 수 있도록 유도해 보니 저는 누구한테 임대 줄 생각 없는데요. 그리고 저는 여기 계속 살 거라서 이 집을 팔고 어디 갈 생각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매물이 잠겨버린 거예요.
1: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0: 네.
1: 그럼 도시로 그 도시로 가야 되는데.
0: 네.
1: 그 도시에 집을 더 짓지는 않고 있는 집을 그럼 사야 되는데.
0: 근데 있는 집이 안 나오는 거죠. 매물로.
1: 아, 그분이 이사를 가셔야 뭐 팔든 아니면 임대 놓고 가든 할 텐데
0: 네.
1: 이사 자체를 안 가시니까.
0: 안 가죠. 일본은 지금도 대도시권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 원래 계시던 분은 대도시를 떠나지 않고
0: 네.
1: 새로 대도시로 올 분들은 늘어나고.
0: 그렇죠.
1: 그러네. 그렇겠네요.
0: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0: 그러다 보니 최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소득층도 아닌데 여기 집을 장만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UR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3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만들었는데 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중견소득층에게 공공이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1: 그럼 나라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0: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청사 부지라든가 유유 부지라든가 뭔가 짜투리 땅이 생기면
1: 예.
0: 이렇게 직접 짓기도 하고 또 민간에서 집 짓는다고 했을 때 야, 너 이렇게 해봐. 몇 층부터 몇 층은 오피스로 쓰고 그 위에는 나랑 같이 주택으로 올리자. 그럼 너 용적률을 좀 풀어줄게.
1: 아,
0: 개발을
1: 식으로.
0: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준공공이라는 게 이런 형태도 있는 거죠.
1: 보통은 어떤 나라든 특정 도시, 주로 대도시겠죠.
0: 네.
1: 그쪽으로 사람들은 몰리는 게 일반적이고
0: 네.
1: 도시화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다 보면 그 동네에 당연히 집이 부족하면 이른바 업자들이 그 수요를 노리고 당연히 땅에다가 아파트도 짓고 뭐 하면서 저절로 알아서 집이 공급되는 건데 일본은 정부가 굳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집을 잘 안 짓거나 뭐 그런 건가 보군요.
0: 사실 우리의 지금 상황과 똑같죠. 지금도 정부가 나서서
1: 예.
0: 집 좀 지어봅시다. 재건축 재개발을 해봅시다 했는데 생각보다 재개발하는 지역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사 갈 생각이 없으세요.
1: 그렇죠. 부수고 다시 짓는 거야 여러 굴곡이 있겠죠.
0: 예,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 사실 뭐 여러 정부마다 아니면 여러 시장마다 확실하게 공급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1: 쉽지 않으니까
0: 그 어르신들 중에 난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래 이런 분들이 다 많아요.
1: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외곽으로 자꾸 펼쳐가면서 도시가 커지는데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사카나 도쿄나 이런 데는 우리 서울보다도 이미 훨씬 큰 지역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1: 예.
0: 그냥 어떻게든 그 도심지에 더 지어야 된다는 생각 아하. 때문에 그런 짜투리 땅 그리고 제일 많이 했던 건 역을 갈아엎는 거예요.
1: 아, 스테이션.
0: 예.
1: 역.
0: 우리 그 일본에 여행 가보면 오사카나 도쿄역이나 그 지하철역이 어마어마한 빌딩 안에 들어가 있고
1: 그렇죠. 복잡도 하고 상가도 많고 재밌고 뭐
0: 그렇죠.
1: 예.
0: 그 지하철역이 무슨 우리로 따지면 뭐 거의 뭐 육상 빌딩 같은 거 한 세 개가 지하철역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막 하잖아요. 바로 우리로 따지면 서울역을 지금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50층짜리 올려버린 거고
1: 그 위에다 집 짓고
0: 그렇죠.
1: 그 역사 땅이 야, 이 좋은 땅이 왜 역사만 달랑 있어? 이제 거기에 착안했군요.
0: 맞습니다. 자꾸 더 집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1: 예, 예.
0: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정 우량 임대주택이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이 특정 우량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인데 중견소득 가족 세대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해준 거예요. 중견소득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대 대도시권에서는 내 집 장만하기가 쉽지가
1: 어려우니까.
0: 않은 거예요.
1: 예.
0: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임대주택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완해가면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초창기에 종신고용제도에 기반한 내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경로를 많이 만들어주다 보니까 뒤에 버스를 타려는 사람에게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일본에서도 종신고용제도가 깨졌어요. 그리고

0: 지속적인 소득 상승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사회구조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대도시에 그럴듯한 자가를 보유할 수 있는 경로가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 부모님이 운 좋게 대도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대도시에 살고 계시다 보니까 대도시에 땅이 있었고 아니면 주택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대도시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이 대도시 출신은 아닌데 타 지역에서 대도시로 일찌감치 이주해서 네. 자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가 보유 자가 돼버렸습니다.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은, 예, 네. 마지막은 본인이 이제 능력이 있어서 네, 요 세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1: 그러다 보니 비슷하네요.
0: 우리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대도시권에 집을 장만하는 경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 불편해지는 거죠. 네. 집이라는 게 이런 경로들로만 집을 장만한다는 건 사실 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자산 집값이 워낙 비싸진 상태니까 네. 누구나 뭐 열심히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잠깐 돈 벌면 집 사는 시기는 우리나라도 끝난 것 같고 일본도 비슷하게 끝났겠죠.
0: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본에서 얻는 시사점 중에 가장 큰 시사점은 예전엔 정답이었던 게 지금은 오답이고 예전엔 오답이었던 게 지금은 정답이 되는 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국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데
1: 바이?
0: 예.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면서 억지로 임대주택에 살게끔 만드는 정책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1: 막을 수도 없죠.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사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살았을 때 사회 전체 편익이 다양한 경로로 훨씬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치안, 그다음에 교육 환경, 정주 여건, 쾌적함 이런 게 늘어나요.
1: 애국심도 커진다면서요? 자기가 집을 자기 집을 가지면
0: 그런 소리까지도 합니다. 진짜로요. 네. 네. 그래서 자가 보유를 권장했을 때 훨씬 더 국가가 운영 관리되는 데 들어가는 경비도 좀 줄어들어요.
1: 자기 집은 자기가 관리 더 잘할 테니까.
0: 그럼요. 앞마당이라도 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나라가 자가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그리고 살 수 있게끔 금융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집 사세요. 저희가 지원해 드릴게요. 합니다.
1: 그게 또 이제 개인의 자산이 되니까 재테크가 일찍부터 또 되는 장점도 있겠죠.
0: 네. 그래서 일본도 종신고용제도에 기반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당시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3대 대도시권에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한 세컨 찬스가 없는 거다.
1: 그게 근데 어차피 그건 어차피 그럼 예를 들면 나고야에 한 100만 명이 살아야 되면 100만 가구가 살아야 되면 100만 채의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가든 새집이든.
0: 네.
1: 그럼 100만 채의 집은 일단 있는 거고 그게 대부분 자가라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네. 말씀대로 일본의 정책이 그랬다면 100만 채가 있는데 그게 다 자가인 상황에서 외부에서 10만 명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와
0: 네.
1: 100만 채를 지원하는데 반은 자가고 반은 다주택자 집이겠죠, 그러니까 새집일 테니.
0: 다주택자거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집들.
1: 그렇구나. 예. 그런 상태에서 10만 명이 더 들어오는 거랑 어차피 집은 100만 채 있는 데서 10만 명 들어오는 거니 조금 골치는 아파지겠다 싶은데 대부분 그게 자가일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되는 건가요? 왜 그런?
0: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의 한복판에 네. 도심지에 대한 그 땅을 그냥 먼저 기성세대가 아 여기는 기회가 됐으니 우리가 다 차지하자 하지 말고 일부는 공공이 몇십 퍼센트를 좀 보유하고 있다가
1: 예.
0: 뒤에 우리 후손 세대들 중에서도 좀 접근 가능하도록 일부 조금씩 조금씩 분할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몇 필지 중에
1: 예.
0: 앞으로 10년 동안은 또 일부 풀 겁니다. 또 몇 필지는 또 일부 풀 겁니다.
1: 그렇지. 그런 땅 남겨뒀으면 좋죠.
0: 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와서 이제 좀 뭐랄까요. 그때 그 정책이 과연 옳았느냐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
1: 그거야 그런데
0: 네.
1: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가로 보유하고자 하는 하게 하는 정책이 다음에 그 도시로 오는 사람들에게 장벽이 됐다 하셔서
0: 네.
1: 그거는 자가로 안 갖고 있으면 새집에 살았을 텐데
0: 예.
1: 그럼 전 도시가 다 자가주택인 경우와 전 도시가 반은 자가주택이고 반은 누군가의 집을 이제 새 들어 사는
0: 그게 누군가가 아니라 공공일 수도 있다니까요.
1: 그렇죠.
0: 예, 공공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국민들의 어떤 수요를 봐서
1: 예.
0: 아 이거는 수요가 대도시에 너무 많이 몰릴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한정된 수요만 있다고 하면

0: 이 공공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더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옆에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그 집값도 떨어뜨릴 겸 우리가 싸게
1: 팔게요.
0: 팔게요. 할 예.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더 들어올 것 같단 말이에요.
1: 예.
0: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를 아주 그냥 덜컥 어떤 민간에 팔아버리면 더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은 천정부지로 높은 임대료만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 정부가 보유한 집이 좀 있었더라면
0: 버퍼 역할을 한다는 거죠.
1: 그랬다면 그거는 그냥 새집으로 굴리다가
0: 네.
1: 집값이 올라갈 때 매물로 내놓아서 좀 집값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0: 네.
1: 다 그냥 각자 알아서 이제 자기 집 사세요 하는 정책이어서 그런 버퍼가 없었다.
0: 그렇죠. 그리고 더 공급을 하고 싶어도 땅도 없다 보니까
1: 네.
0: 자꾸 그 뒤로 후속으로 나오는 제도는 임대주택들을 뭐 여러 형태로 추가로 좀 해보자. 이게 차선책으로 나왔던 게 일본의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다.
1: 그렇군요. 네. 우리가 좀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울 만한 포인트가 뭘까요? 그럼 일본의 이 정책들을 보면.
0: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그 나라의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에 부합성이 반드시 있도록 설정된다는 거예요. 설계되고. 일본은 종신고용제도라는 거에 의존해서 집을 장만하는 것들을 거기에 경로를 맞춰서 제도를 세팅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1: 예.
0: 그래서 일본 건 어떤데 우리 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여러 고용제도라든가
1: 다르니까.
0: 그렇죠. 그런 거 고려 없이 저 나라에서 하는데요 이렇게 쉽게 그거는 할 수는 없다는
1: 그렇고.
0: 거죠.
1: 예.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돌이켜보면 아이고 이거 우리가 이거는 잘했네 하는 점도 있을 거고
0: 네.
1: 아 이거 우리가 좀 실수했던 것 같아 돌이켜보니까 잘못했네 하는 점도 있을 텐데 뭘까요 그게?
0: 가장 크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들이 너무 그 3대 대도시권에
1: 예.
0: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일본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1: 네. 대도시로 몰리게?
0: 예.
1: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다 주요 도시로 사람들 몰려 사는 건 비슷한데.
0: 사실 그나마
1: 네.
0: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했던 나라들로 꼽는 데가 독일과 일본과 뭐 그나마 한참 뒤로 대만 정도를 꼽거든요.
1: 예, 그렇죠.
0: 근데 독일과 일본의 공통점은 일종의 연방제 국가 같은 아니면 그 옛날에 사무라이 시대의 그 각각의 번들 이런 형태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1: 원래 일본은 그런 나라였죠.
0: 그렇죠. 그런데 그걸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놨다면 그러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거가 좀 많이 깨져버렸어요.
1: 그러니까 초기에 경제발전 시작할 무렵부터 균형발전을 고려했었더라면
0: 네.
1: 그런 후회를 할 거라는 거죠.
0: 네. 그때 그 결정적인 그 계기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게 또 들으시면 아, 또 우리나라는 더 큰일 났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대도시는요.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특히 역사가 오래된 대도시는요.
1: 뭐 그렇겠죠.
0: 그런데 런던과 도쿄가 그나마 한번 대규모 리뉴얼을 하고 오래된 집들을 헐고 다시 한번 새 집이나 뭔가 도시 정비, 도시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건 큰 사단이 났기 때문입니다.
1: 네. 사달? 사변? 뭐,
0: 사변.
1: 무슨 네. 사건이 있었는데요?
0: 일본 대지진이요.
1: 아하.
0: 그래서 도쿄의 뭐 4분의 1 정도가 전소됐어요.
1: 원하던 바는 아니었으나 기왕 지진 났으니까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도시 재설계가 됐다는 거군요.
0: 그렇죠.
1: 어, 어.
0: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1: 예, 예.
0: 양보를 아주 쉽게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1: 아, 그렇지.
0: 어, 네, 그치. 어르신.
1: 재개발도 쉬웠겠네요.
0: 그렇죠. 어르신 어. 여기 이제 뭐 주장하실 것도 없잖아요.
1: 그치.
0: 저희가 도쿄 외곽에
1: 어.
0: 새로 신도시를 괜찮게 지어드릴게요.
1: 예, 예.
0: 그걸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가 새 집도 빨리 지어드리고
1: 예.
0: 그거는 싸게 다시 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했더니 도심지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이 에휴 그래야겠네 하고 싹 이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에 야 우리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를 좀 해보자.
1: 예, 돼요.
0: 네, 그렇게 된 거예요.
1: 예,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지진으로 아파트가 다 무너지면 사람은 안 다쳤다고 가정할게요.
0: 예.
1: 그러면 재건축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동의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0: 예.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런던 대화재 때
1: 아하.
0: 런던 시내에 또 상당 부분이 또 전소된 거예요.
1: 비슷하게.
0: 그래서 런던도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기회를 어떻게 보면 불행 속에서 조금 찾은 거예요.
1: 아, 예.
0: 네.
1: 예.
0: 그러니
1: 아,
0: 일단 이렇게 몇백 년 되는 도시들 되는 곳에서는 점점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걸
1: 밀도 있게 규모 있게 뭐 요령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0: 없어요.
1: 있는 분들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다 이해관계 걸려 있으니까.
0: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우리나라에서 재건축 재개발 잘 못하고 있는 거에 뭐 예를 들어서 면피를 주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자꾸 도심 개발 못하고 외곽으로 나가고 나가고 네. 멀리 출퇴근하고 신도시는 또 멀리 지어지고 그러고 있는 거군요.
0: 네. 그래서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나라들이 이제 뒤늦게 공공에서 뭘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1: 그렇군요. 이게 각자 나라마다 좀 다른 것도 같고 또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얽혀있네요. 재밌네요.
0: 2부는 대만 한번 들어보시면.
1: 네. 다음번에는 네. 또 대만 이야기를 이어서 좀 2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부에서 찾아오죠.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일주일에 딱 한 번 저 이진우가 묻고 진행자인 박정호 교수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일본의 주거 정책, 주거 사다리 정책을 쭉 들어봤고 이분은 대만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어요?
4: 네, 맞습니다. 역시 일본과 똑같이 대만의 부동산 정책도 대만의 어떤 역사적인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설계가 됐습니다. 대만은 아시아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전부 어디 해외로 이주 갔다가 그 해방하니까 다시 국내로 돌아오고
3: 뭐 중간에 또 폭격도 맞고
4: 갑자기 한국전쟁 폭격 맞고 이런 변고가 없이 그냥 예전부터 그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높았겠죠.
3: 아, 예.
4: 예. 그래서 지금도 대만은 자가 보유율이 80%가 넘어요. 왜? 한 번도 이런 뭔 변고가 없었으니
3: 예.
4: 저희 집이 여기서 언제부터 살았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지방에는 정말 즐비할 거고 대도시에서도 사실 제가 그냥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갑자기 수도 타이페이가 되면서 확장하면서 저도 이제 도시민이 돼버렸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단 대만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 요소예요.
3: 네.
4: 네. 그런데 이렇게 자가 보유하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높다 보니까 대만의 정치권에서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3: 아, 세입자가 적고 집 가진 사람이 많다 기본적으로?
4: 그렇죠. 자가 보유율이 80% 가까이 되니.
3: 우리나라는 거의 반반이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입자가 많으니까
4: 예.
3: 세입자 위주의 정책을 펼칠 만한 근거가 되는데.
4: 네.
3: 근데 원래 농촌이나 시골은 다 자기 집에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대만도 처음에는 그랬을 텐데 예를 들면 타이베이도 처음에는 조그만 도시일 때는 자기 집에서 살다가
4: 네.
3: 자꾸 외부에서 이제 도시화 물결 때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서울처럼 집이 두 채 있는 분도 있고 세 살아야 되는 분도 있고 집값도 올라가니까 돈 부족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세 살아야 되고 하면서 자가 점유율, 자가 보유율이 떨어질 텐데
4: 네.
3: 대만은 그런 역사가 뭐 가파르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4: 아닙니다. 바로 그 부분만 이제 대만의 부동산 문제가 야기되는 원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페이와
3: 예.
4: 그 몇몇 대도시권들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3: 예, 예, 예.
4: 신페이라고 해서 타이페이 바로 바깥도 그렇고 그런 곳에 또 당연히 천년들이 몰려오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오겠죠.
3: 오겠죠.
4: 그런데 자가 보유율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3: 네.
4: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돼버린 게
3: 네.
4: 이제 대만의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돼버린 건데.
3: 뭐 똑같은 고민이죠. 우리도.
4: 그런데

0: 처음부터 주거 비율이 너무 높았잖아요. 그러니
1: 자가 주거 비율이
0: 예. 이 새로 이주할 사람들을 위해서요 양보들 좀 하십시오라는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도 못 내고 있어요. 내가 타이페이가 아니었고 타이페이 바깥에서 우리로 따지면 전월일기 촬영지였던 김포의 무슨
1: 양촌이었는데
0: 이게 갑자기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 사람들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받겠죠.
1: 네.
0: 그런데 그 이익 볼 때 초과 이익을 뭐 내놓으셔라 아니면 뭐 그걸로 이제 땅을 내놓으셔야 되니 보유세를 한참 더 내셔라 아니면 거래세를 많이 내라 이런 여러 세제적인 방법으로 내놓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1: 그렇게 해서 어디 뭐 옆에다 집을 더 짓는 재원으로 쓰던 해야 되는데
0: 네. 그걸 못해요. 워낙 국민들의 절대적인 비중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냐.
1: 예.
0: 대만의 보유세가 0.1% 정도도 안 될 수준으로 보유세는 낮고요. 그다음에 거래세도 3% 미만 수준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드물게 부동산 세 부담이 가장 적은 나라가 대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 그냥 시가에 이 금액을 부과한 게 아니에요.
1: 0.1조차도?
0: 네. 우리로 따지면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런 건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잖아요.
1: 많이 낮죠.
0: 예. 그러니까 시가보다 엄청 낮은 공시지가에다가 보유세는 0.1%도 안 되게 그다음에 거래세도 3%도 안 되게 놓으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1: 부담이 없는.
0: 부담이 적은 거죠.
1: 세금이 적은.
0: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종부세가 있느냐. 아니면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중과세가 있느냐? 없어요. 왜? 원래 집 가진 사람들의 나라가 대만이니까요.
1: 자가 보유율이 높다 보니.
0: 예. 그래서 대만의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아, 유권자 표심에 반하는 거라고 굉장히 뭐랄까요? 검토도 안 한다. 이게 낫겠네요. 이 정도 세율이면. 그다음에
1: 예.
0: 심지어 수요를 눌러 집값을 잡는다? 이건 잘 검토를 안 해요.
1: 대만이라는 곳의 도시들은 서울처럼 인구가 100만 명 남짓이었다가 뭐 몇십 년 만에 1000만 명 되는 그런 일은 안 벌어졌군요.
0: 상대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잘 되겠다고
1: 그렇죠?
0: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1: 그러니까 예. 타이베이도 인구가 늘긴 늘었겠으나
0: 몇백만 명 수준이고 그러니까
1: 별로 우리나라처럼 급증하지는 않았나 보네요. 우리나라 대도시처럼.
0: 그 또 이유가 있습니다.
1: 네.
0: 대만은 그 초기부터 어떤 정책을 같이 지향해왔냐면 기존 주거를 웬만하면 유지하면서 그냥 거기 사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1: 이사 가지 마라?
0: 예. 왜냐하면 예. 이사를 가면 다 대도시로 올 게 뻔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대만에는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재개발, 재건축을 뭐라고 해요? 그 할 만한 인센티브 요인을 잘 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대만 가보면 상대적으로 구시가지를 가보면 야 우리로 따지면 저기 한 60년대 70년대 지어진 건물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1: 그런데 그걸 재건축 안 한다는 건 무슨 규제가 있나 보군요. 더 높이 올린다든가 더 빽빽하게 올리는 건 못하게 하는.
0: 그런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세제 혜택을 드린다든지 뭐 뭘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올리는 것도 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용적률 높여주는.
0: 네. 그런 거 잘 안 해. 네. 그러니 나도 이사해? 이럴 수 있는 대규모 물량들, 뭐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1: 그러면 집값은 되게 비싸졌겠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0: 맞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비싸니 못 자연스럽게 못 들어오는 걸 정책으로 됐겠다.
0: 그렇게 돼버린 셈이 된 거예요. 설마 국가가 비싸지게 만들어서 다시는 도심지에 못 들어오게 해야지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유권자들이 다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 예, 예.
0: 집값을 누르는 정책은 못 해버렸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급할 거야? 못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존 집들에게 더 살 수 있는 오래 살고 그 동네에서 좀 뭔가 더 번성할 수 있는 터전을 좀 만들어보자.
1: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오지 마라.
0: 그렇죠.
1: 그런 그 정책.
0: 네.
1: 네.
0: 바로 이런 일 이유로 인해서 일단 대만은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가 생긴 게 1980년대 이후부터예요. 1980년대 이후부터 전자, IT,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로 바뀌어가면서
1: 예.
0: 고도 성장을 했던 일부 회사들이 있어요.
1: 있겠죠. TSMC.
0: 맞습니다. 이 TSMC 등등의 몇몇 선도 기업에 재직한 사람들은
1: 성과급을 많이 받았어요?
0: 그렇죠. 다

0: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성과급을 많이 받은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 비싼 집을
1: 덥석덥석 사는구나.
0: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1: 아.
0: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 그러니 위화감?
0: 위화감이죠.
1: 요즘 느끼잖아요. 요즘 그래서 다 웬만한 데는 다 성과급 달라고 하시잖아요. 요즘.
0: 요즘 그 문제가 됐죠. 예,
1: 우리는 그 초기인데 네. 대만은 오래전부터 그랬군요.
0: 네. 그래서 초기에도 그래도 이 그 초기에 그래도 지으려면 물 무조건 공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로 따지면 아파트죠.
1: 예.
0: 이 아파트를 지어 놨는데 그래도 더 들어오는 신진 세력들이 생긴 거예요.
1: 음흠.
0: 그들에게 이 제공해 주는 집들이 다하면 그런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죠. 더 지을 공간은 없고.
1: 뭐 당연하겠죠.
0: 네.
1: 새로운 집 못 짓게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놓고 소득은 늘어놓으면 집값은 올라가죠.
0: 그래서 우리 PIR이라고 부르죠.
1: 예.
0: 집 살 때 걸리는 기간. 그게 대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1: 높아요?
0: 수준이고요. 그리고 대만의 양극화는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추정치를 제시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약 절반 가까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절반 가까이의 자산과 소득이 상당 부분 부동산에 기반하고 있는 면도 있죠.
1: 대만은 왜 점점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고 집값이 올라가는데
0: 네.
1: 우리는 그럴 경우에는 신도시를 만들든가
0: 네.
1: 서울을 넓히든가 뭐 그러면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집값을 좀 눌러보려는 다양한 정책들을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뭐 활성화한다든가 왜 그걸 안 하고 못 오는 쪽을 선택했을까요?
0: 나름 하긴 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되니까 못 오는 쪽을 선택한 거죠. 우리가 강북 꽉 차니까 강남 개발했지 않습니까?
1: 강남 개발이라는 게 그게 말이 쉽지 쉽진 않은 거였죠 원래.
0: 그렇죠.
1: 그
0: 다음에 타이페이도 똑같아요. 타이페이가 꽉 차니까 신타이페이라고 해서 거기는 우리처럼 남쪽을 개발한 게 아니라 삥 둘렀어요.
1: 예, 예.
0: 그렇게 해서 다 한 거예요.
1: 하느라고 했는데도.
0: 하느라고 했는데도 워낙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의존적이죠. 특정 산업군에 대한 의존도가.
1: 예,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회사에 입사하느냐 못하느냐가 평생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어버려요. 대만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교가 이제 국립 대만대학교인데 국립대만대학교에 저도 캠퍼스에 또 세미나 뭐 포럼 하러
1: 네,
0: 갔다가
1: 네, 예.
0: 그냥 캠퍼스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네.
0: 학생들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1: 네.
0: 여기는 무슨 과가 제일 그 입결이
1: 어디가 커트라인 제일 높냐?
0: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당연히 전기전자 반도체 관련 학과다라는 거예요. 의대 아닙니까? 아니래요. 반도체 관련 학과고 우리 대만의 거의 대부분의 청년은 인생의 목표가 TSMC에 입사다.
1: 아, 그럴 만큼?
0: 예. 왜냐하면 워낙 월급을 많이 주고 그리고 TSMC 자체에서 상대적으로 뭐 월급이 적다고 하지만 거기서 한 10년 가까이 경력 쌓으면 이제 구글이니 뭐 엔비디아니 이런 데로 예, 이직을 또 갈 수 있으니 이런 것 때문에 거기가 목표가 돼버린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1: 예.
0: 우리 국립대만대학교 근처에 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가 돼버린 거예요.
1: 집값이 워낙 비싸버리니까.
0: 사실 우리나라도 의회 통계가 30대들이 서울 집 많이 사잖아요.
1: 우리나라도 서울에 있는 뭐 괜찮은 곳에 집 살려면 진짜 요즘 같아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원이거나
0: 네.
1: 아니면 뭐 자격증 있는 사짜붙는 일부 직업이거나 아니면 안 되죠.
0: 맞습니다.
1: 똑같네요.
0: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방금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PIR이 2000년 대비 최근 2023년까지 PIR이 3배 정도 올랐어요.
1: 소득 대비 집값이?
0: 네.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상황이 됐죠. 자, 그런데
1: 네.
0: 여기에서 더 문제가 생기게 있어요. 이거 딱 보면 사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이 용단을 내려서 리콴유처럼 이거 아니다. 다 너 집 내가 국가가 싸게 살 거야.
1: 내놔.
0: 내놔. 싱가포르는
1: 압수.
0: 거의 압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집들을 국가가 굉장히 싸게 매입해서 그래가지고 공공이 국가가 땅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제 땅으로는 엉뚱한 생각들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국가가 막 집들을 제공해주는 비중을 굉장히 늘렸잖아요.
1: 예, 예.
0: 근데 대만은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했을 때 이게 또 정치 구조에 굉장히 독특한

0: 독특한 면이 있어요.
1: 뭐냐면
0: 정치 구조가 유권자 표심에 상당히 많이 눈치를 보는 정치 구조로 바뀌어버렸어요.
1: 아, 여야가 51대 49구나. 거의 매번.
0: 그거보다도 네. 전업 정치인의 비중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1: 전업 정치인이 뭐예요?
0: 설명 좀 드릴게요. 예.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 정책의 팔알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부동산의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1: 그런데 예,
0: 예. 대만은 역사가 우리랑 비슷합니다. 80년대까지 치열하게 민주화운동했고 거기도 뭐 통금도 있었고 우리도 네, 그러고 했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초기 민주화 세력들. 이 사람들은 우리랑 비슷해요. 언론인 출신이거나 대학교수 출신이거나 법조인 출신이거나 흔히 말해서 지식인들이었죠.
1: 그런데
0: 네. 이들은 말 그대로 돌아갈 데가 있는 정치인들이에요.
1: 원래 자기 직업이 있었으니까.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낙선해도 아, 나 그래서 다시 변호사 사무실 그쪽으로 출근해. 글로 놀러 와. 아니면
1: 네. 예.
0: 나 의사였는데 그 다시 개업했어. 이빨 안 좋은 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나 다시 유튜브 할래.
0: 나 유튜브 할래. 뭐 이런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데
1: 네.
0: 1세대 그 민주화 세력들을 바라보고 저도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겠습니다 했던 2세대가 있잖아요.
1: 거기는 보좌관 출신이겠지.
0: 보좌관 출신이거나
1: 자기 직업이 없지.
0: 대학에서부터 민주화 운동 하다가 정치 또는 NGO라고 하죠. 일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1: 평생 한 게 정치밖에 없는.
0: 그렇죠. 이걸 대만에서는 해바라기 운동이라고 불러요. 선배들을 보고 우리도 쫓아갑시다 했던 해바라기 세대 해바라기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돌아갈 데가 없어요.
1: 낙선하면
0: 낙선하면 말 그대로 실업자인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 자기가 보기엔 국가를 위해선 이건 아니다.
1: 아.
0: 국민을 설득하고 욕을 먹더라도 감내하면서 리콴유처럼 딱 내놓으라고요. 그 아니면 나 세금 매길 거야.
1: 미움받을 용기가 없구나.
0: 없는 거예요.
1: 낙선하면 돌아갈 데가 없으니
0: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 표 달라는 분들 그냥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다.
0: 그러니 자가보유율이 80%인 국가에서 지금 일부 먼저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집값을 잡고 더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20대, 30대, 야. 40대는 어떡하란 말이냐 했을 때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양보 좀 합시다. 선배들 중에서 그런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 아, 대만은 왜 신도시 안 만들었어요? 라는 제 질문의 답 중에 하나도 그거겠네요.
0: 그것도
1: 그거 만들었다가 거죠. 집값 떨어지면 그 저 누가 만들었냐고 욕먹으니까 시작도 하지 말자.
0: 그래도 일부 시도는 했었는데. 네. 자, 그래서
1: 그렇게 됐군요. 예.
0: 정리를 하면 이들이 요즘 추구하는 바가 여기는 다주택자들 중과세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우리처럼 투명하지도 않아요. 뭐 금융실명제처럼 우린 부동산 실명제도 했고
1: 예, 예.
0: 그 거래 관행에서도 굉장히 전산화도 하고 해놨잖아요.
1: 뭐, 예, 그렇죠.
0: 그것마저도 잘 안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구태연하게 해놨느냐. 바로 이 해바라기 세대대부터는 전 국민이 재산이 다 부동산이고 유권자의 다수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1: 아, 근데 그게 정치인이 전업 정치인일수록 더 그럴 수 있겠다는 뜻.
0: 더 센 것 같더라는 거죠. 그나마 신도시 좀 뭔가 입안하고
1: 네.
0: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제시했던 사람들은 전부 1세대.
1: 아,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잘 풀려면 처음에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0: 어느 순간에 욕을 먹어야 되거든요.
1: 그래야 뭐 공급도 되고 뭘 하든 초기에는 욕 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0: 예.
1: 아, 그래서 아들 시를 칠치.
0: 부동 대만은요. 저는 재건축 재개발 제도 대만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거든요.
1: 네.
0: 만장일치 가까운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돼요.
1: 우리나라처럼 동별로 70% 뭐 하면 그냥 합의하고.
0: 그것도 낮췄잖아요. 얼마 전에.
1: 네.
0: 근데 그게 아니라 거의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걸 만장일치가 아니라 왜 안 낮췄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정치권의 상황이 유권자들 표심을 등질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
1: 네.
0: 대만이 그 기질이 더 높아졌어요. 정치권이 유권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왜냐하면 본인들도 예상하지 못하게 120세 기대 수명, 자칫 잘못하면 150세 기대 수명을 살아야 되는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1: 예.
0: 사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여성 최빈 사망 연령이 90살이에요.
1: 예, 그러니까 이건 평균 수명이나 이런 거와 무관하게
0: 기대 수명.

0: 그냥 올해 태어난 사람이 통계적 네. 추정치로 언제 사망할 것 같은 추정치일 뿐인데.
1: 그거고 평균 수명은 한 살에 죽은 뭐 아이 뭐 이런 거 다 더하니까 네. 실제 사망 연령들보다는 조금 낮으니.
0: 그렇죠. 그런데 최빈 사망 연령이 90이라는 건 제일 작년에 많이 돌아가신 분이 90세라는 거잖아요.
1: 저도 가끔 저 빈소 영안실 이런 데 가서 다른 빈소에는 누가 돌아가셨나 보면 진짜 90세 넘은 분들 많아요 요즘.
0: 네. 자 그러니까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 해바라기 세대 정치인들이. 네네. 지금 내가 낙선을 하면 남은 내 인생 40년을 50년을 내가 어떡하지? 아. 그러니까 철저히 유권자들에 부합하는 행보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 해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1: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0: 지금 당장엔 아까 그래서 1번을 먼저 해드렸던 이유가 그건데 지금 당장엔 정답인 게 나중엔 오답이 되는 게 정책이에요. 그럼 누가 그 상황이 되면 다시 파인튜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득권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양보도 얻어내야 되고 때로는 욕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정말 읍소하면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은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듣기 좋은 소리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기득권이 원하는 그런 소리도 할 필요 없고
1: 다른 할 일 대안이 있는 정치인들과 그게 없는 정치인들은 의외로 상황을 많이 바꾸더라.
0: 저는 처음에는 전업 정치인들이 많아지면 협상과 타협의 스킬도 늘어나고 그들이 오랫동안 같은 정치권의 균형감 있는 세력으로서 예. 서로를 존중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순기능보다는 좀 부정적인 기저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흔히 말해서 이 포퓰리즘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유권자들에게 좀 더 뭘 해드릴까라는 선이라고 봐야 될지 그건 속내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뭘 저쪽에서 얼마 주기로 했다고? 야 그럼 우린 묻고 더블로 가. 이런 것들만 자꾸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는 거죠.
1: 실제로 그렇구나. 네. 저도 가끔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하다가 제도를 바꿔서 그 국회의원들은 일단 연속으로는 재선까지만 할 수 있게 3선 의원, 4선 의원이 나올 수 있는데 3선, 4선 하려면 한 템포는 그냥 쉬도록 그 뭐 대통령도 연임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원도 그렇게 좀 해놓으면 어차피 다음에는 내가 못하니까 하는 그런 임기 때는 눈치 안 보고 이것저것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한 적이 있는데
0: 그 제도가 입법이 되겠습니까?
1: 기득권은 그게 다 싫겠다.
0: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제도가 이렇게 불편해졌고 지금은 집을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가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이걸 왜 개편을 안 하는가 했을 때 그런 이걸 개편하려는 유인이 네. 입법부에서 많이 부족하더라.
1: 이야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좀 대만에서도 교훈이 좀 있을 것도 같고 쭉 말씀 들어보니까 그 모든 나라가 집값 수준이 답답해지는 게 비슷하네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우리 인류가 지금 그 젊은이들이 돈 모아서 집 사는 건 불가능해. 불가능해졌죠? 네. 특히 도심에 집 사는 건.
0: 맞습니다.
1: 그런 첫 세대잖아요.
0: 예.
1: 인류가 역사를 시작한 이래
0: 예.
1: 젊은이가 물려받은 돈 없으면 자기 세대에서는 그 도시에서 집 사는 건 불가능한 첫 세대 아닙니까? 제 세대만 하더라도 열심히 돈 모으면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아도 대출 좀 끼고 하면 집이 사졌는데
0: 네.
1: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네요.
0: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다른 나라를 보면서 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왜 못 푸는 진짜 이유가 뭘까? 질문을 잘못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네. 질문을 잘해야 정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뭘 잘못 질문하는지를 알아보려면
1: 네.
0: 다른 나라 상황들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중국도 해봤고 싱가포르도 해봤고 오늘 대만도 해봤고 일본도 해봤고
1: 예.
0: 했더니 아, 왜 무슨 부동산 정책을 이따위로 해놨느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에 사회적 부합성이 있도록 설정을 했던 것이고
1: 대만 일본도
0: 네,
1: 네.
0: 그리고 1차적으로 자가가 당연히 임대보다는 국가에 훨씬 순기능이 많다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거니 그걸 했는데
1: 예.
0: 근데 이제는 자가 비용이 자가 비중이 그럼 다 높으면 다 해결.

0: 된 거냐? 대만이 이제 지금 고민 바로 이거예요. 국민들의 80% 이상의 자가 비중이 높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자가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걸 국가도 원할 수가 없어요.
1: 국민들도 안 원하고.
0: 예. 그러면 인구는 줄어들고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됐는데 집값이 과연 견뎌줄까? 외곽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네. 그럼 국가에게 어떤 악영향일까? 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건 과연 또 올바른 정답인지도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1: 그게 나라 정책을 약간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0: 그렇죠.
1: 새로운 진입자들에게 너무 여지가 없어지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럼 정답이 없네요.
0: 아니죠.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맞춰서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꾸려니까 충돌이 많고 바꿀 동인들은 있는 사람들인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평생 국가가 이뤄도 된다라고 약속했던 그 믿음 아래 평생 모은 돈을 부동산을 장만한 사람들에게는 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1: 야 쉽지 않다 정말.
0: 그래서 대안들이 또 있거든요. 언젠가 또 한번 기회들을 또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그러니까 네. 또 어떤 나라를 가면 우리가 배울 게 또 있어요? 대안이라고 하는 게.
0: 대안이 좀 있죠 또.
1: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대안 집중 특집 방송 한번 어떻겠습니까?
0: 다음에는 AI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너무 해서 다음에는 그 AI를 하도록
1: 하겠습니다. 네. 아, 이런저런 나라를 다니면서 다 이제 알려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대안과 뭐 교훈이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서 뽑아볼게요 그럼.
0: 예.
1: 자 역시나 박정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1: 깜빡 말고 쾌팍시부.
1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잠시 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기다릴게요.
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미시 11시 뉴스입니다. 중국 선무부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미중이 지난 13일 한국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과 14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무역 분야에서 초보적 성과들을 거뒀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미중은 일정 범위의 제품에 대한 상호 간의 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농산물을 포함한 분야의 양방향 무역 확대를 추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발표문에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항공기를 구매하고 미국이 항공기 엔진과 부품의 중국 공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모레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사측이 교섭 대표 교체 요구를 수용하면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조정에 참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측 교섭 대표를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 부문 피플 팀장으로 교체했고 여 팀장은 오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최승호 노조위원장 등과 사전 회동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닷새 앞두고 최근 쟁의를 주도하는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가 약 1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대 단일 노조인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12일 7만 2,759명에서 어제 기준 약 1천 명 줄어든 7만 1,7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스마트폰 등 완성품 DX 부문 외주인 동행 노조가 쟁의 노선에서 이탈한 데 이어 초기업 노조 내부에서도 DX 부문 조합원들이 노조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표출된 바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현재 시간 16일 아지지 위원장은 새로운 체제를 통해 제공되는 특화된 서비스의 대가로 이란이 필요로 하는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수수료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항로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의 대리인들에게는 철저히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는 0.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금 현재 기온은 21.6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국어원의 한국어 기초사전은 한글 초보 학습자를 위한 사전이죠. 최근에 한류와 한국 문화를 반영해 먹방, 웹툰, 길거리 응원 같은 새 표제어가 등록됐습니다. 또 표제어 연분홍의 예문을 연분홍 치마를 입은 지수는 여성스러워 보였다 에서 지수는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했다로 바꿨는데요. 여성스러움은 연분홍 치마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요.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생전에 영화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는데요. 1961년에는 본인이 주연한 블루 하와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죠. 이때 OST에 들어간 노래 중에 영화 제작자와 소속사에서는 그리 좋아하지 않았지만 엘비스 프레슬리는 영화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곡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할머니에게 선물로 드린 뮤직박스. 이 속에서 흐른 선율에 맞춰 엘비스 프레슬리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 사용된 이 음악. 덕분에 이 노래는 영화 발표 이후 영국 싱글 차트에서 4주간 1위, 미국 차트에서 2위를 하며 엘비스 프레슬리의 안목을 증명해냈죠.

5월 16일 토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0: 5월 16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이름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엘비스 프레슬리 Can't Help Falling in Love였어요. 이종윤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엘비스 프레슬리는 본인이 출연한 영화에 꼭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제작자하고 소속사는 별로 안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이기도 하지만 또 이 노래 없었으면 우리가 그 UB40의 레게 버전의 이 노래를 들을 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아주 매력적으로 커버했었던. 그러니까요. 어떤 노래 한 곡을 이렇게 알아보는 안목? 그것도 참 중요한데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우리는 안목 있는 청취자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만으로도 골든디스크가 항상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때 미니 메시지 이용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 골든디스크가 문득 생각났을 때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철새의 왕 철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8: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 제약.
13: 새 건강.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임현웅님, 페이지스의 Caravansary 다큐멘터리 실크로드의 배경음악이기도 했죠.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음악이었고요. 이어서 1099님, 안녕하십니까? 밥 시거의 Still the Same 신청드립니다. 항상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같이 하루를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곡 중에 두 번째로 들은 음악이었어요. Bob Seger and the Silver Bullet Band, Still the Same이었습니다. 박현준님, 마돈나가 부른 아메리칸 파이 신청해 봅니다. 뮤직비디오가 뭐랄까요? 별거 없으면서도 별거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돈나가 흐느적거리면서 춤을 추는 것만 보면 뭐지 싶은데 그 옆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지나가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신청해봅니다 하셨는데요. 별거 없으면서도 별거 있는 느낌.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꾸안꾸잖아요. 꾸미지 않은 듯 꾸민. 네, 이런 게 어려운데 또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마돈나가 그렇게 롱런한 대성한 스타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였겠죠. 신청해 주신 노래 마돈나의 아메리칸 파이, 돈 맥클린의 노래를 마돈나가 다시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 곡에 이어서 1102님이 영화 맘마미아 2 OST에서 전체 캐스트가 부른 슈퍼 트루퍼 신청하셨거든요. 이렇게 두 곡의 리메이크 만나보시죠. 먼저 마돈나입니다. 아메리칸 파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86년에 데뷔한 아이돌의 조상이죠. 뉴 키즈 온 더 블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 키즈 온 더 블록, Be My Girl로 데뷔를 하면서 그 시작을 알렸죠. 멤버 중에 노니 윌버그가 리드보컬을 맡았던 노래였는데요. 1986년이었습니다. 이 노래 나오자마자 막 큰 반응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88년도에 You Got It으로 빌보드 3위 했었고 I'll Be Loving You와 Hanging Tough로 1위를 하면서 뉴 키즈 열풍의 포문을 열었었죠. 그리고 뭐 90년도에 Step by Step으로 그 인기에 정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로 90년대 중반에 이 뉴 키즈 온 더 블럭이 잠시 활동을 멈추기는 했는데요. 2008년에 6집 앨범 내면서 다시 음악계로 돌아왔고요. 2024년까지 8장의 앨범을 내면서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런 뉴 키즈 온 더 블럭의 가장 최근 싱글 2024년에 발표한 8집 앨범에서 All Love Like This라는 곡인데요. 그 뉴 키즈 온 더 블럭 하면은 딱 그 전성기 그 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현재는 어떨까? 나와 같이 성장하고 나이 들어온 그때 그 시절의 스타들은 지금 어떤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을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곡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뉴 키즈 온 더 블록의 데뷔곡 Be My Girl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2024년 음악입니다. All Love Like This.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New Kids on the Block의 데뷔곡 Be My Girl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2024년에 나왔었던 A Love Like This였습니다. 굉장히 산뜻하죠? 이번에는 우리 골든디스크 청취자분들 중에 최근에 이제 공연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사연 좀 볼까요? 최희연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인코그니토 공연을 봤어요. 인코그니토 공연은 두 번째 보는 건데 역시나 멋지더라고요. 신청하고 싶은 노래가 너무 많아서 신청은 못하겠는데 신혜림 작가 픽으로 한 곡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인코그니토 80년대부터 활동한 영국의 재즈 펑크 밴드입니다. 멤버가 좀 자주 바뀌긴 했지만 굉장히 대규모로 펑키한 음악을 들려주는 연주 정말 잘하는 그런 그룹인데 아마도 희원님이 계셨던 그 공연장 현장은 계속해서 좀 들썩임으로 채워지지 않았을까. 워낙에 리듬에 강한 그런 그룹이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 픽으로 한 곡을 들려달라고 하셔서 이게 이제 그 샌리스트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인코그니토 했을 때 가장 유명한 노래, 가장 대표곡을 골든디스크에서는 들려드리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스티비 원더의 노래를 다시 불러서 화제가 됐었던 곡이었죠.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이 노래 인코그니토 버전으로 준비를 해두고 있고요. 박영진님, 딥퍼플의 Hush 신청합니다. 얼마 전에 내한 공연 와서 보고 왔는데 그 나이에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사실 딥퍼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걸 바라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딥퍼플이 가장 전성기를 달렸던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와 여전하구나 그것만으로도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죠. 딥퍼플이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는 그런 그룹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공연 보고 오신 두 분의 여운을 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 해요. 인코그니토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그리고 딥퍼플 Hush 최희연님 박영진님과 함께합니다.

0: If I could take you away.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8393님 신청곡이에요. 레이첼 야마가타 비비 Your Love.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단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1: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0: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1: 아, 누구랑 있었냐고!
2: 야! 아니거든요.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여기는 가요 1999.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0: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5: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6: 기대세요.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3: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4: 저축은행.
8: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0: 아우, 남는 게 없어요.
9: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1: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2: 여기는 가요 1999.

사전에 없던 몇 가지 표제어가 최근에 추가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말은 아니고 일상에서는 이미 쓰이는 것들인데요. 그중 비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장애인에 상대해 이르는 말이죠. 가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정상인으로 잘못 표현할 때가 있지만 바른 표현은 비장애인입니다. 정상의 반대는 비정상, 장애의 반대는 비장애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6시 뉴스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미중이 지난 13일 한국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과 14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무역 분야에서 초보적 성과들을 거뒀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미중은 일정 범위의 제품에 대한 상호 간의 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농산물을 포함한 분야의 양방향 무역 확대를 추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발표문에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항공기를 구매하고 미국이 항공기 엔진과 부품의 중국 공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사측이 교섭 대표 교체 요구를 수용하면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조정에 참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어제 일본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해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전 세계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전국에서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는 김희강 광주 서구청장,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후보 등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광역의원은 서울 은평 2선거구와 관악 1선거구 등에서 108명, 기초의원은 서울 종로 나선거구와 라선거구 등에서 305명, 비례기초의원은 서울 성북 도봉을 비롯해 97명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0: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6일 아지지 위원장은 새로운 체제를 통해 제공되는 특화된 서비스의 대가로 이란이 필요로 하는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수수료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해당 항로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의 대리인들에게는 철저히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태국 방콕 시내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한 버스가 불길에 휩싸여 최소 8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네이션,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방콕 도심 공항철도 마카산역 인근 건널목에서 화물열차가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방콕 대중교통공사 소속 버스가 건널목 철로 위에서 신호등에 멈춰서 있다 달려오던 화물열차와 충돌해 수십 미터를 밀려가다가 화염에 휩싸였다고 태국 교통당국은 전했습니다. 현지 구조당국은 버스 안에서 시신 8구를 발견했다고 밝혔고 부상자 30여 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9도로 평년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도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덥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3: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평생 빨치산이라는 굴레를 짊어진 채 살아온 아버지의 장례식장, 그 사흘간의 풍경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작품 속 화자 아리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자신이 평생 안다고 믿었던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그저 고집이 세고 모난 사람일 뿐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리 있는 친구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약한 사람 편을 끝까지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타인의 시선에 비친 낯선 이야기들을 통해서 평생을 미워하고 외면해왔던 아버지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정지아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가 잘 안다고 믿었던 사람조차 어쩌면 아주 일부의 모습만 본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소설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천수 관음 보살만 팔이 천 개인 것은 아니다. 사람에게도 천 개의 얼굴이 있다. 나는 아버지의 몇 개의 얼굴을 보았을까? 내 평생 알아온 얼굴보다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얼굴이 더 많은 것도 같았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 전부라고 믿는 그 모습은 그가 가진

0: 2026년 5월 17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요, 4년 전에 출간되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죠. 아버지의 해방일지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에서는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 정지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과 나누게 될 이야기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내게 당신 곁에 저축은에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책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책으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아갑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1990년 빨치산의 딸로 등단하신 이후에 무려 32년 만에 장편 소설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이호석 문학상, 김유정 문학상, 심헌 문학상 등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하셨고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실제로 뵙고 싶은 분이었는데 이 라디오 북클럽을 통해서 사심을 채울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쓰신 정지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정지아입니다.
2: 네, 작가님께서 북클럽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북클럽 초대 손님이었죠. 박성일 배우님께서 제게 4년 전에 추천해 주신 이 책 정말 재밌다, 읽어봐라 라고 선물 받아서 읽었던 아버지의 해방일지였는데 이렇게 작가님을 직접 뵙게 돼서 정말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전남 구례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오늘도 혹시 구례에서 오신 걸까요?
3: 네, 구례에서 왔습니다.
2: 먼 걸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지리산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실 텐데 요즘 지리산의 풍경은 좀 어떨까요?
3: 4월, 5월 이때 산이 제일 예쁘거든요. 이렇게 봄이 아래에서부터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몽글몽글 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두색에서부터 초록색까지 그 연두가 초록으로 짙어지는 전 과정이 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산을 보면서 풍성한 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작가님 이름 속에도 지리산의 의미가 있다고요?
3: 네, 저희 엄마께서는 지혜 지자 나자를 쓰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제 지리산에서 남부군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엄마는 나의 지리산이란 뜻이라고 우기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배가 전남 도당이라 백아산에서 활동을 하셔서 지리산지 백아산 아라고 하시는데 백아산 아자랑 한자가 달라요. 그리고 지리산과 백아산보다는 나의 지리산이 훨씬 좋은 것 같아서 네, 저는 엄마 쪽으로.
2: 그렇군요. 네, 작가님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2022년 출간된 이후에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 작품을 쓰실 때 32년 만에 쓴 장편 소설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근거를 갖고 사는 주식 또 다 실패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예상을 했으면 그때까지 가난한 소설가로 살았을 리가 없잖아요. 상상을 못했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장편이 단편보다는 조금 더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맨날 친구들이 만부 작가라고 놀렸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만부도 힘들대요. 그래도 이제 그때만 해도 만부 정도는 나갔어서 한 3만 부만 나가면 원이 없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 네. 현재는 어떤가요?
3: 이제 40만 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꾸준히 나가서.
2: 네,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사실 젊은이들한테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좀 의외의 감상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3: 전 정말로 젊은 세대들이 이 책을 읽어줄 거라고 상상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 소설에 대한 평이 늘 너무 정석이다. 너무 전형적인 소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낡았다. 그래서 모든 수상에서 떨어질 때는 낡았다는 이유로 떨어졌기 때문에 요즘 세대랑 공감하는 게 저로서는 가장 어려웠던 일 같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저는 포기하고 나의 길을 가련다. 늙은이들이 책을 더 많이 읽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랬더니 젊은 독자들이 읽어주셨고요.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편견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린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 레드 컴플렉스 세대인데 요즘 친구들은 관심은 없으나 관심을 갖게 되면 거부감 없이 그쵸. 알아본다. 이게 저한테는 가장 놀라웠고 또 젊은 세대에게서 희망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2: 이미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지만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작품인지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3: 한 줄 요약 가능합니다.
2: 네.
3: 사회주의자였던 아버지와 평생 불화했던 딸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버지를 이해해가는 이야기입니다.
2: 네. 정말 한 줄로 너무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 책을 너무 사랑하는 저로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꼭 이 전체 내용을 읽으셔야 모든 감동이 절절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은 전직 빨치산 아버지의 장례식을 배경으로 3일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참 신기한 게 분명 장례식이 배경인데 읽다 보면 중간중간 웃음이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작가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작품을 좀 유쾌하게 풀어내고 싶으셨던 건지 궁금해요.
3: 네, 의도도 있었고요. 근데 그 의도가 왜 생겼냐면 저한테는 인생이 늘 힘든 것이었거든요.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빨치산의 딸이라는 멍에에 언제나 늘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시골 내려가서 보니까 시골 분들 인생이 더 힘들거든요. 지금도 뭐 80, 90에도 농사일 하시고요. 근데 그분들이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아픈데 힘들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세요. 그리고 젊은 시절 뭐 남편이 여순 때 끌려가서 총살당하고 시신도 못 찾고 뭐 이런 인생을 사신 분들이 하나도 거기에 주눅들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거를 제가 좀 유심히 살펴봤고 그러면서 돌이켜보니 제 아버지도 제 부모님이 늘 이상했던 게 저 같으면 평생 괴로웠을 것 같거든요. 뭐 사회주의를 믿었는데 실패했고 감옥에서 살았고 나오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자식도 자신들 때문에 연좌제에 걸리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이렇게 농담을 되게 잘하셨어요. 늘 웃으셨고 그런 이유가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고요. 돌이켜봤더니 누구나의 삶에 아무리 힘들다고 하는 사람의 삶에도 순간순간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희망도 있는 거다. 그것을 모노톤으로만 바라봤

0: 이제 플러스 세상이 너무 무거워서 네. 내 책이라도 조금 가볍게 써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조금 유쾌하게 썼습니다.
1: 네. 사실 32년 전에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신 적이 있으신데요. 바로 빨치산의 딸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때는 책이 나오자마자 금지 도서로 선정이 되고 작가님도 경찰 조사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0: 네, 3년간 수배 생활을 했었습니다.
1: 네. 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0: 그때는 우리 사회가 이제 막 독재, 군부 독재가 끝나서 아직도 좀 많이 경직되어 있을 때였고요. 그래서 사상의 자유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없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빨치산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들던 시절이라서 뭐 그랬을 겁니다.
1: 그렇군요. 32년,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번 소설은 독자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작가님께서 느끼시는 점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독자들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0: 일단 책이 팔리잖아요. 그리고 저 안 잡아가잖아요. 제가 뭐 12.3을 거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민주주의 의식이라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역시나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요즘 것들 네. 욕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그쵸. 하잖아요.
1: 요즘 것들은 네. 버릇이 없다.
0: 네. 뭐 저희 세대도 똑같이 20대에게 하는 말인데 그 버릇 없는 세대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버릇이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거는 안 좋은 측면이고 또 좋은 면으로는 훨씬 당당하고 자기들의 권리의식이 저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바꿔 말하면 민도, 민주주의 의식이 훨씬 성숙해져 있다. 그들에게 우리 미래, 그러니까 우리 세대만 해도 독재를 생각해보는 세대잖아요. 그쵸. 요즘 친구들은 독재의 경험이 없잖아요. 뭔 소리야가 되는 더 용서할 수 없는 세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20대들하고 제 아들도 20대 초반이어서 어떨 때는 말다툼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건전하게 네. 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그 민주주의 의식 그다음에 권리 의식의 향상 이게 가장 큰 다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작가님께서는 체화되지 못한 이야기는 쓰지 못한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소설을 써야겠다고 결심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0: 아버지 장례식장이 일단 너무 독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보에서부터 보수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들이 다 아버지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조금 저한테는 서울에서는 우리는 우리 세대만 해도 생각이 다르면 아예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사상 뭐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것만 갖고도 원수가 되고 이러는데요.
1: 네.
0: 저희 아버지 세대 그분들은 저렇게 폭넓게 사람을 아우르는 것 그리고 한국 현대사가 정말로 다 아버지 장례식장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은 제 아버지의 선물과도 같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1: 네. 이 장례식이라는 배경에서 정말 우습고 짠한 다양한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이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입체적이고 섬세하게 나타나는데요. 캐릭터를 그려내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0: 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저부터도 굉장히 이중적이거든요. 저는 평등주의자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제 아들이 엄마는 엘리트주의자라고 맨날 비난하거든요. 그게 저에게 동시에 다 있고요. 어떨 때는 평등을 주장하지만 또 어떤 대목에서는 머리 나쁘다 공부 안 한다고 맨날 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둘 다가 저입니다. 하나는 제가 꽤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동시에 살 1kg를 못 뺍니다.
1: 그건 어렵죠. 그건 의지와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늙으면 더 어려워진답니다. 그래서.

0: 아, 의지가 때로는 강하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제 자신만 해도 이런 다양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이면까지를 들여다보려고 평소에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1: 네, 이 장례식에 참석하시는 이 수많은 손님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스쳐 지나갔던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텍스트로 접했지만 이 사람의 막 냄새도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중에서도 작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평생 원망했던 형의 장례식에 찾아온 동생. 작가님이 이 두 형제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화해의 모습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0: 사실은 이게 화해인지 아닌지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실은 형제라면 뭐 이런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건데요. 뭐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다기보다는요. 평생 형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면 형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생긴 상처였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냥 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미워해 뭐 이렇게 쉽게 단정짓지만 그 미움이 왜 발생했고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그 미움을 지켜왔는지 미움을 지켜내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만큼 큰 상처였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재수없다, 못됐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도 그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눈으로 우리가 각자 서로를 봐주면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런 캐릭터들을 넣었습니다.
1: 네, 사실 소설 속 화자인 딸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아마 많은 독자분들이 이 지점에서 맞다, 우리 아빠도 그래 하고 감정이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정작 작가님께서는 실제 아버님과 사이가 아주 좋으셨다고요?
0: 네, 대학 때부터는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화자와 아버지의 관계는 제 사춘기 시절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나이 들어서는 뭐 충분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부모 자식도 궁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잔소리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잔소리를 일체 안 하십니다. 엄마는 잔소리 대마왕이세요. 그래서 엄마를 싫어하고
1: 소설 속에서도 그런 느낌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0: 네.
1: 주인공 아리아는 조금 달랐던 작가님의 진짜 아버지 이야기도 조금 궁금해요.
0: 이 소설에서 실제와 가장 비슷한 게 아버지 캐릭터일 건데요. 저희 아버지는 아마도 저는 제 엄마는 사랑하지만 존경하진 않는데 제 아버지는 존경하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편견 없는 평등주의자. 못 배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못생긴 아이도.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제일 못생긴 개를 입어하셨고요. 애들 중에도 코 찔찔 흘리고 더러워서 이렇게 보기 싫은 애들을 제일 먼저 입어하셨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 이뻐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더러운 애들을 좋아하나? 청결의식이 없나? 미의식이 없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쁜 애를 예뻐하긴 쉽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공부 잘하는 애는 누구라도 이뻐합니다. 근데 세상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안 예쁘고 공부 못하는 것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부모가 케어를 제대로 못했을 테니까.
1: 네.
0: 일상에서부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셨고요. 아까 제 아들의 비판대로 저는 자꾸 엘리트주의 쪽으로 자꾸 몸이 가게 되는데 안 그러려고.
1: 네.
0: 아버지의 삶을 일상을 배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버지의 해방일지에서 받았던 인상의 아버님과 또 작가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시는 그 아버님의 평등주의적인 모습이 정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정지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아버지의 해방일지 속에서 저와 정지아 작가님이 직접 고른 책 속 문장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세상에서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1: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정지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의 이번 소설에서 저와 작가님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하나씩 골라서 함께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골라온 부분입니다. 또 올라네. 여기 사람들은 자꾸만 또 온다고 한다. 한 번만 와도 되는데. 한 번으로는 끝내지지 않는 마음이겠지. 미움이든 우정이든 은혜든 즐기고 즐긴 마음들이 얽히고 설켜 끊어지지 않는 그 마음들이 나는 무겁고 무섭고 그리고 부러웠다. 네, 제가 고른 책 속 문장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먼저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요. 뭔가 한국의 장례식 문화가 3일장 혹은 5일장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또한 굉장히 한국적이다 라는 인상을 이 문장 속에서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장례식을 이제 여러 번 사람으로서 뭔가 또 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굳이 한 번 오셨는데 왜 또 오시려고 하나 이랬는데 또 장례식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또 완전히 이해되지 않지는 않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이 부분을 쓰셨을 때 혹시 어떤 마음이셨는지 기억나세요?
2: 저는 서울 살 때는 낯가림이 되게 심하고 사람 관계를 웬만하면 맺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그 끊어내기가 마음을 주면 끊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정말 몇 명 없었어요. 제 주변에. 근데 시골을 내려갔더니 뭘 자꾸 갖다 줘요. 사람들이. 근데 거절도 못 하겠어요. 어르신들이니까. 그리고 네. 뭐 선물이 큰 것도 아니고 오이 몇 개, 뭐 무 몇 개 안 받기도 뭐 해요. 네. 근데 그런 걸 자꾸 받았더니요. 제가 서울 같았으면 안 놀 사람들인데 자꾸 받으니까 안 놀 수가 없어요.

0: 한 번이라도 얘기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라 그럴까, 한번 선물을 주는 거, 그 선물이 비싼 게 아니고 무 하나, 호박 하나, 이런 것들이 사람과 사람을 실로 잇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수백 번, 수천 번을 주고받으면 이 실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든. 요즘 서울에서는 웬만하면 손절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뭘 이렇게 자꾸 얽히고 설키면요, 어지간한 잘못을 해도 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하면서도 보고. 근데 제가 이제 시골 내려가서 느낀 게, 아, 이런 게 관계구나. 서울에서의 관계라는 게 너무 단면적이지 않았나. 그런 마음, 제가 느꼈던 것을 이 문장으로 풀어냈습니다.
1: 네. 그럼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골라오신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0: 네. 마침내 제가 된 아버지가 유골함에 담겨 나왔다. 아버지는 아직 따스했다. 누구의 차를 타고 왔는지 뒤늦게 나타난 작은 아버지가 앙상한 팔을 내밀었다. 그 팔에 아버지를 안겨주었다. 아버지의 온기가 작은 아버지의 팔을 타고 핏줄을 데울 터였다. 작은 아버지가 풀썩 주저앉으며 아버지의 유골을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홉 살의 어긋난 형제가 70년 가까이 지나 부둥켜 안고 있었다. 사촌들이 작은 아버지를 둘러싸고 흐느끼며 눈물을 닦았다. 나는 유골의 온기가 근 70여 년 동안 화석처럼 굳은 작은아버지의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아버지로 인해 공공했을 사촌들의 마음도, 저만치 자기들끼리 모여있던 아버지의 동지들이 아버지의 유골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1: 아버지의 유골의 온기가 작은 아버지의 팔을 타고 핏줄을 데웠다.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시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작가님. 어떻게 핏줄을 데웠다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0: 어떻게 하면 연기를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1: 와, 다시 작가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니까 또 그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아, 아홉 살의 어긋난 형제가 70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거. 아, 정말 어떻게 이런 글을 쓰시나요? 작가님께서 이 부분을 골라주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0: 이게 막 우리 한국 사회도 아직까지 그 이데올로기의 갈등 때문에 시끄럽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근데 그게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찌끄러기를 마지막 청소하는 단계?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오늘날까지 그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벌어진 상처를 국가도 사회도 책임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와 사회가 그 상처를 더 헤집어 놨었죠. 그래서 이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갈등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그게 아까 이제 그런 문장, 핏줄을 데웠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썼냐고 하셨는데, 아, 진짜 녹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좀 녹아내렸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그 온기가, 왜냐하면 화장을 해서 나오면 아직 따끈따끈하거든요. 그 온기가 그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1: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읽고 나면 결국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남긴 관계들로 기억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얇은 실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 말이죠. 소설 속에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혹은 나의 장례식장에서는 어떤 아수라장이 펼쳐질까, 이런 궁금증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작가님께서는 혹시 이 책을 쓰시면서 작가님만의 장례식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0: 저도 제 아버지처럼 유물론자이고 형식 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들에게 저는 이제 유언을 다 남겼는데, 아, 장례식도 길다, 하루만 해라. 하루만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지 말고 그 대신에 각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술 한 병씩을 들고 오게 해라. 그래서 광란의 파티를 뭐 나에 대한 미움이 있는 사람들 미움도 혹은

0: 서운함도 고마움도 뭐 감사함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건데 네. 그것을 이렇게 털어내고 화장해서 기왕이면 산이 좋겠는데 그것도 아. 숙취 때문에 힘들면 변기에 넣고 내려라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들 녀석이 진짜 그래도 돼? 이러고 저, 아마 저의 마지막은 변기로
1: 아 정말 독특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에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책을 구상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0: 뭐 다른 소설을 당연히 써야죠. 그래서 쓰고 있고요. 이제 지금 주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짜와 가짜. 가짜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다못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 그 보정을 통한 이 사진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가 너무 많은 가짜가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시적 관계라는 것,
1: 네.
0: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떨 때는 그 대안이 서울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서울에서는 다들 인스타그램에 페북에 올리고 두쫑코 사 먹으려고 줄 쓰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정보를 뒤늦게 듣거든요.
1: 네.
0: 두쫑코가 뭐대? 그러고 나면 두쫑코 열풍이 사라지고 봄똥 맨날 먹는 그 봄똥을 왜 줄 서서 먹지 우리는
1: 버터떡이 뭐네
0: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조금 멀리서 볼 수 있는 지금의 환경이 오히려 오늘을 보기에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시골에 살면서 유심히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 작가님의 다음 책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살짝만 힌트 주시면 안 돼요?
0: 시골에 정착한 레즈비언 커플과 시골 할매들의 좌충우돌 우정 쌓기.
1: 너무 기대됩니다. 작가님 그 책 나오면 또 꼭 다시 찾아주세요. 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정지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라디오 북클럽 청취자분들을 위해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일까요?
0: 네, 황석영 작가님의 할매라는 작품인데요. 원래 제가 할매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할매 열전이라는 책을 내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책 하시는 바람에 몹시 속이 상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다 풀렸어요. 뺏긴 슬픔이 다 풀렸는데요.
1: 네.
0: 저는 황석영 작가님이 여든이 넘으셨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의 근원적인 모순을 어떤 젊은 작가들보다 더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할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 처음에 한 4분의 1쯤 읽을 때는 계속 이거 소설이라고 안 그랬나? 이러고 계속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 책을 이 할매가 사람 할매가 아닙니다. 오래된 팽나무가 주인공이고요. 그래서 결국 인간도 자연도 다 생명과 죽음이 순환되는 것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는 늘 황석영 작가님을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이 소설을 보면서 처음으로 늙으셨다. 이거는 나쁜 뜻의 늙음이
1: 네네.
0: 아니고요.
1: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0: 늙으셨기 때문에 이런 삶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의 마지막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1: 우주에서 말씀하시는 분 처음이에요.
0: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우주에서 시작해서 새만금으로 끝나가지고 새만금으로 내려오면 안 됐는데 막 이런 아쉬움을 제가 갖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떤 문장들을 읽으면서는 정말 전율하기도 했고요. 너무 부러웠고요. 그리고 아, 나도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나? 이런 감각을 가질 수 있나? 뭐 이런 이렇게 약간 열등감과 질투에 시달리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1: 네. 정지아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은 황석영 작가의 할매였습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0: 일단 제가 고화성 배우님 팬이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그랬더니 실물이 더 예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보면 그 빛나는 아름다움에 잠시 매료당하다가 돌아서면 나를 돌이켜보면서 쓸쓸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시대에도 이런 코너를 만들어주시고 또 어디선가는 그래도 이런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독자님들이 청취자님들이 있으셔서 저 같은 작가가 글을 쓰면서 밥을 빌어먹고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을 이 시대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잘 헤아리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글일수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작가님의 다음 책도 기다리면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당신과 읽고 싶은 단 한 권의 책, 라디오 북클럽 고화성입니다.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일주일에 한 권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 GPT.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FM 영화음악의 DJ이자 영화 칼럼니스트 김세윤 작가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매주 한 권씩 테마가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책 GPT. 네. 오늘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2: 늑구를 기억하시죠? 네. 네. 늑구가 탈출했을 때 모두가 무사귀환을 바라던 그때 제가 손에 들었던 책이 이 책이고요. 책 제목은 아프다고 말해주면 좋겠어 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부제가 상처 입은 동물들을 구조하며 써내려간 간절함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간절함이죠. 네. 어떤 사람이길래 간절함을 갖고 기록을 했을까? 수의사예요. 김정호 수의사시고 이분은 수의사 앞에 다른 그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야생동물을 돌보는 수의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반려동물을 돌보는 수의사분들은 자주 마주치게 되지만 야생동물을 돌보는 수의사분을 마주칠 일은 많지 않죠. 근데 이분이 좀 화제가 됐던 건 청주동물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다른 동물원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정말 삐쩍 마른 그래서 일명 갈비사자라는 별명을 얻은 바람이라는 그 동물을 구조해서 청주동물원으로 좀 데려와서 그 동물을 케어하기 시작하면서 좀 알려진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 동물원의 수의사로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을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부제에 딱 맞게 그야말로 간절함의 기록이에요.
1: 그렇군요.
2: 그 간절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분의 책 중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귀엽지 않고 늙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동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다 사실은 귀여워서 네. 귀엽고 애가 활기차고 잘 놀고 뭐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간병의 시간이 찾아오고 그렇게 귀엽던 아이가 늙고 병들고 그리고 뭔가 아파하는 모습을 결국 마지막에 볼 수밖에 없는 시간을 저도 겪었는데 이분은 이제 수의사이기 때문에 그게 더 직업적인 고민이 커진 거예요. 더구나 동물원인데 요즘 왜 동물원은 이제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쵸? 좀 느낌으로 동물원은 더 없애져야 되는 거 아니냐

0: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현장에 있는 분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더 좀 소중한 거고, 그럼 지금 동물원을 없애면 지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목표는 새로운 동물을, 멸종위기 동물들을 동물원에 데려오는 시대는 이제 끝났지만 동물원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동물원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내가 잘 케어를 해줘야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동물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을 아주 차곡차곡 써내려갔어요. 이 중에는 늑구와 좀 비슷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게 동물원을 탈출하거나 뭐 그런 동물을 포획할 때에 겪은 시행착오들. 되게 정교한 작업인데 현장에서는 그냥 많은 용량을 대충 싸서 포획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이야기까지 써 있어요.
1: 매 순간이 윤리적인 고민이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런 고민들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건 동물원에 이제 아이들이 오면 설명을 해주잖아요. 저기 있는 독수리는 원래 이런 생태를 입고 이렇게 하늘을 나는 그런 새란다. 이런 아이들이 근데 왜 저기에 갇혀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막막함들을 나는 그럼 어떤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될까를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매일 그 동물을 마주하면서 나의 그 머릿속의 이상과 내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최선의 방법을 좀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차곡차곡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보고 있으면 약간 동물원을 좀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보게 되고 이번에 목표가 사람이 불편한 동물원이거든요. 왜냐하면 동물원 간데 동물이 안 보여. 네. 근데 보통은 애들이 아파도 밖에 이제 내놓아야 한대요. 사람이 왔는데 동물이 보여야 되니까. 네. 하지만 동물이 아프면 그냥 안에서 쉬어도 되는 동물원. 그래서 어쩌면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동물들에게는 불편하지 않은 동물원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수의사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늑구의 안전한 귀환을 바란 모든 분들은 이 책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네. 마음으로만 바랄 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늑구들이 전국의 늑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조금이나마 인도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1: 네. 김세윤 작가님과 함께한 책 GPT.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김정호 작가의 아프다고 말해주면 좋겠어 였습니다. 작가님과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UU. UU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4: UU 제약.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2: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기대고 싶은
1: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2: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3: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고화성의 에필로그. 최근 운 좋게도 전주영화제에서 한국 단편 영화를 심사할 일이 있었다. 단편 영화는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입봉을 앞둔 20, 30대 영화감독 지망생들의 작품이 대부분이다. 2018년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 심사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비슷한 기대와 요령을 가지고 임하였는데 글쎄 세대가 달라진 게 느껴졌다. 바로 촬영 실력이 상향 평준화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유년기부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온 세대의 특징인가. 만듦새나 완성도를 떠나서 모든 작품에서 그런 공통점들이 느껴졌다. 촬영 실력뿐만 아니라 색보정, 톤앤무드, 편집 센스 같은 곳곳에서도 그러하였다. 탄생과 동시에 성장의 과정이 스마트폰 영상으로 찍히는 세대들은 유아기 시절의 기억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뚜렷하다고 한다. 자신의 기억 속의 이미지들이 유물로 존재하며 반복 재생이 되기 때문이겠지. 새로운 세대의 출연을 믿으며 출품작 중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실험 장르의 포스트 푸드롭을 추천드리고 싶다. 언젠가 공개되면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백현진의 무릎베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5분 새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화성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새벽 공기를 가르며
2: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3: 날개 죽지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2: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에세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7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사측이 교섭 대표 교체 요구를 수용하면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조정에 참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측 교섭 대표를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 부문 피플 팀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여명구 팀장은 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최승호 노조위원장 등과 교섭을 앞두고 사전 회동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통제는 호르무즈 섬 남쪽 진입구역부터 라라크 섬 남쪽 진출구역까지 아무런 차질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박이 해당 해역을 통과한 데 이어 오늘 유럽 국가들도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과 협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책임자 이즈알딘 알하다드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6일 성명을 내고 알하다드는 잔혹한 10월 7일 기습 학살의 설계자 중 한 명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알하다드는 지난해 5월 전 하마스 지도자 모하메드 시나르가 사살된 이후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군사 총책과 지도자 자리를 승계한 인물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미중이 지난 13일 한국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과 14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무역 분야에서 초보적 성과들을 거뒀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유제품과 수산물의 자동 압류와 중국 군제에 미국 수출, 산둥성 조류 인플루엔자 무감염 지역 인정 등에 관한 중국의 장기적 우려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더위에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1.3도였던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를 시작한 이래 가장 빨리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1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6.6도입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 회장 우희정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말죽거리는 지명과 관련한 여러 유래가 전해지지만 먼 길을 달려온 말에게 죽을 먹이며 쉬게 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충분히 쉬게 하는 일, 그것이 말을 사랑하고 아끼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잘 달리는 법보다 잘 쉬는 법을 먼저 고민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의 속도에 열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심에도 다정한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박현석입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웃을 때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두 팔을 들었을 때 한쪽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하다면 뇌졸중을 의심하십시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빠른 대응이 당신의 일상을 지켜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서울시가 207억을 투입해서 광화문에 조성한 감사의 정원. 그 안에 받들어 총 기념물이 있는데요. 이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 시사에서는 바로 이 문제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기념물의 정치학.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0: 때는 노란 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 시사.
4: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꼬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5: 안녕하세요.
4: 오세요. 네.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4: 그리고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4: 네,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받들어 총 보신 소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5: 소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화가 납니다.
4: 네. 왜요?
5: 이 광화문이라고 하는 그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누구의 것이냐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조형물에 뭐 미적 감각 이런 걸 떠나서 그게 행정구역상 서울시에 있다고 해서 서울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것이고 우리 또 오랜 역사가 있는 500년 600년 조선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서울시가 전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게 국민들이 의사를 물어본 적도 없고 또 조형물에 대한 어떤 그런 심사나 이런 것도 개방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 광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밀실 행정의 결과로 만들어진 조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장의 반대말이 밀실인데 그 밀실 행정의 결과물. 그러니까 그게 광장에 딱 올라서 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4: 뭐 절차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네. 과연 오픈된 절차냐. 이게 좀 그 논란이 좀 된 적은 있었죠. 또 네. 다른 분은?
6: 저도 뭐 미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느낀 거하고 또 그 어떤 미학의 개념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하긴 싫고 이제 뭔가 생겼을 때 아 그래 필요해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전쟁 기념관에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그 모양도 비슷해요. 실제로 보면 전쟁 기념관 가보면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왜 저런 게 또 있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뭐 전쟁을 이런 식으로 기념물로 만드는 것을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그 상처를 생각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누가 반대를 근데 우리 역사에서 그런 것이 과도하게 기념될 때 또 짚어야 될 다른 것들을 덮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은폐되었던 사실을 드러내서 기억하자라는 메시지라면 좀 의미가 있겠지만 이 6.25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굉장히 꾸준하게 전시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걸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화문이라는 그 광장에서 사실상 광화문 광장이 시민의 공간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 예전에는 좀 약간 투쟁의 그 종착지 같은 데죠. 저기 한번 뚫어보자 뭐 그런 거였는데
4: 명박산성.
6: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취지에도 좀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 저는 뭐 그냥 아주 솔직한 심정을 그냥 말씀드리면. 참 뽑고 싶게 생겼다.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참 뽑기 쉽게 생겼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 생긴 거 보고 양갈비 같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드론으로 좀 찍어봐야 됩니다. 쫙 찍어보면 어떤 거대한 갈비뼈가
5: 이제
6: 보일
5: 서서히 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오늘 보니까 빨랫줄을 연결해갖고 빨래 넣는 그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4: 알겠습니다. 네. 의미는 좀 나중에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네. 하고 사실 광화문 광장에 가장 먼저 들어선 그 기념물 조형물은 이순신 장군 네. 동상이었고 그다음에 세종대왕상이 만들어졌고 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5: 사실은 그 뭐 들어서고 나니까 이순신 상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기 때문에 뭐 있을 만한 것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이순신 장군상이 들어서게 된 정치적 배경을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 네. 때
4: 성웅
5: 뭐, 네, 본인의 어떤 그 친일 행적이라든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일본을 무찔렀던 이순신의 이미지를 자기가 이제 차용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념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역사적 인물들을 쭉 따져보면 기념할 만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0: 공감할 만한 사람이 그 중에 뽑아보면 이순신 정도는 뭐 누구나 다 뭐 그의 네. 어떤
1: 크게 호불호가 뭐
0: 네. 그런 거는 논란이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종대왕상 같은 경우도 이제 이명박 그 시장 때 네. 세워진 것 같은데 이 그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경복궁이 이제 사실은 이제 사실은 그 하나의 기념물이고 역사적 공간으로 돼버리고 이제 사실은 거기에 이제 현재 현대의 어떤 그 모습을 이제 막 광화문이 변모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권위주의의 상징인 봉건 시대의 어떤 왕을 그렇게 규모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과연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거냐 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뭐 논란이랄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뭐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 그런데 정권마다 시장마다 이렇게 자꾸 하나씩 만들면 광화문 광장이 조각공원 되는 거 아닙니까?
3: 맞아요. 아니 근데 이 세종대왕상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보면 뭐 추국이도 있고 회식에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으면서 약간 이게 광장의 의미라기보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가끔 이제 물론 이제 농담이지만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모 은행에 굉장히 뭐 노조가 강하게 파업한 데가 있습니다. 이제 딱 이제 그 회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그 정문 앞에 다 이제 화단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를 못 하는 네. 거죠. 그것처럼 이게 이제 광화문 광장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계속 저 어떤 상징물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성웅화 작업을 너무 지나치게도 했지만 아직도 일본이 역사 왜곡이라는 것으로부터 가끔씩 이런 이제 말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지금도 유효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덕지덕지 뭐가 생기는 듯한 느낌.
2: 근데 지금 보통 다른 나라를 보면은 국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국과 관련해서 상징적 인물이나 기념을 하는 것도 보통 이제 그 독립전쟁의 영웅이라든지 건국의 영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조선시대 인물이에요. 지폐 속의 인물도 다 조선시대 네, 인물이고 네. 아니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했던 분들은 왜 뒷전으로 미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0: 그게 이제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아직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아직도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뭐 좌파 계열의 인물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2: 그럼 최소한 김구 선생이라도.
1: 네.
2: 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가.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그 현대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독립 국가로서 이제 서는 데 있어서 가장 이바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우는 게 보통의 상례인데 왜 우리나라는 아닌지 약간 좀 새끼리긴 합니다만.
1: 그래서 5만 원짜리 지폐 모델로 이제 신사임당이 선정이 됐을 때 말이 많았죠. 여성이 꼭 필요해서 넣은 건 알겠는데 근데 왜 신사임당이냐? 아이를 잘 키운 게 어떤 뭐 지금 현대 여성에게 표본이 된다는 의미냐? 오히려 여성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2: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뭐 기념물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화문 광장에 있는 기념물 일단 잠깐만 그러니까 스톱하고 어찌 본다면 정반대 평화의 소녀상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것이 자꾸 뉴스에 등장을 하는데 훼손했다, 모욕했다 이런 차원에서 등장한 이 맥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3: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역으로 네. 왜 어떤 이제 뭐 시민 단체든 혹은 권력이든 이런 기념물을 만들려고 하는지가 오히려 이해가 더 되는 거죠. 그것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 어떤 책이라든가 두꺼운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그것 그 자체가 상징적으로 훨씬 더 널리 퍼져 나간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한테 그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그 감정을 좀 잘못 풀어내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그런 게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2: 그러니까 이제 극우 단체 극우 인사들에 의해서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이 되고 모욕이 되다 보니까 평화의 소녀상의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근데 얼핏 봐서는 평화의 소녀상이 무슨 감옥에 갇힌 듯한 아주 희한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어찌 본다면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는 정반대 현상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기념물을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일단은 같다. 표피적으로는. 그렇게도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정치적 의도 이런 것들을 좀 이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그 돌덩어리, 뭐 구리덩어리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정치적 상징이다. 사실은.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도출이 되는 것 같고 그 정치적 상징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기념물과 조형물을 대하는 태도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중간 정리를 좀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사실은 그 기념물, 동상, 조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됐던 시대는 그리스 시대에 석상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0: 그리스도교에서는 시각보다는 청각을 중요하게,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지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 조각상 이런 것들을 소위 우상 숭배라 그래가지고 다 철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겨우 그 일부를 지하에다가 숨겨놨던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그것도 다 영국에서 훔쳐가서 대형 박물관으로 다 옮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기념물이라든가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하지 않는, 짓지 않는 이런 문화적 패턴이 쭉 이어져 왔던 건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 사회주의 국가를 비난하고 우리가 폄훼할 때 그들이 세웠던 뭐 레닌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희화화시키고 그것들이 철거되는 것이 마치 역사의 어떤 그 성장이고 발전인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화하기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종교적인 이유로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성이 담보된 기념물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주 즉자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진영 논리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조형물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또는 정권이 바뀌면 그 조형물에 대한 의미가 깎이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없애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부침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당군상이 초등학교마다 다 네, 있었고 네. 또 네. 기독교 단체에서 그걸 훼손하는 역사도 네. 있었고.
2: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조형물 내지 기념물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그 범주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범주를 넓히면 과거 조선시대 때 사당을 되게 많이 짓잖아요. 네. 사실. 그죠? 사당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관우사당이니, 뭐죠. 엄청나게 짓잖아요. 결국은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조금 더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념물이나 조형물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1: 저는 어릴 때 무슨 뭐 수출탑. 수출탑이 왜 이렇게 많은지도 네. 모르겠고.
2: 저 어릴 때 살 때 그 동네마다 사이치 운동이라고 기억나십니까?
0: 네, 있습니다. 네.
2: 사이치 운동이라고 있어요. 사이치 운동 그거를 새긴 비석을 다 하나씩 마을 입구에 다 세웠었어요.
0: 네, 맞습니다.
2: 우리 최 이사장님은 알고 두 분은 모르는 척하고.
1: 근데 이제 어떤 탑이라기보다 그 탑의 형태가 그 약간 볼대라 그러죠. 폴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높고 웅장하고 그래서 그냥 뭔가 거기 가보면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을 당해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은 뭐 어디에 뭐 이렇게 수학여행 가가지고 야 묵념해 그 묵념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주 흔했죠.
3: 네. 네. 그 아까 작가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초등학교마다 동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여러 동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승복 어린이 동상. 항상 있었거든요. 저 어릴 때 그때 당시 어린이들에게 이게 반공 정신을 심어준다라는 취지로 항상 있었고 뭐 이순신 장군 동상 있었고 뭐
2: 장군상도 그때 많이 있었는데.
3: 근데 그 취지를 이제 초등학생들이 기억한다기보다는 그 학교 괴담의 주인공들이 됐거든요. 결국은 다 그 동상들이 밤마다 살아나가지고 싸운다고.
2: 그러니까 최근에 또 근데 그 이 기념물 저거에서 육사에서의 저기 홍범도 장군상
0: 네. 흉상.
3: 아 예. 이제 논란이 뜨거웠죠.
2: 네. 최근에 이제 가장 저기 논란이 됐던 거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 들 수가 있는 것 같고.
3: 네.
2: 사실은 그 구 총독부 건물 이건 기념물은 아니지만 아무튼 철거.
3: 네.
2: 김영삼 정권 때.
3: 네.
2: 그것도 엄청난 국가 이벤트 아니었습니까? 이건.
0: 광화문 광장이 상징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온전히 광화문 광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네.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건축물이 아직도 하나 있죠. 정부 종합청사 맞은편에 미 대사관이 있잖아요.
3: 네.
0: 미국 대사관이 그 나라의 수도에 어느 위치에 있냐가 미국의 영향력이 얼만큼 있냐를 상징한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대통령실인 청와대가 있고 그 앞에 경복궁이 있고 바로 정부 종합청사가 있고 바로 앞에 지금 거리에 미 대사관이 있잖아요.
3: 네.
0: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우리 민족 정기를 살리는 어떤 광장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미 대사관 이전을 오히려 추진을 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조형물을 네. 뭐 만드는 이런 추진을 했다면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엄두도 못 내고 미국의 대사관을 뭐 옮긴다 이런 네. 엄두도 못 내는 일로 그냥 치부해 버리고 엉뚱한 조형물을 만들고 있다는 게 좀 한심하고요. 사실은 광장이라는 게 최인훈의 소설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원래 철학도였었는데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결국 본인이 생각하는 광장을 찾지 못하고 결국 제3국을 선택했다가 바다에서 투신해서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이명준이 찾고자 했던 광장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아우성, 역사성을 담지해 가면서 이제 겨우 이제 광장다운

0: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새로운 어떤 그런 이슈를 던져서 논란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 뭐 이제 김영삼 정부의 조선총독부에 관한 어떤 그런 조치들은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왜 그러냐면 미국도 비교적 최근에 약간 옛날에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의 사령관들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사령관들의 동상 기마상 이런 거를 철거를 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콜럼버스의 어떤 신대륙 이런 개념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철거를 하는 분위기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조선총독부도 아마 그런 거죠. 뭐 야 그게 뭐 사람이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만 어떤 시작점을 알리지 않으면 여기가 어떤 의미로 공간이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보면 기념물의 정치학인 거죠. 있는 것을 없애버리면서.
2: 사실 그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할 거냐 말까 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게 거셌을 때 뭐 일각에서는 보존해야 된다. 왜? 우리의 아픈 역사도 역사이니까. 뭐 이런 했었는데 결국 하여간 최종으로 철거하고 그 뚜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동그란 그거는 지금
1: 어디 가 있죠? 독립기념관이에요.
2: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서 네, 보관한다고 하지 않나요? 네, 있죠 지금.
1: 네. 네. 있습니다. 그 마당 같은 데 있습니다.
3: 일부러 뭐 저 구석에 던져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네. 네.
0: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사실은 그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역사, 그러니까 정치적 궤적을 살펴보면
2: 밀어붙이는 거로.
0: 아, 예, 예. 뭐 그렇죠. 금융실명제라든가 뭐 하나에 없애는 거라 이런 것들 보면 그의 뭐 어떤 뭐 공과가 네. 있겠지만 그런 어떤 밀어붙이는 힘 이거는 정말 대단했던 대통령이었던
4: 뭐
0: 것 같습니다.
4: 의미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퍼포먼스도 훌륭했죠 사실. 네.
2: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보통 그 권위주의 내지 독재 정권이 기념물을 많이 만든다.
0: 네.
2: 조형물을 많이 만든다. 그래도 맞습니까?
0: 아니 그게 이제 문학 속에서도 이제 이청주인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설옥도에 부임했던 원장이 나름대로 굉장히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 동상을 거기다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설옥도 그 나환자들 네. 입장에서는 우리를 도와준 건 맞지만 그 굳이 동상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겨나는 걸 소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의 업적, 자기의 삶을 어떤 형태로도 기념하고 기념받고 싶은 욕망.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그것을 억제하고 자제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걸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도 그다음에 자기 불안감 같은 거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직관적으로 자기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동상을 짓거나 이렇게 자기 업적을 기록하거나 기념하는 것에 더 혈안이 된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일수록 자신의 흉상이나 동상을 많이 지었다라는 통계도 있고
1: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독재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좀 더 웅장하고 네. 장엄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이 또 특징이죠.
2: 그러니까 보통 패턴이 그래서 거대한 광장을 맞아요. 만들고 네. 그 끝에 뭔가 이래서 뭐 개선문이라든지 승리탑 같은 것도 하나를 세우는 패턴이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정통성이 없는 정권일수록 오히려 그렇게 과시형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진다. 뭐 그런
1: 그러니까 분석. 전시라는 것이 결국 사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엇을 강조하려고 어떤 사실을 치사 선택을 하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과하게 전시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비판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네. 그러면서 사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죠.
2: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기념물의 정치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어떤 기념물이 있었는가를 한번 좀 쭉 훑어봤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것의 정치학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0: 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7: 네, 테마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시장원, 오찬호 작가, 최준영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야기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물을 만들고 세우는 그 정치적 목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8: 그러니까 기념물 자체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아마 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결국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몰랐던 사실을 우리가 그 어떤 기념물을 보면서 겸손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기념물은 아주 효과적인 기념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미 다 아는 사실을 다시 그거를 반복적으로 바라보면서 또 조금 도돌이표 같은 논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 기념물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공익이 별로 없는 기념물이라고 또 평가할 수 있겠죠.
9: 제한된 기간 동안만 통치를 해야 되는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라지지만 자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어떤 기념물이 그 도시의 상징이 되고 랜드마크가 돼서 계속 회자될 때 그 사람이 계속 거론되는 거잖아요. 아, 그런 역사 속에 각인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 욕망, 이게 기념물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려면 좀 신중하게 해야죠. 사실은 도시마다 어떤 특정 지역마다 가면은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를 상징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또는 아니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는 뭘까를 사실 이 주제를 받고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경복궁, 남대문,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광장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공통적으로 있는 기념비가 무명용사비 뭐 이런 것들은 도시마다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광장에 그 광화문광이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그 저기 헐리우드 하면 그 먼 데서 항공 촬영한 헐리우드 글자 있는 게 그게 딱 떠오르기도 하고, 뉴욕 하면 자유여신상이 떠오르고, 또 브라질 하면 또 예수 성상 그 큰 거, 이런 것들이 딱 그냥 그것만 보면 도시가 어딘지 딱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을
8: 그래서 서울에서 또 옛날에 뭐 강남 스타일 만든다고 손목 네.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거 따라 하려다가 네. 엉망진창이 된 기념물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지자체 가보면 무슨 대형 밥솥 같은 소뚜껑 네.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10: 네. 대구의 네. 홍준표 전 시장 동상 같은 그런 네. 것도 기억이 나네요. 네. 어쨌든 기념이라는 게 이제 기억하자라는 거니까 그 기념물 안에는 기억하라라는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7: 그렇죠.
10: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가가 다분히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 요구가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 문화를 좀 찾아보니까 오히려 반기념물 문화가 요즘에는 좀 더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킴으로써 기억의 방향성을 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재를 통해서 그 공간을 비워놓고 원래 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생각을 열어두는 것이죠. 근데 일부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광화문의 그 바트로총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의도가 너무나도 다분히 느껴지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7: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기억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를 구성해 들어가는 것. 그렇죠. 중립적 언어로 쓰면은 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게 만들어 들어가는가. 그래서 그 기억을 공유하는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보니 뭐 근대 국가로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민족주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그 의식적 상징을 매개로 해서 결국은 오히려 민족 의식을 좋게 표현해서 고취에 들어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하는.
8: 네.
7: 그 유명한 책을 보면 사실은 대표적인 예가 스코틀랜드의 그 남성들이 백파이프 막 연주하면서 입는 그 체크 무늬 치마라고 해야죠. 네. 네. 치마. 그것도 원래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것도 만들어진 것이라고.
10: 네.
7: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전통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전통을 계속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기념물을 만들어 들어가는. 그래서 기념물을 매개로 기억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8: 이제 뭐 잘 되는 것이 핵심이겠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기념물, 어떤 기념물이 선순환 되는 거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그 제주 4.3 평화공원에 행방불명자 표석이 있습니다.
10: 네.
8: 그러니까 이제 저 뒤에 가보면 행방불명된 게 행불자 표석인데 한 네. 4천 개 정도가 되거든요.
10: 네.
8: 와, 그 압도감을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데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뭐 이제 4.3에 대해서 뭐 다양한 생각들이 오가는데 누구든지 거기 가보면 아 이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10: 네.
8: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뒤에 비석을 보면 당시 10살인데 실종. 다 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기억을 안고 있으면 예를 들어 제주 같은 경우에는 4.3이 다가오면 동백꽃이라는 것을 형상화해가지고 끊임없이 네. 그 기념적인 사업이 이어져가는 선순환이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기억을 재구성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것조차도 육지에서는 그러니까 제주가 아닌 곳에서는 잘 안 하니까
10: 네.
8: 얼마나 좀 파편적으로 기억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많이 아쉽죠.
7: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그 관우사당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던 게 임진왜란 직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임진왜란 직후에 관우사당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지배계급과 이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그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관우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형님에 대한 의리. 그죠?
10: 끝까지 충성하는 것.
7: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떤 그 조선과 명과의 관계라고
10: 네.
7: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제조은혜라고 했나요? 그때 뭐라고 했었나요? 조선에서. 하면서 그 상징기호로 관우를 활용을 했던 측면들이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뭔가의 기념행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동원되는 매개 수단으로서의 기념물이라고 하는 데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다 깔려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9: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예술 분야의 장소 특정성 예술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가.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역사성, 민족성, 그다음에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환경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다 소트되어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단순한 당대의 정치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 과연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을 것인가. 그건 폐기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장소 특정성 예술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뭐 미니멀리즘하고도 연결돼서 굉장히 많은 요즘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대거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1%법이라 그러죠. 대형 건축을 했을 때 그 건축비의 1%를 사용해서 조형물이나 예술작품을 설치를 해라. 이 법이 나와서 이제 취지는 좋죠. 가난한 예술가들을 살린다는 취지였는데 이게 이제 뭐 지역 토호들하고 또는 뭐 돈 있는 사람들하고 관하고 연결된 특정 예술인들에게 배를 불려주는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그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나오긴 있는데 취지 자체의 도입은 굉장히 좋았던 건데 그게 사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장소 특정성 예술이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훼손해 먹고 있어서 지금 보면 아, 눈에 가시죠. 그냥 뭐 꼴보기 싫은 것도 굉장히 많고.
8: 아파트도 네. 그게 의무화가 돼가지고 네. 네. 정말 어색한 조형물이 네. 정말 많이
10: 급조하고.
7: 아니 뭐 제일 유명한 게 MBC 앞에 거인상 아닙니까? 네. 어벤져스에도 나온 저 유명한 저거 네. 조형물이에요. 저거는 세계적인 조형물이에요.
8: 밤마다 움직인다는 썰이 있던데.
7: 네. 아무튼 그러니까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뽑아내야 되는 핵심 키워드는 기억인데
10: 네.
7: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만드는가. 이제 핵심 키워드는 이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기념물이라고 하는 물리적 재질이 물리적인 어떤 것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역사 국정 교과서와도 사실은 그것도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10: 그러니까 네. 맥락이 다 있죠.
7: 똑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떤 특정한 내용을 국민에게 기억하게 만들려고 했다. 정치 권력에 나서서.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8: 그럼요. 근데 그거를 이게 어떤 거를 강조하기 싫을 때 그 반대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어떤 건국 경제성장 이런 거를 그냥 과도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있어왔던 인권 탄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되게 부차적인 것으로 흘러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화문의 받들어 총이라는 것도 누가 그 전쟁을 좀 비하하겠습니까? 다 전쟁이 참 안타까운 걸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참전국이 몇 개냐 이런 것보다 그 전쟁 이면에 무엇이 감춰져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상 밝혀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어떤 것을 기억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기억은 조금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유도하고 있으니까.
7: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은 그 학살당한 수많은 유태인들이 남긴 뭐 신발, 옷들, 네. 옷까지 네. 이런 것들을 그 투명 유리창 안에 네. 전부 다 쌓아놨잖아요. 맞죠. 거기서 근데 어떤 이런 그것도 그냥 기념물이라고 합시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를 걸질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많이 찾아가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것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관시하거나 경계할 이유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나눠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나누는 기준점은 뭐가 되는 겁니까?
9: 그 위정자의 편익에 의해서 결정된 어떤 기억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국민적 동의. 누구나 이 한목적적으로 이거는 기억해야 될 일이다. 사건이다. 또는 그럴 어떤 중요한 조형물이다. 이런 것들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은 감사의 정원 같은 경우가 네. 뭐 건교부 행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거쳤다고 하지만 한 번도 국민들한테 뭐 의사를 물어본 적도 없고 또 중간 과정에서 어떤 조형물을 그 어떤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공모의 과정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10: 원래는 네. 그 국기 개항대였죠. 그렇죠. 엄청 높은 대형 국기 대형 태극기 뭐 개항대를 만들려도 안 되니까 네. 이걸로 선회한 것이죠.
8: 그러니까 지금 뭐 참사가 났을 때 유가족들이 작은 기념비 하나 만들려고 할 때 그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 모든 이유가 왜 기념비를 그렇게 뭐 대한민국의 조금 안타까운 걸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정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라는 것이 그 국가의 어떤 오류와 범죄도 기록할 수 있는 의미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쪽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정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내가 목소리조차 외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면
7: 그러니까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전형적으로 이념 대결 내지 정치 대결에 딱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사실 기념물인데 그것에 단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인천 어느 공원에 가서 있는 맥아더 장군상
9: 네.
7: 뉴스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8: 그럼요. 안 가봐도 다 알죠.
7: 그러니까 다 한쪽에서는 막 거기다 페인트 칠하고 뭐하고 네. 한쪽에서는 뭐 사수해야 된다고 했던 그 맥아더 장군 상이 어찌 본다면서 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거다. 그것이 이 하나의 어떤 동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상에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 이거 자체가 하나의 정치 행위이고 그것을 가지고 찬반이 갈리면서 엄청난 대립으로 나타나는 것. 그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기념물을 하나를 그러니까 조성을 한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그 구성원들의 동의를 어떻게 구해내는가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게 중요한 건데 이것이 그러니까 그 자발적인 어떤 발의와 동의와 모금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위로부터 그냥 내리꽂혀가지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을 이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냐 그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9: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더 의미가 그렇죠. 있다라는 게 밑으로부터 추동된 결과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우리가 잊지 말자 이런 것들을 뭐 정부에서 예산을 줘서 만든 게 아니라 시민 모금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더 크고 그런 건데 그런 정신마저도 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시로 훼손하려고 하고 또 뭐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런 행위들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어떤 그 열의를 이렇게 깎아버리는 이런 행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개탄해야 되고 비판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0: 왜 우리가 이제 의상 입을 때도 TPO를 따지잖아요.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이라고 기본적으로 그걸 따져주는 게 예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 옷 입는 것도 TPO를 따지는데 오랫동안 그 공간에 남아 있을 기념물을 짓는데 또 그 TPO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숨은 저의는 무엇일까? 그 일부에 또 나왔던 광화문의 그 바트로총 같은 경우 아무것도 들어맞는 게 없어요. 왜 지금? 왜 저기에? 뭐 어떤 상황인데? 하나도 납득되는 게 없어요.
11: TPO라는 것을 약간 뭐 역사적 맥락,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가의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뭐 우리가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상도 뭐 그런 괜찮다라고 하지만 또 비판을 하는 이유가 네. 성웅 이순신 또 남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한일전할 때 그것을 보면 묘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강조된 게 나라를 구했다는 거잖아요. 구국. 그런데 이 박정희 정권이 가장 많이 쓴 말이 구국계 결단. 모든 독재 정권이 하는 말이 구국의 결단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뭔가 나라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도 된다라는 어떤 가치관으로 흘러오는 역사가 굉장히 강하죠. 이게 바로 역사적 맥락, 문화적 맥락인데 이런 거를 다 거세해버리고 그냥 사실이지 않느냐. 6.25 때 많은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 건 사실이지 않느냐.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맞죠. 맞는 말인데 맥락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규정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7: 그러니까 바로 그게 되게 중요한 지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이죠. 참전에서 맞아요. 대신 싸워줬고 그러니까 자유대안을 지켜준 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을 기리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담겨있는 의미를 기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대한민국 공동체라는 구성원의 절대적 다수가 동의하고 이러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게 갈려지는 건데 아까 뭐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상 같은 경우도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뭐 철거제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냐면 그 이순신 장군상에 담겨 있는 이순신 장군의 행적과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의미 부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절대적 국민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의미를 같이 공유하고 동의에 들어가는 과정을 생략해버렸을 때 그거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갈등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쳐요. 그래서 뭐 지금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되면 옮기겠다 하잖아요. 용산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번 실행에 들어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서울시민 전체가 다 박수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1: 아닙니다.
7: 또 반대하는 세력도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아직 그 조형물 기념물을 세울 의식적 기반과 저변이 아직은 충족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는.
9: 그 더더군다나 시기적으로 지금 사실은 그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서둘러서 이런 것들을 했던 게
10: 굉장히 서둘러서 지어졌죠.
9: 굉장히 그 더 불온해 보이는 거죠. 의도가 진짜 뭐냐. 이런 오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10: 근데 뭐 어차피 지어졌으니까 서사는 또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뽑아서 그 참전국에 보내주는 것도 또 서사.
7: 아니 참전국이 뭔 죄예요?
10: 아니 프랑스가 미국에 자유의 여신상 보내줬듯이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린다.
11: 네, 약간
10: 농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11: 그곳에 오는 외국인을 의식한 기념물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광화문 광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 서울 한 복판에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를 기억하려고 하는구나.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외국인만 광화문 광장을 다니는 게 아닌데 많이 아쉽죠.
10: 아 외국인 때문에 그랬다면 굉장히 좀 좋게 봐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9: 아니 근데 생선을 구울 때 자꾸 뒤집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뼈만 남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걸 자꾸 건드리면 안 돼요. 뭘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비워놔야 돼요. 거기는 민의가 모이는 곳이고 그 사람들의 열기가 모이는 곳이고 아니 사람 자체가 모이는 곳인데 자꾸 뭘 만들어갖고 그걸 방해를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꾸 건드리면 안 돼요.
11: 근데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장례식하고 할 때도 비석도 안 세운대요. 뭐 옛날 같았으면 비석 만들어야 된다 그래 그걸 난리 쳤잖아요. 요즘은 막 그걸 하자 그러면 왜 거기다 돈을 쓰냐 쓸데없는 것 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점점점 그 기억이라는 걸 간소화하고 약간 조금만 튀지 않으려고 하는 서사로 되게 많이 일상생활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보면 그런 조형물을 보면서 우와 웅장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조금 과도하네 라고 생각을 할 사람이
9: 과도함을 넘어서 시대착오적 발상인 것 같아요. 뭔가 조형물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입지를 세우겠다.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0: 사실 제사도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제사도 많이 없애고 있잖아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기억할 것도 많고 복잡한 사회를 살아있고 있다 보니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시킨단 말이죠. 내가 기억하고 기념할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고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 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우리 조상 길이는 제사도 없애는 사람인데 내가 왜 6.25 참전국을 광화문까지 가서 기억해야 되는데 불쾌감으로 남을 수 있죠.
11: 그런데 이런 정서가 9.12 테러 그 쌍둥이 빌딩의 곧 기념가
10: 그라운드 제로
11: 기념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시대 정서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네. 심플하고 뭔가
10: 아래로
11: 밑으로 향하도록 만들어 놓고 위로 쳐다보도록 안 만들어 놓는 네. 그런 흐름이 반영되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만 보면 또 시대착오적이죠. 네.
7: 역사는 건조할지 몰라도 기억은 절대 건조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억 속에는 정서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10: 그렇죠.
7: 그래서 기억이 그래서 무섭다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기념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되새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은 네. 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념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발적 동의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게
10: 네.
7: 정서가 살아서 계속 이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동의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념 무슨 어떤 돌덩이 하나를 갖다 놓는다, 구리덩어리 하나를 갖다 놓는다라는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기념물을 조성을 한다라는 게. 그런데 바로 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과연 인식하고 저거를 만들었는가를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느냐, 서울시에서 거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다른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여론을 수렴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네. 대표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저는 그게 핵심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로 밧데로 총이라고 하는 이 그 조형물 기념물을 통해서 뭔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시를 기억하게 만들려고 했다면 시간이 걸려도 그거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그 조형물의 정서를 녹여 넣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념물 조형물의 가장 필수 요소인데 가장 핵심적인 오브제가 그건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
10: 그렇죠.
7: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여간 저 조형물은 수명이 얼마나 될지 광화문 광장에서
10: 네. 극단적으로 짧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 오히려 관심사가 그게 되어버리는
10: 네.
7: 그렇죠. 뭐 이런 것이 되는 건데
10: 그러면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아깝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또 어마어마한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또 다시 또 세워졌다가 또 철거 그런 것들을 또 지켜보는 것도 씁쓸하단 말이죠.
7: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저게 이전이 된다면 또 이전 비용이 들잖아요.
10: 그러니까요.
7: 그러면 대통령실 이전한 거하고 동일한 지금 패턴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사 비용 다시 또 이사 비용이 들었던 거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는 일이고
10: 네.
7: 여기서 예단할 뭐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튼실했느냐 기본에 충실했느냐는 사실은 좀 따져볼 부분이 참 여러 가지가 있다. 뭐 계속 강변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뭐 생각은 강변할 수 있죠. 근데 기념물은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10: 네.
7: 그런 거면 자기 집 안방에 설치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광장에 설치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 맞습니다.
7: 그런 점에서 좀 기본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지적을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념물의 정착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고 세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1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2: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0: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수면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3: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편리한 기능이라고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운전할 땐 언제나 눈은 전방주시, 손은 핸들 위에, 방심은 금물.
3: ACC는 운전자가 절대 아닙니다. 운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6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가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특집 방송을 합니다. 5월 26일부터 6월 3일 투표 당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5분. 투표 전 최고의 선택 정치인싸.
6: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쇼
7: 권용주
6: 강다솜의
7: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8: 네,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 물러갑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일세.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정치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 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군사조직인 알카산 여단의 책임자 이즈 알딘 알하다드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6일 성명을 내고 알하다드는 잔혹한 10월 7일 기습 학살의 설계자 중 한 명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알하다드는 지난해 5월 전 하마스 지도자 모하메드 시너르가 사살된 이후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군사 총책과 지도자 자리를 승계한 인물입니다. 유럽 국가들과 호주 등 36개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단죄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 설립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민주주의 인권기구인 유럽형의회는 현지 시간 15일 몰도바 키시노우에서 열린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 설립 협정에 36개국과 유럽연합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침략에 대한 책임을 질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재판소의 출범을 위한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인 약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는 유럽평의회 주도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태국 방콕 시내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한 버스가 불길에 휩싸여 최소 8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네이션,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방콕 도심 공항철도 막가산역 인근 건널목에서 화물열차가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방콕 대중교통 소속 버스가 건널목 철로 위에서 신호등에 멈춰서 있다 달려오던 화물열차와 충돌해 수십 미터를 밀려가다가 화염에 휩싸였다고 태국교통당국은 전했습니다. 현지 구조당국은 버스 안에서 시신 8구를 발견했다고 밝혔고 부상자 30여 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26명의 축구대표팀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오현규 등 유럽파 핵심 자원들이 예상대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가 외국 태생의 혼혈 선수로 처음 대표팀에 발탁됐고 A매치 한 경기만 출전한 강원의 이기혁도 첫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축구대표팀은 내일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국해 고지대 적응 훈련에 돌입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3도의 분포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1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18.5도입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0: 보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9: SNS, 인터넷에서 어른의 예의란 제목으로 몇 가지 에티켓이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 세 개는 감정, 마음과 관련한 팁이었지요. 첫째, 뭔가를 샀다면 부러워해준다. 둘째, 조언하기 전에 감탄부터 한다. 셋째, 뭔가가 좋다고 말할 때 찬물을 끼얹지 않는다. 그런데 왜 낭비를 하느냐, 어서 내 말 듣고 이렇게 해라, 그게 뭐가 좋냐가 아니라 어머 좋겠다, 멋지다, 그래 나도 그거 좋더라, 즉 동의보다 동감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 그래서 그걸 해주면 참 고맙단 얘기입니다.
1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 권영주
3: 강다솜의
2: 차카
3: 차카.
2: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3: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2: 야, 오늘 오프닝은 우리의 기차 PD 전현민 PD가 아주 반가울 만한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3: 오, 기차 이야기인가요?
2: 그렇죠. 지난 2월 운행이 중단됐던 정선 아리랑 열차가 다음 주 금요일이죠. 22일부터 다시 뿡뿡 달립니다.
3: 오, 그런데 왜 중단됐던 거예요?
2: 아, 이 정선 아리랑 열차는 청량리에서 출발해 아우라 지역까지 운행하다가 2024년 2월부터 정선선 구간 낙석 발생으로 청량리 민둥산 구간만 운행했었죠. 그러다가 지난 2월부터 열차 정비를 위해서 운행이 중단됐었던 거예요.
3: 그럼 이번에 재개되는 구간은 어디인가요?
2: 아, 조금 아쉽지만 제천에서 출발해 아우라지까지 갑니다.
3: 오.
2: 매일 운행하는 건 아니고요. 주말하고 정선 5일 장날인 1과 7, 그러니까 이실장이죠. 하루 한 번 왕복 운행합니다.
3: 이 5일장이 겹치는 주말은 표 구하기 힘들 것 같네요.
2: 그렇게 승객이 많아지면 증차하겠죠. 증차하면 좋겠어요.
3: 이 재개된 정선 아리랑 열차, 민둥산부터 아우라지 구간을 운행하는 정선선의 유일한 열차라고 합니다. 앞으로 안전하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열차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2: 정선 아리랑 열차의 탑승 후에는 우리 기차 PD 가만히 안 있죠. 빨리 가서 타볼 겁니다. 전용 PD가 전해줄 거라고 믿고 기다리면서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비지스의 홀리데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섬세한 카믈리의 박지용 실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1: 카디자인 국민대학교 노재승 교수와 함께 작은 차, 경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상담부터 교통사고 법률 상담, 정비 관련 궁금증까지 대환영입니다. 아,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내 차 이야기 보내주세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민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3: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3: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자동차 구매 계획 있으신가요?
1: 국산차 살까 수입차 살까, 중고차 살까 세단 살까 SUV 살까, 옆집 거 달라 그럴까 앞집 거 달라 그럴까.
0: 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1: 타던 거 그냥 주세요.
0: 네, 자동차 구매는 이제 차카차카 카믈리에 박실장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1: 네, 섬세하고 예리한 우리 영업실장 박실장. 메타리버 테크놀로지 박재영 이사 어서 오세요.
2: 자동차 구매의 미각을 전달하는 실장. 안녕하세요, 박실장입니다.
1: 점점 세이즈가 네. 진화하고 있어요.
0: 아니, 미각을 전달하는.
1: 그러니까.
0: 오, 엄청난데요. 자, 다섯 번째 구매 상담 8171번님의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1년생 여성 운전자입니다. 2007년 1월에 모닝을 사서 20년째 타고 있습니다. 사고 한 번 없이 지금까지 잘 타고 있는데 이제는 신차를 사려고 합니다. 사실 모닝은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짐을 싣기가 좀 불편합니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자동차는 투싼이나 셀토스 정도고요. 1년에 13,000km 정도 타고 있고 10년 이상 탈 예정이라 하이브리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3,500만 원 선에서 트렁크를 넉넉히 쓸 수 있으면서 하이브리드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도와주는 빌트인 캠, 전좌석 열선, 안전 관련 옵션들 포함하고 싶습니다. 박 실장님의 현명한 추천 기다리겠습니다.
2: 네, 이번 사연의 주인공님. 먼저 제가 좋아하는 막내 삼촌과 같으신 61년생 소띠시라 더 정감이 갑니다.
1: 소띠 좋죠.
2: 네, 더불어 차를 20년째 타셨다는 것에서 아주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1: 자동차 회사는 이제 이런 손님들을 별로 안 좋아하죠.
2: 그렇죠.
1: 네, 오래 타시는 분들. 네.
2: 늘 정리를 하죠. 뭐죠? 키워드를.
1: 키워드.
2: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61세 여성, 업무용 차, 신차, 연 13,000km 운행, 10년 탈 예정, 하이브리드, 트렁크 공간 등에 염두를 둡니다. 가격대는 3,500만 원 선. 이 정도가 핵심 키워드 되겠습니다.
1: 네, 요즘 카믈리에 보내시는 사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보내세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카믈리에가 워낙 섬세하니까 우리 박재홍 실장이 미각으로 소개를 해 주시니까 청취자분들도 섬세해지는 것 같아서 자, 그럼 이외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후보군을 만들어야죠.
2: 네. 먼저 65세 여성과 하이브리드, 신차, 장기 보유, 3,500만 원 선 정도를 핵심 키워드로 후보군을 만들었습니다.
1: 예, 예.
2: 그런데 이미 이 주인공 분께서는 차종을 정하셨습니다.
1: 예?
2: 그래서 그 두 대에 제가 한 대를 더 추가해 세 대의 후보군을 추려보았습니다. 일단 짐을 적재해야 하기 때문에 SUV, 오래 타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선택 사양을 좀 더 다양하게 추가. 거기에 주차를 도와주는 빌트인 캔과 전좌석 열선, 안전 관련 옵션들을 포함했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1: 예, 예.
2: 아마 주차는 360도 주차 카메라인 서라운드 뷰를 의미하는 것 같고
1: 예, 예.
2: 전좌석 열선과 안전 관련 옵션들도 박 실장 스타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0: 네. 이 사연자분께서 1년에 13,000km 정도를 운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10년을 탄다고 가정했을 때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중에 하이브리드를 추천하신 이유가 뭘까요?
2: 네. 실제로 1년에 13,000km 정도면 순수 내연기관을 운영하셔도 됩니다. 특히 장거리가 많은 분 같으면 1년 주행거리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1년에 2만 킬로미터 이상은 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사연자분께서 10년 이상을 탄다고 했고 15년 정도 타게 되면 유류비가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10년 이상 오래 타면 풀옵션 자동차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품목에 의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죠.
1: 앞서 이제 경차를 20년 타셨다고 하셨잖아요.
2: 네.
1: 이번에 차를 구매하시면 또 20년 갈 것 같거든요.
0: 네, 그럴 것 같아요.
1: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연식을 고려할 때
2: 네.
1: 거의 마지막 차종 선택이 되지 않을까.
2: 그럴 수 있습니다.
1: 그런 생각을 네. 충분히 해보는데.
2: 네.
1: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중요한 건 얼마예요?
2: 제일 중요합니다.
1: 가격이에요.
2: 3,500만 원 선. 네, 선을 넘나들어야 합니다. 막상 가격이 정해지면 대략적으로 살 수 있는 차량들이 나타납니다.
1: 예.
2: 거기에 오늘은 트렁크 공간과 360도 카메라를 꼭 넣고야 말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추천 자동차 후보군은 현대 투싼과 기아 셀토스, 추가로 기아 스포티지까지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렇다면 오늘 추천해 주실 자동차 후보군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2: 네, 오늘의 첫 차는 사연자분도 원하셨던 현대 투싼 하이브리드입니다.
1: 아, 이 차를 원하셨군요.
2: 네, 일단 차량 가격이 3,422만 원부터 4,087만 원까지라 시작 가격이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1: 3,500 넘는데?
2: 네.
1: 그죠?
2: 여기에는 이제 선택 사양 가격은 뺀 가격인데 네. 사연자분께서 원하시던 2열 열선 시트와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려면 적어도 3,670만 원인 프리미엄 트림부터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다소 많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1: 오.
2: 일단 3,670만 원 프리미엄 트림에 현대 스마트 센스와 파킹 어시스트를 추가하면 3,863만 원이 됩니다.
1: 아, 이거 한 260만 원 올라갑니다.
2: 네. 다소 높은 가격이 되어버린 거죠.
0: 오, 36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3,500에서. 아,
1: 네. 자, 그럼 사연자분께서 원하던 옵션을 넣었으니까 가격이 많이 높아지는데 이거 그냥 반드시 넣고야 말겠다는 서라운드 뷰만 딱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0: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트림의 기본 가격들이 차량 등급에 비해 높은 편이죠.
1: 첫 차부터 가격의 문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추천 의외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좀 더 들어볼게요. 두 번째 차 어떤 차인가요?
0: 네. 두 번째는 기아 셀토스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시작 트림 가격이 3,044만 원부터 최상위 트림이 3,741만 원이라서 가격에서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2: 일단 안정권입니다.
0: 네. 일단 2열 열선과 서라운드 뷰, 안전장치들이 들어가게 잡아보면 최하위 트림인 트렌디에서는 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트림인 프레스티지 3,359만 원 트림부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 요 3,359만 원 선택하면 다 들어있습니까?
0: 안 들어있습니다.
2: 아 그래요?
0: 또 선택 사양으로 넣어야죠.
2: 장난하십니까?
1: 아, 이 선택 정말.
2: 뭘로 해야 돼요?
0: 네. 드라이브 와이즈가 119만 원, 서라운드 뷰가 포함된 모니터링이 104만 원, 2열 열선 시트를 포함하는 컴포트 사양 패키지가 104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3,686만 원으로 3,500만 원을 또 넘기게 되는 거죠.
2: 야, 이게 소형 SUV인데도 요즘은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군요. 3,500만 원 선을 맞추기가 어렵네요.
0: 네.
2: 그래도 이제 투싼의 3,863만 원보다 177만 원 낮아졌으니까 혹시 그 세 번째 차는 3,500 언더로 오나요?
0: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2: 택도 없다고요?
0: 네.
2: 일단 택은 좀 달아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라서 차량 기본 가격이 높은 것은 가장 넘기 힘든 산입니다.
2: 네.
0: 만약 가솔린 터보 엔진에 순수 내연기관으로 변경한다면 3,500만 원에서 어떻게 승부를 볼 수 있겠지만
1: 네.
0: 일단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서는 기본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그렇다고 고효율을 네. 포기할 수는 없죠.
0: 없죠. 네. 물론 저희가 말하는 이 가격은 각종 프로모션이나 할인, 뭐 기타 지원이 빠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연자분께서 각 회사 영업사원분들께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1: 일단 박 실장님의 견적은 정가 기준이고 네. 아, 제조사가 내건 이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적용하면 가격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좀 생기는데요. 세 번째 자동차 가보겠습니다.
0: 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입니다. 절망입니다.
2: 아니 이 차는 되게 인기가 좋은데 왜 절망이에요?
1: 뭐가 절망이에요?
0: 시작이 프레스티지 트림 3,499만 원부터
1: 아이고.
0: 최고 트림 X라인 4,158만 원까지입니다.
1: 아이고.
0: 거기다 2열 열선 시트와 서라운드 뷰 안전장치를 넣으려면 최하위 다음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부터 가능합니다.
2: 그래요?
0: 예. 그러면 차량 가격이 4,115만 원이 됩니다.
1: 아니 3,500만 원 선이었잖아요. 저희.
0: 네, 네.
2: 그럼 이제 결국은 3,500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사연자가 원하는 하이브리드 SUV 자동차를 추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0: 없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그럼 구매를 내년으로 미루시기를.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네. 20년 탔는데.
0: 네. 국내 제조사 이제 현대차, 기아, 쉐보레, 르노, KGM. 이 다섯 군데에서 판매하는 차종 중 하이브리드면서 2열 열선 시트, 서라운드 뷰, 안전장치를 넣어서 3,500만 원 선에서 살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네, 분명히 말하지만 프로모션이나 할인은 제외입니다.
1: 아, 네네네. 네.
0: 정가 기준으로 비교를 했는데 오늘 얘기한 세 개 차종이 그나마 가장 기본 트림과 선택 사양을 조합했을 때 3,500만 원 언저리에서 그 위에서 원하는 사양들 다 넣어서 살 수 있는 차종들이었습니다. 물론 뭐 몇 대 더 있지만 그 차량들은 사연자 분께서 원하시던 차량이 아니라서 삭제했습니다.
2: 저희까지 저희가 이제 네 대 팔았거든요.
0: 네.
2: 뭐 오늘 다섯 대째인데
1: 네.
2: 좀 실망이에요. 이번 저 성사 안 될 것 같습니다.
0: 아 박 실장 노력 많이 했습니다. 가격표 PDF 파일을 눈이 빠져라 쳐다봤습니다.
2: 네.
0: 근데 숫자가 죄다. 3,500을 넘어서 표시를 해서 전 6, 7, 8, 9 숫자들이 너무 싫습니다.
1: 아.
0: 왜 3,500을 넘기지 않는 4, 3, 2, 1은 없냐고요. 왜?
1: 아 근데 그렇다고 추천을 이렇게 마무리할 순 없잖아요.
2: 그렇죠.
0: 네.
1: 사연자분의 이용 패턴을 좀 분석해서 뽑아낸 박 실장님만의 특별 추천 이런 거 없나요?
0: 있습니다.
2: 있어요?
0: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봤습니다.
1: 네네네.
0: 하이브리드, 2열 열선 시트, 서라운드 뷰, 안전장치가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짐을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도 모닝과 비교하면 무척 능능한데
1: 네.
0: 가격은 3,265만 원.
2: 있어요?
0: 네. 초반에 언급하신 빌트인 캠도 69만 원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여유가 있네요.
0: 네. 그렇게 해도 3,428만 원으로 3,500만 원을 넘지
1: 괜찮네요.
0: 않습니다. 썬루프도.
2: 아, 썬루프도요?
1: 썬루프.
0: 네.

0: 45만 원을 추가해도 3,473만 원으로 3,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1: 아니 있는데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어요? 어떤 차예요?
0: 세단입니다.
2: 세단이에요. SUV가 아니군요. 네.
0: 아반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최상위 트림입니다. 세단이지만 뒷좌석 폴딩이 되기 때문에 짐을 제법 실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뒷좌석을 접어 짐을 싣는다면 꽤 넓은 트렁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2: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추천이에요. SUV라는 점은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예산 내에서 풀옵션 세단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 범위는 좀 초과되지만 원하는 SUV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 사연자분이 고민이 좀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카믈리의 코너를 하면서 자동차 기본 품목 그리고 선택 사양 품목 또 각 품목들의 조합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에 뭐 미국, 한국, 유럽처럼 각 나라마다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 달라서 나라마다 품목 사양들이 조정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0: 네. 같은 차인데도 각 나라마다 소비자들의 취향과 선호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품목들이 많이 빠져있는 미국 사양을 좋아하는데 일단 기본기는 충실한데 불필요한 사양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자동차 전체 가격이 낮아져서 좋습니다.
1: 이런 거잖아요. 더운 나라는 열선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2: 네. 그렇죠.
1: 추운 나라나 필요하지.
2: 맞아요. 네. 그러니까
1: 똑같이 근데 우리는 사계절이어서 여름에는 필요 없는데 네. 겨울엔 반드시 엉뚱가 있어야 됩니다.
2: 맞습니다. 엉따 없으면 안 되죠.
1: 그렇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네 대의 자동차를 추천해 주신 우리 박 실장 고생하셨습니다. 추천은 여기까지. 선택은? 사연자님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2: 자동차 구매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카차카로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박재용 실장님의 추천으로 구매하셨다. 그렇다면 차카차카에 꼭 후기 남겨주세요.
1: 그럼요.
2: 지금까지 차카차카 카밀리의 박재용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8171번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박지현이에요. 그대가 웃으면 좋아.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세상의 모든 이동수단과 교통환경의 숨은 디자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카 디자인 시간입니다.
7: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 노재승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어떤 존재일까요, 교수님?
7: 또 들어가는군요. 네? 시작 멘트.
8: 네.
7: 부의 과시?
8: 네.
7: 나의 분신?
8: 강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저를 안전하게 모셔다주는 그런 뭐랄까요? 방패 같은 거죠.
8: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자동차의 본질인데 이런 본질을 탐구하는 여정에서 빠질 수 없는 차가 하나 있으니 바로 경차가 되겠습니다.
7: 야, 역시 변함없는 이 화려한 입장 멘트. 네.
8: 제가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데
7: 주력으로 삼으세요.
8: 제가 요거 이제 이게 한번 시작돼야지 이제 이게 원고가 시작되거든요.
9: 네. 네. 이 경차 오늘 얘기 나눠볼 텐데 네. 경차는 말 그대로 작고 가벼운 차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뭐 티코, 마티즈, 모닝 이런 차들이 떠오르는데요.
8: 맞습니다. 경차는 문자 그대로 이제 한자에 가벼울 경, 수레차에서 경차, 가벼운 차인데 엄밀히 따지자면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차 길이 3.6m에 배기량 1000cc 미만의 차량을 경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m에 3000cc가 넘어가는 대형차들도 흔히 볼 수 있는 요즘 정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작고 귀여운 차가 경차이겠죠.
7: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경차 이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작은 생각을 하잖아요.
8: 네.
7: 사실 경차의 법률적인 한자 용어는 네. 경제할 때 경차입니다.
8: 아, 가볍게
7: 경제적인 자동차.
9: 아, 경제적인 네, 자동차.
7: 경제적인 자동차가 작다 보니까 작을 경자를 혼용하기도 하는데 법적으로는 이제 경제할 때 경차.
8: 아, 경영이 그 경이군요.
7: 네네네.
8: 제가 또 하나 배웠습니다.
7: 그러니까 옛날 만들 때 네. 그렇게 적이었지.
8: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7: 근데 이런 경 뭘 감사해요. 네가 틀린 거예요.
8: 네. 아니 뭐 제가 죄인입니다.
7: 농담이고요. 이런 경차의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 사실 이 작은 차는
8: 네.
7: 일본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8: 그렇죠.
7: 시작을 했던 거죠.
8: 경차의 천국 일본이죠. 그래서 이 차를 부르는 호칭도 K카 인데 그 중고차 플랫폼이 아니고요. 그 KEI라고 해서 이 외국에서도 경차 세그먼트를 아예 그냥 K카라고 아주 봤다. 고유 명사처럼 굳어져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차 규격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한국의 경차 규정보다도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 길이를 한국의 3.6m보다 짧은 3.4m로 제한을 하고 네. 배기량도 1000cc가 아니라 660cc로 딱 고정을 해놓고 심지어 엔진 출력도 63마력으로 제한을 두고 번호판 또한 이 경차 특유의 노란색 번호판을 부여하고 있죠.
9: 그럼 일본의 경차 시장은 어때요?
8: 네, 일본이 이 1960년대 이후에 아주 빠르게 성장했는데 아마 이러한 배경에는 그 전후에 어려웠던 경제 사정도 있고요.
7: 그렇죠.
8: 또 2013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수시장 점유율이 무려 4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차 세금을 거의 50% 가까이 인상하였음에도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 10대 중 7대가 경차일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자동차를 사기가 어려웠고 오토바이는 좀 살만한데 나는 네 바퀴 달린 차를 타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바퀴에 지붕을 씌운 형상으로 모습을 잡아가면서 이 세제 혜택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 경차 천국의 일본이 시작된 배경이라고 하겠지요.
7: 그러니까 이렇게 경차는 어느 나라든지 기름 좀 적게 소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게 하자.
8: 그렇죠.
7: 라는 약간 국민차 개념에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8: 정확히 맞습니다.
7: 그러다 보니까

0: 이제 경채 등장 배우는 대부분 정책적인 이유가 많죠.
1: 네, 네.
0: 그러니까 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걸 좀 타파하고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데
1: 네.
0: 유럽도 비슷해요.
1: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일본 경찰을 하고 있는데 유럽 얘기를 해 주셨으니 말씀을 드리자면 프랑스의 2CV.
0: 그렇죠.
1: 그다음에 피아트의 500의 이 초기 모델도 이런 옷도 전후 제한적인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네. 상황에서 비롯된 차인데요. 이 프랑스의 2CV 같은 경우 이게 불어로 두쉐보.
2: 두쉐보.
1: 두쉐보가 이제 말 두 필이다. 말 두 마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후 이동 수단이 거의 이제 파괴된 프랑스에서 지방의 의사들이 왕진을 못 가고 농부들이 뭐 이렇게 수레에다가 계란이나 포도주 싣고 가면 다 깨져 있고
0: 그렇죠, 그렇죠.
1: 의왕하고 울더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목격한 당시 시트로엥 회장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포도주 한 병, 감자 한 포대 싣고 시골길을 달려도 내용물에 파손이 없을 것. 얼마나 네. 낭만적이고 실용적입니까?
2: 그러네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를 만들었는데 당시 나온 그 초기 모델을 보면 전후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헤드램프도 한 개, 지붕도 철판이 모자라서 천으로 덮어놨습니다.
2: 아이고.
1: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오 멋있어. 감성으로 이제 다가오게 됐고요. 심지어 자동차의 시트도 달리다가 저기 공원 있네. 그럼 차에서 의자를 빼다가 바닥에다 놓으면 벤치가 됩니다.
2: 어머, 그렇죠. 어머,
1: 그렇죠. 어머, 네네네. 어머. 이런 것이 있고 그 피아트 500 같은 경우도 이 말씀드린 그 전후 사정으로 이 차량도 지붕 일부를 천으로 두고 심지어 자동차 열었던 이런 부품을 뭐 어디 그 공업사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식료품 가게에 가면 나 여기 이번에 엔진 팬벨트 고장된 하나 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나 팔 정도로 정말 지금으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낭만이자 감성으로 여겨지고 있죠.
0: 그러니까 뭐 지금은 프랑스 얘기지만
2: 네.
0: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영국에는 미니가 있었잖아요.
1: 네.
0: 미니의 개발 컨셉이 성인 4명이 가장 넉넉하게 이런 컨셉으로 개발이 됐지만 차는 한 2명 타도 삐져봐요.
1: 그렇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효율로 타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미니는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죠.
2: 맞죠, 맞죠.
0: 약간 프리미엄으로 이제 전환이 됐지만 국민차로 시작을 했었죠. 맞죠.
1: 지금 권 교수님 중요한 포인트도 잡아주셨습니다. 요즘 그 이란 미국 전쟁으로 고유가에 몸부림치는 요즘
0: 네.
1: 미니 시작도 당시 그 수에즈 운하를
0: 맞아요.
1: 이집트가 막아버리면서
0: 네. 네.
1: 기름 값이 폭등하니까 연비 좋은 차 만들어라 해서 네. 나온 게 미니였거든요.
2: 그래서 미니가 연비가 괜찮군요.
1: 엄청나지요. 네.
0: 근데 미니가 유명해진 거는 그 코미디언 때문에.
1: 우리 그 빈 형님.
0: 빈. 미스터 빈.
1: 네.
0: 항상 타고 나오셔가지고.
1: 맞습니다.
2: 자, 저희가 일본 경차 이야기하다가는 저 미스터 빈 형님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1: 네.
2: 일본 경차로.
1: 네.
2: 일본 경차의 대표적인 모델 좀 알려주시겠어요?
1: 네. 일본은 지금 그 혼다, 스즈키, 다이아스, 뭐 심지어 과거 미쓰비시, 현재는 뭐 닛산까지 일본의 자동차 회사에서 경차를 안 만드는 회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다수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량이 또 혼다 비트 헤리티지를 이어받은 혼다 S660. 요거는 말씀드려도 일본 경차 배기량 기준 660cc이다 보니까 이름도 이렇게 되고요.
0: 예, 예.
1: 뭐 다이아츠 탄토어나 이런 그 스즈키 스페이시아 같이 지붕이 높은 우리나라 그 레이와 비슷한 그러한 차가 되겠습니다만
0: 톨보이 스타일이라고
1: 톨보이. 그래서 이걸 멀리서 보면 약간 그 식빵 같이 생겼다. 그래서 식빵차로 불리기도 하는.
0: 근데 실용성이 좋아서.
1: 그렇습니다. 하이루프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SUV 4륜구동 기반의 차량인 스즈키 짐니가 있습니다. 이건 현재 4세대까지 나올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프로드 능력이 거의 뭐 벤츠 지바겐을 넘어설 정도로 뛰어나다. 이런 차죠.
2: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BTS가 부릅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0: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습니다. 국민대학교 노재승 교수와 함께 경찰 디자인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이제 우리나라 경찰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우리나라 경찰은 뭐 역시 티코 아니면 뭐 그전에 배경이 있었나요?
2: 티코죠, 티코. 티코. 말 그대로 이 한국의 경찰 시작은 아무래도 이 경찰 선진국인 일본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는데요. 방금 권 교수님 말씀해주셨던 티코도 네. 91년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980년대 말에 네. 우리 정부에서
1: 당시 상공부.
2: 상공부.
1: 네, 상공부입니다.
2: 상공부에서 이른바 모든 국민들이 차 한 대씩은 갖게 해줘야 되지 않니. 그래서 국민차 사업을 시작을 해서 좀 특이한데 배를 만드는 대우조선공업이
1: 그렇죠.
2: 선정이 돼서 내부에 자동차 만드는 국민차 사업 부서를 신설을 하고
0: 오호.
2: 또 바로 만들 수가 없죠. 이 경차도 보통 너가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일본의 스즈키의 경차 모델인 알토 3세대 5도어를 돌에 그대로 들여와서 전면부 등만 살짝 손봐서 국내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1: 정확하게는 대우조선공업이 선정된 게 아니고
0: 네.
1: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아예 참여를 안 했습니다.
0: 왜 안 했어요?
1: 돈이 안 된다고.
2: 작은
1: 차 만들어 팔아봐야 무슨 돈이 되겠어?
0: 그런데 돈이 됐죠. 안 됐어요?
1: 그렇게 큰 돈은 못 됐습니다. 아니 되긴 됐는데 아주 큰 돈은 못 됐어요.
0: 너무 많이 팔렸으니까.
1: 근데 나중에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네. 뒤늦게 기아랑 현대가 뛰어든 거예요.
0: 아니 티코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연비도 참 기억에 남지만 티코는 온갖 개그 소재 활용이 됐죠.
1: 대표적인 거잖아요. 뭐 저 타이어 껌부터 망간다고.
0: 맞아요.
2: 네, 네. 그리고 뭐 코너링 할 때 손으로 짚고 돈다.
1: 짚고 돌아야 되고.
2: 네. 뭐. 근데 뭐 연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봐도 놀라운 리터당 24km를 달릴 수가 있죠.
1: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효율보다 더 높았던 거예요.
2: 더 높습니다.
0: 엄청나죠.
2: 그래서 초기 모델은 당연히 이 국민차의 또 경제적인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창문도 이렇게 손으로 돌려 여는 그런 수동식 창문 개폐와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개그 소재도 있었지만

0: 이 당시 차량을 또 부의 상징으로 여기던 시대에 이런 경차는 좀 실용성보다는 조금 낮춰보는 이런 시각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IMF가 이후에 빵 터지면서 그렇죠. 이러한 시각보다는 정말 실용적인 차량으로 인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 맞아요. 이때 티코도 티코지만 그 경상용차 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0: 당시 그 말씀해 주셨던 다마스 라보 이런 차들이죠. 아시아 자동차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타우너도 있었고.
1: 타우너 있었죠.
0: 예. 그래서 이제 1톤 트럭 포터 대비 저렴한 유지비와 연료 효율이 높고 또 이 우리나라의 그 작은 골목길도 쏙쏙쏙 돌아가는 들어가는 이러한 어떤 장점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안전기준 미달, 배기가스 규제 미달 등으로 이게 충족을 시키지 못해서 몇 차례 생산과 단산이 반복되다 결국 2021년에 최종 단종됐습니다.
2: 이 대우가 진짜 경차에서는 최고였던 것 같은데
1: 그렇죠.
2: 그런데 대우 자동차 외에 다른 회사들도 이제 뒤따라 경차를 출시한 거죠?
0: 맞습니다. 그 앞서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초기에는 시장성이 좀 낮다고 판단해서 현대나 기아는 출시를 하지 않았는데 대우가 워낙 성공을 했고요.
1: 그렇죠.
0: 특히 그 마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탈 디자인 그 우리나라의 포니를 디자인했던 주제로 이탈 디자인이 원래는 이태리 피아트에 자, 500 후속 모델로 요 차 어때? 그랬는데 피아트는 콧방귀도 안 켰는데
2: 네.
0: 김우종 회장이 보더니 이거야 해가지고 바로 들여와서 그 이태리에서 태어날 애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한 겁니다.
1: 국적을 바꿨군요.
0: 국적을 바꿨어요. 국적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마티즈로 출시됐는데 대박이 났고
1: 그렇지.
0: 이후에 그 GM 대우로 개명하고 지금 쉐보레까지 넘어가면서도 이 스파크라는 브랜드로 유지가 되었고요. 2023년에는 결국 단종됐습니다. 말씀드려도 현대 기아도 사실 경차 시장을 관망하다가 거의 6년 뒤에 뛰어들어서 아토즈를 내놨죠.
1: 네, 아토즈.
0: 근데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그랬는데 인도에서는 거의 현대 전략 차종의 쌍투로가 대박을 치면서 인도 소형차 시장에 현대가 1위를 하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아토스 내놨는데 마티즈에 너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국내 팔아봐야 승산이 없겠다 싶어서
2: 해외로
1: 인도로 돌렸는데 차가 높다 보니까 인도에 시크 교도가 많아요.
2: 그러니까
1: 머리에 터번을 쓰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운전할 때 천장에 머리가 안 닿는 거예요.
2: 편안했군요.
1: 그래서 그게 인정받으면서 이제 히트를 치게 된 그런 스토리텔러를 만들어낸 거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나라에 맞춘 전략형 모델을 만들어서 또 인도 사람들이 감동한 겁니다. 외국 모델을 그냥 들여와서 우리 차에 너희들이 맞춰가 아니라 우리가 맞춰줄게. 터번 빼지 마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한번 그 인도 시크교들 절대 터번을 벗지 않거든요.
1: 안
0: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배려까지 져줘서 바로 남아스에 나왔거든요.
1: 그렇죠. 네. 이제 국내 시장은 이제 현대차가 기아랑 합쳐지면서
0: 맞습니다.
1: 기아야 니네가 마티즈를 대적하거라. 그래서 이제 비스토어라는 차종을 내놨는데 또 안 돼서 나중에 이제 모닝을 내놓게 됐는데 모닝의 배기량이 1000cc여서 또 안 돼서 그때 국회에서 현대차 그룹이 작업을 합니다.
0: 아하.
1: 국내 경차의 배기량을 800cc에서 1000cc로 확대합시다. 그래서 근데 이겨요.
2: 그래서 1000cc가
1: 그래서 지금 배기량이 1000cc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우가 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경차 시장은 모닝이
0: 거의 독점하는
1: 레이나 모닝 쪽이
0: 네.
1: 지배하고 나중에 이제 캐스퍼가 등장 이런 시장이 된 거예요.
2: 대우도 맞습니다.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군요.
1: 그때 딱 3년 유예받았습니다.
2: 네.
1: 제가 그때 공청회 참여하면서 의견을 많이 개진했었기 때문에 다 기억합니다. 그때 누구누구 이름 다 기억나요.
0: 아하. 도대체 누굽니까 그걸 200cc나 올려가지고.
1: 그 사람
0: 네.
1: 이 씨예요.
0: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그 우리나라 경차는 800cc였거든요. 근데
2: 네.
0: 어느 순간 스리슬쩍 1000cc가 됐어요.
1: 그때 현대차 그룹은 경차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면 배기량이 최소 1000cc는 돼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그때 대우는 안 됩니다. 근데 대우도 해외 수출은 1000cc로 하고 있었어요.
2: 아 이미 그랬군요.
1: 근데 국내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고 있었던
0: 거죠. 사실 권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외국에 있는 경차라고 하는 차들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경차 규격에 안 맞아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1: 혜택을 못 받습니다.
0: 그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뭐 주차 혜택이라든가 세금 혜택. 그래서 못 들어온 차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또 그런 또 나라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2: 돌아보니까 경차들이 정말 많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는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0: 현재는 그 GM 코리아는 생산을 하지 않고요. 현대 캐스퍼 기아 모닝 그다음에 레이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의 경우 그 식빵차 말씀드린 대로 하이루프 차의 높이가 높아서 정말

0: 다양한 크기의 짐을 실는데 탁월하고요. 또 한때 살짝 유행했던 그 차박.
1: 차박에도 많이 활용이 됐어요.
0: 아, 이 차에서 저희가 이게 잘 수 있나 싶은데.
1: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네. 차박 하도 유행할 때. 네. 아, 아침에 네. 입 돌아갈 뻔했어요.
0: 저는 심지어 캠핑카라고 제대로 된 차에서 잤는데도 목디스크가 올 뻔했어요.
1: 불편해요.
0: 아, 힘듭니다.
1: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차의 인기는 요즘같이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2: 자, 오늘 경차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종 정리해 주신다면요?
0: 네, 이 경차의 시작은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실용성으로 인해서 유럽과 일본에서는 매우 인기가 상당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여전히 좀 자동차가 그 구획 가축이 식으로 회사가 생산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 차종도 상당히 적고요. 자동차를 부의 상징,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는 관점에서 나는 이 차를 왜 타는가, 무엇을 위해 이동수단을 사용하는가라는 좀 실질적인 남을 보여주기 위한 하차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차를 생각해 보신다면 경차가 보여주는 가치가 남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 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노재승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2026년 중요한 뉴스입니다. 아침의 뉴스가 동시간대 청취율 1위라는 소식입니다. 지난번에도 1등, 이번에도 1등, 다음에도 1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시사라디오의 조용한 강자, 평일 모닝 6시 15분, 아침의 뉴스.

0: 팟캐스트 류수민입니다.
1: 봄이 여기 있습니다. 봄이 머무는 곳 MBC 라디오.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0: 차카차카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1: 5월 주제, 푸른 신호등 5월 주제가 올바른 카시트 사용이에요. 우리 강하나도 차에 태울 때 카시트 잘 쓰죠? 아이?
0: 그럼요. 이제는 뭐 습관이 되어서 정말 잘 타고 있습니다.
1: 아니, 이거 쉽지 않죠?
0: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 손가락 두 개 정도 공간만 남기고 안전벨트를 채워놓으면 이 답답한 짓을 슬그머니 어깨끈을 풀기도 하고 말을 좀 하기 시작한 뒤에는 나도 핸들을 잡고 싶다. 내가 운전하고 싶다. 뭐 이렇게 조르기도 하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강다솜 아나운서가 올바른 사용법을 좀 알려주세요.
0: 네. 일단 카시트의 위치, 운전석, 뒷좌석이 가장 안전합니다. 최대한 단단하게 카시트를 장착해야 하고요. 카시트의 머리 지지대가 아이의 머리를 최대한 받쳐줄 수 있도록 높낮이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 또 안전벨트는 어깨까지 잘 맨 후에 손가락 한두 개 정도의 여유만 있게 고정해주세요. 너무 느슨하다. 그러면 안전벨트가 무용지물이거든요.
1: 역시 현실 세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의 설명이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0: 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아이를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 카시트입니다.
1: 그리고 저 참고로 카시트는 선택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면시된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 사용해야 되고요. 만 6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키가 145cm가 안 된다면 연령에 맞는 카시트 사용하시면 돼요.
0: 네. 소중한 나의 아이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네,
1: 자,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0: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에너지.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4: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상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0: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9시 9시 뉴스입니다. 현재 시간 16일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통제는 호르무즈 섬 남쪽 진입 구역부터 라라크 섬 남쪽 진출 구역까지 아무런 차질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박이 해당 해역을 통과한 데 이어서 오늘 유럽 국가들도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과 협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미중이 지난 13일 한국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과 14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무역 분야에서 초보적 성과들을 거뒀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유제품과 수산물의 자동 압류와 중국 분재의 미국 수출, 산둥성 조류 인플루엔자 무감염 지역 인정 등에 관한 중국의 장기적 우려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더위에 올해 첫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1.3도였던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8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를 시작한 이래 가장 빨리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26명의 축구 대표팀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오현규 등 유럽파 핵심 자원들이 예상대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가 외국 태생의 혼혈 선수로 처음 대표팀에 발탁이 됐고 A매치에 한 경기만 출전한 강원의 이기혁도 첫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축구대표팀은 내일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국해 고지대 적응 훈련에 돌입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시간 19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으며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근간이 되는 선린우효협력조약 25주년 기념일과 시기를 맞춰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내일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덥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점점 사라지던 대중 목욕탕이 공공 목욕탕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건립한 사복복지목욕탕은 좋은 시설에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마실 가듯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공 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자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목욕탕 쓱 한번 담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